0: 이광근의 잡지사 6월호 16번째 페이지. 2년 만에 갓광일에서 역장 박광일로 변신해서 돌아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역장 박광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말투도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1: 네. 이번 역은 네 잡지사 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역이죠. 네.
0: 역장이 아니라 약간 친구 서태화 배우 느낌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여름입니다. 벌써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나오며 잡지사 대표 시리즈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박광일의 팔도 여름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갓을 쓴 갓광일 선생님께서 우리 팔도 지명에 얽힌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주셨는데 저희가 두 해 만에 또 다른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1: 탐험대.
0: 역사 탐험대! 네. 예. 여기서 역사는 물론 이제 히스토리의 역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박광일 역장님께서 앞으로 지하철 노선을 하나하나 예, 따라가면서 역마다 숨어있는 역사를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일단 뭐 소감 간단히 듣고 출발해볼까요?
1: 네. 지난 30년 동안 제 그 발이 되어준 지하철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표하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그 지하철 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한때는 2호선 지하철역 거의 다 외웠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역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이거 뭐지?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각각의 역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그 지하철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좀 찾아본다고 하니까 네. 저도 설레는 느낌이 듭니다.
0: 저도 지하철에서 할 거 없으면 이렇게 노선도 그냥 들어져라 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명이 좀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1: 네네, 맞습니다.
0: 이게 없다 그러면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으로 역장님께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얽힌 역사를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지하철의 원조, 지하철 1호선인데 그 1호선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원래 기차 노선을 전철화시킨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인선이라든지 경완선, 그다음에 경부선을 포함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냈던 첫 번째 지하철, 1974년에 지하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노선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0: 노선도 보면 경이로울 지경이죠.
1: 그렇죠. 예.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예. 지도 놓고 봤습니다. 예.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일단 숫자로 표시된 노선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항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에버라인선, 의정부선, 우이신설선, 김포골드선, 신림선, 그리고 GTX가 이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0: 평생 다 타보지도 못해요, 이거.
1: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못 타본 전철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전철이 1974년 8월 15일 개통됐던 지하철 1호선, 당시는 종로선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 원조 1호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어떻게 보면 한국 발전하고 굉장히 큰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74년에 처음 개통한 걸 이제 원조 1호선이라고 칭하시는군요.
1: 네. 예.
0: 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수도권 지하철의 첫 시작 원조 1호선인데요. 아, 근데 일단 그 서울에 지하철을 도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1: 네, 기본적으로 지하철 하면 이제 땅을 파고 그 밑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거고 또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상쇄시킬 정도의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1955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가 한 157만 명 정도였었는데 네. 1970년에 55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0: 15년 만에?
1: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당시에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서울의 영역도 1963년에 그 강남을 포함해서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버스나 택시로서는 역부족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침 한 몇 년 전 1969년에 노면 전차 그러니까 서울을 다니고 있었던 길 위에 있었던 전차도 폐선 그러니까 운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0: 아 전차요? 야인시대 네.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1: 그렇죠,
0: 그
1: 그렇죠.
0: 전차.
1: 그렇죠 그렇죠. 땡땡땡땡 예. 운행해서 갔던 그 전차가 예.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눈을 돌린 게 외국에는 뭐가 있지? 아 지하철이 있구나. 를 찾은 거죠.
0: 외국엔 그때쯤이면 많이 있었겠죠?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863년에 이제 영국 런던에 처음 지하철이 들어섰고
0: 1863년?
1: 네, 굉장히 와. 빠르죠. 예.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고 1900년대에 미국의 보스턴,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이제 파리나 베를린 같은 곳에 이제 전철이 들어섰고요. 근데 대체로 이런 전철이 생겼을 때가 그 도시가 한 200만 명, 300만 명
0: 아, 인구가요.
1: 정도의 인구가 있을 때였으니까 예. 서울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라고 그쵸, 그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부터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1962년에 철도청에서는 일단 지하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1965년에 서울시가 우리 지하철 건설할 겁니다.
0: 만들 겁니다.
1: 라는 계획안을 발표를 예, 예, 예.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 이제 서울시는 한 1호선부터 4호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0: 네.
1: 1호선은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 지금 노선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2호선은 서서문에서 성동역, 그다음에 3호선은 갈현동에서 천호동역, 4호선은 우이동에서 말죽거리역.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호선은 지금의 2호선 순환선의 일부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0: 그렇죠.
1: 네. 3호선은 지금의 5호선 일부 구간.
0: 가련동에서 천호동이면 5호선 일부 구간.
1: 그렇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말죽거리 가는 거니까 양재를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의 3호선 일부 구간하고
0: 아, 당시 계획상 4호선은 지금의 3호선 일부 구간.
1: 그렇죠. 그렇게
0: 아.
1: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 아, 지금이랑 이제 호선 번호가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네요.
1: 네.
0: 예. 근데 이게 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라서 어느 정도 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사람이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적임자가 있었을까요?
1: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는 무모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려면 그거를 밀고 나갈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0: 네.
1: 당대 이제 유명한 서울시장 몇 명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단 이 지하철 건설을 결정했던 인물은 당시 김현옥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분 별명이 불도저예요.
0: 아, 불도저.
1: 그래서 원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이 김현옥 시장이 지하철을 건설했을 텐데
0: 네.
1: 그때 불행한 일 하나가 생깁니다.
0: 어떤
1: 시민 아파트로 짓고 있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급속한 공사와 어떤 그러니까 뭐
0: 부실시공.
1: 현장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책임졌겠네요, 시장이.
1: 네, 30명이 넘게 죽었으니까 결국 시장은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장이 됐던 인물이 바로 양택식 시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0: 네.
1: 이 사람의 이제 직전 임지는 경북 도지사입니다.
0: 경북 도지사였어요.
1: 근데 이거는 특별하진 않은데
0: 네네.
1: 그 전에 철도청장을 2년을 하셨어요.
0: 그러면 이 일에 잘 맞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적임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하철 건설에 적임자로서 이제 양택식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문제는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웠는데 거기에 비토를 놓은 조직이 있습니다.
0: 어떤
1: 기재부.
0: 기재부. 아, 돈 든다.
1: 네.
0: 아, 돈만이 든다.
1: 당시 이제 경제기획원이었었는데
0: 아, 예, 예.
1: 경제기획원이 바라볼 때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00불, 300불밖에 안 되는데
0: 아, 60년대인데 200불, 300불이구나.
1: 네. 와. 60년도 후반에서 70년 딱 넘어갈 겁니다.
0: 그때만 해도 그랬구나.
1: 네. 와.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 지하철을 쓰느냐,
0: 예.
1: 만드느냐,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정을 알고 있었던 시장,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볼 때는 지하철 꼭 필요하다.
0: 필요하다. 예.
1: 그러니까 이제 한라인을 걸어서 대통령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0: 네, 다이렉트로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좀 어느 정도 좀 그 설득을 해 나갔고요.
0: 예, 예.
1: 이런 가운데 뜻밖의 이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이제 외국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0: 네.
1: 외국에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서울에 꼭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1: 중앙정보부장이
0: 네.
1: 어떤 정책 결정의 핵심으로
0: 네.
1: 등장을 하게 된 거죠.
0: 기재부 패싱 가능하겠네요.
1: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돈을 거의 안 냅니다. 왜냐하면
0: 네.
1: 이 부분이 한국의 정부 재정 갖고는 되지 않아서 차관을 들여오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이라든지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과 차관 교섭을 해서 이제 건설 장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데
0: 네.
1: 이제 일본은 차관을 빌려주면서 그게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와야 되잖아요.
0: 그런데 네, 네.
1: 보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
0: 아, 기술력이나 이런 게 한국은 없기 때문에.
1: 그랬더니
0: 지어주겠다.
1: 양택식 시장이
0: 예.
1: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당신들은
0: 예.
1: 전기 시설, 그 다음에 신호 체계, 그 다음에
0: 예.
1: 당신은 차량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0: 예.
1: 이것만 대주라.
0: 아,
1: 라고 하면서 그래요? 건설은 우리가 맡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0: 아, 구철도청장의 어떤 패기랄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럼 이제 처음 삽을 뜬 구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1호선 청량리에서 서울역 노선 여기였을까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청량리에서 서울역 노선인데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서울역에는 여러 기차역이 닿고 있었죠. 경부선, 경인선, 그다음에 경의선, 그다음에 경원선도 여기서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용산이 일부를 맡았지만 이때는 서울역이 모두 통합을 했을 때입니다.
0: 아, 네.
1: 그다음에 청량리는 중앙선이 가고 있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이제 그 경상도로 가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서울 동쪽에서 오는 사람과 서울 서북쪽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전철을 통해서 네. 교류가 가능합니다.
0: 예,
1: 그리고 그러네요. 이 철도들을 모두 연결이 가능해요.
0: 그러네요.
1: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고민이 바로 뭐냐면 네. 이 1호선만 짓지 말고 일부 철도 노선을 전철화하자.
0: 아, 철도 노선을
1: 네.
0: 전철화하자.
1: 그래서 경의선 철도 노선 일부를 전철화시킨 게 지금 인천 가는 1호선이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경부선을 전철화시킨 것이 수원 병점으로 가는 게 경부선 전철화시킨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 연천 가는 거는 경원선.
0: 아, 지금 모습이네요.
1: 지금 노선을 예. 여기서 이제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청량리 서울역 노선이 한편으로는 9개밖에 안 되는 작은 노선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요.
1: 큰 문제가 있었어요.
0: 큰 문제고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전철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당시 이제 기차를 전철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교류를 썼던 것 같아요. 아,
0: 교류 방식.
1: 네. 예. 그런데 이제 지하철에서는 직류 전기를 썼습니다.
0: 아, 철도는 교류 전기.
1: 네.
0: 지하철은 직류 전기.
1: 직류 전기예요.
0: 아, 근데 그걸 이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이제 그
0: 아, 니네가 거죠. 우리한테 맞춰라.
1: 그렇죠.
0: 이건가요?
1: 니네가 우리한테 맞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둘 다 맞추기가 어렸던 게 예. 만약에 그 기차를 지하철에 맞추게 되면은 예.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교류를 만약에 쓰게 되면 철도에서 쓰는 교류를 쓰게 되면은 예. 당시 이제 전화선이나 이런 전류 통제가 안 돼서
0: 아.
1: 혼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그것도 큰 문제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고민한 게 뭐냐면은
0: 예.
1: 직류 교류를 예. 같이 쓰자. 그러니까 지하철, 국철을 각각 네. 다르게 써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지하철은 전철을 교류로 쓰고
0: 네.
1: 그다음에 지하철, 서울 내부를 가는 지하철은 직류를 쓰는데 요거를
0: 네.
1: 중간에 변동을 시키자.
0: 그래서 변동을 시키자.
1: 네,
0: 스위치를
1: 네, 스위치를 시키는 작업을
0: 예.
1: 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기차를 다시 재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직류하고 교류를 같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0: 네네.
1: 지금도 회기에서 네. 청량리로 들어가다 보면 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잠시 지하철 운영 관계로 네. 전기가 끊어지지만 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아, 지금도 그래요?
1: 네, 전등이 꺼져요. 남영에서 서울역 들어올 때도 잠시 불이 꺼집니다.
0: 꺼져요?
1: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다시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는 과정들이 네.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몇 초 정도 꺼집니까? 저 1호선을 잘 안 타서
1: 한 5초 10초?
0: 아, 진짜?
1: 정도 꺼져요.
0: 오, 몰랐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내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예. 이 기차를 전철화시키는 것과 지하철에 쓰이는 전기가 예. 각각 다른 전기를 쓰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네.
1: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또 그 경제기획원의 약간의 좀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시 이제 1973년 8월 15일 약 9.5km의 서울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0: 74년 8월 15일에
1: 네네네.
0: 개통이 된다.
1: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양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지하철은 뭐 1호선이라는 개념을 넣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0: 하나니까요.
1: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또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당신의 이제 종로선 이렇게 종로선.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불렀습니다.
0: 두더지 시장.
1: 네.
0: 예. 뭐 처음이라 더더욱이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뭐 해냈습니다.
1: 자, 그래서 이제 1호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량리 서울역까지 모두 9개입니다.
0: 여기요?
1: 네.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 10개인데.
0: 아, 지금 10개입니까? 그
1: 지금
0: 구간에?
1: 10개거든요.
0: 왜 하나가 늘었죠?
1: 왜냐하면 네. 동대문과 신설동 사이에 네. 동묘역이 생겼어요.
0: 아, 그건 나중에 생긴 역이요?
1: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1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공사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뭔가 노선이 하나가 더 생겨, 역이 하나 더 생겼네?
0: 네.
1: 라고 생각했던 역이 바로 동묘역인데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이 노선에 등장하는 장소를 보면 서울역, 시청역, 종각, 그 다음에 종로 3과 종로 5가 동대문,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이렇게 되는데 모두 서울의 중심 부분을 표현하는 역이기 때문에
0: 네.
1: 동네를 지나는 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역사를 예, 우리가 하나씩 들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곳이 우리가 이제 광화문이나 뭐 청계광장이나 종로에 갈 때 자주 가는 곳이죠. 종각역.
1: 보신각.
0: 보신각, 그렇죠.
1: 종각역. 네. 네. 이 역이 되게 중요한 게 네. 당시에 이제 종로선이라고 불렀었잖아요.
0: 네, 그렇죠.
1: 1호선이라는 이름도 있었으나 네. 그런데 그 종로선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길이 종로입니다. 그 위에 길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로랑 라인을 거의 비슷하게 타고 오거든요.
0: 네, 네.
1: 그런데 그 종로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는 거기에 종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 종각은 이제 보신각종이 있어서
0: 종로라는 지명 자체가 종각이 있는 길이어서
1: 길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0: 그러네요.
1: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더불어서 이제 이 공간이 그 서울에 전차가 놓인 게 이제 1899년인데 그 전차를 놓았던 회사가 한성전기회사입니다.
0: 아, 네.
1: 근데 그 한성전기회사가 바로 그 종각 건너편 YMC 옆에 건물이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 YMC 옆에 건물이었는데 거기가 당시 전차가 분기점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광화문통을 통해서 서대문으로 가고 하나는 남대문 쪽으로 가는 분기점이었으니까
0: 전차가 예.
1: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고 거기서 전차표도 사고 그랬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한성전기에서 가만히 볼 때 낮에는 괜찮은데 네. 저녁에는 사람들이 어둑어둑한 데서 막 혼란을 겪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전차를 운영을 했거든요.
0: 네네.
1: 뭐가 필요하냐면
0: 불.
1: 그렇죠.
0: 빛.
1: 가로등을 씁니다.
0: 가로등이요?
1: 네.
0: 그전엔 가로등이 없었나요?
1: 가로등이 없었죠.
0: 아.
1: 그래서 1900년 4월 10날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등이 종각 앞에 3개 갔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와. 그래서 이날을 현재 전기의 날로.
0: 아, 전기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1: 기념을 하고 있으니
0: 예, 예.
1: 우리가 지하철을 다른 말로 전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0: 맞습니다.
1: 이제 전기랑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이 종각 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최초의 가로등.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종각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이제 한 정거장을 더 가면 종로 3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역사가 깃들어 있을까요?
1: 네, 종로 3가 하면은 숫자로 보면은 큰 의미는 들어오지 않는데 1980년대, 90년대 많은 분들이
0: 네.
1: 만나자. 어디서? 종로 3가역에서.
0: 아, 그래요?
1: 만나면 뭐 하냐면은 영화 보러 가는 거죠.
0: 아, 영화의 중심지?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영화 보러 갈 때 그
0: 네.
1: 연애 코스 중에서 가장
0: 그때 생각하시면서 지금 목이 메신 건가요?
1: 아니요. 그때 이제 다른
0: 첫사랑?
1: 다른 분들은 예. 그 연애하러 오는데 저는 전부 다
0: 혼자 왔기 때문에 목이 메신 건가요?
1: 혼자는 아니고요.
0: 예.
1: 그 동기들이랑 같이 시끌시끌
0: 역사학과 동기들이랑
1: 아니요. 아, 사학과 동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
0: 고등학교
1: 때 남자 학교고
0: 예.
1: 대학교도 거의 남자 학교나 다름없는 학교이긴 했습니다.
0: 아, 예, 예. 아, 거기서 다 모였구나. 영화 보려고.
1: 네. 이제 영화 보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때는 뭐 즐길 만한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물론 단성사라는 극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단성사.
1: 네. 네. 1919년에 이제 의리적 구토라고 하는 키노드라마, 그러니까 연쇄극이라고 해서 연극에다가 배경을 영화로 쏘는.
0: 연극인데 배경은 영화.
1: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이 제작했던 영화다라고 해서 네. 그거를 상영했던 10월 27일을 영화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사실은 극장의 명성이라고 하면 대한극장, 명보극장, 스카라가 있었던 명동 일대였거든요. 충무로 명동 일대.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게 이제 1980년대 종로 3가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0: 네.
1: 단성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이에 피카디리 그다음에 서울극장이 각각 다른 컬러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0: 아, 그래요? 한 극장에서만 개봉을 하는 건가요? 한 영화는?
1: 그렇진 않습니다.
0: 아, 예.
1: 당시 이제 프린트를 열 몇 개까지 할 수 있어갖고
0: 네.
1: 그 열 몇 개를 동시에 개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좀 벗겨나가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때 그걸 동시에 그 첫 번째 개봉하는 거를 개봉관 또는 인류극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0: 네.
1: 이제 단성사가 그때 개봉했던 서편제가 지금으로선 좀 그렇게 큰가 하지만 이때 네. 처음으로 100만을 넘습니다.
0: 100만 관객.
1: 네.
0: 우와.
1: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성사 하면은 우리나라 영화를 보여주는 그리고 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극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0: 예, 예.
1: 여기 건너편에 있었던 이제 피카디리 극장 바로 이제 아주 좁은 길을 하나 사이 두고 건너편에 있는데
0: 네, 네.
1: 여기 이제 헐리우드 방식의 이제 스타들의 손도장 이런 것들 프린트를 합니다.
0: 우리나라 스타요?
1: 그러다 보니까 핸드 프린팅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피카디리 단성사 뭔가 이렇게 느낌이
0: 다르네.
1: 확 다르잖아요.
0: 피카디리 뭔가 좀 더 약간 새로운 뉴웨이브 느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러다가 이제 그 건너편에 이 단성사 피카디리의 조금 시설이 낡은 극장인데
0: 예.
1: 아주 새로운 최신식 서울 극장 서울 시네마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 시네마타운은 네. 극장의 상영관이 3개입니다. 당시로 볼 때는 드문 멀티플렉스.
0: 단성사랑 피카디리는 하나였나요?
1: 네, 하나씩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예. 극장은 무조건 하나예요.
0: 아, 무조건 하나인데 저기 네. 멀티플렉스다.
1: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제 그 안내파 이렇게 상영이 그리고 당신 저거 전부 다 사람이 그렸잖아요.
0: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서울 극장은 네. 상영관이 세 개지요.
1: 그러니까 예. 이거를 보기 위해서 어디 뭐가 개봉했다. 네. 그럼 거기서 먼저 개봉하고 그다음에 조금 한 보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재개봉관으로 가고 뭐 이렇게 아, 가거든요.
0: 예, 예. 그러니까
1: 거기서 영화를 봐야 어디가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얘기를 할 수
0: 네.
1: 있는데
0: 이 지역 3대 극장만의 매력이 다 다르네.
1: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당시 이제 외화로는 다이아드 2, 사랑과 영혼.
0: 아, 사랑과 영혼.
1: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로는 태백산맥, 미스터 맘마, 투캅스, 초록물고기, 넘버3, 여고괴담, 연풍연가 이런 것 이런 영화들을 여기서 봤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렸는데
0: 네.
1: 한 2000년 초반에 잠시 이 지역이 좀 조용해졌던 것 같았어요. 네. 종로 3가 일대가
0: 네.
1: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창덕궁 그다음에 그렇죠. 익선동.
0: 익선동 그렇죠.
1: 그러면서 이 일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0: 젊은 되게, 사람들도 네. 많이 갑니다.
1: 그래서 1, 3, 5호선이 지금 또 겹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또 한편으로 예전의 명성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0: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종로가 동대문 동미완역 또 신설동역을 지나서 등장하는 역이
1: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청량리역하고 사실은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0: 그렇죠. 네.
1: 청량리역이라는 이름은 의외로 좀 단순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서.
0: 아, 청량사 절이 있었군요.
1: 네, 그래서 아. 안양이라는 도시가 그 옆에 안양사라는 도시가 있어서.
0: 아, 진짜?
1: 안양.
0: 아, 몰랐어요.
1: 네,
0: 오, 그렇구나.
1: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예, 예, 예.
1: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는 제 기억, 청량리역은 또 다른 놀이터였습니다. 아마 이제 청량리역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 추억의 장소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바로 이제 MT의 시작, 광장.
0: 그 앞에 광장이 있고.
1: 근데 광장이 또 넓으니까 네.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뭐 동북쪽, 서남쪽이라도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0: 그렇죠.
1: 시계탑이 있어요.
0: 아, 청량리 광장의 시계탑에서
1: 네.
0: 보자.
1: 시계탑 앞에서 보자. 그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 수백 명이. 왜냐하면 다른 학교 애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네. 생각을 한 거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우글우글 하다가 저기 건너편에 동기에 아니면 선배, 후배를 만나면서
0: 네.
1: 거기서 이제 또 꾸역꾸역 이제 성북역으로 가서
0: 예.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타고 가다가 이제 대성역 쯤 가면은 한 그룹이 내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강촌역 가면은 내리고.
0: 또 내리고.
1: 네. 그래서 이제 청량리 성북 갈 때까지는 조용합니다.
0: 네.
1: 대학생들이 조금 떠들더라도 조용한데
0: 네.
1: 이제 그 경춘선을 타는 그 순간
0: 네.
1: 애들이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0: 거죠.
1: 기타 꺼내고 막 이러면서
0: 아.
1: 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그 장면들.
0: 네.
1: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용납하는 얼굴로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네. 아름답게 풍겨지잖아요.
0: 네, 젊은이들이 그럴
1: 네.
0: 수 있지.
1: 근데 우리 무척 혼났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도덕이 없다, 예의도 없다.
0: 고전 멘트예요.
1: 네,
0: 요즘 애들은 참 예.
1: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그래도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옆에 가서 또 조용히 있다가 그랬던 그러니까 뭐 대성리역에 쏟아지고 그다음에 강촌역에 쏟아졌던 그 시작점이 바로 이제 청량리역 야. 그리고 시계탑.
0: 그러네요. 아마
1: 같습니다.
0: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그날 시계탑 광장에서 박광일 쌤이랑 같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댓글로 추억담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지하철 원조 1호선의 종점 청량리역까지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띠리 띠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거 맞나? 역장님, 그럼 다음 시간에 어디로 운행하실 예정인지 예, 살짝 스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1: 네, 아, 예. 일단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2호선.
0: 아, 2호선으로?
1: 네.
0: 아, 그러면 2호선 먼저.
1: 네, 순환선으로.
0: 아, 2호선은 제가 한결 익숙하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도 예, 기대를 해보면서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박광일 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원조 1호선에서 오늘 그냥 지나친 역 중에 신설동역이 있는데 신설동은 조선시대 한성부 동부 숭신방에 새로 지은 마을이라 하여 신설계라 하던 것을 가보개혁때 신설동으로 고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지금의 약간 뉴타운 같은 느낌인데 어느덧 신설동은 약간 구도심축에 들어가고 또 서울과 수도권의 지경이 그보다 훨씬 넓어진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박광일의 역사탐험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힘듦이 있을 때마다 몸 한 군데 한 군데 문신을 새겨 나갔습니다. 만일에 제가 심리학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들아, 이제 몸에 있는 거 아빠가 다 지워줄게. 너무 힘들었지? 아팠지?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캠퍼스 출범 1주년 특강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에서 사람들과 같이 치유와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심리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TV에서 심리극 한 번쯤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죠. 보통 이 심리극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데, 이들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마치 여러분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분위기, 느낌, 감정.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몸의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강연을 듣다 보니 약간 무뎌지시기도 하셨죠? 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이걸 원해요. 남편이 나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좀 나의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현재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하고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결핍되었다 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마치 삶의 균형

0: 분명히 깨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신의극은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내가 정말 원했던 순간으로 다시 재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경험을 위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갈까요? 여러 가지 기억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구순 9개월 증상을 안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남과 다른 외모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친구들이 소외와 따돌림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와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다른 아이와 역할을 바꾸어 상처받았던 아이가 놀렸던 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놀렸던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에 돌아가서 서로의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놀림을 했던 아이는 상처받은 아이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스러움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순 9개월을 안고 있는 그 아이는 자신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자신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만 그 학교 안에서 친구 관계만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안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 삶을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머물고 있는 쉼터에서 진행한 심리극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그 쉼터에서 막상 심리극을 하고자 하니까 아이들이 저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고 침묵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오랜 장소 안에서 같이 머물자 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똑같아.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심리극 안에서는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새로운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니? 선생님, 저는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는 미래의 장면으로 돌아가 좋은 엄마가 되었고 아침을 차려주면서 학교에 잘 다녀오라며 안녕 인사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을 나왔던 이유는 집 안에서의 여러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는 게 예측되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일 하시니까 심리극, 심리치료 일을 하시니까 편안하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 또한 마음 안에 치유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열등감이 있었던 아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만큼 가정 내 폭력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픔의 시작은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저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무렵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산에 올라가 무거운 자신의 체구보다 두세 배 많은 나무를 했어야만 했고 그 지게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또래들보다 체격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 괴롭힘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힘듦이 있을 때마다 몸 한 군데 한 군데 문신을 새겨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의도치 않게 제 어린 시절 보이지는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아버지는 제 옷을 다 벗기셔서 문 앞에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심리치료 일을 하면서 왜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가족 안에서 또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되돌아보니 그런 어린 시절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열등감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버지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저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일에 제가 심리학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들아, 무거운 지게 하느라 힘들었지. 우리 밥 먹자. 이제 몸에 있는 거 아빠가 다 지워줄게. 너무 힘들었지. 아팠지. 아버지는 몸에 문신을 새기셨지만 저는 그 아픔의 후유증에 미소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벗어나 삶의 균형이 필요한 시소 안에 아픔과 슬픔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과 존중과 따뜻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치유 일을 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아픔에 머물러주는 일입니다. 이제 이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죠. 이제 상처 대신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다행히 저도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아내와 제 딸에게 아버지가 그때 그 순간 주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제가 주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보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멋진 분과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신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제 삶의 치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도 따뜻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시면 우리의 함께하는 많은 가정, 학교, 사회가 건강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처받은 순간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일상도 좋은 경험, 행복한 경험으로 채워지시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어제 그 퍼붓던 비가 아직 아침 하늘에 옅은 회색 구름으로 남아있는 뉴욕의 하루 시작입니다. 올해 120살이 되는 뉴욕시 지하철 중에 조금 오래된 칸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창밖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 우산을 쓰고도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어제 한 방울씩 지붕에서 빗물이 톡톡 지하철 안으로 떨어졌다는 이 고령의 뉴욕시 지하철 열차들 소식을 또 듣습니다. 은퇴하게 해다오 외치는 것 같은 소리. 어제 이 폭풍의 기억이 오늘 아침에 그런데 생각조차 안 난다면 그건 아마 리오넬 메시라는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생명을 지고 살아온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두 골을 혼자 넣어 월드컵 축구의 한 선수가 기록할 수 있는 최다 골, 가장 많은 골을 세운 기록을 새로 갈아치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월드컵이기에 축구 천재, 축구의 신, 이 모든 수식어로도 고국인 아르헨티나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외쳤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2022년 월드컵 우승에 이어 다시 북중미 월드컵에 돌아온 리오넬 메시의 이 새 기록 18골, 최다골 월드컵 득점이라는 그 사실에 계속 과연 감동만 할까요? 천재는 외롭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제 스튜디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내리겠거니 했는데 어제 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오후 4시가 좀 넘어서였던가요? 제가 움직였던 시간은 한 5시 가까운 오후 시간이었는데 뉴욕시에 어마어마하게 앞을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우로 쏟아져 내리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비로 굉장히 당황을 했고 지금 실제로 물에 잠긴 지역도 꽤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월드컵 축구에 우리가 익사이팅한 그런 소식들은 정말 많은데 오늘이 바로 또 뉴욕 주에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도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되는 올해 여러 행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제가 이 우리 세상의 모든 아침을 시작할 때 바로 나오지 않은 몇 안 되는 최근의 날이 오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리오넬 메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혹시 그 경기를 놓쳤다면 리오넬 메시의 앞에 1차전 조별리그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아르헨티나의 이 해트트릭 3점을 넣었던 그런 메시가 어제 두 골을 더 성공시켜서 이제 거대한 기록까지 또 추가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뉴욕과 그 일대 날씨는 비가 어쨌든 다시 조금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면 그렇게 어제처럼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오후 에도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내리고 하는 오후 6시까지는 비 표시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욕에 해가 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썬데이 하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낮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 자연의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더워지는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가는데 낮 시간이 그래도 조금 짧아져서 해가 일찍 지면 그래도 뜨거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일찍 떠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70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씨로 20도 조금 넘는 그런 기온이니까 오늘 선선합니다. 아침 길을 걸어오는데 바람이 또 마침 맞게 불어요. 오늘은 저는 K라디오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그냥 주차장에 이 길을 한없이 걸었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걷기에 참 좋은 날씨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갑니다. 화씨로 82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겠지만 태양이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목요일 비교적 맑습니다. 그러다가 비는 다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썬데이 이런 맑은 태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뉴욕의 예비선거 이미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소를 가셔서 오늘 밤 9시까지 이어지는 투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인 후보들이 또 열심히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의회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번 예비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또 두 선거구에 나가 있습니다. 척박 연방 하원 6선거구 그리고 줄리원 연방 하원 7선거구에 각각 출마하고 있는데 민주당 예비선거 꼭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한인 후보를 찍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리고 또 정치 리더들은 당선이 돼서도 이 숫자를 보기 때문에 많은 퀸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이 자신의 지역구에 이 선거구에 한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퀄리티를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액션입니다. 오늘 투표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까지 하셨다면 꼭 어려우시더라도 투표하시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우리 미국의 북동부의 날씨처럼 그렇게 전하고 싶은데, 유럽의 지금 폭염이 또다시 이런 큰 소식,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특히 지난번에 프렌치 오픈 테니스 대회 때 초기에 선수들은 물론 관중석에서 그리고 볼보이가 쓰러지는 정도의 그런 아주 더운 날씨를 경험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최근 며칠 동안 기록적인 더위가 다시 찾아와서 40명 정도, 그중에 바다를 찾았던 사람들 중에 40명, 프랑스 바다에서 익사를 하는 또 이런 끔찍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와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도 지금 정말 더운 날씨, 일부 지역의 기록적인 이런 고온, 더위로 학교가 문을 닫고 뭐 차들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유럽의 더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상을 또 전달하고 예고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유럽에 대해서 전 세계 평균 2배 이상으로 지금 온난화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여름이 일찍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바다에 가서 풍덩 몸을 담그면 시원하니까 당연히 가는데, 이렇습니다. 유럽의 더위, 예사로운 지구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지라고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한 이란에 대한 전쟁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또 한 국가의 리더가 이런 전쟁 중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속 그렇게 국민들에게 아니 전 세계에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말이 여러 번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뭐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일단 로이터 통신의 말을 전하자면 미국이 이란과 이 초기 평화 협상 이후에 6월 2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일단 이 60일 동안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렇지만 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What I have to do.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J.D. Vance 미국의 부통령은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과 또 이런 합의 협상 이 서명하는 이 모든 일들의 앞에 나서서 지금 부통령으로 그리고 2028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프런트 러너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보고 있는 뭐 공화당 쪽에 그런 인물로 J.D. Vance가 스위스에서 열린 이란과 이란 측 대표와의 회담 마치고 와서 최종 이 평화 협정을 위한 아주 좋은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이란과 뭐 아니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J.D. Vance 미국 부통령은 여기 회담에 다녀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NBC 뉴스라든가 여러 곳에서 또 한때 UN에서 보내는 이 핵 프로그램 사찰하는데 인스펙터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 관리들이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사무총장과 회담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 핵 감시 기구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 핵 시설 그럼으로써 이란이 핵 무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걸 감독하겠다라는 여기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개월 넘게 이어진 이 전쟁 끝에 잠정적인 합의, 잠정적인 60일을 지금 강조하는데 이것이 60일의 휴전으로 해서 다시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엄청난 이 폭격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것인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뭔가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2기 백악관에 다시 돌아오면서 전 대통령 오바마 때 마련된 이 협정, 이란과의 협정이 쓸모없다라고 해서 1기 때 이걸 완전히 이렇게 폐기시켜버린 그런 그 자신의 행위가 뭔가 더 나은 것을 이란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든 이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에 공화당 진영에선 이란에 대해 하고 있는 이 경제 제재를 일단 완화한다는 거 60일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풀어준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핵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핵무기 핵에 대한 것을 차차 이렇게 추가 협정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또 비난이 있고 그런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이 건국 250주년을 만난 이해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250주년과 함께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돕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교전이 끊임없이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제2의 전선이 가장 중요한 전선의 문제가 된 것, 그리고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카타르 같은 나라가 이 액상가스라든가 또 비료 수출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있듯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도 개설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름값이 어쨌든 동시에 이 봉쇄를 풀면서 내려는 갔는데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건 맞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미주 이민 역사 120여 년, 이제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3: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자긍심을 워싱턴 정가에 보여줄 단 한 사람.
2: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당당히 높일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한 표, 바로 척박입니다.
3: 6월 23일 화요일 예비선거, 척박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2: 우리의 미래를 바꿀 척박, 척박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3: Paid for by 척박 for Congress.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p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월 23일 뉴욕주의 예비선거가 있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상황이라는 말을 잘못하고 있네요. 그 말은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오늘 꼭 투표소에 들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했다라는 기록이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중요한, 그리고 우리 이제 3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오늘 투표하십시오. 리오넬 메시 이야기 때문에 잠시 우리 그렇지 조별리그,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경기가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경기가 내일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씩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A조 멕시코와 대한민국, 그리고 체키아, 체코, 남아공화국이 네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최소한 비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을 먼저 하고, 일단 이게 아주 복잡하니까요. 승점을 계산하고 이 승부의 여러 변수, 그래서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다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비기기만 하면 돼라고 마치 아주 쉬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지면 정말 탈락이라는 그런 뼈아픈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남아공화국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리를 이겨야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가 이미 32강 진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일 체코와의 경기에서 살살 이렇게 그 후보 선수들을 돌리는 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주전 멤버들을 아끼는 방법으로 한다면 체코도 또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체코가 이길 수도 있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남아공화국과 어떻게 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엉뚱하게 이 남아공화국이 2위로, 조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또 시나리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48개 팀이 본선에 나와서 12개 조로, 그게 각 조의 1, 2위가 32강으로 가고, 또 3위 팀들 중에는 12개, 3위 팀 중에는 8개 팀이 승자 승 골득실 뭐 복잡하게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32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교 문을 빠져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 이후에 정말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월드컵 축구만 다시 정리를 하는다고요. 이상해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 조사해 온 대로 또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우리들의 대한민국과 남아공화국 간에 내일 있을 경기에 한국팀의 첫 골을 어떤 선수가 넣을까요? 지난번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은 많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세상의 모든 아침 첫 골, 뭐 이렇게 해서 남아공 첫 골 아무개 선수, 이제 이걸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오늘부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보내주신 카카오톡, 이 카톡 메시지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다른 데 보낼 수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아침 새 모아, 아니면 제 이름 써서 그 다음에 첫 골 선수, 예상하시는 선수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꼭 당첨자가 나와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많은 분들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으면 추첨을 해야죠. 그래도 나는 손흥민 선수가 넣을 것 같아, 첫 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K라디오 US, K라디오 US로 카톡 아이디 세모아 세상의 모든 아침 혹은 김경주 해서 첫 골 주인공 쓰시는데,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내일 경기 시작되는 9시 전까지, 밤 9시 전까지 미국 동부 시간. 네,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대단한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킴스 보석에서 직접 만든 순은 팔찌, 아빠를 위한 팔찌가 상당히 이게 묵직한데요. 제가 지금 사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사진 보시고 보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지난번에 1월을 기록해 주신 그때 누굴 적어 보내셨죠? 네, 지금 여러분 카톡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내일 남아공화국과의 경기에 첫 골을 넣을 선수 이강인으로 보내주셨나요? 제이슨님, 우리 장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근데 미국의 실버는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다 스터링 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운의 아빠 팔찌, 킴스보석에서 선물로 내놓은 이 팔찌는 직접 만들었을 뿐 아니라 99% 순은 퀄리티의 팔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아공 경기에서는 꼭 당첨자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킴스보석의 김남표 대표님께서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감동이죠. 그 마음 진짜 한국이 이겨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당첨자가 우리 청취자들 중에 꼭 나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진심이 하늘을 움직여서 우리의 소원 32강 그리고 그 이상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킴스보석에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스터링 실버 모두 실버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따로 은 그 실버 바를 사지 않는 한은요 99% 순은 퀄리티로 만든 킴스보석에 팔찌가 아빠들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마들이 끼셔도 문제는 없어요. 이번에 파더스데이는 지났으니까 모두 도전해 주십시오. K라디오, US, K라디오, US입니다. 우리 카톡 아이디.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방송 들으시다가 떠나야 하는데 이러면 약속이 있는데 이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K라디오 점 찍고 US입니다. K라디오 홈페이지죠. K라디오 점 찍고 US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 소식들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읽고 또 함께하는 우리들의 K라디오 점 찍고 US 홈페이지입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내일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화국 그 경기 뉴욕에서도 응원하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며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조금 일찍 만납니다. 8시 30분. 많이 일찍은 아니네요. 이번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뉴저지 합동 응원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와 여기 우리 추석 대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 펼칩니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대한민국 아시죠? 내일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으로 오십시오. 리오넬 메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레오넬 메시, 1987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수줍음 많고 조용한 아이 메시. 그런데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그의 재능을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4살 배기 손자가 공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본 외할머니, 손자를 그 지역의 축구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메시는 생애 첫 축구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리오넬 메시를 봤던 코치는 천재를 봤다라고 강력하게 자기가 느꼈던 걸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메시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을 제치는 신동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메시가 이 유소년 대회를 휩쓸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천재 소년 메시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다.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결핍됐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치료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치료 비용은 이 가정, 메시의 가정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축구 클럽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메시에게 FC 바르셀로나가 손을 내밉니다. 메시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르헨티나를 떠나 스페인으로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몸에 성장에 문제가 있는 이 한 외국인 소년과의 계약을 망설이는 바르셀로나 이 팀 내부의 추저함 때문에 몇 주 동안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로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이사진의 한 인물이 메시를 보자마자 확신을 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 냅킨의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메시가 이렇게 해서 FC 바르셀로나 입단하게 되는 그 유명한 냅킨 계약서. 근데 이 계약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바르셀로나의 유스 아카데미 라마시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았죠. 리오넬 메시가 1군으로 데뷔해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16살의 어린 나이에 또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계 이름이 알려지면서 한 시즌에 2012년에 91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까지 되는 세계 축구의 리오넬 메시. 그런데 리오넬 메시의 국가대표팀 아르헨티나에서의 국민들이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의 천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나를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없는 비난과 잔혹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레오나 메시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가 늘 디에고 마라도나의 후계자라고 불렸는데 국가대표팀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리오넬 메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준우승에 그치면서 그 모든 분이 블레임이 리오넬 메시에게 갔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없다. 스페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국가를 제대로 따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실축한 후에 메시가 너무나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국가대표에서 떠나겠다라고 은퇴를 선언하게까지 됩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전국적으로 떠나지 말아달라라는 시위와 간청이 이어졌고 공항들의 전광판에 떠나지 말아줘 메시라는 메시지가 걸리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메시가 대표팀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르헨티나의 국제 무대에서의 우승에 대한 염원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떠나려고 하는 메시. 그런데 어느 날 아들 티아고가 메시를 비난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메시가 다시 마음을 잡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코파 아메리카 여기서 드리블 어시스트 프리킥 경기 지배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서 처음으로 2021년 아르헨티나가 국가대표로 메시가 뛴 이래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승에서 브라질을 꺾고 우승이 확정되자 메시가 눈물을 흘립니다. 선수들도 감독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우승이 메시에게 커리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까지 메시는 살아있는 전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한인 후보들이 나가 있는 투표소를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0: 10m 좁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욕 주 예비선거에 가장 또 우리 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선거구 중에 하나인 뉴욕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연방하원 6선거구 어디 지금 가 계실까요? 우리 한인 2세 후보 척박 후보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1: 지금 폴사이드 그 워사이에 있는데요. 지금 네. 오늘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0: 입교해야 합니다.
1: 네, 오늘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 표현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쪽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0: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은 사람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아침은 먼저 엘머스 갔다가
1: 네.
0: 지금 못 살리는데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투표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잠깐 멈칫하는 것은 This is primary election. 원래 예비선거에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Usually primaries have had lower turnout, but I think people are excited this time.
1: 네.
0: 이번에는 뭐 무슨 에너지 있습니다.
1: 네, 그런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예비선거가 되고 있다. 척박 후보, 연방 하원 그쪽에 육선거구니까 아시아계가 많습니다. 그동안엔 중국계 우리 또 한인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척박 후보가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다른 여러 나라 아시아계 그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걸 봤어요. 뭐라고 말을 하나요? What are they telling you? Those non-Korean. 네.
0: They're saying they're excited for change. They're excited for a politics that will fight for working families.
1: 네.
0: And they're excited. It's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that they're excited.
1: 네. 일하는 family들, working families 말 그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working family들을 돕기 위한 후보가 나섰다라는 것에 굉장히 지금 exciting,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오늘 아침에 투표장에서 만난 그런 유권자들이 척 후보를 Do they recognize you?
0: Yes, they do, actually. A lot of people say they already voted for me early or that they're about to vote for me. So a lot of people are spotting me. Yeah.
1: 지금 많은 투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척박 후보에 대해서 미리 early voting, 사전 투표, 조기 투표했다 아니면 지금 표 찍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리스맨 현역 의원이 그 지역에서 2013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걸 이렇게 챌린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뭔가 발견을 했을 것 같습니다.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is campaign?
0: I've learned that people want change. They're frustrated. They're tired. They're tired with increasing bills. They're tired of life being too hard here. And they're ready for change.
1: 네.
0: And so I'm excited to fight for our communities and bring some change.
1: 네, 도전자로 또 연방 하원 의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change 변화를 원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퀸즈에서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변화를 주는 좋은 의미에서 삶을 임프로브 해줄 수 있는 척박 후보 같은 그런 후보를 원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Immigrants, 지금 현재 이 선거구를 비롯해서 퀸즈에는 more than half of the residents in Queens were actually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50% 이상의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Is it still true?
0: Yes, it's still true. This Queens is the most diverse neighborhoods in the world, in the whole world. And I want to fight not just for our Korean community. 나 우리 한인 community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But not just Koreans. I want to fight for all of us. Defend us from ICE. Fight for our families. Because we deserve more than what we're getting today.
1: 네. 이 퀸즈, 뉴욕의 퀸즈는 가장 diverse,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척박 후보는 연방 하원 의원이 된다는 것을 단지 한인들을 위해서만 싸울 뿐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런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 지역구, 육선거구, 지금 현역 의원 그레이스 맹이 이끌고 있는 이 선거구 주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런데 anything interesting that you spotted this morning? 어떤 좀 뭔가 특이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0: No, just it's a normal morning in Queens. families, parents taking their kids to school, but also
1: 네.
0: voting, people going to work. you know, Queens is the hardest working, 네. neighborhoods in the world. And so, 네. it's another normal morning, but there's an excitement for change.
1: 네. 그, 항상 그렇듯이 퀸즈의 아침에 지금 오늘 예비선거 날이지만, 이 투표율이 저조하죠. 예비선거. 특히,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없는 그런 해는 그렇지만 그 노멀 아이들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익사이먼트를 발견할 수 있다. 뭔가 흥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과 유권자들과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Do you approach them first or did they?
0: I approach them. They approach 네. me. 네, 제가 사실은 이만 가야 되는데요.
1: 지금 가셔야 돼요.
0: 네. 네, 네. 네. 한마디로 그 one more time 네. 꼭 우리 한인군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꼭 응원해 주세요.
1: 응원해 주세요.
0: 네, 투표해야 합니다. 네. 꼭 이기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네. 다른 투표소로 지금 아직도 캠페인의 현장이니까 오늘 예비선거 이래 네, 잠깐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척박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에 그리스맹 지금 현역 의원 선거구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하세요. 투표합시다.
0: 네. 투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척박 후보.

0: 네,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2세 한인 후보 촉박 후보 연방 하원 뉴욕에 6선거구 크리스맹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다른 투표소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다르네요. 이번에는 연방 뉴욕의 연방 하원 제7선거구에 출마하고 있는 줄리원 후보 캠프. 줄리원 후보를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인선거대책본부장 이한탁 군사한인 회장님 활동해 오시는데 전화로 일단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디에 나가 계세요?
1: 아, 저는 롱아일랜드 시리 쪽에
0: 네.
1: 두 군데 투표소를 줄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0: 네.
1: 줄리 후보는 지금 다시 브루클린으로 갔습니다.
0: 브루클린 쪽으로? 네.
1: 예, 브루클린으로 가고 저는 지금 투표하러
0: 네.
1: 일단 가서 투표하고
0: 네.
1: 다시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0: 네.
1: 롱아일랜드 시리 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연방하원 제7선거구가 지금 현역 의원인 이리아 벨라케스 의원이 은퇴를 발표하면서 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출마 후보들 여러 중에 줄리원 후보를 포함해서 3명의 후보들이 올해 1월과 3월에 그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조사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때 이 3파전이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줄리원 후보입니다. 그 투표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롱아일랜드 한 군데는 51레빈이 있는 학교였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한산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서니사이드 쪽에 44레빈이 21가 쪽에는
0: 네.
1: 그리고 투표하러 오는 인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줄리 의원이 제일 많이 공략하고자 하는 데가 브루클린이니까
0: 네.
1: 이제 아무래도 퀸스 지역은 자기 시의원 지역구니까
0: 네.
1: 그래서 브루클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침에
0: 네.
1: 새벽에 한 6시부터 브루클린에 있다가
0: 네.
1: 넘어왔다가 다시 또 브루클린으로 갔습니다.
0: 네. 뉴욕주 오늘 9시까지 투표소 열려 있는데 브루클린 쪽에 가 있다는 건 이 3파전이라고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연방하원 제7선거구에 또 한 명의 후보 그중에 한 명의 후보가 브루클린의 보로장인 안토니오 레이노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루클린에 많은 인지도가 있어서 그쪽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물론 예비선거라서 그렇게 투표율이 지금 높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연령면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젊은 층이 많이 나왔나요?
1: 젊은
0: 어떤가요?
1: 층들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0: 네.
1: 지금은 고연령층이 많이 나오시는 편이고요.
0: 네.
1: 후가 제일 바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각 정부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하는 유권자들, 일하는 패밀리들을 위해 줄리원 후보가 지금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더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투표소가 바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쏘란 맘도 아닌 뉴욕 시장이 이렇게 인도스를 한 다른 한 후보 클레어 발데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직접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맘다니 효과가 조금 그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줄리원 선거본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맘다니가 엔도스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유권자들이나
0: 진보적인 네.
1: 유권자들 층에서는 굉장한 힘이 되죠. 클레오 후보 입장에서는.
0: 네.
1: 오늘 아침에 투표소에서도 제가 줄리원 브로셔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맘다니 그 선거원하고 같이 만났어요.
0: 네.
1: 그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100피트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더라고요.
0: 네.
1: 뭐 아무튼 선거에서 다들 뚜렷한 목표가 있고 네. 또 이기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0: 네.
1: 뭐 자원봉 후보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 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0: 네.
1: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네. 한 2시간 정도 제가 투표소에 있었는데
0: 네.
1: 아시안 특히 뭐 우리 한국이나 중국분들의 이런 분들의 이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이
0: 네.
1: 너무 적으셨어요. 날씨도 네. 이렇게 해서 투표율 자체도 뭐 낮긴 하지만
0: 네.
1: 우리 한인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
0: 네.
1: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줄리 의원을 좀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단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록이 남게 되는데 줄리 의원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서 투표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현탁 한인 줄리 의원 선거대책본부님께서 들려주실 말씀. 지금 또 이송하셔야 되는 거죠? 7선거구.
1: 예, 저는 지금 이제 네. 제 지역구에 와서 제가 네. 사는 거주지에 와서
0: 네.
1: 저는 이제 촉박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0: 네.
1: 투표를 하고
0: 네.
1: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0: 네. 그럼 오늘 또 좋은 소식 간간히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1: 고맙죠.
0: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킹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위치한 킹스 보석입니다. 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 킴스가 쌉니다. 킴스 보석 세일 상품 kradio.us kradio.us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하고 우리 경기의 첫 골, 한국 선수가 넣은 첫 골입니다. 우리 TMR 첫 골의 주인공을 알아맞추시면 킴스 보석이 준비한 99% 순은 네, 팔찌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께 요즘 탑 칼리지 점수보다 한 학생의 그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월특격 기간 중에는 특히 퇴근길 저녁 준비 하루 종일 계신다 하면 뉴저지 한남친 아내 만나방에 사세요. 성이모 정혜씨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밥상이 금방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친 문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봐. 에스더화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 우리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공감과 위로도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 쿠쿠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 또 온라인으로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쿠쿠 하세요. 쿠쿠.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대기업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뉴욕 주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대기업 그리고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위치한 제니 앤 뭉치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 강원도, 지리산,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 항산화 성분,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축구의 전설 리오넬 메시. 그의 삶은 우리 인간들의 천재를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 끊임없는 기대로 그 천재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리오넬 메시가 국가의 우승 트로피를 못 따온다면서 2021년이던가요? 그때까지 괴롭혔던, 그래서 그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고 비난했던 축구 영웅 메시.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내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월드컵의 꿈을, 우리의 꿈을 함께 펼칠 선수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인 6월은 푸르름이 가득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하늘이 회색빛 커튼을 치고 차분한 비를 선물하곤 합니다. 출근길 복잡한 맨해튼 거리도 또 창밖에 익숙한 가로수들도 오늘만큼은 빗방울을 머금고요. 조금은 느릿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흔히 비가 오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비는 뜨거워지기 시작한 초여름의 열기를 잠시 식혀주는 고마운 쉼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의 소음을 지워주는 덕분에 평소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다정한 아침이네요.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 곁에 두시고요. 궂은 날씨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뽀송하고 맑게 채워가실 수 있도록 오늘 투데이가 함께하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비오는 아침 투데이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0: 6월 23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조금 굳죠.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슬비 같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그래서 이 곡을 오늘 오프닝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BJ 토마스가 부른 노래죠.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으셨는데요. 1969년에 발매된 이 노래는 정말 알고 들으면 더 좋은 그런 가사말이 많이 있습니다.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계속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눈물이 날 때까지 울고 있진 않을 거야. 난 자유로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이 명장면 기억나시죠? 그 전설적인 서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삽입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인공 역을 했던 그 폴 뉴먼이 자전거를 타면서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아마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노래였죠. 1970년에는요. 제4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 가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보드 또 차트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가사가 전혀 우울하지가 않아요.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져서 발이 다 젖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는 대신 당당하게 나는 웃으면서 걸어가겠다. 약간 초연한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네, 날씨가 어두우면 제가 아까 잠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처지고 마음도 살짝 우울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조금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화요일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세상 이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요즘에 혹시 여러분 그 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한 대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쯤 있으세요? 집에? 이 사진을 요즘 뭘로 찍으세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쓰시던 필름 카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식이나 여행 때 딱 한 번 쓰고 그냥 서랍에 넣어둔 디지털 카메라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시나요? 사진 찍는 거 어떠세요? 그런데 요즘에 그 옛날의 카메라들이 다시 조용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한때는 이 스마트폰이 모든 사진 찍는 것을 대체하면서 아 이제는 카메라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이 미러리스 중심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진을 그 찍는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이 MG세대, Z세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편리하긴 한데요. 동시에 너무나 좀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요즘엔 사실 보정 앱 하나 안 깔고 계신 분 없으시죠? AI 보정으로 피부는 진짜 삐끈해지고 아주 뽀송뽀송한 그런 피부로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는 조금 다른 너무 완벽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하늘도 더 파랗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오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해요.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곳에서 나중에 실물을 봤을 때 아 이분이 이분인가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는 오히려 조금 흔들려도 아니면 조금 어두워도 그게 더 진짜 같다라는 이런 감성을 점점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더 새롭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다고 하죠. 가격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업무용부터 뭐 전문 입문용부터 또 전문가용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가격대이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이 흐름은 중고 필름 카메라 시장이 재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1990년대에 카메라들이 다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필름 특유의 색감과 감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컬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끔 흑백 사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좀 더 특이하고 새롭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정말 빠르고 또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오히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불편하면서 불완전한 것을 찾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는 그 스마트폰 대신에 조용히 셔터를 누르는 카메라 한 대. 어쩌면 이게 뭐 요즘 가장 아날로그적인 힙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사실 그 작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찍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옛것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주 핫하고 유행인 것들도 어느 순간 또 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요즘에 이 카메라 사진 트렌드는 바로 좀 옛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의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은 최초인데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워싱턴에 전달할 적임자,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후보 척박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척박에게 투표해 주세요. 본 광고는 척박 캠프에서 후원했습니다.
1: 역사 120여 년. 이제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2: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자긍심을 워싱턴 정가에 보여줄 단 한 사람.
1: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당당히 높일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한 표. 바로 척박입니다.
2: 6월 23일 화요일 예비선거. 척박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1: 우리의 미래를 바꿀 척박. 척박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2: Paid for by 척박 for Congress.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 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6: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0: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9: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0: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9: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0: 866-566-9191, 866-566-9191.
11: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스위스로가 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지금 K-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항상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도 열려 있고 또 카카오톡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으로 질문, 사연, 뭐 여러 가지 인사해 주실 분들 K-라디오US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새롭게 단장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www.kradio.us로 들어가시면 되고 다시 듣기도 가능하시니까 혹시 놓치신 게 있다면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 지금 가능하시죠? 검색창에 K라디오 AM1660 검색하시면 지금 또 이 스튜디오에 장면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안하게 또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K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필요하신 질문 혹은 또 뭐 노래 신청 다 좋습니다.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혹시 그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왔는데 이유 없이 좀 피곤하고 뭔가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세요? 딱히 그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그냥 녹초가 되는 거죠.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 상대방이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 은근히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고치면 되겠죠. 네, 고치면 돼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농담인데 왜 그래? 이런 말 자주 쓰시는 분들. 막 이야기를 해놓고 야 농담이야, 장난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상대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농담이라는 것은 그 농담을 하신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웃게 되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그걸 농담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지만 불쾌하거나 상처가 되면 그건 농담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 두 번째는요. 친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예요. 만난 지 얼마 진짜 안 됐는데 이제 통성명하고 그냥 몇 번 본 사이인데 갑자기 너 뭐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특히 여기서는 또 조심스럽잖아요. 아니면은 그 관계의 단계를 몇 단계씩 그냥 훌쩍훌쩍 건너뛰는 그런 분들 말씀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쌓는 것이지 막 이렇게 당겨서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속도를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속도와 함께. 그리고 그 협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요. 계속 한 번만 왜 안 돼? 그 정도 괜찮잖아. 해줘.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굉장히 좀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가볍게 다루는 경우래요. 동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그 사람이 이 얘기는 해도 좋아라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제3자의 이야기를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 이야기가 다 돌고 도니까요. 결국 그분에게 귀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락을 하거나 시간도 당연히 내줘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편하다는 신호를 읽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반응을 잘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단은 이렇게 둘이 막 싸웠을 때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미안해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배려가 더 섬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혹시 여기에 뭐가 내가 좀 해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치면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누군가를 피곤하게 한 사람은 혹시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수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깊은 밤에 날아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전부 블루베리 100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냉동 훈제요리 100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국회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는 요즘 우리의 건강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 지킴이십니다. 세종 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준숙 씨.
0: 네.
1: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1: 저 허락하신 자연으로 네. 인간을 생각합니다.
0: 슬로건.
1: 네, 우리 회사 슬로건입니다.
0: 네.
1: 어떤 분이 슬로건 너무 좋다고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확인했답니다.
0: 그래요? 들어오셨어요?
1: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거기 써있거든요.
0: 맞아요.
1: 사장님,
0: 네.
1: 허락하신 자연으로 그러시는 거 보니까
0: 네.
1: 분명히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신데요.
0: 눈치채셨네요.
1: 그래서 한참 네. 웃었는데
0: 네.
1: 여러분들 아침에 또 이 좋은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또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진숙 씨 기억하시죠?
0: 네. 어떤 거요?
1: 축구에도 하프타임이 있듯이 우리 건강을 중간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0: 네.
1: 건강에 하프타임을 갖자.
0: 맞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죠. 6월.
1: 우진숙 씨는 건강에 중간 점검 하셨나요?
0: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요. 네.
1: 지금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0: 네.
1: 운전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방송을 듣습니다. 저도 건강의 하프타임 이 얘기를 하지만
0: 네.
1: 저 개인적으로도 또 건강을 한번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재미나는 한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0: 네.
1: 저 파더스 데이를 앞두고 있었어요.
0: 그렇죠.
1: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세탁소 하시는 우리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어디라 그러면 금세 아시니까.
0: 네, 그래요.
1: 아드님이 카드 번호를 쫙 불러주시더라고요.
0: 오,
1: 그러면서
0: 네.
1: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구입합니다 하면서
0: 네.
1: 지난주에 생각이 나고 또 효도 잘하시는 분 유명한 또 우리 고객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요 분도 제가 살짝만 얘기할게요.
0: 네.
1: 팔팍에서 만두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0: 효자세요.
1: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빠 아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0: 네.
1: 매년 또 요맘때가 되면 또 부모님 건강 제가 옛날에 세종 성복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이제 천연의 원료로 개발이
0: 그렇죠.
1: 돼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중년을 사는 많은 분들 심지어는
0: 네.
1: 온 가족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품 이름이 세종 관절보감.
0: 그렇죠.
1: 또 방광 건강이 안 좋으시면 요로 청보감.
0: 그렇죠.
1: 또 우진숙 씨와 저도 먹어야 되는.
0: 네.
1: 제가 맨날 우진숙 씨 끌고 들어갔어요.
0: 왜 저 자꾸 끌고
1: 네. 깜빡깜빡 기억력이 약하시고 치매 걱정하시는 어른들의 선물.
0: 네.
1: 세종
0: 뇌보감. 그렇습니다.
1: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5월 Mother's Day, 또 6월 Father's Day.
0: 네.
1: 또 이제 가정을 생각하는 또 그런 달다리가 되기 때문에
0: 네.
1: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온 네.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한번쯤 생각하는데
0: 네.
1: 제가 오늘도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0: 네.
1: 현대는 100세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0: 네.
1: 하나는 혈관 건강이 중요하고
0: 그렇죠.
1: 또 하나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0: 네.
1: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대에는
0: 네.

0: 영양이 아주 부족한 시대, 영양실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영양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1: 네.
0: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창궐하는데 항생제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네. 시대에는 또 항생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음식이 풍부하고 장수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 혈압 이런 문제 때문에 혈관 건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1: 네.
0: 또 한 가지는 100세를 사는데 우리를 또 방해하는 암 같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미리미리 면역력을 관리하는 게
1: 네.
0: 그래서 중요한 현대의 두 가지 키는 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력이 중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네.
0: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사장님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런
1: 네.
0: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메가3를 저는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혈관을
1: 그렇죠.
0: 위해서
1: 네네.
0: 그런 분도 계신데
1: 네.
0: 우리 뭐 감사한 것은 우리 세종바이오텍에는 세종 송보감이라는 제품으로
1: 네.
0: 벌써 우진숙 씨 18년 됐습니다.
1: 맞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0: 굉장히 2년만 지나면 20년이 되는데
1: 네.
0: 네,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으로 개발이 돼서 이 세종 송보감은 성분 함량이 변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고농축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이 되고
1: 네.
0: 지금은 미국 많은 곳에서 세종 송보감을 통해서
1: 네.
0: 혈관 관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이 혈관 건강, 면역력 너무나 중요하고 네. 세종 송보감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0: 어떤 분은
1: 네.
0: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왜 작년에 먹고서 지금까지 전화 안 주세요? 깜빡 잊었잖아요.
1: 네.
0: 이런 분들 계셔서
1: 네.
0: 저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전화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솔잎하면 여러분 뭐 너무 친숙하지만
1: 그렇죠.
0: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솔잎은 뭐 효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혈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1: 네.
0: 제가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자,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솔잎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루테인이라는 성분을 얘기했습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은 제가 루테인 그랬더니 루테인이요? 그런데 루테인은 다른 성분이 다 눈에 좋은 거 그건 다른 겁니다.
1: 네.
0: 이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모세 혈관은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성분입니다.
1: 네.
0: 솔잎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두 번째는 글리코키닌. 제가 요거는 많이 말씀을
1: 맞아요.
0: 드렸죠. 혈당 조절에 꼭 필요한 성분이 솔잎에 들어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거는 우리 그 세포 속에 있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1: 네.
0: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줍니다.
1: 그렇죠.
0: 제가 다시 다른 말로는 청소, 혈관 청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솔잎은 해독작용이 있어서
1: 그렇죠.
0: 아피액인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몸속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니코틴 해독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담배를 끊는 것이 우선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을 위해서는
1: 네.
0: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남편 송보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 네.
0: 담배를 아직도 피세요.
1: 그래서
0: 담배를 좀 끊게 할 수 없나요?
1: 네.
0: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시던데
1: 맞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솔잎은
1: 네.
0: 혈관 건강, 혈압 예방에 좋고
1: 네.
0: 당뇨 예방, 혈당 조절 세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리고 청소 기능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 네.
0: 네 번째는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솔잎을 통해서
1: 네.
0: 우리 세종 송보감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1: 네. 정말 이 우리 전통 솔잎에 대한 그 자부심이 다시 한번 좀 네. 느껴집니다. 대단해요.
0: 그럼요.
1: 네.
0: 솔잎을 그냥 이렇게 뭐 가루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1: 네.
0: 고농축, 그러니까 증류해요. 그러니까 솔잎을 따서
1: 네.
0: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한 다음에
1: 네.
0: 그걸 끓여서 그 증류한 증류수를 고농축한 캡슐로 개발이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요거는 원료 이름이 솔잎 증류 농축액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 치시면 됩니다.
1: 네.
0: 성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세종 송보감은 혈관 청소 기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는 해독 기능. 디톡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네.
0: 혈관 디톡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 네.
0: 뭐 약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 또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세종 송보감을 복용하는 게 좋고
1: 네.
0: 하루에 두 번을 드십니다.
1: 그렇죠. 하루 두 번?
0: 아침, 네, 저녁에
1: 네.
0: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조금 심하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 드셔도 되는데
1: 네.
0: 하루에 두 번 보통 드시고요. 한 박스 3개월분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하루 두 번, 조금 내가 네. 심하다 하신 분은 세 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 네, 우리 그 고객 중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뭐 바이패스
1: 네,
0: 하신 분이라든지
1: 많이 계시죠.
0: 또 뇌졸중 예, 뇌졸중 회복 운동 하시는 분이라든지
1: 네.
0: 또는 당뇨가 아주 깊은 분들이라든지 혈관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1: 네.
0: 하루에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드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제가 지난 시간에 Father's Day 특별 세일 정보를 드려서
1: 네.
0: 우리 그 좀 전에도 말씀드린 뉴욕의 브리클린이라든지
1: 네.
0: 또 팔팍의 사장님이라든지
1: 네.
0: 또 제가 뭐 굳이 지역을 얘기 안 해도 어떤 분은 따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 뭔데요? 그래서
1: 네.
0: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1: 네.
0: 따님이 또 오다 하신 분도 계시고
1: 네. 뭐
0: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세일 정보 지난번에 Father's Day는 왜 이렇게 조용했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게요. 우리 아버님도 챙겨주세요.
0: 저도 모두 더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분에게라도
1: 네.
0: 세종 송보감에 대한 특별한 세일 정보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회사 홈페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1: 네.
0: 또 말씀을 이어가면 좋은데, 우리 회사 홈페이지는 그 영어로 세종바이오텍.us, 세종바이오텍.us, 또는 그냥 한글로
1: 네.
0: 세종바이오텍 이렇게 치셔도요,
1: 나오죠.
0: 홈페이지를 쉽게 예, 링크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유튜브로 들어가서
1: 네.
0: 한글로 세종바이오텍, 또는 세종 송보감, 뭐 세종 후콕이다. 뭐 치시게 되면
1: 네.
0: 2분짜리, 3분짜리 영상으로
1: 네.
0: 다양한 제품 정보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1: 특별한 세일을 오늘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를 제가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0: 제가
1: 네.
0: 우리 저 우진숙 씨가 요거 맞추면 바로 세일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1: 좋아요. 네.
0: 항상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진숙 씨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제가 이제 송보감과 함께 강조하는 면역력, 송보감은
1: 네.
0: 혈관, 또 면역력은 후코이단입니다. 최근에도 후코이단 문의가 많아요.
1: 그렇죠.
0: 사장님, 후코이단은 면역력인데 비타민D도 면역력이고 홍삼도 면역력인데
1: 그렇죠.
0: 어느 거 먹어야 돼요? 그러시는데
1: 네.
0: 그거는 본인의 체질이나
1: 네.
0: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상담을 하면 좋은데 자.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1: 네.
0: 주식과 대답하셔야 됩니다.
1: 네.
0: 아포토시스 효과, 아포토시스 후코이단 효과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아포토시스 네. 그리스어.
0: 네.
1: 몸속에 있는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죽도록 자멸하도록 돕는 효과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제가 다음에는 우진숙 씨 만나면 선물 드립니다. 자,
1: 네.
0: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 네.
0: 후코이단은 바닷속 그 갈조류에서 채취하는 성분으로
1: 네.
0: 후병 중이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포토시스 효능은 우리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후병 중이신 분들 또 지금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후코이단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우리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1: 네.
0: 저도 먹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네.
0: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1: 네.
0: 후병 중이신 분들은 조금 드시는 양을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상담하면 좋겠고요.
1: 네.
0: 뭐 지난 5월 달도 그렇고 또 이번 Father's Day 때도 그랬고
1: 네.
0: 부모님 선물로도 구입하시고
1: 네.
0: 또 한국에 보내신 분도 많았는데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오늘 특별한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아요.
0: 세종 송보감은 혈관 건강 3개월분 한 박스 380불 또 후코이단
1: 네.
0: 항암 면역력 요거는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1: 그렇죠.
0: 380불. 이렇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일 정보 오픈하시죠.
0: 지난번에 네.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네. 좋은 세일 정보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세일 정보는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1: 아, 그래요?
0: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순서대로 직접 리턴 콜을 해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릴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저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 전화하세요.
1: 네. 좋습니다. 자,
0: 세종 송보감은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는 세일을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구입하시는 다섯 분에게는 잘 들으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똑같은 가격에 380불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1: 네, 그리고
0: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1: 네.
0: 또 트라이하실 수 있도록
1: 네.
0: 2개월분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함께 드립니다.
1: 네.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여러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0: 네. 전화번호 네. 바로 드릴 테니까요. 전화 네. 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1: 네.
0: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리턴 콜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드립니다. 703, 여기는 동부입니다. 버지니아 본사고요. 703-256-7671. 다시 한 번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하고요. 세종 송보감은 이제 혈관 청소, 그리고 세종 네. 후코이단은 면역력이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네. 제품이 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그렇죠. 먹어도 되는지
0: 네.
1: 알려주세요.
0: 그거, 예, 함께 드셔도 되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송보감은 남편이 먹고요.
1: 네.
0: 후코이단은 아내가 먹고요. 리포존 비타민C는 우리 아들 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괜찮은데,
1: 네.
0: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네.
0: 혼자 드실 분. 그래서 송보감 후코이단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아침 식사 후에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1: 네.
0: 저녁 식사 후에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리포존 비타민 C도
1: 네.
0: 하루에 한 번만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송보감은 3개월, 후코이단은 그렇죠. 4개월, 리포존 비타민 C는 2개월을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1: 네.
0: 오늘 다섯 분, 지금 전화가 쭉 오고 계신데,
1: 네. 201
0: 뭐 쭉 써 있네요.
1: 네.
0: 자,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섯 분 했는데, 다섯 분은 조금 더 넘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0: 제가
1: 더...
0: 넘는 대로 전화 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거짓말은 네. 할 수 없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세일은 이것이고, 그리고 우리 세종의 네. 더 다양한 아주 좋은 제품들, 그것도 상담 가능하죠.
0: 그 관절 보감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정말 인기예요.
1: 네.
0: 재미를 못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절이 부드러워지고요.
1: 그렇죠.
0: 또 요로 청보감을 소개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1: 네.
0: 방광염 그 소변 문제.
1: 아 네네.
0: 맨하탄에 우버하시는 그
1: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 너무 고생하셨다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세종 뇌보감도 있고
1: 네.
0: 중환지 청보감 사장님. 왜 저 세종 속 편한 얘기는 안 하세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많아서 제가 네. 못합니다. 속 편한 우위, 또 고래효삼정,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상담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1: 네.
0: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다른 제품에 대한 문의도 언제든 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6월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우리 건강의 하프타임까지 왔습니다. 지금쯤이면 한번 내 건강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꼭 이 할인 혜택도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전화번호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그 전에 대표님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축구의 하프타임처럼
1: 네.
0: 건강의 하프타임이 두 개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종 송보감 말씀 드렸고 세종 후코이단 말씀도 드렸는데
1: 네.
0: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종 바이오텍 상담 전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 본사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 예약 다 가능하십니다. 오늘 전화 주시면 대표님께서 또 직접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1: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여러분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들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계셔서 저희 모든 진행자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오늘 남은 시간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 이윤수가 부르는 먼지가 되어 들으시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오진숙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널 때나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위에 서 있을 때,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야 할 텐데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혹은 퀸즈의 복잡한 골목길을 걷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게 바로 사고인데요. 타지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바쁜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사고까지 당하면 몸 아픈 것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샌덜스인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 718-225-16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카톡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www.kradio.us로 접속하셔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AM1660으로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동석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Good morning.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밖에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오실 때.
1: 비가 조금씩 부실부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저 나올 때도 그랬는데 네. 이슬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렇게 오죠?
1: 네. 네. 네. 드리즐? 오늘 한국말을 모르겠네요. 네. 네.
0: 그렇게 오고.
1: 세게 오는 건 아니고.
0: 맞아요. 네. 네. 이런 정도의 비는 괜찮아요? 교통 흐름에?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안 괜찮아요.
0: 어때요?
1: 네, 이런 이 정도 비도 네. 길이 젖으니까.
0: 아, 젖으니까. 네,
1: 바퀴도 젖어 있으니까 미끄러져요.
0: 어,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날은
0: 네.
1: 딴 날보다 거리 더 두고 속도 더 줄이시고.
0: 아, 역시 네. 비가 온다 하면은 무조건
1: 네. 그렇게 하셔야 돼.
0: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걸어갈 때도 이렇게 비가 살짝 젖어 있는 말씀하신 풀밭 이런 거 걸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1: 많이 미끄러져요.
0: 그렇죠. 네. 미끄러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오늘도 이제 7월을 또 앞두고 아, 벌써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6월 23일이어서
1: 반년이 끝났어요.
0: 어떡해요. 와. 잘 보내셨어요, 반년?
1: 2020년 갓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반년이 끝났네요.
0: 맞아요. 야, 이거 뭐 매년 느끼지만 이거 너무합니다.
1: 제가 보통 그 코럴리 네. 점검을 하거든요.
0: 네네, 그렇죠. 네,
1: 뭐 3개월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네. 어땠나.
0: 맞아요.
1: 이번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0: 아, 그렇게 또 바쁘고 정신없으셨어요.
1: 네, 그냥 지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는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말 6월이 다 지나면 본격적인 또 여름이 시작되고
1: 네.
0: 뭐 휴가도 가실 거고 바쁘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때 글쎄 어때요? 변호사님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인가요? 여름.
1: 제가요?
0: 네, 개인적으로.
1: 아니요. 저걸 네. 반대로 말을 하는데
0: 바쁘시죠?
1: 여름에는 더 바빠요.
0: 뭐 이유가 있으세요?
1: 사고가 더 많아요.
0: 아, 여름에 사고가 더 많다.
1: 네.
0: 겨울보다요?
1: 네.
0: 오, 왜 그래요? 여름은?
1: 제 생각에는 많이 차들이 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확률상 더 많아지는 아, 것도 있고
0: 네.
1: 산만 운전도 많고요. 솔직히 말해서.
0: 아, 그렇죠.
1: 졸음 운전도 더 많은 것 같고요.
0: 아, 졸려요. 네. 정말.
1: 또 여름에 또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고 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또 놀러도 가시고 뭐 등등.
1: 네.
0: 맞아요. 겨울에는 사실 거의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1: 이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네. 흥분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여행 간다 생각하면은 분주해져요.
0: 들뜨죠.
1: 네, 네 들뜨고. 네. 그래서 들뜨고 그러면은 운전이 좀 더 산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좋긴 좋은데 특히나 여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 질문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변호사님 나오시는 걸 알고 한 분의 질문을 좀 받아왔어요.
1: 네.
0: 제가 아는 분의 질문인데요. 그 뒤에서 받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1: 네.
0: 내려서 보니까 정말 앳된 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여학생이었대요. 네. 소녀.
1: 네.
0: 네. 근데 벌써 막 눈물 범벅이 돼서 제발 그 네. 경찰 리포트 부르지 말라달라고 나는 큰일 났는데 이제 정말 한마디로 싹싹 빌었나 봐요.
1: 네.
0: 이분이 착하신 분이라 그냥 딱 보니까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이 차가. 그래서 그냥 보냈대요.
1: 네.
0: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1: 아프시겠죠, 그 다음서부터.
0: 몸도 그런데요.
1: 네.
0: 그 소녀가 거꾸로 이분을 클레임을 했대요.
1: 아이고.
0: 그래서 진짜 이분이 난생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껏 사람을 믿고 네.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진짜 뒤통수를 맞아서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어떡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1: 제가 뭐 여러 번 나와서 단추를 예쁘게 껴야지 문제가 네. 없다고 말하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0: 맞아요.
1: 똑같아요. 사고 났을 때 그냥 보내도
0: 네.
1: 그래 그냥 너 그냥 이렇게 뭐 좀 너무 플레이딩하고
0: 그렇죠.
1: 봐달라고 하니까 내가 봐줄게.
0: 맞아요.
1: 그렇지만 봐줘도
0: 네.
1: 본인 거는 다 챙겨놓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0: 그걸 못하셨네요.
1: 자, 너 입으로 네. 말을 해. 리코딩하고
0: 네.
1: 내가 모르고 쳤습니다. 과실 받아놓고
0: 네.
1: 사진 다 찍어놓고 보험인포메이션 다 갖고
0: 네.
1: 그다음에 안 할게.
0: 그러니까.
1: 그리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0: 글쎄 말이에요. 그걸 네. 모르셨어요. 미쳐.
1: 네. 근데 네. 괜찮아요.
0: 어떡해요? 그럼?
1: 그 학생이
0: 네.
1: 그러니까는 그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클레임을 네. 할 수가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또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사람 클레임했다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1: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거지 클레임이 네. 그 컨펌이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는
0: 다른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는 그 친구분이
0: 네.
1: 사고 나신 분이 이제
0: 네.
1: 강하신 분이 이제 보험회사들 이제 설명을 하고 싸울 수 있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줘야 돼요. 블랙박스가 있다든지 증인이 있다든지 이러면 좋겠죠.
0: 네.
1: 뭐뭐 네, 뭐 CCTV가 있다든지 이러면
0: 그렇죠.
1: 좋겠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그때 현장에서 제대로 해놨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내가 이제 다시 가해자로 몰리는 거나 이건 아니고
1: 네, 네.
0: 시작을 하면
1: 이제 뚜껑을 여는 거죠.
0: 그렇군요.
1: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0: 아, 참. 그래서 그 꼭 비디오 녹화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1: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했으면 그냥 그 리코딩 네. 하면 돼요. 자, 뭘 잘못했는지 말해. 내가 봐줄 테니까 뭘 잘못했는지 말해.
0: 네.
1: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봐주려고 했는데,
0: 네.
1: 뭐, 그 다음날 봤더니 차가 데미지가 또 생각보다 크고.
0: 그렇죠. 몸도
1: 네. 그날은 놀라가지 않아 아팠는데,
0: 네.
1: 이제 좀 저녁 되니까 슬슬 아프고, 그 다음날 되니까 많이 아프고.
0: 네.
1: 이러면 다시 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올 수 있죠.
1: 네.
0: 그렇군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 이분은 좀 잘못 끼우셨지만 아마 크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 네.
0: 기회에.
1: 무슨 검은 동물은
0: 네.
1: 뭐.
0: 머리 검은 짐승은 네. 거두는 게.
1: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0: 그러니까. 근데 참. 이분이 그 클레임 들어온 게 가슴 아픈 것보다 그 어린 소녀가
1: 네.
0: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1: 네.
0: 아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1: 저는 카르마를 믿어요.
0: 그래요?
1: 왓고소랑 캄소랑.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면은
0: 네.
1: 결과는 선한 일이 자기한테 받아오고 본인이 안 받으면 애들한테 가는 거고.
0: 그렇죠. 맞아요.
1: 네.
0: 언제
1: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결과는 네. 나쁜 짓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1: 네.
0: 인과응보라고 진짜 우리가 뿌린 대로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 말들이.
1: 네.
0: 맞습니다.
1: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0: 네.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면 된다라고 하세요. 이제 이분은 혹시 뒤집힐까봐
1: 네.
0: 본인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셔서
1: 네.
0: 여쭤봐 달라고 하신 건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 잠시 또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라디오 생활백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영회석까지 노덕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진짜 기다려지는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에서 함께 하십시오. 6월 24일 저녁 8시 30분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워싱턴에 전달할 책 적임자,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후보 척박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척박에게 투표해주세요. 본 광고는 척박 캠프에서 후원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역사 120여 년. 이제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3: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자긍심을 워싱턴 정가에 보여줄 단 한 사람.
2: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당당히 높일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한 표. 바로 척박입니다.
3: 6월 23일 화요일 예비선거. 척박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2: 우리의 미래를 바꿀 척박. 척박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3: Paid for by 척박 for Congress.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0: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6: 라디오 생활백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샌더스인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께서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뉴욕입니다. 플러싱 163-07 디폴로드에 있고요. 스윗 넘버는 101호입니다. 뉴저지로 가신다면 팰리세이즈 파크이 있는데요. 460 버겐블러바드 스윗 넘버는 204호입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번호는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도 있습니다.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필요하실 때 꼭 이 번호 입력을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보험 관계된 건데요. 보통 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개인용으로 퍼스널로 이렇게 드는데 네. 이분은 이 차를 가지고 계속 그 세일즈 업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시는 거죠.
7: 네.
6: 네. 거의 하루 종일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이게 이제 개인용으로 가입이 된 보험이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어디선가.
7: 네.
6: 그래서 회사 업무하다가 내 개인차지만 이렇게 사고 나면 네. 어떻게 되는지.
7: 워커스 컴으로 가야죠. 일하다가 사고 나신 거잖아요.
6: 네, 맞아요. 네,
7: 일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6: 네.
7: 그 워커스 컴펜세이션 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6: 네.
7: 차 사고니까
6: 네.
7: 상대방 가해자가 있는지 상대방 과실이 있는지 따지고요.
6: 네.
7: 이제 보상금은 상대방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요. 워커스 컴은 좀 특이한 게
6: 네.
7: 노폴트하고 비슷해요. 차 사고 났으니까 다친 부분 치료받고 하는데
6: 네.
7: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일을 못 하시면은 loss wages 그러니까
6: 그렇죠.
7: 그 일 못한 건 이제 세금 보고한 거 바탕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6: 네.
7: 보상금도 나오세요.
6: 보상금까지 네. 받아요.
7: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배달을 하시다가 좀 극적으로 갈게요.
6: 네.
7: 졸아가지고 앞에 전봇대로 박았어요.
6: 혼자.
7: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잖아요.
6: 본인이요.
7: 그래도 네. 일하다가 다쳤잖아요.
6: 그렇긴 하죠.
7: 그러면은 보상금 나와요. Workers come.
6: 본인 내 잘못인데도
7: 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6: 네.
7: 그렇지만 이제 개인 보험회사에서는 당신 이 차 어디 가다 사고 났습니까?
6: 네.
7: 배달 가다 사고 났습니다. 그렇죠. 뭐 세일즈 하러 가다 네. 났습니다. 계약할 때
6: 네.
7: 보니까 당신은 이 차를 1년에 뭐 만 마일 뛰고
6: 그렇죠.
7: 사적으로 쓰기로 했는데
6: 네.
7: 상업용으로 썼네요.
6: 네.
7: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6: 아 그렇게 되면. 뭐 보험 쫓겨난다거나 예를 들면
7: 쫓겨난다든지
6: 뭐
7: 보험을 올린다든지 팔레스를 이제 좀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6: 아 그렇군요.
7: 네.
6: 그러면은 그 워커스 컴으로는 어쨌든 보상과 치료 이런 거는 이제 그걸로 하면은
7: 그렇죠.
6: 되는 거고요.
7: 네. 그러니까 고용주는 직원들한테
6: 네.
7: 만약에 이 본인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치면
6: 네.
7: 그거를 다친 거를 피해를 뭘 떠나서 고용주한테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6: 아, 그렇죠.
7: 나 다쳤으니까 너 당신 사장님 내 책임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6: 그렇죠.
7: 그렇지만 그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가입을 들어놓는 게 책임이에요. 네, 그 시점에서 만약 가입을 안 들어놨다.
6: 네.
7: 그러면은 가입 안 들어놓는 사장님이 잘못한 거지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6: 그거는요. 네. 네.
7: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죠.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제품이 없잖아요.
6: 맞아요.
7: 근데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해놨잖아요.
6: 네.
7: 그러면은 사장님이 강제로 네.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고. 좀 페널티 내고 워커스 컴 그냥 열릴 수도 있어요.
6: 열릴 수도 있고요. 네. 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일하다가 사고 나면은 그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7: 네, 그렇죠.
6: 다행이에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오프닝에서 뭐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말했는데 요즘에 그 사고도요. 네. 밤에 네. 공사를 하나 봐요. 바다 그 예. 완전 전면
7: 통제. 사고가 그러더라고.
6: 네.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전면 통제를 했던데요.
7: 그래요?
6: 네.
7: 뭐 밤에 생각하니까 모르겠네요.
6: 몇 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그래 다 이렇게 빠져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7: 저는 네. 웬만하면은 네. 집에 갈 때도요. 내비 네. 먼저 틀어요.
6: 그, 보이죠? 거의 나타나죠.
7: 네, 그, 옛날에는 뭐 어디 모르는 데 갈 때마다 몰랐어요. 뭐 맵퀘스트
6: 네.
7: 같은 거
6: 네.
7: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 그렇죠.
7: 맵퀘스트 프린트해가지고 보고가 됐잖아요.
6: 아, 네.
7: 근데 요새는 아는 길도 틀어낸 이유가 네. 길이 막히나 안 막히나 보기 위해서.
6: 그거 보려고. 네. 맞습니다. 네. 요새 뭐 앞에 경찰이 있나 없나도 날려준다고 하니까 네,
7: 그렇더라고요.
6: 그냥 회사 갈 때도 틀고 집에 갈 때도 틀고.
7: 네, 버스로 틀어요.
6: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좀 갑자기 가다가 뭔가 이 변화가 있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7: 갑자기는 없어요.
6: 그래요?
7: 예. 네. 꼭 미리 워닝을 주고요. 여러 번 워닝을 준 다음에 길이 막아놔요.
6: 그 갑자기 네. 그냥 이건 없군요.
7: 네. 네.
6: 미리 뭘 세워두든가 뭔가 네. 표시가.
7: 네. 갑자기는 없으니까 네. 그 미리 잘 보시고요.
6: 네.
7: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건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6: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포트리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줄을 서서 천천히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아마 뒷차가 뭐 딴짓을 했겠죠.
7: 네.
6: 이분의 차를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좀 세게 받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네. 이분의 차가 앞차를 받게 됐으니까요.
7: 밀려서?
6: 하나 둘 셋 네. 3중 추돌 사고인데요.
7: 네.
6: 이분의 앞쪽도 부서지고 뒤쪽도 망가졌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의 책임 이번이 네. 두 번째 차잖아요.
7: 그렇죠.
6: 네. 그 앞차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7: 네. 그 앞차 중간차는 제일 뒤차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6: 앞차 중간차는 뒤차가 모두
7: 네.
6: 다
7: 원인 제공한 차가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6: 합리적이네요.
7: 네. 그렇죠. 왜냐면은 뒤차 그렇죠. 뒤에서 모두 그러니까 중간차를 안 쳤으면
6: 그렇죠.
7: 중간차가 앞차 칠 일이가 없잖아요.
6: 없죠. 네. 가만히 있다가.
7: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앞차가
6: 네.
7: 서 있는데
6: 네.
7: 쾅 했어요.
6: 네.
7: 근데 조금 있다 또 쾅 했어요.
6: 그렇죠.
7: 네, 두 번 부딪힌 거잖아요.
6: 네.
7: 그러면은 사고가 두 번 났다는 거 취급되는 거예요. 쾅이 두 번이니까.
6: 아, 그러면?
7: 이거 어떻게 취급이 되냐면은
6: 네.
7: 앞차가 중간차가 앞차를 쳤어요.
6: 그렇죠.
7: 친 거를 보고 뒤차가 또 중간차를 또 친 거예요.
6: 네.
7: 그래서 그러면 앞차는 두 번 느꼈잖아요.
6: 그렇죠.
7: 그러면 중간차도 클레임할 수 있고요. 뒤차도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6: 아, 그럴 땐 두 번 다 둘 다 하는데 한 번만 느끼면
7: 제일 뒤차만. 네, 그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6: 그렇군요.
7: 네. 네.
6: 이분은 그러면은 책임이 없네요.
7: 그렇죠. 그래도 앞차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6: 두 번 했다 이렇게요?
7: 네. 난 두 번 느꼈다. 두 번 쾅 했다가 조금 있다 또 쾅 했다. 그러면은 그 한 번 느꼈다, 한 번 임팩이었다, 그걸
6: 네.
7: 입증하는 건 우리 의뢰인 책임이에요.
6: 그게 입증이 가능해요.
7: 블랙박스 있어야죠.
6: 블랙박스가 네. 있으면 가능해요.
7: 이제는 뉴욕도 법이 바뀌어 아시죠 법 바뀐
6: 그거
7: 거.
6: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보시던데.
7: 옛날에는 네. 뉴욕이 그 과실을 무조건 사고가 나면
6: 네.
7: 상대방 과실이 1%건,
6: 네.
7: 20%건,
6: 네.
7: 100%건 클레임이 가능했어요.
6: 네.
7: 요새는 이제 법이 5월 27일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6: 네.
7: Comparative negligence라고 그 상대방이 51% 과실이 넘어서 50% 넘어서야 돼요, 과실이.
6: 나보다 하여튼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된다는
7: 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돼야 돼요. 안 네. 그러면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안 생겨요.
6: 이거 안 좋게 바뀐 거 아니 더 네. 까다로워진
7: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게 만든 이유가
6: 왜 그랬겠어요?
7: 사소한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소송하지 말라고 저희 의뢰인이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6: 네.
7: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상대방이.
6: 네.
7: 이제 빨간 파란 불 되기 전에
8: 네.
7: 이거 빨간 파란 불에서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잖아요.
8: 네.
7: 노란 불 바뀌고 빨간 불 바뀌는지 가버린 거예요.
8: 아.
7: 우리 손님은 이제 파란 불 딱 바뀌고 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8: 네, 부딪힌 거예요.
7: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은 과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빨간 불 지나간 사람 있잖아요.
8: 네, 그분.
7: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의뢰인한테 소송이 들어왔어요.
8: 왜요?
7: 사소한 거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8: 아.
7: 근데 이제 이 법으로 따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8: 안 되네요.
7: 만약에 우리 손님이 야 빨간불 지나가는 것도 너도 봤어야 되니까 너도 5% 과실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8: 그렇죠.
7: 95% 빨간불 지나면 너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8: 네.
7: 교차로에서 큰 교차로에서 한참 지났는데 너도 못 봤으니까
8: 네.
7: 그 피해자도 5% 과실 있습니다.
8: 네.
7: 5%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8: 그렇군요.
7: 네.
8: 그게 원래 뉴저지가
7: 그렇게.
8: 그랬었었죠. 네. 뉴욕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7: 뉴저지를 따라가는 거죠. 뉴저지 법을. 네. 그러면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8: 네.
7: 과실 입증이에요.
8: 그렇겠네요. 네.
7: 옛날에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8: 네.
7: 50대 50 머리로 머리 부딪혔다고 쳐요. 누가 스탑사인 무시한 건 입증이 안 돼요.
8: 그렇죠.
7: 50대 50은 둘 다 됐잖아요.
8: 네.
7: 이제 둘 다 안 돼요.
8: 둘 다 안 돼요?
7: 네.
8: 그것도
7: 50대 50이니까.
8: 아, 50대 50.
7: 한 사람은 49%고 한 사람은 51%다.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8: 아, 그럼.
7: 50대 50은 둘 다 안 돼요.
8: 와, 이게 큰 변화인데요?
7: 그렇게 네. 따면 큰 변화. 이게 이제, 누구라는 보험에서, 뭐, 흔히 드는 보험에서 있잖아요.
8: 네네.
7: 이 A라는 차도 똑같은 보험에서, B라는 차도 똑같은 보험에서인데, 판 그렇게 보죠. 50대 50으로 취급을 하면,
8: 네.
7: 차는 그렇게 고쳤다고 쳐요.
8: 네.
7: 보상금 받을 때 이제 51%를 만드는 게 변호사 일이잖아요.
8: 그렇죠.
7: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 와, 그러네요. 더 힘들어지셨네요.
7: 엄청 힘들어졌죠? 네. 그렇죠?
8: 네.
7: 제 싸우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8: 그러니까요.
7: 제가 그냥 블랙박스 팔고 다녀야 될까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8: 이젠 진짜로 정말로 필수처럼.
7: 네, 필수처럼 다 자르셔야 돼요.
8: 그렇군요.
7: 아니, 나는 사고 안 나겠지. 이렇게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은.
8: 맞아요.
7: 제가 쪼드릴게요. 꼭 네. 따르세요.
8: 그렇습니다. 네. 이게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는 1%만 그냥 상대방 과실이 있었어요.
7: 이론상 가능.
8: 이론상 가능했는데 이제는 50대 50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51 이래도 네. 돼야 된다.
7: 51%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제일 크게 바뀐 거예요.
8: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점점 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겠죠. 이제 점점 더
7: 거베너 호컬 말로는
8: 네.
7: 보험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거고.
8: 그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7: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거.
8: 네.
7: 이게 사소한 소송이 많이 들어와요.
8: 네.
7: 말도 안 되는 거 소송 들어오고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 같아요.
8: 그렇죠.
7: 진짜 사고 나서 다친 네. 분들이 클레임을 맞아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8: 그건 그래요.
7: 네.
8: 근데 뭐 그냥 거의 가짜 환자 이런 사람이 하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취지대로.
7: 그렇죠.
8: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보통 저희가 스피딩으로 티켓 받아서 어떤 기록 같은 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7: 네.
8: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뭐 리뉴얼을 하거나 그 스피딩 티켓 때문에
7: 네.
8: 최근에 굉장히 높은 금액의 견적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뭐 아주 세게 달린 것도 아니고 한 15마일 뭐 5번가 그 정도였고 과연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두 배 이상 올랐다는데 참 그렇죠.
7: 모르겠는데 저는 딱지를 안 먹어가지고 제 경험은 없어요.
8: 다르게 운전하시는군요.
7: 그러니까. 제 경험은 없는데
8: 티켓도
7: 보험 그 포인트가 영향이 끼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이 끼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제가 그분이라면
8: 네.
7: 다른 보험회사를 맞아요. 좀 알아볼 것 같아요.
8: 설치원
7: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8: 맞아요. 다 비교하시고 그중에 나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뉴욕 교통사고 과실 책임 부상 기준 이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바뀌었다는 거.
7: 네.
8: 네.
7: 좀 더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그건데.
8: 네.
7: 괜찮습니다. 저는 네. 이런 챌린지 좋아요.
8: 그래요?
7: 네.
8: 오히려 더 도전의 의식이
7: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명확해진 거는.
8: 네.
7: 과실 입증됐으니까.
8: 네.
7: 옛날 같이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너 가해자 100% 다 책임져가지고 우리 의뢰인 하나도 피해 안 가게 더 뜯어내야 되는.
8: 아, 그렇군요. 오히려 네. 이제 과실은 확실하니까.
7: 네.
8: 보상은 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7: 그렇죠.
8: 오, 그렇군요. 네, 이런 또 업데이트 된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뉴저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뉴욕 뉴저지 그 정부 기관에 속한 그런 공공, 우리 보통 그런 차 있잖아요.
7: 예. 예.
8: 그런 차 데드라인도.
7: 다르죠.
8: 다르죠.
7: 네, 다르죠.
8: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7: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차 사고가 나면은 네. 3년 안에 소송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8: 그렇죠.
7: 근데 뮤니시팔리티니까는 뉴욕시나 이렇게 그런 그 뭐 경찰차, 네. 소방관차, 앰뷸런스, 뭐 스쿨버스, 뭐 스쿨버스는 예외 될 수는 있고요. 아니면은 뭐 퍼블릭 스쿨 네. 그 그냥 버스
8: 그런 거
7: 이런
8: 있잖아요.
7: 이런 저 뭐 쓰레기차
8: 네,
7: 이런 거 사고 나잖아요.
8: 네.
7: 생각보다 많아요.
8: 많아요.
7: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소송 기간이 네. 3년이 아니고 1년 90일이에요.
8: 굉장히 짧네요.
7: 네, 1년 90일.
8: 네.
7: 1년이면 1년이지 왜 1년 90일이야? 이상하잖아요.
8: 90일은 뭐?
7: 90일이 이유가 있어요.
8: 아, 그래요?
7: 그게 뭐냐면은 내가 클레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뉴욕시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8: 내가? 네. 네.
7: 클레임을 하게 뭐든지 차를 네. 고치는 거든
8: 네.
7: 보상금을 받는 거든
8: 네.
7: 내가 클레임을 하겠습니다고 통보를 하는 게 유효기간이 90일이에요.
8: 그게 90일이에요.
7: 네, 그 노리스 오브 클레임이라고
8: 네.
7: 90일 안에 통보가 되고
8: 네.
7: 그다음에 90일이 지난 다음서부터 1년 안에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90일 안에 소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 90일까지 하고 그리고 1년 90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7: 네.
8: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2년 3년하고 다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0: 오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아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고

0: 라디오 생활 백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스페셜 세일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질렸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샌덜스인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육 주소입니다. 플러싱 163-07 디폴로드에 있습니다. 수인넘버는 101호이고요. 뉴저지는 460 버겐 블러바드죠. 수인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번호는 1866-994-4949번 그리고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오르고 오르고 오르는 이 뉴욕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료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보험을 안 들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데, 그 플러싱, 에서 이제 그 노폴트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예, 이분도 이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뉴욕은 과실 여부랑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 노폴트로 먼저 치료비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아까 그 50대 50인지도 모르는 살짝 애매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험료 오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라고 하셨는데
1: 이 보험은 네. 과실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0: 과실 바탕으로 네.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과실이 100%다.
0: 네.
1: 그리고 크레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험 올리는 게. 저는 이제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네네. 보험회사가 싸워서 보상금 받는 사람이지
0: 그렇죠.
1: 보험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0: 네.
1: 그 하나는 뭐 이게 상대방 본인이 과실을 했을 때 이제 보험이 올라갈 수 있고
0: 네.
1: 크레임이 여러 번 들어갔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뭐 가족인데
0: 네.
1: 예를 들어서 남편인데
0: 네.
1: 보험을 가입을 안 해놓고 운전하다 사고 났으면 이제 남편을 같이 사는 남편이니까
0: 그렇죠.
1: 그 가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보험이 올라갈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렇게
1: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1: 그중에 하나 확실한 거는
0: 네.
1: 치료받는다 가서 보험 더 올라가고 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0: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1: 네, 그거는 네. 노폴트라고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1: 나라에서 보험회사들 무조건 사고 나면
0: 네.
1: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는 거로 법을 만들 테니까
0: 네.
1: 그 이후로 치료받았다 그래가지고 보험비 나갔다 그래서
0: 네.
1: 보험 올리면 안 됩니다. 땅땅땅 만들어놓은 게 노폴트 법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건 좀 안심할 수 있어요. 네. 길게 받는다고 더 그것도 아니죠. 기간에.
1: 네. 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통틀어서
0: 네.
1: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피해자가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치고 가해자는 안 받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0: 네.
1: 이론상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가해했을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험 처리해가지고 보험비 안 받아내잖아요. 치료비.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가해자한테 안 하는 거니까는
0: 네.
1: 멀리 보면요.
0: 네.
1: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0: 그러네요. 네.
1: 내 가입자가
0: 네.
1: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피해자일 때는 노폴트 내주고 가해자일 때는 상대방 안 내줘도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1: 어, 그러네요. 네.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1: 과실 바탕으로. 하지만 치료랑은 상관없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뭐 1년, 2년 받으면 이게 뭐 너무 오래 받으면 안 되나요? 가끔 그거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0: 치료를 2년 받는다는 건요.
1: 네.
0: 보험회사에서 그냥 무조건 2년 받은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은 네. 당신이 진짜 당신 말대로 아프다는 게 맞고 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네.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될지 검진합시다는 게 있어요. IME라고 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IME, 네.
0: IME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봤더니 네. 레인저 모션,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것도 정상이고
1: 네.
0: 다친 부분도 많이 나섰고 네. 지금도 생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치료를 끊겠습니다. 하면 그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때까지요. 네.
0: 2년 동안 치료받게 해준다는 거는.
1: 네.
0: 보험회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아직도 다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상태가 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0: 그렇죠. 안 좋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맞아요. 보험회사가 괜히 뭐 멀쩡한 사람한테 네. 치료 주겠어요?
0: 멀쩡한 사람이 2년을 왜 치료를 받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프니까 치료받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끔 가다 우리가 이제 그 무단횡단 그 아무 데서나 막 길 건너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한번 그 너무 끔찍한 장면은 아니었고 그냥 살짝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히는 거 본 적 있긴 하거든요.
0: 네. 근데
1: 그것만 봐도 너무 그때 가슴이 철렁하긴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어쨌든 횡단보도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부딪히신 분 보행자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나요?
0: Contributory negligence라고 그러니까 네. 그 가해자가 차를 쳐서 피해자가 보행자 그 횡단은 네. 무단 횡단하다 이제 사고 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무단 횡단 사람이 책임이 얼마나 있냐 따져요.
1: 그러니까요. 네. 그거가
0: 근데 지금 있었어야... 법이 바뀌었잖아요.
1: 네.
0: 이제 주위가 네. 배심원들이
1: 네.
0: 무단 횡단을 너무 무례하게 위험하게 해서 당신은 당신 과실이 50% 51%입니다. 그리고 운전한 사람은 49%입니다. 그러면은
1: 네.
0: 아 아무리 크게 다치고 수술을 너무 많이 해도 배심원들이 몰라요.
1: 그렇군요.
0: 여기서 키워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1: 모른다. 네.
0: 판사님이 네. 거기까지도 안 간다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예요.
0: 50% 이상 안 되는
1: 아예
0: 케이스는.
1: 그냥 안 가는군요. 거기까지도.
0: 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친 거 돼서.
1: 아 그러네요.
0: 받을 권한이 없으니까.
1: 네.
0: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행자 사고도 상대방이 과속을 내렸는지
1: 네.
0: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였는지 네. 산만 운전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1: 아, 정말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살짝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보행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70% 당신이 잘못했고 차는 30%.
1: 네.
0: 안 돼요 이제.
1: 이젠 안 되는군요.
0: 네.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1: 그러네요. 역할이 진짜 네. 더 중요해지죠.
0: 그러니까 52%는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배심원도 설득시켜야 돼요.
1: 와, 그게 안 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쳤어도 뭐 모든 피해를 내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0: 그 치료, 그 치료는 네. 노폴트로 치료 받았으니까 치료, 보상금 못 받는 거죠.
1: 보상금 아예 없고. 네. 그렇군요. 이게 뭐 한 4대 6도 아니고 50대 50에서 그 정도니까 이게
0: 그
1: 굉장히
0: 차이도,
1: 네. 네. 그 굉장히 부담되네요. 네. 숫자가. 네.
0: 그러니까 이거 네. 만들어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어디를 부딪혔는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블랙박스 네. 없으신 분들.
1: 네, 네. 네,
0: 뭐 무슨 이유가 됐건.
1: 네.
0: 리스 차들 블랙박스 많이 안 하세요.
1: 안 하시죠.
0: 내가 2년 있다 그쵸. 반납해야 그쵸. 되는데 다시 뜯어야 된다. 아유, 맞아. 귀찮아. 그거 넣는 것도 귀찮은데 뜯기까지 해야 돼.
1: 네.
0: 그런 분들은.
1: 네.
0: 와일리스가 나왔어요.
1: 아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1: 쉽게 그러면은 부착하는 거예요?
0: 그냥 와일리스에 나도 안 사진을 안 해봤는데
1: 그래요?
0: 와일리스가 나왔대요.
1: 네. 네.
0: 그냥 꽂으면 안 돼요.
1: 아,
0: 그냥
1: 그래요?
0: 붙이기만 하면 돼요.
1: 오.
0: 그리고 가끔씩 충전하고.
1: 아 그러면 뭐 그걸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0: 이 핑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1: 네.
0: 휴대용 블랙박스 사가지고 달아가지고 렌트카는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1: 네.
0: 제 거 뜯어가지고 다
1: 할 수 없고
0: 와요 못 하잖아요. 네. 휴대용을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1: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근데 그게 일석이조더라고요. 사고 나면 도움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게 운전하면서 여행하면 얼마나 예쁜 데 가겠어요.
1: 아, 그렇죠.
0: 다 찍힌 거예요.
1: 아, 정말 카메라 역할까지 네. 그런 거네요.
0: 요새 화질도 좋잖아요.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서 다르시고 블랙박스 머스트인데
1: 네.
0: 지금 말하다가 사이트랙이 됐는데
1: 네.
0: 사고가 났을 때 네. 사진 찍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1: 사진을 네. 오, 진짜 더 잘해야 되겠네요. 네. 처리를.
0: 예를 들어서 교차로 사고가 났어요.
1: 네.
0: 그러면 어디 부분을 어떻게 부딪혔고 어떻게 서 있나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1차선, 2차선에서 사고 났어요.
1: 네.
0: 한 차가 누구 차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네. 한 차가 레인 진입을 해가지고 부딪혔어요.
1: 네.
0: 그러면 레인 진입한 거 찍어놔야지 알 거 아니에요.
1: 알죠. 그래야죠.
0: 그만큼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1: 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게 훨씬 네. 많아졌습니다.
0: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네. 누가 끼어드는지 몰라요. 네. 50대 50으로 끝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50대 50으로 끝나는 거예요.
1: 네, 끝나는 거네요. 네.
0: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잘하면 파편이라도 우리 쪽 레인에 있는 게 있으면
1: 뭐라도
0: 봐라. 이거는 50대 50이 아니 아니다. 그 싸워서 만들어냈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더 옛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차만 찍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전체적인 걸 잘 네. 찍어야 되겠네요.
0: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51% 과실을 만들려면
1: 네.
0: 뭐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보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뭐 찍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네.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0: 네,
1: 여러분.
0: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이 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0: 5월 2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지금.
0: 그 전에 사고 난 거는 괜찮아요.
1: 네네. 네. 이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앞으로 사고는?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네요.
0: 네. 그리고 나이롱 환자는 이제 네. 보상금 못 받아요.
1: 안 됩니다. 진짜 네. 다치신 분들만 네. 치료받고.
0: 네, 요번에 배웠어요. 나이롱이라는.
1: 네, 요번만 허락하겠습니다. 그 단어.
0: 아, 그 쓰면 안 돼요?
1: 아니요. 그게 우리 한국어는 아니니까.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그냥, 네, 가짜 환자군요. 네, 그런 건 정말 이제 네. 안 된다.
0: 안 된다는 거죠.
1: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뭐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좀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우리 변호사님 맨날 강조하시는 것처럼 사진 찍고 뭐 해라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잘해야 되겠다.
0: 그렇죠. 이제 네. 진짜 잘하셔야 되고.
1: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그 지금도 이제 여전히 뺑소니 사고들이 많이 네.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냥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요. 그 뺑소니 사고인데 분명히 이분은 많은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험을 이분이 다행히 잘 들어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막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구제가 되기는 돼요. 조금
0: 되는데 많이는 안 되죠.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치료는 무조건 뉴욕은 5만 불까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거는 다 됐고요.
1: 네.
0: 몸 다친 거는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1: 네.
0: 뺑소니 당했으면은 누군지 모르니까는 그 상대방은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러면 그때 대비하는 Uninsured Motorist, Something 네. Claim, 뭐 UM Claim 이렇게 부르는 거
1: 네.
0: 그거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들었나에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모르시더라고요.
0: 예. 네. 그러니까는, 라이빌리티는 뭐, 50만 불, 아유, 변호사님, 나 풀카버고요. 이런 네. 분들 있으세요.
1: 그렇죠.
0: 아, 저 풀카버고요.
1: 네.
0: 50만 불짜리 드러났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1: 네.
0: 근데 보면은 상대방 50만 불 맞아요. 본인이 가해였을 때,
1: 네.
0: 피해자가 받아갈 수 있는 50만 불인데,
1: 네.
0: 아까 말한 그 시나리오, 뺑소니 당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은 본인이 50만 불까지 치료, 그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놨냐?
1: 네.
0: 아니요. 2만 5천 불만 본인은 해놓고
1: 그러니까요.
0: 상대방은 50만 불까지 받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제 그 말은 그분이 잘못했어요.
1: 네.
0: 본인은 보호를 잘 못한 건 있는데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본인 라이빌리티 보험 잘 들어놓으셨으면
1: 네.
0: UMUIM,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Motorist들은 라이빌리티 들은 만큼 올릴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네, 한 달에 점심 한 번만 나가서 안 드시면 돼요.
1: 맞아요. 그 정도인데. 네. 그렇죠?
0: 네. 네.
1: 얼마 전에 그 작은 소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확한 용어도 모르시고 그 제가 들었는데 그 UM, U 그거 있잖아요.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모르신대요. 본인이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모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0: 네. 이 사람들 심보가요.
1: 네.
0: 보험을 들 때는
1: 네.
0: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1: 네.
0: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0: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멘탈리를 들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1: 네.
0: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분도 많으세요.
1: 그러니까요. 그냥. 네, 네 하고 이렇게 해주는 대로 뭐 네. 그렇게 가시죠.
0: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1: 네.
0: 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네. 에이전트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많죠.
0: 그럼 에이전트가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저 지금 설명하는 거 얼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잖아요.
1: 맞아요. 네. 알려주셔야
0: 에이전트가 이제 가입할 때 네. 이 보험은 이런 의미고 이건 이건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본인은 알잖아요.
1: 네.
0: 잘 들어주시는 에이전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세요, 질문을.
0: 그렇죠.
1: 당연히 네.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네.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내가 라디오에서 김동섭 변호사가 네. 뭐 유머 어쩌고 저쩌고 네. 있다던데 그거 뭡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나 그거 얼마냐? 이거 네. 알아보셔야죠.
0: 네. 그러면 유머 뭐 있다는데 네. 사고상의 변호사가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1: 알죠?
0: 네. 당연히 알죠.
1: 저도 알았는데요. 뭐. 네.
0: 그것도 그렇군요. 힘드시면요. 네. 그 데클레이션 페이지라고 보면 어떻게 들었고 뭐 네. 얼마 들었고 다 써있는 거 보면 대충 보면 알잖아요.
1: 네, 네.
0: 그거 들고 오세요. 제가 5분 안에 다 해결해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피해 보니까
0: 맞아요.
1: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뭐 한국 꿀택시도 그렇고 우버도 많이 뭐 리프트도 그렇고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해자일 때, 그러니까 택시 기사께서 잘못해서 사고 났을 때요.
0: 네.
1: 이 승객은 아무 상관 없는 거 맞아요?
0: 그렇죠.
1: 가해자지만 운전기사가
0: 승객은 그 차 탄 제품이 없어요.
1: 그렇죠. 아무것도 네. 없죠.
0: 그 운전자가 잘못한 거니까.
1: 네.
0: 그 가해자 통해서 이제 받을 보상금 받고 권한이 다 있습니다.
1: 그 택시기사 네. 보험,
0: 그렇죠.
1: 그 회사 보험
0: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 우버가 우버를 타고 있어 우버 보험이 해당이 되는지
1: 네.
0: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1: 네.
0: 충분히 가능해요.
1: 네.
0: 네. 더 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그다음에 상해 사고 뭐 이렇게 상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이 상해라는 게 뭘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0: 이 뭐. 영어로 퍼스널 인저리란 말이거든요.
1: 퍼스널
0: 인저리라는 교통사고는 어로 액시던트, 그 차
1: 네.
0: 사고잖아요.
1: 네.
0: 그럼 교통에 관련된 거 사고 외에 그 상해 사고는 범위가 네. 엄청 커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공사판에서 넘어져서 사고 네. 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뭐 지금 좀 라디오 상담하다가 네. 지붕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어? 공사 부실로. 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귀한 머리 데미지가
1: 네.
0: 났어요.
1: 네.
0: 그것도 되는 거고요.
1: 그것도 되는 거고.
0: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약을 처방을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 아니면 네. 수술도 잘못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1: 그렇군요.
0: 범위가 엄청 커요.
1: 거기에 그 우리가 낙상사고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요.
0: 당연하죠. 낙상사고도 걸어가도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계단이 고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어요.
1: 어.
0: 밸런스 이라가 넘어졌다든지 네네. 그런 것도 다 된다고.
1: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 개 물림 사고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0: 네.
1: 아이를 물었어요, 개가.
0: 아이고.
1: 네, 그 맨해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우,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거의 뭐 한 두 살 어린 애기예요. 세 살 요 정도.
0: 그건 dog by dog 그것도 되고요.
1: 그것도 그럼 포함돼.
0: 네, 근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게
1: 네.
0: 그런 케이스는 좀 심각하니까 네. 당연히 개 주인한테 책임이 더 갈 테고요.
1: 네.
0: 그 보통 개 주인이
1: 네.
0: 보험이 없어요. 개에 대해서.
1: 개 보험. 네.
0: 개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안 들으신 분이 거의 다예요. 근데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집을 가지고 계시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1: 집의 오너일 경우에는
0: 네, 집 보험에 개가 이제 물어서 이제 네.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이 다 돼 있어요.
1: 아, 개 보험이 그 따로 들 수가 있군요.
0: 네.
1: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0: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아직 들은 사람 아직 못 봤어요.
1: 아, 그렇군요. 지금 개 물림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0: 그러니까 핏불 같은 개,
1: 네네.
0: 라우와일러, 핏불 이런 개는 좀 무서워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개들 한번 물면 안 넣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0: 이제 의뢰인데 물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많으세요.
1: 아, 개로요?
0: 네, 제 의뢰인 한 분은 개가 되게 큰 개예요.
1: 아,
0: 그 무슨 개들 이름 까먹었다. 네. 하여튼 골든 리트리버 같은 큰 개예요.
1: 네.
0: 큰 개인데. 그 동네 애가
1: 네?
0: 한 11살, 12살 때는 여자애가
1: 어리네.
0: 애를 갖고 이제 걸어가는데
1: 네.
0: 할머니가 저희 의뢰인이죠.
1: 걸닝을
0: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꽃도 다 정리하고
1: 네네.
0: 고추도 만들고 뭐 하시잖아요.
1: 뭐,
0: 앞마당에 이제 물 꾸리고 하는데 이제 이래서 이제 걔가 보고 할머니를 어택한 거예요. 근데 어택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1: 네네.
0: 좋아서 어택을 했는지
1: 아.
0: 이 사람을 내가 덮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게 됐다 그 걔가 어택한 건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1: 그건 중요하지 않군요.
0: 네.
1: 어택을 했다는 게 중요하군요.
0: 그렇죠. 걔가 사람하고 컨택이 있었던 게 중요하고요. 컨택이 없으면 안 돼 또.
1: 그냥 뭐 멍멍 뒤져가지고 네. 나 혼자 막 잡.
0: 네, 뒤도 아파도 그건 안 돼요. 컨택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얘 컨택이 있었던 건 애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너무 크니까 그러게요. 어리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럼 부모가 미스매니지 한 거예요.
1: 맞아요,
0: 애를.
1: 맞아요.
0: 그런 걔를 애한테 걸리면
1: 그렇죠.
0: 안 되죠.
1: 맡기면 안 되죠.
0: 런지해가지고 문 게 아니고 런지해가지고 아. 할머니가 뒤로 자빠졌어요.
1: 아, 다치셨나요?
0: 많이 다치셨어요. 아유. 네, 많이 다치셨어요. 아유. 연세가 있으시니까.
1: 아, 그렇죠. 네,
0: 그런 것도 된다고.
1: 아, 그런 것도 되니군요. 네. 정말 물리진 않았지만 컨택을 해서 넘어지는 네, 거.
0: 그걸 이제 dog bite. 그건 물린 개한테 물린 걸 dog bite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건 네. dog attack이에요.
1: 아 그렇게 좀 분리가 되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그런 거 말고 그냥 나 혼자 길거리 가다가 나 혼자 넘어진 건 안 되겠죠. 뭐 제가 질문하고도.
0: 걔한테요?
1: 아니요. 그냥 나 혼자 뭐 발이 꼬였다든가 뭐 꼬렸다든가.
0: 아니 그런 분들 많으세요.
1: 어쨌든 넘어진 거.
0: 네. 그 넘어진 원인 제공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 신발끈 밟고 넘어지면은 안 되고요.
1: 그런 건 안 되고.
0: 내 길이 울퉁불퉁하다든지 네. 아니면 계단이 뭐 언이빈하다든지 그런 원인 제공이 있어야 돼요.
1: 그거는 되고요. 네.
0: 그런데 또 아니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 뉴욕시에서 관할하는 거는 또 이면일이가 네. 있어서 네. 조사를 더 해야 돼요.
1: 아, 좀 더 네. 자세하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해 사고라는 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네. 이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0: 맞아요.
1: 변호사님께 꼭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1866-994-4949번 그리고 6468-737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사고상의 또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최경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정해진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 주 중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 선언을 앞두고 있고, 어제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보안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당청 갈등의 기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주 만찬을 했고 당대표 출마 선언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만나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더 락룸이 이어집니다. 박정우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크로스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크로스 배추. 네. 크로스 돼서 좋으신 건가요?
3: 영희, 철이, 크로스!
1: 예,
3: 아, 죄송합니다.
4: 데드 배추.
2: 아, 네. 좀...
1: 데드 배추.
4: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 다 죽었습니다.
1: 지금. 자, 이상은 크리에이터 어서오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도 엘레강스정 정호김 전 의원님.
5: 네, 안녕하세요.
1: 예, 하인드장 장희미 대표님.
6: 헬로, 안녕하세요.
1: 헬로는
6: 헬로는 하인드라고 소개받은 거에 대한 답변이라.
3: 저는 이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예, 아, 좋아요. 카인드합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얘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후반대.
3: 네.
1: 아, 자, 어떻게 보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3: 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네.
3: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주입니다. 전국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6.7%. 직전 조사보다는 4.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1: 예.
3: 부정평가는 49.7%. 직전 조사 대비 5.5%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1: 예.
3: 이 조사 결과 부정이 오차 범위 내 긍정을 앞섰습니다. 정장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는 조금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42.3%, 민주당 40.1%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가지 뚜렷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1: 예.
3: 하나는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 빠졌다. 이거는 대체로 뭐 투표용지나 또 지방선거 결과가 반영된 건데,
1: 예.
3: 강력한 지지층인 호사화가 빠졌습니다.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이른바 친문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1: 예.
3: 친문 지지층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이 반응일까요? 빠진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특징적인 것은 정당 지지율에서는,
1: 예.
3: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 이재명, 중도보수라고 하죠. 중도보수가 빠진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1: 예, 댓글에 배종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예.
3: 전혀 안 좋습니다.
1: 예, 아니요.
3: 오늘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 아, 예, 주가. 네. 자, 우리 정욱 의원님, 이 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5: 이, 지금 상황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1: 예, 예.
5: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나 역량이 보이지 않잖아요.
1: 예.
5: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전에 중도 보수의 지지가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1: 예.
5: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물론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세훈 시장,
1: 예.
5: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중도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1: 예.
5: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과거라고 해봤자 뭐 지방선거 직전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떨어지고 지금 배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분화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7: 예.
5: 일단 그 표면적으로는 선관위 이슈가 해소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내의 지지층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평택을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7: 그렇군요. 자, 정은미 대변인.
8: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7: 예.
8: 뭐 청와대에서도 무겁고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7: 예.
8: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의힘이 잘해서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결집됐다기보단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제 좀 낮아지면서 국민의힘이 그걸 반사적으로 떠안게 된 국면으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려 주셨지만 중수층 이랬을 때 청년층의 지지가 상당히 뭐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7: 예.
8: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뭐 청년부를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7: 장관도 있을 수 있다.
8: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일 언급하시는 부분 보면 이제 코스피가 9천도 돌파하고 뭐 이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을까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가 제도나 어떤 대안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 예, 이제 아까 이제 그 지지층 내에서의 갈등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그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도 지금 여권내에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종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이제 당시 정부 인사들 수사를 지휘했던 거 아니냐. 또 이어서 민정수석실의 사법제도 비서관에 이제 박지영 변호사인데,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다. 물론 특검보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사들이, 또 이제 지지층 내부 결속을 좀 저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표 수장님?
3: 네. 난리 난리입니다. 지금 뭐, 딴지일보 같은 경우에는
7: 예.
3: 대통령에 대한 뭐, 육두문자까지도 난무할 정도고, 이재명 TV 구독 취소를 하겠다. 이른바 한찬식 파동, 이 박지영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두 사람 다 검사다. 지금 뭐 하느냐.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법개혁의 중추 핵심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 그리고 사법제도 비서관 자리거든요.
7: 예.
3: 이 자리에 초대 비서관이 이진국 교수였는데, 중도하차하고 이제 박지영 검사죠. 이렇게 이제 특검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7: 예.
3: 그런 만큼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이 일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는 원칙적으로는 폐지다. 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른바 정승근 대표가 주장하는 털끝만큼도 티끌만큼도 남겨서는 안 된다.
7: 예.
3: 말하자면 이번 전당대회는 보안수사권 전당대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핵심 인물이 한찬식 박지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7: 예. 정 의원님도?
5: 아니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검사 출신은 다 실을 말려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7: 예.
5: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그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주도했던 그런데다가 보수 정당과 이런저런 이제 그 인간적 또는 뭐 그런 어떤 네트워킹 같은 예. 것이 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7: 예.
5: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7: 총장 임명 다음에
5: 네 그 다음에는
7: 사임했어요.
5: 사임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친윤계도 아니고 그리고 검사를 보수 진보로 또 나누기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도 그런데
7: 예?
5: 그런 논리가 지금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청 반면 그룹에게 아주 편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찬식이 어떤 인물이냐 민정수석으로서 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이 사법제도 비서관이라는
7: 예.
5: 자리도 이번 정권에 새로 신설한 자리 아니에요?
7: 그렇죠.
5: 그런데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정말 그 대한민국의 공공선 내지 공익과 그 연동되는 일을 하려면은 보안수사권은 진짜 그 필요하고요. 존치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공소취소. 이거는 공소취소를 취소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반대로 하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리한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답답하고 제가 대통령께 꼭 한마디 묻고 싶은 건 있어요. 김민성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허. 한마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허. 대답은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7: 자, 장 변호사님 여러 가지 그 천장을 보고 계시는데 집중해 주세요.
9: 집중해
8: 아니 너무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귀를 조금 열고 듣고 있었습니다.
7: 아, 우리 정홍희 의원님의 네, 말씀 주옥 같아서.
8: 네, 듣고 있었습니다.
7: 예.
9: 경청비서관이에요.
7: 예.
8: 경청비서관.
7: 예, 아직은 이제 장 변호사님이 그 청와대 인선이 아직 빠졌네. 예.
8: 아, 제가 빠졌다고요?
7: 예, 예, 예.
8: 네, 그런 뭐 이제 논을 나는, 논의의 대상은 아니고요.
7: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8: 빠지는 게 자연스러워서요. 예.
7: 이 제도기업 비서관, 그리고 이 정, 뭡니까?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 네, 당내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8: 일단 제가, 일단, 안 그래도, 친문 진영에 대한, 뭐, 이런 해석이 정치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윤건영 의원님이 그 문재인 청와대 그 한 3년인가 그 노무현
7: 정상실장 됐고.
8: 상황 실장하시고. 예.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되게 곰곰이 들었는데,
7: 예.
8: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이제 맞다란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좀 공감이 됐어요.
7: 예.
8: 이게 민정수석도 그렇고 이게 심지어 사법제도비서관이잖아요.
7: 예.
8: 그러면 민주당 앞에 진짜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검찰청법 폐지안 냈고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데 10월이면 검찰청은 없어져요. 공소청이 생기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권한을 분배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설계가 정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적임자가 당연하지만 이쪽 생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쪽이란 건 단순 법조인을 더 넘어서 검찰의 조직 생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7: 예, 예, 예.
8: 검찰 내부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만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7: 예?
8: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져 있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예, 뭐 강윤정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아침에 이제 박성태 뉴스에 나와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검찰 조직, 사법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선으로 잘 아시는 분은 인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던데 또 한 분 인요한 전 의원 이제 대한적 십자사 회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인선은 논란이 좀 있는데 배 소장님.
10: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꿋꿋이 예? 크로스 된다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을 가겠다. 그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 예?
10: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한적 십자사 인선으로 보는데
7: 예?
10: 중도 보수 포용. 그 다음에 뉴 이재명 확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좀 대전환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7: 대한적 십자 총재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10: 아니 왜냐하면 인물이 중요한 거죠.
7: 대전환점을 만드신다고 해서
10: 아, 편집할까요? 인물이 중요하다고 인요한 좋아하죠. 인요한 이제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약간 대자비가 저는 대자비가
7: 예.
10: 이 노무현 대통령 때가 떠올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7: 예.
10: 이른바 벽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패족 이야기가 나오고 2006년 이 지방선거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7: 예.
10: 열린우리당 여당은 단 한 석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가겠다. 그 이야기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명청대전에서
7: 예.
10: 이기겠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를 이제는 운동권에서 실용권으로 바꾸겠다. 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근데 이제 대한적 십자사 회장 임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은 이게 대한적 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요.
8: 네.
7: 선출한 다음에 이게 이제 장관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준을 하는 형식이죠.
8: 네,
7: 그러니까 적십자사 중앙위원들이 임명을 하면 대통령이 인준을 하는 형식인데 과연 이게 그러면 대통령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8: 네. 상대변인. 그런 이 반론이나 그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관련 법이 있고
7: 예.
8: 대통령께서는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이고
7: 예.
8: 거기에서는 중앙이라고 별도로 선출하는 기구가 있고
7: 예.
8: 거기에서 인용한 전 의원을 낙점을 하면 최종 마침표를 이제 대통령이 찍는 것에
7: 예.
8: 좀 불과하다 보니까
7: 예.
8: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완전히 전적으로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예. 설왕설래와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7: 예, 정 의원님도?
5: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7: 예.
5: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지면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수천 개 된다 그러잖아요.
7: 네.
5: 그 수천 개는 자기가 지명하는 내지는 임명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공기업,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정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안 돼 있어요. 이사도 있고 중앙위원도 있고 있는데
7: 예, 예.
5: 결국은 위에서 내려와 꽂는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도 그래왔어요. 요새는
7: 아.
5: 이제 그거를 눈 가리고 앙하려고 뭐 이사회도 개최하고 뭐 어? 그 사람 뽑으니까 이제 오프닝, 잡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7: 공고.
5: 네, 공고를 내면 거기에 이제 그 저기 신청도 해가지고
7: 예.
5: 뭐 면접도 보고 뭐 그러지만
7: 예.
5: 다 요식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이잖아요.
7: 예.
5: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다 인요한이라는 정치인에 주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중도 보수예요? 제가 볼 땐 중도 보수인가 이분이? 아무튼 저 혁신 위원장도 네, 했으니까
7: 네, 네.
5: 혁신에 관심도 많고
7: 아.
5: 그런데 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웠고
7: 아.
5: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본인이 그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죠.
7: 사퇴했죠.
5: 예.
7: 네.
5: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파란 눈의 한국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미국인의 피가 흐르니까는 좀 한국인과는 다른 어떤 그 미국적인 그 자유민주주의의 DNA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7: 예, 예.
5: 아무튼 그러한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인가
7: 예, 예.
5: 자기 페이스북에 막 뭘 쓰잖아요.
7: 예, 예. 예.
5: 그러다 보면은 논란은 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그 중도 보수에서 뭔가 이렇게 그 아, 뭐라 그러지? 그걸 넓게 쓴다 그러든가?
7: 예.
5: 넓혀 쓴, 땅을 넓게 쓴다 그러든가?
8: 운동장을 넓게 쓴다.
5: 운동장을 넓게 네. 쓰려고 하면은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에 해당하는 정치인 아닌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이게 지금 그 아까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7: 아하.
5: 굉장히 그 마치 또 친척계에 니스를 나한테 들이대? 한번 들이대봐. 하면서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가? 싶죠.
10: 저는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5: 네.
10: 근데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의사인 인용한 전 의원은 북한에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하고 지원을 해왔거든요. 저는 그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인용한이라는 분을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의료인이고 그동안 북한을 지원해봤고
7: 지금 예.
10: 경색된 남북관계 그 역할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아, 나 그 얘기하시니까 또 딱 떠오르네.
7: 뭐가 떠오르세요?
5: 옛날부터
7: 네.
5: 자긴 대한적십자사 회장하고 싶다 그러고
9: 워너비였군요.
10: 반동이네요.
5: 아, 그런데, 네. 그런데다 또 배소장이 말씀하시니까
7: 네.
5: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7: 네.
5: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뭐야 학연지연 이런 게 예민해가지고
7: 그렇죠. 네.
5: 그런 거를 이렇게 고루 안배하는데 연세대 출신을 되게 선호해.
7: 아.
5: 그렇잖아. 지금 보면 여기 박지영 변호사
7: 아.
5: 여기도 연세대지.
7: 아.
5: 그다음에 역대 지금 국회의장 다 연세대 출신이야. 인요한도 또 연세대야.
10: 저한테도 연락이
5: 아니,
10: 올까요?
5: 연세대 출신이 얘기하니까
9: 참신한데. 와, 최종찬 이제 회사한테 목소리 힘이 들어.
8: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7: 네네. 아, 찾았다.
5: 그래가지고 눈이 막 그냥 그 열망의 그 야망 덩어리 같이 지금 이글이글 막 빛나고
7: 있어. 자, 예. 네, 이런 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불이 붙었는데 정청래 당대표 이번 주 중에 당대표 지금 사퇴하고 연임 도전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딴지 커뮤니티에 이제 보안 수석권의 특글마저 없애야 된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 대표가 사퇴 시기가 혹시 알려졌습니까?
8: 언론에는 예. 이르면 내일. 그런데 내일. 저희가 10월 날 최고의 의결 사안으로 아. 전준이 구성이 이제 의결 예. 사안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는지에 따라서 예. 예, 이루어질 텐데 그때 아마 명단까지 나오고 전준이가 매우 구체적으로 아,
7: 전당대 준비위원회
8: 상으로 의결 사안으로 예. 올라오게 되면 예. 그 전에 내려오시지 않겠냐면 그것과 동시에 뭐 내려오지 않겠느냐. 본인이 이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룰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직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좀 이번 주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뭐 이렇게 언론이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7: 예. 제 정청래 당대표의 그 제시님을 응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 잠깐 나와주실까요?
11: 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청래, 야호!
7: 뭐예요?
11: 예, 요즘 유행하는 밈인데요.
7: 아니, 뭐야.
11: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상징인 정청래 대표의 재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계속 하시던 대로 해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7: 그렇군요. 근데 당대표 선거에 단일화 얘기도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일화 전문가시니까 조언을 하신다면.
11: 아, 저는 단일화 네.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 저는 그런가요? 전당대회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7: 예, 아, 예, 맞네요.
11: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정 대표님. 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제 경험담입니다.
10: 근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11: 그만하십시오.
7: 아, 알겠습니다. 예.
11: 좋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예, 송영길 의원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그날 저녁 식사에 반주도 하고 했다는 건데, 한 두세 시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시점이 미묘한데, 이 만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정 의원님.
5: 고뇌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날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악수할 때 보면은 막 아 내가 이거를 진짜 그 형식적인 절차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듯이 막 패스하면서 그러면서도 본인이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꾹꾹 누르면서 예. 정청래 대표에게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를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그 순방 중에도 그렇게 많은 소논문의 그 부피에 가까운 그런 예. 그 글들을 남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송영길 의원과 뭔가를 의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 참 갑갑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그 저 책임 여당의 당대표인데 보안수사권에 어떻게 이렇게 집착할 수가 있어요. 폐지에. 아. 그거는 피해자를 위한 건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레토릭처럼 돼가지고 예. 완전히 이게 이제 파퓰리스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게 상징적으로 검찰의 어떤 권력을 다 없애는 거라는 그런 단순 논리로 지금 거의 뭐 선전선동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보안수사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거를 포함해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이 참 싫은 건 참 어쩔 수 없거든요. 아니 그렇다고요.
7: 예, 그렇습니다. 예.
5: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대표와 2년간 그리고 또 총선에도 승리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송영길 의원과 의논을 해서 솔루션을 찾은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은 뭔가 답답할 때 네. 솔루션을 제시했던 왜냐하면은 왜 본인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네. 그 보궐선거인가?
7: 개항.
5: 그렇지. 그 자리도 주고 본인이 예. 완전히 서울의 시장으로 나가서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그냥 몸을 던진 거잖아. 예. 질 줄 알면서. 예.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또 이제 맷집도 있고. 아. 그래서 아마 송영길 의원과 굉장히 그 공개되면은 재미있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7: 공교롭게도 또 정 의원님 지적하신 연세대학교 총학생 출신이죠.
5: 연대판이야.
10: 아,
5: 이런 법이 어딨어.
10: 연락이 오겠죠.
7: 이런 법이 어딨어.
5: 아니, 난 괜찮아.
7: 자, 소름이고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예. 청년 중재 송영길입니다. 예. 이 관저의 맛, 예? 이 오찬의 맛 비공개로 즐겼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송영길을 청와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9: 예.
12: 대통령께 정말 근심 걱정이 가득하십니다.
9: 예.
12: 정말 민주당의 불협화음 물병이겠구만. 예. 대통령께서
5: 던져야지.
12: 이번엔 대통령께서 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7: 그래서 출마하시는 거죠?
12: 정청래가 나온다. 어떻게 내가 안 나갑니까? 정청래가 뜨면 송영길도 뜨게 돼 있습니다. 물병도 레지하고 있으면 물병을 이 두 병이라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당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9: 예.
12: 맞불로 가야지, 맞불로.
9: 어.
5: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잘한다. 조금 아. 전에는 완전히 안철수는
8: 송영길 대표 옆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5: 그러니까. 진짜.
12: 그럼 우리 캠프로 좀 와주십시오, 정영길 대표.
8: 그러면 옆에 있다는 이유로?
5: 그렇습니다. 아까 노영이 있었잖아.
8: 패널이기도 하죠.
12: 왜 또 노영이 얘기 꺼내십니까? 아. 아픈 상처에 또 연정을 또 뿌리십니까? 또.
7: 예, 소나무 한 고리를 꼭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넘어올게요, 국민의힘. 자, 장동혁 당대표가 오늘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병상에 첫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배 소장님.
13: 예.
7: 장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세요.
13: 그렇죠.
7: 예.
13: 여러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지율도 올랐죠?
7: 예.
13: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7: 예.
13: 이 여러 술파티는 쿠데타입니다. 제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요? 아닙니다. 2028년 2월까지입니다. 아니, 2029년 2월까지입니다. 민수야, 사랑한다. 예찬아, 보고 싶다.
7: 어우, 애드립이 장난이 아닌데.
9: 전상섭니까?
5: 네.
7: 아, 지금 둘이 경쟁하고 있어요. 자, 정 의원님, 장 대표의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5: 그러니까 많이는 안 아파요. 많이 아팠으면 큰 병원으로 옮겼겠지. 아직은 안 옮기는 거 보니까. 그리고
7: 아, 예, 예.
5: 막 퇴원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이렇게 예, 예. 하는 거 보니까
7: 예, 예.
5: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지금 그 번다 그럴까?
7: 예.
5: 그러니까 장 대표도 시간을 벌고 있고 장 대표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시간을 지금 서로 시간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예예. 예. 몰라.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배수장님?
13: 그렇죠.
5: 아, 전혀, 네.
10: 전혀 없습니다.
5: 아.
10: 세 가지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선거라는 중요한 이슈고요. 저도 많이 했지만 또 지지율 올랐죠.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뭐 이 여러 가지 이번 결과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2018년과 비교해서 500명이나 더 당선시켰는데
7: 예.
10: 안 나갑니다.
5: 아니 근데 어떻게 2018년에다가 비교를 해요. 2022년도 있는데 정말 이런 경강도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8: 사실은.
5: 예, 맞습니다.
7: 어휴,
5: 많이 얘기하세요.
8: 네.
5: 국민의힘 얘기잖아요.
8: 네, 아주 그래야 제가 좀 기력이 회복이다. 국민의힘으로 주제가 넘어가.
7: 예. 더 얘기하셔도 되는데.
8: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네.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건. 시스템이 정말 국민의힘엔 없다.
5: 아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유일한 전략 재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8: 근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조금 예. 아닌 글쎄. 것 같습니다.
7: 아,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또 응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잠깐 나와주실까요?
14: 홍준표입니다. 장동혁이는 뚝심뚝심뚝심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7: 예.
14: 그래서
7: 예.
14: 내란정당이라고 비난받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7: 아.
14: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7: 아,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도 보수재건이 될 수도 있을 거.
14: 그 죄송한데 방송 중에 그 친구 얘기는 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나는 그걸 모십니까?
5: 아,
14: 그 친구가 돌아오면 당도 폭망하고
7: 예.
14: 오늘 방송도 폭망합니다.
7: 아, 그 용병이라는 입장은 여전하신 건가요?
14: 두 번이나 우리를 괴멸시켰어요.
7: 아, 예.
14: 세 번은 못할까요?
7: 예.
14: 네, 그걸 묻는 거죠.
7: 알겠습니다.
14: 자기가 방자하다. 네, 그래
7: 예. 참 계속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성찰하세요.
7: 예예. 자, 오늘도 배추 한 판. 오늘 특히나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수장님과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고맙습니다.
15: K라디오
16: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복 블루베리 팩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팩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인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선관위 문제. 아, 지금 대통령이 직접 또 지시를 했습니다. 투표지 부정 말고도 다른 부정행위가 있다면 조사해라,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2: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같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2: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에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라고 답을 했고 이 대통령 수사팀 규모가 30명 정도라는 답을 듣고 좀 늘려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2: 또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통제불능 상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들이 무더기로 출석을 안 했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오전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에는 중앙선관위의 노태학 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현 직무대행 등 일부 증인만 출석했습니다.
1: 예.
2: 현직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불출석했고요. 서울시 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불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짬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1: 예?
2: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면서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이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예.
2: 이에 위철한 직무대행은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을 해뒀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다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한 대행 답변인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으면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아, 그분들이 이제 제 성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관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뭐

0: 성 이후에 처음 발의한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1: 예.
0: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한 의원은 이번 법안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1: 예.
0: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되어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1: 예.
0: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의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기현, 윤상현, 김대식 의원 등도 가세했습니다.
1: 예, 저 선관위 문제 대통령 돈을 직접 수사도 지휘하면서 뭐 국회도 함께 국정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지금 이제 국조특위는 이제 그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2: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도 주장을 하고
1: 맞아요.
2: 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검경 합수부죠. 그래서 합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그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1: 예.
2: 그 대중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특검.
2: 애초에 그 바로 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는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죠.
1: 예.
2: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 비판받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1: 예.
2: 여론조사에 보면은 선관위 문제가 1등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이 직접 수사 지시를 가지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적이고요.
1: 예.
2: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그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1: 네, 당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3: 아마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1: 네.
3: 지금 이제 합수본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수사 대상으로 하면 사실 성과를 내는 게 거의 어려워요.
1: 네.
3: 이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선거법에.
1: 예.
3: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 알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실제로 일부러 투표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이 정도가 처벌이 가능한 수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이를테면 뭔가 배우자는 쏙 빼놓고 나라 돈으로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런 건 이제 횡령 배임 이슈가
1: 예,
3: 있을
1: 예.
3: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런
1: 예.
3: 건 아마 성과가 날 수 있고 또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있었던 그런 특혜 채용 문제
1: 예.
3: 이런 부분은 업무 방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정말 범죄 혐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1: 예.
3: 이번에 선관위가 하나의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일부분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한번 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은 이게 이를 게을르게 했다 뭐 이런 정도는
3: 처벌은 안 되죠.
1: 그런 이제 형사 처벌이 좀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예. 사실은 투표용지 찍을 수 있는 사람 110% 정도 확보했는데 50% 정도밖에 안 찍었다는 거죠. 그 정도 왜 이렇게까지 안 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규명돼야 되는데 김승희 평론가.
0: 네, 일단 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의결
1: 예.
0: 그 결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1: 예.
0: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의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중간에 예를 들면 현장에 있던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1: 예.
0: 이런 사람들 쪽에서 투표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라인까지 전파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그게 묵살됐거나 하는
1: 예. 예,
0: 그런 정황들까지 좀 풍부하게 조사를 해보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점에서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입법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그러니까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 예. 그러는데 오히려 저기 장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한번 그 결론이
1: 예,
2: 났는데
1: 예.
2: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1: 예.
2: 이거는 그러면
1: 위헌 시비는 없을 것이냐?
2: 그렇죠.
1: 예.
2: 그런데다가
1: 예.
2: 그다음에 이제 결국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1: 예.
2: 근데 이제 물론 감사원법의 그 23조인가 그것도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에요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1: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0: 투자라는 얘기도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할 때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어떤 그 선관위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 이거에 대해서도 그 명확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이 돼야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갖고 아마 또 정치권에서는 누가 여기다 공동 발의로 예, 이제 그렇죠. 이름을 올려줬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예. 소위 과거에 친윤계의 중진이었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요새 맞아요. 많이 언급이 되는데
1: 부산의 의원인데
0: 예,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지금 한동훈의 우산 속 이제 같이 조인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이번에는 선관위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일어나거든요.
1: 네. 아 정말 이게 어렵네요. 사실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기관 맞아요. 기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관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술할 것이냐. 네.
2: 이 법률안은 사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아. 헌법재판소가 네. 직무감찰하겠다. 인사채용 비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감사원이 직무감찰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선관위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헌법이 그렇게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관위에 대해서 네. 3.15 부정선거 거기에서 촉발된 4.19 거기에 따른 헌법권자의 결단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위상이에요. 그걸 하위법령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의미는 이 32명 공동발의자가 누군지 네. 정치적으로 새 과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법률적으로는 아니다. 좀 더 책임 있게 하려면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 자, 우리 김승인 평론가 대안을 주세요.
3: 근데 일단 이게 직무감찰이 아까도 예. 짚어주셨지만 예. 위헌 논란은 어쨌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그거를 의식한 듯이 대통령한테는 보고하면 안 된다.
1: 예.
3: 이렇게 일단 달아놨거든요.
1: 맞아요.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해석을 할 때에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직무감찰도 선거 관련한 쪽으로는 못한다. 뭐 회계라든지 쪽으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한정합헌 한정위원 뭐 이런 의견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치밀하게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예. 원래 회계 감찰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3: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곧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3: 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성숙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과 공정성, 국정운영 적격성 어느 측면에서도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3: 이들은 네이버의 신사옥 건립과 성남FC 40억 원 후원이 맞물리던 당시에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였다면서 네이버 내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1: 예.
3: 또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지적된 불법 증축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1년간 이행강제금으로 뭉개면서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벼락치기 철거 가림막을 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예.
3: 아울러 가족 간 편법 증여 논란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올해 2월 동생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또다시 대여했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1: 예.
3: 반면에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얼마나 검증할 게 없으면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까라고 했고 또 동생을 남들보다 조금 배려했다고 한들 그게 국무총리 낙마 사유가 되느냐라고 반론하면서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라고 맞섰습니다.
1: 예,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이제 동생뿐 아니라 또 지인에게도 부동산을 헐값에 임대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성숙 후보자 임대 계약서를 확보했는데요.
1: 예.
3: 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오피스텔 1개 호실을 S법인이라는 곳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미용실 원장 A씨로 밝혀졌고요.
1: 예.
3: 한 후보자는 20억 7천만 원 정도에 취득한 이 공간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1: 예.
3: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중앙일보에 월 300만 원도 찾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싼 계약이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동일 면적 한 오피스텔은 보증금 3천만 3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3: 가격뿐 아니라 계약 내용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6년 땡땡월 땡땡일 이런 식으로 구체적 계약일이 없고 월세 납부일도 명기되지 않은 4인간 계약이었습니다.
1: 예.
3: 월세 입금일도 들쭉날쭉했고요. 이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한성수 후보자 측은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이버 내각이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의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네이버 내각이다. 이런 비판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외견상으로는 좀 네이버 출신이 많긴 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0: 네이버 출신이 그
1: 한정우 전 수석. 예.
2: 한정우
0: 수석. 연세대에 이어서 네이버입니다.
1: 네이버.
0: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1: 예.
0: 거의 물어뜯을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결말을 봐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임명이 됐다.
1: 예.
0: 내지는 낙마하잖아요.
1: 예.
0: 그다음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1: 맞죠.
0: 네,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1: 네, 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긴 한데.
0: 네, 뭐 이런 예. 일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1: 예.
0: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1: 예.
0: 얼마나 검증할 게 없으면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느냐 그러지만 국회의원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해보고 그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지 아니면은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지는 국민이 또 정할 것이고 여론이
1: 예.
0: 또 이제 말해줄 거 아니. 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그 뒤에 피드백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불법이라고 난리쳐서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1: 뭐 묻어도 안 되고
0: 네, 그냥 묻어두는
1: 예.
0: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저 청문회만 하면 또 거의 유사한 문제가
1: 예.
0: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보면 동생한테 1억 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거는 동생한테 1억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아니 뭐 내가 무슨 누구를 저 편들기 위해서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1: 예, 예.
0: 아니 빌려줬대잖아. 그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 그거 뭐라 그러지?
1: 사용증
0: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좀 빌려줘보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봐서 내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1: 예, 예.
0: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저 오피스텔
1: 예.
0: 이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증여세 탈루 뭐 이런 거 되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시세보다
2: 훨씬 낮아. 거의 공짜로만 네, 주고 있는 차하고 가족끼리 좀 그랬을
0: 아니,
2: 때는
0: 그랬으면 그게 좀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야. 이게 그렇게 하면
1: 네.
0: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1: 네.
0: 증여세를 부과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꼼꼼히 좀
2: 맞아요.
0: 챙겨보는 네.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1: 여기 이제 매매는 아니고 네, 월세,
0: 임대, 월세를
1: 임대
0: 주는데
1: 뭐 이런
0: 싸게,
1: 건데
0: 이렇게 싸게 하면 나래도 들어가겠다 진짜. 그죠?
1: 자, 김수진 평론가도 의혹 중에 어떤 부분을 네. 주목하셨는지.
3: 일단 그 동생 관련한 증여에 대해서
1: 네.
3: 한 후보자 측에서 이 그러니까 그 면적 그 주택을 임대를 헐값으로 한 것이
1: 예.
3: 불법 증여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 건데
1: 예.
3: 일단 그 면적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1: 예.
3: 큰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1: 예.
3: 증여세도 안 나오는 범위다라고 일단 반론을 했거든요.
1: 예.
3: 이 부분은 좀 뭐 사실 이제 세법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1: 예.
3: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바로 각이 나올 것 같고요.
1: 예.
3: 근데 사실 요번에 새로 밝혀진
1: 예.
3: 이 헐값 임대 문제 같은 경우 오피스텔
1: 미용실
3: 문제.
1: 원장
3: 네 이거는 확실하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1: 예.
3: 예, 좀 어느 정도 그 이게 뭐 공공적인 재산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호의를 베푼 건 맞는 것인데
1: 예.
3: 근데 보통 이제 그 가족 간 아니라도 사인 간에도
1: 예.
3: 돈을 주고 받으면 뭐 1천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1: 예.
3: 근데 그 금액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건 불법 증여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법률적으로 코멘트할
2: 예,
1: 거예요.
2: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 면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임대가 저희가 강남 오피스텔 이런 데가 되게 이게 시장 흐름을 많이 타가지고 임대가
1: 예.
2: 안 나갈 땐 또 되게 안 나가요.
1: 예.
2: 그럼 이제 낮춰서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공실이었던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증빙할 수 있으니까요.
1: 예.
2: 그리고 그때 계약 시점에 시세가 중요하지 지금 뭐 3천만 원, 450만 원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랑 계약했을 당시 그리고 월세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그 인근에서도 300이라고 하는데 그걸 150 정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쨌든 임대인의 재량이란 것도 있는데
1: 예.
2: 그러니까 가족 간의 증여세 사실상 안 내려고
1: 예.
2: 거의 안 받고 월세 안 받고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걸로 보이는 점
1: 예.
2: 그리고 월세 입금일이 들쭉날쑥하다 그러는데 월세를 안 내면 그건 문제 있지만 들쭉날쑥이라도 냈으면 괜찮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어렵네요. 아무튼 이제 청문회 시작되면 지금도 저 공개 안 된 내용도 지금 또 야당에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짚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모두의 창업 한성수 후보자가 이제 중기부 장관할 때 프로젝트로 모두의 창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경찰이 중기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입건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1: 예.
3: 모두의 창업은 창업 경진대회인데요. 최종 우승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예.
3: 지원자만 6만 3천 명이었고 그런데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 닉네임,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었고요.
1: 예.
3: 중기부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경위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1: 예.
3: 중기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자용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업체가 비정상적인 백엔드에서 비정상적인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거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1: 예.
3: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또 어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모두의 창업 그 지원 프로그램에 응시한 분들의 정보가 해킹된 건가요 그러면?
2: 아니요.
1: 프로그램에서 유출됐다?
2: 네. 예, 해킹은 아닌 걸로 아니고. 알고 참여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를.
1: 그러니까 내부자 누군가가 그럼 그걸 빼돌렸다?
2: 보안 시스템이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럼 이게 해킹도 아니고 관리 부실인 거네요, 그러면?
2: 그런 걸로 보입니다.
3: 솔루션 공급 업체에서 이거를 호출하는 과정으로 네, 그렇게 해서 유출이 된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거 또 개인정보 유출 되게는 해킹에 의한 그런 것도 네. 이건 또 과정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2: 그렇죠. 더 명확히 밝혀야 예.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1: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너무 기술적인 문제여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한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장관 시절에 중요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유출 착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떠한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청문회에서도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정 의원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0: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이기 전에 중기부 장관이잖아요.
1: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1: 예.
0: 장관으로서 지금 이제 굳이 이거를 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고인지 사건인지 지금 우리도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피상적으로는 그 관료주의라든지 역량 부재, 도덕적 해이. 만약에 이게 사건이라면 의도적으로 그 5천 명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하느냐를 보는 것이 그러면 이 정도의 해결 능력이 있다면은 과연 그 국정을 통하라는 총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가겠다
1: 예.
0: 안 하겠다라는 게 동생한테 1억 꿔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1: 예.
0: 생각이 드네요. 근데
1: 예.
0: 제가 듣기로는 중기부
1: 예.
0: 장관으로서
1: 예.
0: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 적으로 감명하게 뭐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1: 예.
0: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봤으니까
1: 예.
0: 뭐 나름대로 능력을 대통령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1: 장보영 선생님.
2: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 중기부 장관에서 총리라고 발탁될 때에는 계단이 됐던 프로젝트가 사실 이 모두의 창업이라는 부분이
1: 네.
2: 있고 그래서 한판승부에서 도 인터뷰를
1: 예,
2: 하신
1: 예,
2: 거
1: 맞아요.
2: 아니에요?
1: 맞아요.
2: 거기 네. 굉장히 좀 성과가 있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이 실수 내지는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확하게 해명하는 게 청문회에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1: 예.
2: 이 경위와 관련해서도 외부 공격은 아니지만
1: 예.
2: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해킹을 당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후속 자료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김수인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예,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오후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내일 축구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는 굉장히 뭔가 신나네요.
1: 전 오늘 금요일인 줄.
0: 그러니까 주말 같아요 여러분. 주말 같아요. 야, 근데 어제 네.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1: 깜짝 놀랐어요.
0: 비가 무섭게 왔어요 진짜.
1: 네, 소리가 막, 아니 그리고 너무 네. 예고 없이 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확 떨어지는 거 이렇게 좀 차근차근 천천히
0: 맞아요. 좀 이렇게
1: 게 아니라
0: 번개가 친 다음에 네. 몇 초 있다가 와야 되는데
1: 갑자기 예고 없이 네. 네, 막 바켓으로 들이붓는 것처럼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0: 바켓스라니요. 고품격 음악 방송의 바켓스라니.
1: 네, 양동이죠. 네. 네.
0: 아마 이 천둥 칠 때 네. 죄 지으신 분들 아마 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아, 성훈 씨. 네. 성훈 씨가
0: 그런가요? 하여튼 이 비욘디아를처럼 우리의 영혼도 한결 깨끗해진 그런 화요일입니다.
1: 지난주에 비해서는 날씨가 좀 정말 선선해졌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또 이렇게 더운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주방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네. 날씨는 아무리 선선해도 일하실 때 그 네. 분들은 정말 더우실 것 같아요.
0: 야, 이 델리가게 후드 앞에 안 서보셨죠? 제가 거기서도 일을 좀 해봤는데 네네. 엄청 덥고요. 세탁소에서는 뭐 네. 제가 아주 다년간 또 일을 했습니다만 네. 세탁소 스팀은 상상만 해도 뭐 숨이 막혀서 뒤쪽에서 스팀을 뿜어내는데도 네. 앞에 카운터 입구까지 더워요.
1: 네. 아, 그렇군요. 세탁소는 또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몰랐네요. 네.
0: 세탁소도 그렇고요.
1: 네네. 그리고 또 뭐 택배하시는 분들
0: 아 여러 가지
1: 그 무거운
0: 많으시죠?
1: 거 짐 네. 들고 다니시려면 그것도 정말 힘드실 것 같고 또 우체부분들도
0: 그렇죠.
1: 네. 우체부분들도
0: 한인분들 중에도 네.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네. 그런 분들도 날씨가 조금만 이렇게 선선하다고 해도 그렇게 막 무거운 거 짐 옮기고 네. 하다 보면은 굉장히 더우실 것 같아요.
0: 비 오면은 우체부들이 네. 우산 쓰고 다니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1: 그냥 우비 없죠?
0: 우비 입고 그냥 다 두드려 맞으면서 다녀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0: 그런가 하면 또 비키니 가시는 분들이 여름에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거의 에어컨이 없는 자동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1: 네.
0: 거기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신대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런
1: 아마도
0: 분들,
1: 저희가 지금 짚어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네. 분들이 또 그런 더위와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0: 내일 축구 생각만 하고 있네 성훈이와 달리 이렇게 교민분들을 걱정하는 우리 정말 마음이 비단결 같은 뉴욕의 베이비 페이스 우리 정화 씨와 함께 하는 한수영악담은 참 의미 있고 특별하네.
1: 아니 그런 분들께 정말 네. 팥빙수 한 그릇씩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0: 아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 방송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
1: 그런 의미로 저희가 팥빙수를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네.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어머, 마치 이거 우연인가요? 팥빙수라는 노래가 준비가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우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신, 팥빙수!

0: 자, 내일 이제 32강을 앞두고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가 내일 이제 남아공과 있는데.
1: 떨려, 떨려!
0: 예, 오늘 또 우리 6시에 있는 네. 우리 안진으로 계시는 성룡아 씨가 하시는 이브닝 매거진, 네, 이브닝 매거진의 또 스포츠 섹션에, 성훈이가 아주 열심히 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따 6시에도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거기가 과달라라가 아니고 몬테리안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한 560m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는 문제가 높이가 아니라 너무 더워.
1: 아하.
0: 경기장 자체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는 경기장이어서
1: 네.
0: 내일 체감으로는 한 42도 정도 된대요.
1: 42도요?
0: 내일 우리 선수들에게
1: 네. 네.
0: 여러분 정말 팥빙수 같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1: 야,
0: 네, 물론 경기 중에 팥빙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1: 그냥 걸어만 다녀도 숨이
0: 엄청 막히는
1: 그 정도 날씨네요. 42도면
0: 내일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있는데
1: 네.
0: 그거는 오늘 저녁 네. 스포츠 뉴스 들어주시고
1: 이분이 매거진에서 들어주십시오.
0: 비밀을 제가 알려드려요.
1: 네. 네.
0: 자, 저희
1: 주간 베스트
0: 주간 베스트를 알려드려야죠.
1: 네, 사연 어떤 주제로 보내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0: 이번 주는 내일 이제 경기에
1: 네.
0: 세 번째 경기에 도대체 한국 선수들이 몇 골을 넣을 것인가?
1: 네, 네. 과연 3대 1이냐, 4대 0이냐? 네. 5대 0이냐?
0: 일단 뒷자리 네. 상관없어요.
1: 맞습니다.
0: 스코어 안 맞춰도 되고 그냥 네. 대한민국 선수들이 내일 몇 골을
1: 넣을 것인가.
0: 네. 네, 그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의 골 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주간 베스트 만약에 단독으로 한 분이 4골 해서 내일 4골을 넣으시면 그분이 그냥 선물 받아가시는 거예요.
1: 네, 이치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또 그 몇 골을 넣을 것인가의 그 골수를 맞추신 분들의 한해서 보너스 문제가
0: 하나 더
1: 있습니다.
0: 또 이게 또 타짜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약간 이런 걸 조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1: 묶어 더블로.
0: 묶어 더블로.
1: 네. 아!
0: 뭐가 있죠?
1: 뭐가 있냐? 내일 첫 골을 과연 누가 넣을 것이냐? 네, 그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아침에 세상에 모든 아침에도 그거를 걸었더라고.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또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해주셨는데
1: 네,
0: 저희 방송에 보내주셔야
1: 네,
0: 돼요.
1: 네. 저희가 금요일 날 그 선정된 분께
0: 네, 여러분 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H마트 상품권을 네. 20분씩 더블로
1: 네.
0: 여러분 준비해서 댁으로 편안하게 우송해 드립니다. 네, 러빙 유도 좋지만 우리 탐구 선진도 한번 만나볼게요.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이치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허, 발음 좋고. 에스더아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죠. 에스더아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하고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에는 식사도 제공되고요. 입장료는 20불입니다.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콜라텍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전화 917-803-7080번입니다.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1: 이곳에 가시면은요, 사교 댄스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사막 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문의 전화는 뉴욕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이불 필요한데,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사 정장도 하나 필요한데. 자, 특별히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또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얼른 오세요. 728-886-3344.
1: 여러분, 오늘은 뉴욕주의 예비선거 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워싱턴에 전달할 적임자,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후보 척박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척박에게 투표해 주세요. 본 광고는 척박 캠프에서 후원했습니다.
0: 자, 나중에 이 선거 캠프 또 나라에서 한인들이 몇 명이 나와서 투표를 했는지를 보고 그 나라의 인종과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견해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많이 투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20년 FIFA 월드컵 조별리그,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아공과의 3차전 경기가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이죠. 네, 이 순간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뉴저지에서 합동원전이 있습니다. 저녁 8시 반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지고요. 축구는 역시 모여서 봐야 더 재밌죠.
1: 재밌죠.
0: 대한민국 파이팅!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이주 이민 역사 120여 년, 이제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8: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자긍심을 워싱턴 정가에 보여줄 단 한 사람.
7: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당당히 높일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한 표, 바로 척박입니다.
8: 6월 23일 화요일 예비선거, 척박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7: 우리의 미래를 바꿀 척박, 척박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8: Paid for by 척박 for Congress.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1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1: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1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12: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

0: 네, 월드컵 축구 방송이죠? 아니, 그건 아니죠. 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냥 우리들의, 우리 교민분들의 관심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1: 아니, 지금 네. 한 몇 주 동안은. 네,
0: 어쨌든 지금 월드컵 전국이잖아요.
1: 그럼요. 네,
0: 그러니까 축구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 저는 정말 축구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1: 네, 믿어드릴게요. 준비했죠.
0: 네.
1: 또 축구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네. 여러분은 지난 축구 경기 할 때 무엇을 드시면서 축구 네. 경기를 보셨나요?
0: 그러니까 내일 남아공을 제대로 정말 쪼갤 텐데 내일 네. 뭘 먹으면서 좀 쪼개면 더 맛있게 야금야금 막 씹어줄게. 이게 될까? 우리 동포들의 최애 축구를 보면서 먹는 네. 야식 오늘 탑5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내일 3차전.
1: 네.
0: 요 역사적인 순간을 아무리 긴장된다고 해도 내일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맨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준비한 축구 네. 볼 때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시켜먹는 야식 베스트 5.
1: 5.
0: 아, 디테일하게 너무 파고들면 여러분도 배고프실까봐. 우리 일단 저희 둘이 공복이거든요. 네.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먹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또 축구 볼 때만큼이나 설레는데요.
0: 자, 5위부터 가볼게요.
1: 네.
0: 5위 뭔가요?
1: 5위는요. 야식의 클래식입니다.
0: 뭔가요?
1: 특히 미국에서는 뭐 이 야식이 정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피자입니다.
0: 아, 네. 이거 진짜 먹어야지.
1: 아, 고소한 치즈 냄새 막 쫙쫙 늘어나는 그 치즈.
0: 저 구석 어딘가 이거 지금 굽고 있나? 약간 피자가 뭔가 쭉쭉 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인데
1: 그러니까요.
0: 뭔가.
1: 아, 피자는 이 늘어지는 게 또 제일 네. 맛있잖아요.
0: 미국 사람들 굉장히 페퍼로니 이걸 많이 좋아하는데
1: 네.
0: 저는 성우님 별로예요.
1: 그럼 어떤 별로고,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0: 저는 그냥 네. 이 그 날것 있죠, 날것.
1: 날것?
0: 그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그 날것. 아무것도 안 얹고 위에 그냥 플레인 피자.
1: 네.
0: 이런 거 좋아하고요.
1: 네.
0: 한국분들은 아마 컨비네이션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채 많이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1: 근데 아이들 경우에는 치즈 피자만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들어간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0: 역시 나는 초딩 입맛이구나. 거기다가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감자가 많이 들어간 또 피자 있고 고구마가 많이 들어간 피자 있고.
1: 근데 여기에는 그런 탑핑이 그러니까 미국 가게에는 없어가지고
0: 네,
1: 네 고구마 피자 감자.
0: 우리 한인 업체들 중에 많이 있어요?
1: 네.
0: 무슨 소리예요?
1: 그렇군요. 네. 저는 몰랐네요.
0: 고구마 피자 이런 거 많이 하는 데 있어요.
1: 네.
0: 저희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1: 저희 동네에는
0: 네.
1: 고구마 피자 감자 피자 이런 게 없어가지고.
0: 이거 엄청 맛있는 데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파인애플 얹어서 먹는
1: 네.
0: 하와이안 피자 있죠.
1: 네.
0: 요것도 괜찮아요.
1: 저도 좋아합니다.
0: 요거 괜찮아요.
1: 네. 파인애플 피자 뭐 어떤 분들은 웬 파인애플 피자에 정말 안 어울린다 하면서
0: 무슨 소리?
1: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자에
0: 네.
1: 김치 먹는 소리 뭐 이런 느낌처럼
0: 제가 알기로 미국 현지에서도
1: 네.
0: 페퍼로니가 가장 많이 팔리고
1: 네?
0: 2등이 파인애플이에요.
1: 그래요?
0: 가장 많이 미국 사람들이
1: 먹는. 그렇군요. 네. 제 친구들은 제가 파인애플 피자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아 정말 피자를 몰라 막 이러면서
0: 무식한 사람들이
1: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해서
0: AI 얼어서 조금만 두드려봐도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1: 아 그렇군요. 짭짤한 피자에
0: 그럼요.
1: 달콤한 파인애플이 얹어지면 정말 네. 맛있죠.
0: 요게 단짠단짠.
1: 네 맞아요.
0: 단짠단짠.
1: 맞아요.
0: 달다가 짜다가 달다 짜다 막
1: 맞습니다.
0: 울다
1: 맞습니다.
0: 웃다가 그러면 어디 털나는데
1: 그러면 4위를 만나볼까요?
0: 4위 뭔가요?
1: 네, 4위는 배는 좀 별로 안 고픈데 특히 이번엔 또 9시에 경기다 보니까
0: 저녁을 일단 간단하게 먹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배는 좀 안 고픈데 입이 좀 심심하다 이럴 때 드실 수 있는
0: 네. 심심해
1: 마른 안주 또 과일, 나초 네 이런 세트 되겠습니다.
0: 오징어 구워야지.
1: 구워야죠.
0: 네, 마요네즈에다 고추장 섞어 찍어가지고
1: 그렇죠.
0: 땅콩이랑 같이 그냥 샥 부여가지고 입에랑 딱 찍어놓으면은
1: 아이고 마요네즈에다가
0: 좀 빗맞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
1: 예 마요네즈에다 스리라차 딱 섞어가지고 소스
0: 그것도 괜찮아. 스리라차도 좋다.
1: 네 정말 맛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지포.
1: 아 지포.
0: 그다음에 노가리.
1: 노가리 좋다.
0: 요거는 아주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맛이 나갖고 노가리는.
1: 무서워하죠.
0: 여기다가 맥주 한 잔.
1: 네.
0: 찌끄르면.
1: 아, 또 그리고 가볍게 저녁 드시고 또 과일 드시는 것도 좋죠.
0: 과일 좋죠.
1: 깔끔하죠.
0: 건강에 좋죠.
1: 네, 시원하고.
0: 깔끔하게. 네. 수박 한 두 통 썰어가지고. 깔끔하게. 목도 마르겠다.
1: 네, 또 좋잖아. 치즈 소스 같은 거 듬뿍 찍어서 먹을 수 있는 나초. 나초도 가볍게.
0: 나초 괜찮아. 네. 축구 보면서.
1: 칩이랑 또 쌀싸 이런 거 같이 먹으면.
0: 근데 이상한 게 영화 볼 때나 이럴 때는 팝콘을 먹는데. 네. 축구 볼 때는 팝콘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인분들 중에는?
1: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초는 좀 많이 먹게 되는데 네. 네, 이상하게 팝콘 하면 영화 볼 때 먼저 딱 떠오르게 되지. 네. 축구 볼 때는 네, 팝콘은 가라.
0: 가라.
1: 가라.
0: 자, 그래서 3위는 아 역시 영혼의 동반자 떡볶이가 차지했습니다. 3위.
1: 네, 떡볶이에 튀김에 순대에
0: 일종의 먹튀순이라고 하는데 떡튀순 떡튀순
1: 네, 또 빠질 수 없는 어묵국물
0: 이 떡볶이 국물에는 진짜 네. 뭐를 다 찍어 먹어도 몰라요.
1: 김말이 튀김 찍어도 너무 맛있고 몰라요. 네, 순대 찍어 먹어도 너무 옳죠. 맛있고요. 네. 아 정말
0: 손가락 찍어 먹어봤나? 맛있다. 이것도 몰라요.
1: 또 어묵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0: 어묵 찍어 먹으면 아 힘들다.
1: 아 배고프다.
0: 엄청 힘들다 오늘. 야, 자 이게 3위를 차지했고요. 네. 자 여기다가 또 어묵 국물. 네. 파송송 썰어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요거 살짝씩 마셔주면서.
1: 응원을 하다가 목이 좀 깔깔하다 할 때는 어묵국물 한 잔을 네. 캬 마시게 되면 목이 쫙 풀리면서 와 응원이 더 세차지죠.
0: 그러니까. 네. 자 내일 또 수요일 막상 또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내일 저희 32강을 해서 마주하게 될 비조 경기가 또 3시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시의 막대막 또 함께 하시면은 네. 내일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내일의 또 관전 포인트와 진짜 경기 재밌게 보는 방법들 내일 또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2위와 1위가 남았네요. 네. 2위는?
1: 2위는 과연 뭘까요?
0: 2위는 보쌈이에요. 보쌈.
1: 족발.
0: 보쌈이 네.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아 정말 커다란 상추 한 장 딱 들고 네. 거기에다가 억전득한 족발 아니면 보쌈 고기 한 장 딱 얹고 거기에 마늘에
0: 마늘 얹을 거야 안 얹을 거야?
1: 얹죠.
0: 고추는?
1: 고추 얹어야죠.
0: 여기다 쌈장 얹고?
1: 그럼요.
0: 아우 렛츠고.
1: 그리고 또 매콤한 생새 딱 얹어가지고
0: 아, 맞다 맞다.
1: 네, 한입 싹 싸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0: 쌈은 오라요 안 오라요? 아. 쌈은 항상 오라요. 뭘 싸 먹어도
1: 틀린 적이 없죠.
0: 오늘 점심 드시는 분들 지금 막 과식하시는 소리가 끝내는데
1: 아니 한국 분들은 네. 쌈에 뭐든지 다 싸먹잖아요.
0: 저도 네. 진짜 완전 정말 그리고 내일 네. 아마도 제가 한국팀이 내일 남아공을 거의 쌈 싸먹을 예정이에요. 니네 딱 준비해. 네.
1: 아 보쌈하고 족발만 싸먹는 게 아니라 남아공도 쌈 싸먹나요?
0: 내일 쌈 싸서 먹을 예정이에요. 아하. 얼마나 맛있게요. 자 대망의 1위. 1위 뭘까요? 1위?
1: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걸요. 1위는 무조건.
0: 무조건.
1: 치맥. 네, 치느님입니다.
0: 요즘 또 이 순살 치킨 많고. 네. 파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닭 네. 소스를 따로 해가지고 네. 이 소스에 찍어서 파를 얹어서 네. 그 위에 마늘 얹어요 안 얹어요? 아. 얹어요. 고추 얹어요 안 얹어요? 얹어요.
1: 얹어요.
0: 이렇게 해서 파랑 같이 딱 먹어봐. 아 그냥
1: 난리 난다
0: 난리 난다니까. 아 어떡해요. 노래가 끝나버렸잖아 비지가.
1: 어떻게 해요
0: 아, 어떡하니 이거.
1: 제 입맛 다시는 소리로 채워드리겠습니다.
0: 응원곡은 네 처진 달팽이가 준비했어요. 압구정 날라리라는 노래인데 네. 압구정 날라리 이 노래를 한번 기운을 한번 북돋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내일 이렇게 맛있는 야식 먹으면서 내일 남아공을 쌈 싸먹자고요.

0: 세월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내일 남아공전의 승리를 함께 또 기원해 주시는 우리 단골손님들입니다. H-Mart. H-Mart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지금은 Best of Asia인데 조금만 있으면 The Best of the World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ince 1982.
2: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몽츠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의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몽츠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2: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블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문의 전화는 929-845-0958번입니다.
1: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어제요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념을,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완한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에서 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저희 방송은 K-라디오 라이브로 여러분 유튜브 오셔서 하실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링크 유튜브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양한 뉴스 그리고 각 방송 저희 한샤의 음악다방도 저희 재밌는 여러 가지 팁들 다 올려놨으니까요.
2: 네. 네,
1: 보시고 다시 듣기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요. www.kradio.us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4: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5: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4: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5: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영녀시 직후 후꺼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자,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네,
2: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 캠핑, 등산, 정원 관리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고요. 이맘때 주의해야 할 감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타바이러스인데요. 우민호 축구 국고의단의 크리스틴 매니저와 함께 오늘은 초여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한타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우민호 씨 국고의단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여름에 이 한타바이러스 무섭잖아요.
3: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성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한타바이러스 관련해서 사망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6월에 초여름에 이 바이러스를 더욱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그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그 신증후군 출혈열이 정말 그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2: 네네.
4: 이게 감염 경로가 그 야생쥐 아시죠?
3: 네.
4: 야생쥐 같은 그 설치류 배설물이나 소변 또는 이런 타액 등이 이게 건조되면서 이 공기 중에 그 입자들이 퍼지면서 저희가 호흡할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월 초여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핑이나 야외 활동 또 정리하시고 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말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때잖아요.
2: 그렇죠.
4: 그래서 이런 설치류와 같은 이런 그런 것들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죠. 특별히 감염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그리고 폐에 물이 차고 정말 위험한 그리고 또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출혈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이게 말라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를 또 이렇게 숨을 마시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기온이 또 오르고 또 습하고 또 쉽게 피로를 느끼기 쉬운 이런 초여름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요? 밖에 나가지 말까요?
4: 그러게요. 네.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여름에는 이 낮과밤의 기온차도 크고 또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2: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체 리듬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 피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이게 몸의 이런 방어 체계가 결국 약해져서 가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2: 축구에 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4: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면역 건강과 신장 등 전반적인 경기 컨디션을 편안하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그렇군요.
3: 그래서 평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0: 체력 또 면역력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어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이 일상적인 컨디션이나 면역 관리를 도와주는 이 후코이단 자연 유래 성분인 후코이단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후코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모주쿠 같은 그 미끈미끈한 해조류 아시죠?
0: 네.
1: 이런 예,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바다의 거센 파도와 또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해조류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이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는데 네. 바로 그 진액 속에 들어있는 이 건강 성분이 후코이단이라고 해요.
0: 그렇군요.
2: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진짜 이거 찐이네. 오.
1: 맞습니다. 네. 네네.
2: 그 중에서도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 나는 게 최고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정말 중요한 게 그 깨끗한 거.
2: 그렇죠.
1: 그래서 이 통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바다가 깨끗해야 해조류도 건강하겠죠.
2: 그렇죠.
1: 네. 그래서 네, 오키나와는 특별히 바다가 아주 맑고 깊어서 네. 이 고품질 퀄리티가 좋은 후코이란 원료가 자라기 아주 적합하고 좋은 곳입니다.
2: 네.
1: 후코이라는 원료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이 품질 차이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2: 네.
1: 그래서 어떤 바다에서 자란 원료를 썼는지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이 오키나와 원료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우미노시즈쿠는 네. 오키나와 지역의 그 자체 관리 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1: 네, 그 양식장을 기반으로 원료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원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환경부터 수확하는 것 그리고 가공까지 이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결국 뭐든지 재료가 중요하고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건강식품은 어떤 원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요즘에는 또 소비자분들이 방사능 검사 같은 이런 안전성을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혹시 우미노시즈쿠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1: 네, 이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아무래도 일본 메이드 인 자팬 제품이다 보니까
0: 네.
1: 방사능을 걱정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보다 두 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방사능하고는 무관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방사능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요. 네, 무엇보다 저희는 그 수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의 품질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제품입니다.
2: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뭐가 다른지 좀 듣고 싶어요.
1: 네, 저희는 이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약의 껍질 부분인 캡슐, 그리고 약병, 심지어 스티커 라벨 하나까지 생산 전에 전부 검사하고요.
2: 와.
1: 또 이 포장재가 부실해서 이동 중에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고객님이 뚜껑을 열어 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0: 네.
1: 저희가 정말 완벽한 신선함을 보존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말 그 고집스러운 부분입니다.
0: 이렇게 약병 하나하나까지 다 미리 다 이렇게 검증을 하신다니까 정말 깐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이 액상 드링크 제품을 보면은요, 유독 좀 진한 갈색병을 사용을 하던데, 거기에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그 액상 제품은요, 보관 환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빛의 영향이나 어떤 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이름보다 진한 갈색병이 이런 빛으로부터나 열로부터 훨씬 더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2: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갈색병은 자외선과 빛 노출을 최대한 줄여서 내용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2: 그래서
1: 단순히 그 보기 좋은 용기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제품을 드시는 그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세심한 품질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말 28년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는 정말 품질 유지를 위해선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원료뿐 아니라 캡슐, 또 병, 포장재까지 모든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기준으로 아주 적용하고 있고요.
2: 네.
1: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원료가 네.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 FDA 기준에 맞춰서 이동하는 모든 창고의 온도를 네.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컴퓨터로 저희가 24시간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정말 오는 동안에 단 1분도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동하는 내내 그 온도를 컴퓨터로 다 기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뭐 대충 관리하기 쉽다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없앤 겁니다.
0: 네.
1: 여기에 성분을 검증하는 기술도 저희가 독보적인데요. 매번에 만드는 제품마다 후코일단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 구조를 정밀하게 찍어서 똑같은지 저희가 대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드신 제품과 다음 달에 드실 제품이 언제나 똑같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런 성분의 본질까지 검증하는 겁니다.
2: 이야, 이러니까 한 제품으로 28년을
0: 그러네요,
2: 하죠.
0: 네, 그러네요.
2: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 그 벌어지고 탄성이 나오는데요. 캡슐 안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과학적인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줄은 저는 몰랐네요.
0: 네, 역시. 그러니까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 아, 네, 그래요. 네. 맞아요.
1: 네, 앞서 그 서두에 언급했던 한타바이러스 기억하시죠?
2: 네. 무서워요, 한타바이러스. 네.
1: 예, 예.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그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심장 기능까지, 그러니까 피드기까지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 이런 유해한 외부 환경이나 질환에 맞서려면 결국은 내 몸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2: 그렇죠.
1: 네. 예, 예. 그래서 우미노이 시즈 꼬꼬이라니 바로 그런 면역력과 또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을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고 또 버텨주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기초 체력 또 방어벽 이런 것들을 안에서부터 찬찬히 이렇게 탄탄하게 채워준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우미노 시즈 코코이단을 꾸준히 드셔보신 분들이 주로 나는 어디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장 이 점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2: 저도 궁금하네요.
0: 네.
1: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상담 전화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0: 네.
1: 특히 이 콩팥, 심장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시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셨던 분들이 유독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요.
2: 아, 심장.
1: 왜냐하면 심장은 굉장히 그 침묵의 장기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평소에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침묵의 장기다 보니까 사실 증상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모르거든요.
2: 네. 근데 한번 나빠지면 또 이렇게 재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들었어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해지면 늘 몸이 붓고
0: 또 많이 부어요.
1: 무거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변 볼 때도 좀 힘드시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미노 시즈코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붓기가 줄어들고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다.
0: 네.
1: 사실 매달 병원 갈 때마다 저희가 검사 받을 때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시고 정말로 이제야 좀 쉴 것 같다. 이렇게 정말 희망의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2: 이 붓기만 빠져도 이뻐지시는 분들 많은데.
0: 그러니까요.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피로감이 또 사라지면 얼마나 몸이 또 가뿐해져요.
2: 생동감이 넘쳐 보이죠. 사람이.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몸에 붓기나 피로감 너무 많이 느끼시 이래서 신장 관리가 좀 급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맛도 없으시고 기운이 없던 분들이요.
0: 네.
1: 다시 그 식사를 하시게 되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네. 저희도 사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네. 역시 진짜 체험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 진짜 이 제품 정말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시청자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0: 네.
2: 후코이단 듣기 많이 들었는데,
0: 네.
2: 어떤 후코이단을 선택해야 될지.
0: 그러니까 제품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2: 그러니까.
0: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제품을 후코이단을... 선택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은 이 목적과 또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후코이단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 네.
1: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건강관리나 면역 밸런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후코이단 캡슐 제품을 권해드리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보다 좀 집중적인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고함량의 액상 후코이단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제 후코이단과 함께 다양한 그런 자연 유래 성분을 배합한 이 프리미엄 복합 제품까지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현재 고객분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제품을 네. 맞춤형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아, 그렇구나.
0: 지금 이렇게 들으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인
2: 좋네요.
0: 것 같아요.
1: 예, 그렇지요. 이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사실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맞아요. 잘 맞는 제품을 정해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2: 자, 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화 866-566-9191 네. 9191인데 9191으로 많이 해요. 866-566-9191으로 전화하셔서 우리 크리스 매니저는 이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네. 이런데요 하시면서요.
0: 네. 그리고 또 무료 샘플도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요.
2: 아, 무료 샘플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비용 부담 없이
0: 네.
1: 이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니까요. 간단하게
2: 네.
1: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전화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샘플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요?
1: 네네.
0: 네. 이렇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1866-566-9191으로 9191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2: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무료인데 뭐
0: 네,
2: 전화하셔서 나 여기 주소 이렇게 되는데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해서 네. 드셔보시고 차이가 좀 있는지 그리고
0: 그렇죠.
2: 나는 이런 몸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더 예뻐지고 싶다 이런 거 상담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0: 네.
2: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네요. 건강은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민호 씨 축구의 크리스티 매니저님과 함께 우리 후코에 대한 알아보면서 또 오늘 한타바이러스도 알아봤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나눠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이런 후코에다 먹고 건강해져야지 내일 또 응원할 때도 마음도 기운을 내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0: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네. 맛있는 간식들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딱 네. 앞에 차려놓고 응원을 하면은
2: 또 좋을 것 같아요.
0: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 우리 1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직 골이 없는데 드디어 내일 나올 예정이에요. 네. 정말 진실한 사랑. 추를 러브라는 마돈나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하면서 우리 소니 정말
0: 사랑해요.
2: 저의 사랑해요. 저의 진심을 보냅니다. 내일 멋지게 한 골로는 승이 안 찰 것 같아요. 내일 멀티골 나아가 해트트릭까지 내일 멋지게 기록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는
0: 야 상상만 해도
2: 내일 우리
0: 뭐
2: 그리고 까무러치게 목요일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0: 네.
2: 자, 우리 이런 좋은 기운들 좋은 응원의 에너지를 우리 멕시코 몬테레이로 보낼 수 있도록 내일 1시에도 음악담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D-Day죠. 내일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정영아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3: 남아공전을 하루 앞둔 오늘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마음은 온통 월드컵으로 향해 있는데요. 근데 세상은 참 넓고 별의별 일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는 로봇 거지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영상이 정말 있더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로봇이 정말 거지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갈 곳이 없으니, 집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 충전할 돈을 좀 주세요. 전기요금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당연히 중국말이겠죠. QR코드까지 내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돈을 보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만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로봇도 전기세 걱정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걸까요? 물론 홍보 이벤트나 퍼포먼스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듣기만 해도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싶은 이야기입니다. 월드컵도 그렇죠. 내가 누가 이길지, 누가 탈락을 할지, 어떤 기적이 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2002년 우리나라의 4강 신화도 누군가에게는 상상 속 이야기였을 테고요. 그래서 스포츠가 재밌고, 그래서 세상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비타민에서는요, 내일 남아공전을 앞두고 FIFA 2026 월드컵 추진위원회 전창도 회장님과 함께 월드컵 우승국들의 숨겨진 이야기, 알면 더 재밌는 축구 규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경우의 수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가득 충전하시고요. 로봇보다 더 뜨겁게, 대한민국보다 더 간절하게 응원할 준비 되셨죠? 2시에 비타민 시작합니다.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문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와 친구 맺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을 실행하십니다. 자,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들을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면은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그러고 나면은 생방송 카카오톡 하얀 창에 까만색 글씨로 K-Radio 하고 카카오톡 창이 뜨실 겁니다.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요 인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오늘 방송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경기는 시작 전인데 벌써 부릉부릉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 지난번에 속상했는데 땡땡땡 이강인 선수 내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첫 골. 아, 촉촉한 날 내일 월드컵 게임을 기대하며 신나게 커피 한 잔. 손흥민 선수 첫 골을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골 가자. 모두의 바람이죠.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go!

0: 화요일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저희 비타민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즐거운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식사가 제공되고요. 입장료는 $20입니다.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복 블루베리 팩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팩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주 이민 역사 120여 년. 이제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4: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자긍심을 워싱턴 정가에 보여줄 단 한 사람.
3: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당당히 높일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한 표. 바로 척박입니다.
4: 6월 23일 화요일 예비선거 척박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3: 우리의 미래를 바꿀 척박, 척박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4: Paid for by 척박 for Congress.
5: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7: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 지난주 멕시코전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체코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길 기대했지만 0-1 석패를 기록하며 잠시 숨을 고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내일 밤이죠. 펼쳐진 남아공의 결과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저 오늘요, 전창도 회장님이 주셔가지고 생방중에 옷도 갈아입었어요. 자, 내일 밤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 안 빼놓을 수 없는 또 전창도 회장님과 함께 월드컵의 역사부터 재밌는 축구의 규칙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32강 진출 경우의 수 그리고 동포 응원전 소식까지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아쉬웠던 지난주죠?
0: 네, 너무 아쉬웠어요. 예. 어떠셨나요? 그 현장 분위기라든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
1: 사실 32강 올라가는 네. 한판 승부가 멕시코전이었었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기대를 갖고 응원 장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0: 네.
1: 응원 열심히 하셨는데
0: 네.
1: 뭐 한마디로 아쉬웠다.
0: 많이 아쉬웠다.
1: 네. 근데 사실 네. 아쉬움이 크다는 거는 네. 사실 잘 싸웠다는 증거거든요.
0: 네, 그러네요, 진짜.
1: 네, 역설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네. 아쉬움이 컸다는 건 우리 대표팀이 사실 홈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또 강팀 우리 조에서는 가장 강팀으로
0: 그렇죠.
1: 그렇게 예상을 했던 팀인데
0: 네.
1: 잘 싸웠는데 사소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0: 네.
1: 한 골을 저희가 내줌으로 인해서 1-0 패배를 했습니다. 하여튼
0: 네.
1: 우리 온 국민, 우리 온 동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은
0: 네.
1: 아쉽게도 이제 지긴 했어요. 그런데 뭐 사실 계획대로 된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게
0: 네.
1: 예상했던 게 이제 체코전의 승리를 가져가고
0: 네.
1: 멕시코는 무승부 아니면 조금 뭐 1-0으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0: 아 진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럼요.
0: 이건 작전이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1: 그리고 이제 3차전 내일 벌어지는
0: 네.
1: 남아공전은 승리를 이제 가져온다
0: 네.
1: 하면은 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게
0: 네.
1: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면은
0: 네.
1: 우리가 상대 팀을 만나는 게 오히려 저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
0: 그렇죠.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되니까.
1: 네, 이런 예측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 목표대로 사실 뭐 우리 대표팀이나 홈 감독이 하진 않았겠지만.
0: 않았겠지만.
1: 결과적으로는
0: 예.
1: 그런 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0: 네.
1: 좀 잘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흘러가는 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러게요. 예. 저는 아닐 거야. 1-0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봤어요. 저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1: 그리고 경기 결과는 그 내용을 보면은
0: 네.
1: 뭐 전혀 밀리지도 않았고
0: 네.
1: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녹아내린
0: 네. 예,
1: 그런 경기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0: 그렇죠.
1: 예.
0: 졌지만 뭐, 잘 싸웠다.
1: 그 한국말 그게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
0: 그 용어 아세요?
1: 뭐죠?
0: 젖잘싸.
1: 젖잘싸, 맞습니다.
0: 맞아, 젖지만 잘 싸웠다.
1: 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0: 맞아요.
1: 이 경기가
0: 네?
1: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 맞아요.
1: 너무 이렇게 뭐 패배한 거에 대해서
0: 네.
1: 뭐 심정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원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뭐 네. 다 지난 일이지만 이제는 내일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래서 지금 네. 한국의 그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을 보면은
0: 네.
1: 뭐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0: 누가 가장 힘들까요?
1: 홍명보 감독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사실
0: 네.
1: 요 앞전 경기를 보면은
0: 네.
1: 스페인 하면은 스페인이 이번 월드컵의 가장 우승 후보의 1순위로 꼽히는 나라거든요.
0: 네.
1: 그 나라가 스페인이 진짜 인구 50만의 처녀 월드컵 출전을 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한테
0: 네.
1: 비겼어요.
0: 비겼어요.
1: 예, 아주 뭐 월드컵의 가장 큰 이슈가 앞으로도 그게 될 그런 기록이긴 해요.
0: 네, 어떤 나라인가요?
1: 약체국이고 또 인구도 적고 작은 나라, 섬나라한테 스페인의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비겼다. 그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월드컵 2회를 우승한 우루과이 팀이
0: 네?
1: 그 나라하고도 또 비겼어요.
0: 네.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1: 카보베르데.
2: 카보베르데.
1: 네.
2: 카보베르데. 네,
1: 인구가 50만이고 네. 나라가 굉장히 조그만 저 섬나라인데 네. 아프리카 쪽에. 그런데 그 아직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뭐 전력이 그렇게 뭐 이렇게 강팀은 아니지만
2: 네.
1: 강팀을 상대로 그렇게 네. 잘 싸워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2: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네. 진짜.
1: 그럼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 네.
1: 만약에 우리 팀이 대표팀이 네. 그런 나라하고 해서 비겼다, 승부를 못 냈다, 해가지고 어려운 진주 예선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2: 그러게요. 그러면 승전율이 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스포츠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뭐 끝까지
2: 네.
1: 열심히 응원해주고 사실 뭐 손흥민 선수를 왜 일찍 뺐냐?
2: 맞아요.
1: 예, 뭐 또 예, 또 뭐 왜 김종규 선수가 왜 이렇게 펀칭을 안 하고 그걸 잡으려 하다가 네. 실수해서 뭐 볼을 먹었느냐? 나는 어떠한 뭐 이기혁 선수가 왜 미리 피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많아요.
2: 그래서 그러게요.
1: 그런 내용들에 연연하지 말고
2: 네.
1: 스포츠를 하는 게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폭넓게
2: 네.
1: 열심히 응원해주고 한 마음이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열심히 응원을 해야죠.
2: 맞아요. 저희는 네.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내일 응원을 할 건데 우리 국가대표 이제 선수들이 이 감독과 또 합을 잘 맞춰가지고 해 나가야 될 텐데 하는 또 그런 또 걱정도 조금 됩니다.
1: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남아공 그 1, 2차전을 보면은
2: 네.
1: 조직력에서는 조금 뭐 허술하다 하지만
2: 네.
1: 그 아프리카 특유의 네. 그 선수들의 그 스피드.
2: 예, 네,
1: 타고난 게 있죠. 그 DNA가 있어요. 아프리카 팀한테는 우리나라가 조금, 전적을 보면 조금 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도 만들어내곤 했는데,
2: 네.
1: 우리가 뭐, 비교도 32강에 간다.
2: 비교도 32강에 네. 일단 가잖아요.
1: 비기면은 당연히 가겠지만, 그래서 뭐, 비기려고 하는 작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전술이에요. 비긴다는 게.
2: 그렇죠. 네. 비기고 싶어.
1: 비기려고 하다가 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2: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비기다가 지죠. 네.
1: 그게 제일 어려운 전술이니까. 그냥 원래대로
2: 네.
1: 성공법으로 나가서
2: 네.
1: 비겨야 된다는
2: 그럼요.
1: 하고 네, 그런 전술로 나가면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도 무조건
1: 맞습니다.
2: 비기고 봐야 되는 경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네.
2: 비기는 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1: 이기는 거 더 힘들어요. 비기는 게.
2: 그러게요.
1: 네, 이겨야죠. 당연히 이겨야죠.
2: 당연히 이겨야 되는
1: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뉴욕 동포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뜨겁게 응원을 하면은
2: 네.
1: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 맞습니다. 아쉬움이 많았지만 많은 만큼 또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맞는 말씀 같아요.
1: 그럼요. 예.
2: 그래서 내일의 경기가 더 이제 중요하고 더 예. 뜨거운 함성이 예상이 됩니다.
1: 그렇죠.
2: 예. 자, 아, 오늘도 예. 재밌는 이야기로
1: 예. 지난주에
2: 알못 김지영과 예. 함께
1: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했던
2: 네.
1: 그 내용을 한번 이어가죠.
2: 네.
1: 월드컵에 두 번 우승한 나라까지 했죠.
2: 네.
1: 아, 세 번 우승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2: 세 번 이 나라가 아르헨티나요.
1: 아르헨티나 월드컵에.
2: 예, 아르헨티나.
1: 1978년도 했고
2: 네.
1: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해에 첫 32년 만에 월드컵을 출전한 그때예요.
2: 네.
1: 월드컵 때 멕시코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나왔고
2: 마라도나.
1: 우리 팀에는 호화 진짜 보면 역대 선수들의 기량이 가장 좋았던 뭐 요번하고 비교될 정도로
2: 네.
1: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뭐 허정무 선수, 조광래 선수, 뭐 최선호 선수.
2: 허정무 선수네.
1: 그럼요.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 선수를 맡고 워낙 뭐 잘하는 선수니까.
2: 아,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를 맡았어요.
1: 네. 워낙 뭐 마라도나를 이제 마크를 해야 되니까 마라도나 골을 적용 못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리드했는데
2: 네.
1: 그때 조금 몸싸움이 좀 거칠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에 마라도나 선수가 잘하니까
2: 네.
1: 그래도 태권도 축구를 하냐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어요.
2: 그래요.
1: 예, 과격한 그런 이제 몸 저기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때에 아르헨티나 우승을 했고요. 2020년 카타르 월드컵 때 지난 대회
2: 네, 그렇죠.
1: 메시의 활력으로 월드컵에 우승을 해서 3회 우승을 했는데 아 이번에도 우승 후보로 메시의 활력이 크죠.
2: 그렇죠.
1: 세 골을 넣고 해트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 번 우승한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 우승한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있는데
2: 네?
1: 독일.
2: 독일.
1: 예. 독일 강국이죠, 축구에.
2: 회장님 잠시만요.
1: 예, 예.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들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0: 180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1: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2: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자, 뉴욕 뉴저지 피파 월드컵 수준위원회 전찬도 회장님과 재밌는 월드컵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매끄럽게 마무리까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그쵸? 우리 가야지 멀어요.
1: 네, 항상 쫓겨서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그렇게 쫓겼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 있는 얘기를 다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자, 하자. 세 번째 예. 월드컵 우승, 또 네 번째
1: 월드컵 네. 우승 나라. 예,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독일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0: 54년과.
1: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네. 저희 나라가 한국이
0: 우리나라가
1: 예. 첫 번째 월드컵을 또 출전한 때예요.
0: 아 정말. 예.
1: 아까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시작한 86년은 우리가 32년 만에
0: 네. 네,
1: 54년 이후에 이제 그렇게 나간 거고
0: 네.
1: 요게 최초의 대한민국이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을 했던 때입니다.
0: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해병 이후 그렇죠. 정신없는 네. 상황인데
1: 굉장히
0: 전장
1: 어려운
0: 치르고
1: 때죠.
0: 막
1: 네. 그래서 뭐 우리 대표팀이 갈 때 뭐 미국 뭐 수송기를 타고 몇십 시간을 가서 뭐 잠도 못 자고 유니폼도 제대로 갖춰지지 그렇죠. 않은 상황
0: 멀미하고 뭐
1: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0: 네.
1: 사실 결과 뻔한 거죠.
0: 그렇죠.
1: 헝가리 팀 오면 뭐 그때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팀이었는데 거기한테 뭐 9-0 터키한테 뭐 7-0 뭐 그런 결과적으로 그 점수로 본다면 좀 그렇지만은
0: 네.
1: 그러나 그때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최초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그런 때입니다.
0: 맞아요.
1: 그때 독일이 네. 우승을 했고요.
0: 네.
1: 54년도에 74년 독일 월드컵이 자국에서 개최된
0: 네.
1: 월드컵 때 그때 이제 베켄바우어라는 선수가
0: 베켄바우어
1: 나오기 시작했던
0: 네.
1: 거예요.
0: 네.
1: 펠레, 베켄바우어 아주 세계적으로 진짜 축구계의 레전드죠.
0: 그렇죠.
1: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우승을 했고 또 이탈리아 대회 때 1990년도
0: 네.
1: 이탈리아 대회 때 그때는 베켄바우어 선수가 감독으로 갔고
0: 네.
1: 그때는 크린스만이라는 선수가 독일의 유명한 선수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던
0: 네.
1: 때예요. 등장이 됐죠. 클린스만 선수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었죠.
0: 아, 그래요?
1: 예.
0: 네.
1: 그래서 인연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긴 했지만. 예. 그래서 1990년에 또 한 번, 세 번째 독일이 이제 우승을 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0: 예, 우승을 해서 네 번 우승을 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브라질 월드컵 때 참가를 했는데 네? 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그렇죠. 성적을 맞아요. 내서 좀 아쉬운 그런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회 때 독일이 우승했는데 브라질하고 중결승에서 독일이 7-1이라는 월드컵의 중결승전에 이런 와. 엄청난 스코어를 만들어낸 네. 네. 그런 기록도 갖고 있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1: 가장 많은 스코어가 났던 거는 9점인가요?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0: 아, 그렇죠.
1: 9점, 네. 9점.
0: 아니, 요거는 이제 중결승 때 났던 점수고.
1: 네, 통틀어서.
0: 통틀어서 한국이 그 기록을 갖고 있어요.
1: 좋지 않은 기록이네요. 네,
0: 그렇죠. 그 독일이 네 번의 우승을 월드컵에서 이뤄낸 엄청난 기록의 보유를 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네 번 나라? 우승을 한 나라가 이제 두 나라인데, 네? 네, 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1: 이탈리아.
0: 이탈리아도 축구 강국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지 못해요. 2002년도에 그쵸. 한국이랑 이탈리아.
1: 맞아요.
0: 16강전에서 아주 멋진 우리 안정환 선수가.
1: 안정환 선수.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예,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쵸. 아, 이탈리아 1934년도 두 번째 월드컵 대회예요.
1: 네.
0: 예,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고 그리고 1938년도에 프랑스 대회 때도 우승을 했습니다.
1: 네. 예,
0: 연거포 이제 어. 그리고 이어서 1982년 스페인 대회 때 예, 또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고요.
1: 네.
0: 우승을 했는데 이때는 참 이게 그 스포츠에 관 축구에 관련된 그 감독의 그런 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태까지 많았고 앞으로도
1: 네,
0: 많아요.
1: 어려운 게
0: 홍명보 감독이 겪고 있는
1: 오래 사실 거예요.
0: 네, 홍명보 감독이 겪고 있는 것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때도 82년 스페인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우승을 하는데
1: 네.
0: 이때 유명한 선수가 파울로 로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선수가 그 축구 경기할 때 무슨 뭐 돈을 주고 받는. 승부 조작에 얽힌 거 연루돼가지고
1: 어머.
0: 한 3년간 선수 자격정지를 당했다가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보고 있는데?
0: 그러니까 사전에 승부 조작 그런 거 간혹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1: 예, 네.
0: 그런 게 간혹 발생을 했죠. 그 전에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1: 네. 네,
0: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선수가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자격정지를 한 2, 3년 받다가 그게 거의 이제 만료되면서
1: 네.
0: 감독이 이 선수를 픽업을 했어요. 대표팀으로. 그러니 오죽이나 국내에서 저런 선수를 대표팀의 선수를 발탁할 수가 있느냐 뭐 여러 아주 복잡하고
1: 네.
0: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이 선수의 어떤 장점을 보고
1: 그래서
0: 대표팀 발탁을 했어요. 했는데
1: 네.
0: 예선전에서는 사실 3무 세승 경기 세 경기를 한 번도 못 이기고 무승부를 해서 간신히 이제 예선 통과를 했는데
1: 네.
0: 이때는 예선 1차 리그가 있고 2차 예선 2차 리그가 있는 요즘에 네? 갖는 그런 리그하고 좀 다른 형식의 대회가 치러졌어요. 예선전에.
1: 네?
0: 예선전엔 가서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아주 막강한 팀을 꺾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과정이 처음에는 이 선수를 이제 발탁을 해서 예선에는 부진했고 또 2차 리그에 가가지고는 그 강팀들을 이김으로 해서
1: 네?
0: 또 이제 결승까지 가서 우승까지 이뤄낸 네, 그런 기록이 있는데
1: 네.
0: 그게 그래요.
1: 네.
0: 만약에
1: 그 선수를 잘했네요. 그때 가서는
0: 그러면 그래도. 그 선수를 발탁해서 네. 결과 좋지 않았다. 그럼 감독이 얼마나 그거를
1: 네,
0: 끝까지
1: 그렇죠.
0: 그 나쁜 그런 거를 안고 갔겠어요. 결과 좋으니까 그게 다 이제 무산됐듯이 이번에 우리 팀도
1: 네.
0: 뭐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지만
1: 그러게요.
0: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면은
1: 네.
0: 또 좋은 걸로 이제 다 또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1: 맞아요. 말 한마디 감독의 말 한마디가 다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0: 맞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1: 네.
0: 이탈리아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1: 네.
0: 세 번째 우승을 했고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 때 프랑스와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승으로 해서
1: 네,
0: 네 번째 우승을 이탈리아가 가져갑니다. 그때 이때도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도 이때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단 선수 프랑스의 유명 선수죠.
1: 지단 선수.
0: 그 선수가 경기 도중에 박치기를 상대편.
1: 맞아, 지단 박치기 사건 네. 있었잖아요.
0: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 대회 때
1: 네.
0: 이탈리아가 우승을 해서 네 번 우승을 이탈리아가 했는데
1: 네.
0: 그런데 이게 또 참 이 스포츠라는 게 또 한번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세 번째 월드컵을 못 나오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번에도 못 나왔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 유명한 강국의 이탈리아 네 번을 월드컵을 거머쥔
1: 맞아요,
0: 그 나라가 세 번 연거푸 지금 월드컵에 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0: 기회수를 다 떨어졌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 빠졌나요?
0: 그러니까 뭐, 어때 정책적인 축구 정책에 관한 것도 아, 있었을 거고. 네. 뭐, 리그는 이탈리아 리그 많이 이제 좀, 좀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 보면은, 참 이 스포츠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1: 그러게요.
0: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0: 그래서
1: 진짜.
0: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고.
0: 그렇죠.
1: 공이 아,
0: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한국들이 나와서 월드컵을 더 이제 흥미를 좀 진진하게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일이 생기기도
1: 그렇죠.
0: 합니다.
1: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아까 또 그 섬나라 이름이 묘했던 그 섬나라에서 네. 아, 이런 듣고 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을 이기고
0: 그렇죠. 우승 후보 이긴 게 아니라 비기까지 하고
1: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스포츠의 묘미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에 지금 이 이탈리아도 한몫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알면 알수록 축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0: 자, 그러면 네. 이어서 다섯 번을 우승한 국가.
1: 다섯 번은
0: 한 나라예요.
1: 어느 나라인가요?
0: 한 나라예요. 영원한 축구 강국이죠.
1: 네. 네.
0: 브라질.
1: 브라질.
0: 브라질이죠. 이제 58년도에 네. 스웨덴 월드컵 때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때 등장한 선수가 펠레.
1: 펠레. 이때 펠레가
0: 그렇죠. 있군요. 네. 펠레가 17살 때 네. 월드컵에 이제 등장을 해요. 짠 하고.
1: 펠레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손하고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의 손.
0: 아, 그 마라도나예요.
1: 아, 죄송합니다.
0: 그래서
1: 네, 이렇다니까요.
0: 하여튼, 17살 때 펠레가 네. 짠 등장을 해요. 아하. 세계 축구에. 그래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네, 스웨덴 월드컵 때. 그리고 1962년도 칠레 월드컵 때
1: 네.
0: 펠레도 출전하지만 그때는 부상의 어떤 영향으로 큰 활약은 못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브라질의 우승컵을 줄리메 컵을 가져갑니다.
1: 네. 네.
0: 그때 이름이 줄리메 컵이에요. 지금은 줄리메 이제 FIFA 이제 컵이지만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칠레 때 62년도에 이제 두 번째 우승을 하고 1970년대
1: 네.
0: 멕시코 월드컵 때 펠레가 출전하면서 아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한 선수가 월드컵 3회 연속 우승을 하는.
1: 와.
0: 기록적인.
1: 대단한 선수네요.
0: 예. 그거 지금, 지금 마라도나가 두 번째 우승을 만약에 이번에 하면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1: 근데 이거 기록을 못 깼네요, 펠레의 기록을.
0: 아, 못 깨죠. 뭐 깬 사람도 없고 앞으로 깨기 쉽지 않은 기록이죠.
1: 사운드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름이.
0: 펠레, 맞아요. 또 한 가지 퀴즈 낼까요, 퀴즈?
1: 네네네, 놔주세요. 내주세요.
0: 전 세계에서.
1: 네.
0: 공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축구공이 거긴 너무 그냥 길거리마다 공원마다 넘쳐나요.
1: 남아공.
0: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이 많은데도 네. 내일 우리랑 할 때
1: 네.
0: 뭐 공이 많은들 뭐 하겠어요. 공을 잘 차야죠.
1: 제대로 된 공을 우리 선수들 눈에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마한 공들 가지고.
0: 잠시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1: 네.
0: 펠레가 3회 우승 업적을 세우는 네. 그 줄메크업을 브라질이 영구 소유하는 네, 그런 기록적인 그런 일이 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94년도에 미국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PSO라 그래요.
1: 네.
0: 페널티 슈팅 아웃이라고.
1: PSO.
0: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경기할 때 페널티킥 나오는 거하고
1: 네.
0: 승부차기 할 때 페널티킥은 좀 달라요. 이따가 이제 축구 규칙에서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릴게요.
1: 회장님 지금 이제 네. 한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잘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마무리를 매끄럽게 부탁드려요.
0: 6분이 안 남았어요?
1: 그 네, 축구
0: 규칙은 못 하겠네.
1: 그럼 뭐 조금씩 해주세요.
0: 아 그래?
1: 네 그럼요.
0: 오케이.
1: 네.
0: 그러면 미국의 월드컵 때
1: 네.
0: 브라질 우승을 했고
1: 네.
0: 2002년 한인 월드컵 때
1: 네.
0: 한국에서
1: 최고죠. 네.
0: 거기서 브라질이 또 호나우두 선수의 활약으로 월드컵을 가지고 다섯 번 우승을 거머쥡니다. 브라질.
1: 역시 대단합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언제쯤 한번 월드컵 우승을 할까요?
1: 그러게요. 기량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0: 그렇죠. 때문에. 맨 나라뿐이 안 돼요. 월드컵을 우승컵을 가져간 나라는
1: 맨 나라밖에 안 돼요. 진짜.
0: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러면 한 5분 남았으니까
1: 네.
0: 저희 얘기했던
1: 달려봅시다.
0: 재미있는 경기 규칙으로 잠깐 갈까요?
1: 좋아요.
0: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신 페널티킥하고
1: 네, 페널티킥하고 네,
0: 그 PK라 그래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 킥이 달라요.
1: 네.
0: 우리가 32강에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승부차기를 해요. 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일어났던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페널티킥이라고. 그리고 승부차기는 PSO, 페널티 슈팅 아웃이라고 네. 네, 그렇게 명칭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은 그 팀에서 가장 킥을 잘하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하고 그리고 승부차기 킥은 5명씩 5명을 골라서 11명 중에 5명을 골라서 네. 잘 차는 사람이 교대교대를 이렇게
1: 그쵸. 하는
0: 그 아시죠? 그렇다면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리고 저 2015년 때 많이 했죠.
1: 그럼 선수들은 아주 조마조마 하겠지만 보는 사람은 아주 최고로 명장면이죠.
0: 그렇죠. 그때는 뭐 골키퍼도 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킥을 네, 그래서 5명 잘 차는 선수가 교대를 거기서도 승부가 안 난다 계속해서 차는 거예요. 20명이든 30명이든
1: 그것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0: 재밌는
1: 싶은데.
0: 기록이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얘기 못 가고 네, 그렇게 패널티킥하고 승부차기 기간 다릅니다.
1: 네.
0: 그리고 레드카드.
1: 레드카드. 옐로카드.
0: 어떤 때 레드카드를 받느냐.
1: 그냥 레드카드 받으면 퇴장 아니에요 무조건?
0: 그렇죠.
1: 그렇죠. 나가
0: 그렇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레드카드를 주고 어떤 경우는 노란 거를 주고 빨간 거 주고
1: 이제...
0: 어떤 거는 심판이 가서
1: 그렇죠?
0: 뭐 경 이렇게 말로 또 그렇게 주고. 하기도 하죠.
1: 맞아요.
0: 근데 레드카드는 언제 받느냐.
1: 네.
0: 옐로 카드를 두 번 받으면 레드 카드가 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1: 두 번 했을 때. 번.
0: 네. 그리고 이제 심각한 반칙.
1: 네.
0: 심각하다면 어떤 거에 심각할까요?
1: 뭐 팼거나 발로 찼거나 물어뜯었거나
0: 막 들어갔거나 뭐 엄청나게 좀 우리가 보기에 심각하다.
1: 그렇죠. 저건 축구가 아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난폭한 행위 또 네. 다른가요?
1: 그렇죠.
0: 심각한 거하고 난폭한 행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1: 심각한 거는
0: 난폭한 거하고.
1: 그렇죠. 뭐 그렇죠. 비슷한데 조금 다를 수 있겠죠.
0: 좀 다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심판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네. 규정들이 있어요. 어떤 게 난폭한 거, 어떤 게 심각한 거. 네. 그런 경우. 그리고 득점 기회를 있었는데 그때 반칙하는 경우. 요게 이제 지난번에 멕시코 수비수가 득점 기회가 상대 팀에 있었는데 반칙으로 인해서 득점을 못하게 한 행위예요.
1: 반칙으로 인해서 득점을 네, 못하게 네, 하는 네. 그거는 정말.
0: 그거는 바로 레드카드가 나와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다른 때는 옐로카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1: 그쵸.
0: 그런 때는 레드카드가 나와요.
1: 맞아. 그거로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냥 득점을 줘야지.
0: 네. 그렇게 못하니까
1: 그러니까.
0: 레드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혹 침 뱉는 행위 보이죠.
1: 네.
0: 그 바로 레드카드예요.
1: 그 뭐 선수한테 뱉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0: 맞아요.
1: 저는 바닥에도 네. 좀 안 뱉었으면 하는
0: 바닥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행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걸 뭐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몇 가지의 행위를 했을 때 레드카드가 나가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뭘 할까? 지금 시간이 좀 괜찮을까요?
1: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까요? 응원전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0: 그럴까요?
1: 또 응원전. 이번 내일 남아공을 보는 네. 관전 포인트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0: 좋겠네요. 예. 네, 이거 중요하죠.
1: 그렇죠.
0: 내일 경기할 때
1: 네.
0: 우리나라가 남아공에게 이기면 당연히 조 2위가 되고
1: 그렇죠.
0: 비겨도 조 2위가 돼요.
1: 비겨도.
0: 비겨도. 비기기만 하면 되는데 비기기는 이기는 것도 힘드니까 비기면 안 돼. 그냥 이겨버리는 게 낫죠.
1: 그렇죠.
0: 이런 경우에서는 말하기가 조금 싫은데
1: 네.
0: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나라 남아공한테 졌을 경우.
1: 졌을 경우?
0: 네. 졌을 경우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얘기를 이제 계속 해야 돼요.
1: 네.
0: 이게 좀 어려워요.
1: 네.
0: 어려운데 멕시코가 이기고 체코가 졌을 때, 예. 네. 그리고 멕시코하고 체코하고 무승부일 때,
1: 네.
0: 요런 때는 그냥 우리나라가 남아공 때 졌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 아, 상상하기
0: 좀 복잡하죠.
1: 그렇죠.
0: 우리나라가 3등 했을 때는,
1: 네.
0: 다른 조하고 따져서 3등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등으로 했을 때는 LA 와서 경기를 하고,
1: 네.
0: 그리고 3등으로 했을 때는 다른 나라 조랑 해서 우리가 3등이 됐을 때는 아마 보스턴 정도 하는데 그 3등으로 했을 때는 다른 조의 1등이랑 하기 때문에 좀 힘든 경기가
1: 그러게요. 그래도
0: 2등이 있겠네요. 됐을 때는 다른 조의 2등이랑 하니까 좀 괜찮아요. 해볼만 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1등은 안 되니까 이제는
1: 네.
0: 2등으로 가서
1: 네.
0: 다른 조의 2등으로 한다면은 아마 지금 캐나다 아니면 스위스가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럼 그 두 나라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비기든 이기든 해서 2등으로 올라가서
1: 5초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LA에서 2등이라 해서 32강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거북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목은 등이 굽은 게 문제고요. 등을 바로 펴려면 배에 힘을 주라고 합니다. 코어 힘이 없어서 그렇다나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다르죠? 꼭 몸만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늘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그렇다고 답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어 있을 뿐이죠.

0: 아닌 게 아니라 요새 전화기 보느라 뒷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귀 뒤쪽이 자꾸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화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 전화기를 보려니까 이번엔 또 팔이 아프고 아 그래서 이래저래 오래 안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또 뭐가 막 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여성분들이라면 대번에 화장품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도 알고 보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거나 아니면 잠을 계속 못 잤다거나 이것도 아니면 위쪽 위장, 뭐 여기가 안 좋아서 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화장품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간혹 침대에서 기생하고 있는 찐득이 때문에 얼굴이나 몸에 종기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 주변 정리부터 깨끗이 하고 난 후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은요 피부가 유난히 뽀송뽀송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저절로 수분이 충만해서 그런가? 저도 오늘 아침엔 얼굴이 조금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날은 어디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가자니 돈 들고 가봤자 뭐 딱히 좋은 건 뭐 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만난 거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녁거리 뭐가 좋을까요?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무더위가 유럽 전역을 뒤덮은 상황 속에서 프랑스가 공공행사에서 음주를 금지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주말부터 96개 행정구역 중 35곳에 적색 폭염 경보를 선포했는데요. 프랑스 전역의 기온이 39도에서 40도에 달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은 41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총리는 파리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를 비롯한 35개 지역에서 열리는 공공행사에서의 음주를 금했는데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약 5,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는 2024년 3,700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사망자 대부분은 75세 이상 고령자였다고 합니다. 독일 또한 기온이 38도에 달해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독일 기상청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강력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로마, 볼로냐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축구협회가 마드리드 콜론 광장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 야외 응원 구역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생산성 저하와 에너지 사용 증가 등을 언급하며 폭염이 단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모호하지만 중기적으로 폭염이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번 언급해드렸다시피 올해 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엘니뇨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이 식량난과 또 물가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 또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비료 공급 불안 또 취약국 부채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2,500만 명이 긴급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해양관측기관도 최근 태평양에서 엘니뇨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엘니뇨가 올해 말 정점에 이를 무렵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63%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평년보다 높아질 해수면 온도 폭을 근거로 이번 엘니뇨를 슈퍼 엘니뇨 또는 고질라 엘니뇨라고 부른다고 하죠. 다만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는 예측 모델마다 결과 차이가 크다며 아직 강도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바닷물이 평년보다 따뜻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비가 오는 시기와 강수량, 더위의 강도를 바꾸는 현상으로 지역에 따라 가뭄과 폭우를 부르고 농산물 생산과 식량 가격을 흔들며 또 모기나 진드기 등이 옮기는 감염병 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1972년부터 73년 엘니뇨는 페루 앞바다를 데워서 세계 최대 멸치 어장을 무너뜨렸고 남아시아와 사헬,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혹독한 가뭄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 식량난은 오일 쇼크와 맞물려서 세계적 기아 위기를 키웠는데 문제는 이번 엘니뇨가 세계 경제와 식량 공급망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기후와 농업 영향을 연구하는 뉴욕대 교수는 걱정되는 것은 엘니뇨 하나만이 아니다. 여러 압박 요인이 동시에 겹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DMV 지역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비가 좀 많이 와줘야 하는데 아유 그러다가 홍수라도 나면 어떨까 싶어 함부로 말도 할 수 없고 어쨌든 오늘 오전부터 내리는 이 비 요 정도 비는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오후가 되면서 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치겠고요. 저녁에는 점차 개겠습니다.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습도가 눈에 띄게 낮아져 쾌적한 날씨 이어질 전망이고요. 목요일에는 따뜻하고 약간 습한 공기가 다시 유입이 되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5대5에서 접근하는 강력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요일별로 날씨를 알아보면요. 현재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오전에 낀 구름이 군데군데 남아있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그래도 비교적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 쾌적한 기온으로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84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잔잔하겠으나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주말에 다시 소나기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딱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야외 활동 있으신 분들 내일 수요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점차 개면서 바람도 남풍으로 바뀌고 습도도 점차 높아지겠으며 낮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흐린 저녁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5대5에서 접근하는 기상 시스템의 영향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금요일이 이번 주 후반에 더 광범위한 소나기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점차 높아지겠고 발생하는 천둥, 번개는 강한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인 천둥, 번개와 소나기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개이면서 다음 주는 꽤 높은 기온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수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그쳤네요. 그래도 창을 두드리는 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해피촌이 부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Pearl Sisters의 B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칭케티의 라 피오자입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 음악계를 빛낸 목소리 칭케티는 1947년 베로나에서 태어난 이태리 가수입니다. 1969년 산레모 음악제 출품곡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 잠시 서본 듯한 생생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피오자, 비를 상징적 이미지로 삼아 사랑이 가진 따뜻한 힘을 표현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이 칭게치 당시 16세였던 1964년 산레모 음악제에서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요 라는 뜻의 노노레타 라는 곡으로 우승하면서 국제적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청순한 소녀의 인상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1969년에는 보다 성숙하고 여성적인 음색으로 변모한 모습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당시 라피오자는 산레모에서 6위를 기록했지만 대중적 성공으로 오히려 우승곡을 압도할 만큼 폭넓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커버가 되며 세계적인 히트곡으로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Pearl Sisters가 B라는 제목으로 번안해 부르면서 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곡의 가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날씨가 바뀔 거라고 신문에서 보도했지. 하늘에는 먹구름이 떠 있고 새들은 더 이상 날지 않으리.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바뀌지 않으리. 나는 바뀌지 않으리. 세상에서 최대한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비는 우리들의 사랑을 적시지 못해. 내가 행복할 때 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만일 당신이 나를 바라본다면 우산을 던져버려.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수온들은 내려갔고 태양은 이미 숨어버렸지. 추위는 더 매서워졌고 우리들의 사랑은 결코 냉각되지 않으며 꺼지지도 않으리. 왜인지 너는 알지? 특히 이 곡은 역경을 비, 라피오자로 비유를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무의미해진다는 낙관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라피오자를 듣고 있으면 마치 빗속을 춤추듯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잿빛 하늘을 뚫고 울려 퍼지는 명랑한 리듬, 그 위를 가볍게 날아다니는 멜로디. 삶이란 때로 폭풍우 속을 걸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노래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축복 아닐까요? 혹시 오늘 창밖에 먹구름이 또 창밖에 내리고 있는 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지금 라피오자를 들어보세요. 비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빛으로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은 때로 날씨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질리올라 칭게티의 라 피오자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펄 시스터스의 비 들으실 텐데요. 펄 시스터스는 대한민국의 여성 듀오로 배인순, 배인숙 두 자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시 트로트가 주를 이루던 시절 신중현이 만든 실험적인 음악을 가지고 등장을 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듀엣입니다. 1969년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로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 왕상을 받으며 걸그룹 최초로 가요 대상을 수상했고요. 걸그룹 최초로 공중파 가요 대상을 수상한 또 걸그룹 최초로 데뷔곡으로 가요 대상 수상이라는 정말 화려한 업적을 남겼는데 가요계에서 최초로 대상을 받은 걸그룹은 핑클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펄 시스터스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매도 많은 인기를 얻던 중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지만 니마 커피 한 잔을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었던 배인숙, 배인순 친자매인 펄 시스터스는 가요계 최고의 듀엣으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또 둘 간의 시샘도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진주 자매를 뜻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가수들처럼 미팔군이나 일반 쇼 무대 또는 밤업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막 꼽히기 시작했던 TV방송이 발굴을 해서 길러낸 소위 정통파 방송 가수였는데요. 쇼쇼쇼 사회자로 인기를 끌었던 당시 프라이보이 우리 박규석. 곽규석은 이들 자매를 두고 그들은 정말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보기 드문 제목이다라며 사석에서뿐만 아니라 방송 현장에서도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 오디오와 비디오 둘 다 다 되는 가수였던 거죠. 펄 시스터스는 당시 어느 가수들보다도 무대 의상이 화려했고요. 가짓수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옷이 달라지곤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기자가 도대체 의상이 몇 벌쯤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들이 합쳐서 한 300벌쯤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코미디언들 사이에서는 펄 시스터스는 돈 벌어서 옷만 해입는 거 아니냐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펄 시스터스의 어머니도 유명했었는데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이 펄 시스터스 두 딸에 대해 정성스러웠다고나 할까요? 심지어 공연 중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식사도 손수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오곤 했고 또 점심 식사 때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보자기에 먹을 것을 담아서 들고 오셨는데 반찬도 갈비찜을 비롯해서 수십 가지로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합니다. 모전 여전이라고 했나요? 모범적인 어머니를 닮아서 펄 시스터스도 늘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데 직접 빗자루를 들고 지저분한 분장실을 청소했고 꽃병과 화분을 갖다 놓기도 했고요. 또 누가 조금이라도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면 마치 자기 일처럼 어디 아파? 무슨 고민거리도 있어? 하며 걱정을 함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정된 집안에서 자란 펄 시스터스는 당시 여느 스타들처럼 돈을 따라가는 그런 유형의 가수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언니인 배인수는 동아그룹 최원서 회장과 결혼한 후 이혼했죠. 책까지 써냈는데 동생도 혼자 솔로로 남아서 계속 가수 활동을 하다가 재미교포 출신의 의사에게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병원에서 제

0: 제공한 안내문에 환자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가 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에 통증 의학과를 방문했던 한 어머니가 받아온 종이 속 글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인데요.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은 종이 상단에는 환자가 지능이 좋지 않은 망리라시는 분인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줘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의사가 AI에게 명령어로 입력한 문구가 그대로 인쇄가 돼서 같이 나온 것인데요.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를 뒤에서 비하하고 분류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 속상하다는 당사자는 원래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추천을 해서 옮긴 것이라며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민의식이 느껴지는 행동, 어머니가 저 문구를 못 보셨으면 좋겠다, 어느 병원인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의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AI를 통해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만들다가 실수를 범했다는 의견도 제기가 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환자에 대해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같은 목적이라도 70대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줘처럼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의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1: 무엇이 되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죄다 상처를 받는 경우 그게 상대방의 진실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서로가 좋다니까. 아니 아닌 말로 말이오. 의사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0: 미국의 스타트업이 중국 제품을 개조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발 6,000m가 넘는 삼봉우리에 올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등산 로봇 펜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등산 로봇 펜바는 얼마 전 에콰도르의 해발 6,263m 휴화산 침보라 소화산의 6,170m 지점까지 약 16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등반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극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자율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빙하 조사, 수색 및 구조, 폐기물 처리, 환경 모니터링 등 위험 지역에서 작업하는 인간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립자는 앞으로 하와이, 마우나케아와 에베레스트산 등정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고산지대의 극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약 35kg 무게인 로봇에 특별한 개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문 등산 재킷, 다리 보호대,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 신발을 착용시켰으며 극저온에서 배럴이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열 관리 시스템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VR과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을 해 인간의 등반 동작을 모방하도록 로봇을 훈련시키기도 했는데요. 펜바는 침보라 소산 등반 내내 원격 제어가 아닌 자율 보행에 주로 의존했다고 하는데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구간에서는 자율적으로 걸었지만 경사가 더 가파르고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구간에서는 팀원들이 로봇을 업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산악 지역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풍속은 시속 90km에 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에베레스트산은 해발 고도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침보라 조산 정상은 지구의 적도 부근이 볼록하게 솟아오른 지형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어서 극한 환경 실험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등산 로봇 펜바는 스스로 정상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말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산 등정에 성공할 경우 로봇 세르파가 등장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이젠 세르파도 로봇한테 일 뺏기겠구먼. 앞으로 걔들 뭐 먹고 살라고 자꾸 이렇게 일을 뺏는겨. 조만간 라라랜드도 지들이 허겄다고 뺏을 판이오.
0: 미국의 보수주의 논객 터커 칼슨이 최근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미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칼슨은 최근 팟캐스트 검열될 수 없다에 출연을 해 여론조사 수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에 충성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칼슨은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평생 공화당에 투표했고 폭스 뉴스에서 일했다. 35년간 일관되게 공화당을 옹호해왔지만 공화당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옹호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했던 칼슨은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트럼프와 결별을 한 것입니다. 폭스 뉴스 앵커였던 칼슨은 트럼프 정부가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트럼프를 거듭 맹비난해왔으며 결국 이번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덧붙여 칼슨은 나는 빠진다. 내가 빠진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한국의 그 정규재 같은 분이시구먼. 우리나라 TK도 말이오 좀 배웠으면 좋겠네. 일본 육군이 중일전쟁 그러니까 1937년부터 1945년 당시 동물의 혈액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비윤리적 실험을 반복했다는 기록이 발견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육군 군이 조직의 기관지에 이른바 이종 수혈 실험을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1940년 3월 열린 육군 군진 의학학 연구회에서 도쿄 군의학교에 한 교관은 이번 사변에서 동물을 혈액 공급원으로 한 수혈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번 사변은 중일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회의에는 육군성 의무국장을 비롯해 군 의무장교와 약재장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실험 대상자는 모두 23명이며 이들은 문서상 환자로 표기가 됐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실제 수혈이 필요했는지 일본군 부상병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민간인이나 포로 등을 상대로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험에는 말과 양, 개 등의 혈액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말의 혈액이 대량으로 수혈이 됐고 수술로 목 부위의 혈뇨를 차단한 뒤 동물 혈청을 주입하는 방식도 포함이 됐으며 닭의 피를 넣어 적혈구가 사람 몸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피는 실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 수혈은 다른 종의 혈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상식을 벗어난 실험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기록에는 고열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사망 사례는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보고자는 이를 근거로 이종 수혈을 본격적인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험 시기는 1938년 가을로 기록이 됐고 장소는 문서에서 생략돼 있습니다. 당시 군 검열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장에서 수혈용 혈액 확보가 어렵다는 명목 아래 중국에서 실험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군은 패전 직후 인체 실험 관련 자료를 대거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 의료 조직의 공식 기관지에 구체적인 실험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울러 이번 문서는 일본군의 전시 범죄 실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중요하고 안 하고 간에 말이오.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짓거리를 했으면서는 이 적어도 세계적으로다가 의료기술은 1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 근데 뭐요? 이? 천벌을 받아도 현찬을 총자들 같은 이라고 말이오니 욕도 아까워 욕도 이. 아니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유 왜 개중에 존 사람도 많죠. 오
1: 오해하지 마세요.
0: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보다 먼저 태어나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 왕궁을 모두 지켜본 세계 최고령 거북이 조나단의 놀라운 근황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기네스 세계기록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남대서양의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살고 있는 세이셀 거대 거북이 조나단은 올해 약 194세로 세계 최장수 지상 동물이자 역대 최고령 거북의 기록을 유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조나단은 1832년생으로 추정이 되며 인류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몸소 겪어왔는데 일단 거북이 조나단이 태어난 1832년은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재위하던 시절로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기 5년 전입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가 1834년이었고요.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1865년에 출간이 됐으며 의학계의 최초 무균 수술이 시행되는 등 세계사의 대전환기 때마다 거북이 조나단은 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조나단은 고령이 탓에 백내장으로 시력이 흐려지고 후각을 상실했지만 청력은 여전히 우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때 2009년 무렵 부리가 부서지는 등 건강 악화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전담 수의사의 유기농 과일과 채소 식단 처방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고 현재까지 건강한 식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달리 거북이 세포는 암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미국 의료연구센터는 거북이 조나단의 DNA 샘플을 채취해 분석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300세까지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미 300세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1: 아니 누가 거북이 나이를 시본 것도 아닐 텐데 아이 우치게 안 돼요. 아니 말로 300세면 사람으로 쳐도 서너 명은 죽어야 할 수 있는 나인데 과학자들이 무슨 바통 터치해가면서 나이를 생겨 뭐 정겨. 아이 우치게 그렇게 거북이 나이를 확실한데요. 그래도 오래 산다니께 부럽기는 합니다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 무얼만큼 건강하게 사느냐, 예, 이것이 중요하지요. 거북이가 그러겠네.
2: 왜 다들 내 나이 갖고 난리여.

0: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커 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웃어도 하루, 화내도 하루,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똑같은 하루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면서 행복하이소. 라라랜드 청취자분 모두.

다소 긴 노래지만 노래 정말 신나는데요. 영탁의 신곡입니다. 웃고 살아야지.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신 우리 복별님의 사연인데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이오니 주고 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구마구 나누고 또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더 기쁘게 줄걸.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도 사랑을, 바다에 가도 사랑을, 은혜로이 주고받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넘어가시고, 아이 글쎄 말이에요. 저도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냐,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떴어도 콧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예, 이거 진짜 저희 참 재밌게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시적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사랑 많이 많이 받으시라고 하시면서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맨하탄의 Shining Stars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월드컵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세 할아버지의 평생 꿈이었던 월드컵 경기 관람이 경기장 입구에서 좌절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파올라 에르난데스는 할아버지와 함께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기 위해 약 6,000달러를 들여 여행과 티켓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 당일 예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티켓이 끝내 전송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손녀는 이전에 티켓 구매 사이트인 스탑허브를 이용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며 경기장에 도착했는데도 티켓이 끝내 전송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경기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티켓이 앱에 표시되지 않자 곧바로 예매 플랫폼에 연락을 했지만 FIFA 앱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티켓을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플랫폼 측은 하프타임까지 기다려달라고 안내했지만 결국 경기 시작 후에도 티켓은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멕시코가 골을 넣는 순간에도 할아버지는 경기장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작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며 그는 평생 꿈을 안고 왔는데 그 꿈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애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시청했으며 해당 사연은 틱톡에 공유된 뒤 약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고 온라인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논란이 확산이 되자 현재 해당 주문에 대해서는 환불을 완료했고요. 가족에게 VIP 패키지와 전 일정 여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회사 측은 우리는 목요일에 놓친 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멕시코가 넣은겨. 우리나라 골키퍼가 펀칭해서 쳐냈어야 하는데 잡아가지고 그냥 실수로 들어간 거지. 생각만 해도 열통이 터지는디 개뿔은. 참가국이 대거 늘어났음에도 중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자국 심판 3명이 같은 경기에 처음으로 출장했고 이에 중국 누리꾼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 시리에서 열린 퀴라소와 에콰도르의 월드컵 조별리그 2조 2차전 경기에 대해 많은 중국 팬들에게 이 경기는 또 다른 의미를 지녔다며 중국 심판 3인방이 축구의 가장 큰 무대에서 역사를 썼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는 주심에 부심에 비디오 판독 심판까지 중국 출신 심판 3명이 경기를 주관했는데요. 중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심판, 부심, VAR을 동시에 맡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심은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월드컵 본선 주심을 맡은 인물로 앞서 2002 한인 월드컵 당시 중국 심판인 루쥔이 처음으로 주심을 맡았지만 루쥔은 2012년 중국 프로리그 승부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심을 맡은 마닝이라는 주심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대기심을 맡은 데 머물렀다가 이번에 처음 월드컵 경기에서 주심으로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엄격한 판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마닝도 이번 경기에서도 6장의 옐로카드를 꺼내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부심에 발탁이 된 조우 페이 역시 월드컵 경기에서 첫 중국인 부심에 올랐는데 2010년과 2022년 중국 부심들이 예비 심판으로 지명이 됐지만 경기에 나선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자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본선 출전이 좌절된 가운데 3명의 중국인 심판이 월드컵 투입에 대해 많은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축구선수들만 배출할 것이 아니라 은퇴한 축구선수들이 심판 자격증도 따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도 목사님은 천지빛깔입니다. 성도와 집사들이 많아야 하고요. 연극, 영화도 죄다 주인공만 하려고 하잖아요. 세트, 조명 쪽에도 관심 많이 가져야 하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의사들만 하려고 하지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영국 보건당국이 월드컵 기간 대표팀 경기 직후 급감하는 응급실 수요에 대비해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양국 국립보건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유로 2024 기간 응급실 방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분석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응급실 방문 건수는 예상치보다 약 17,000건이나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는 미국 댈러스 AT&T 스타디움 수용 인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2024년 대회 당시 잉글랜드의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세르비아전에서는 응급실 방문객이 6주 평균 대비 8.8% 감소를 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스위스와의 8강전과 스페인과의 결승전 역시 평소보다 환자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일 경기보다 주말 경기가 열릴 때 응급실 방문객 감소 폭이 더 가팔랐으며 경기 시작 1시간 전에는 응급실 방문객이 평소보다 11%나 급감하며 가장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팬들이 술집이나 길거리 응원장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는데요. 경기 기간 동안 소강 상태였던 환자들이 경기 종료 직후 응급실에 한꺼번에 몰리며 수요가 폭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 종료 후 8시간 동안 수백 명의 환자가 추가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는 주로 낙상, 폭행, 기타 부상으로 인한 외상과 근골격계 환자가 평소보다 약 10%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응급진료 담당 임상 책임자도 월드컵이 축구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열성적인 팬이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할 경우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정말 축구 경기할 때는요. 몸도 알아서 안 아프네요. 참 월드컵이 뭔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표로도 프랑스 출신 선수들이 곳곳에서 뛰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 1248명 중 99명이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선발 선수의 8%에 해당하는 규모로 2위는 67명인 네덜란드, 3위는 50명인 독일인이었는데요. 프랑스는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최대 인재 공급원 자리를 지켰고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그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 축구의 저변은 자국 대표팀 안에서도 드러났는데 디디에 데샹 감독이 출인 26명 명단에 들지 못한 프랑스 선수들만으로 팀을 꾸려도 이적 시장 평가의 기준으로는 포르투갈, 브라질은 물론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1군을 앞선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배경에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프랑스는 1930년부터 1970년대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좌절을 하자 1970년대 들어 클레르 퐁텐을 비롯한 16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세워 전국과 해외 영토에 유망주를 길러냈으며 정부도 스포츠를 통한 프랑스적 가치 확산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인재의 흐름이 한 방향만은 아닙니다. 이번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마이클 올리세는 잉글랜드 런던에서 태어나 잉글랜드 유소년 대표를 거쳤지만 프랑스를 택했고요. 나이지리아계 아버지와 알제리계 프랑스인 어머니를 둔 그는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알제리 대표로도 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출신이 얽힌 프랑스 축구를 두고 여러 뿌리를 갖는 것은 행운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와, 월드컵 때문에 서양 사람들 대단합니다. 꼭
월드컵 때문만은 아니겠죠? 자, 바로 내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들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월드컵은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고요.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뜹니다. 자, 내일 센터빌에 위치한 KCPC 중앙장로교회에 모두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레드 셔츠 옷 입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회를 보면서 퀴즈도 내면서 롯데마트에서 협찬하고 계시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도 드리고요. 또 에난다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양골에서 또 협찬해주고 계시는 스타벅스 50불 상당의 상품권도 또 퀴즈 정답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성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지금부터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센터빌에 사세요. 여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퀴즈 무엇일까요? 정답자는 내일 발표합니다.

제니퍼님께서 어제 방송 끝나고 한 1시간 뒤에 뒤늦게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대가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우리 수백 번 죽을 뻔했잖아요. 아파서 죽을 뻔하고 배고파서 죽을 뻔하고 힘들어서 죽을 뻔하고 웃겨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웨일스 속담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은 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함의 최고의 비결은 제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0,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둘러보면 천지가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같이 헤아려 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 항상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라라랜드에 정말 감사한다고 해주셨어요. 들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 김호중의 곡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는 이 무대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불렀던 고맙소 라이브 앨범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에휴, 노래 진짜 너무 잘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예, 다 일 마무리하시고 다시 팬들에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워싱턴 DC에도 어우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혜진 씨께서 예전에 보내주셨는데 시간 나실 때 예, 들려주세요. 저는 늘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발바닥 파스 놀라운 아홉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불면증 해소 일주일 한번 해보시라고 반드시 자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회복 다리 부종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기침 완화 천식 완화 오 이것까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개선할 수 있고요. 뭐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요. 허리 통증에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어깨 결림은 물론이고 무릎 통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노폐물이나 젖산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끝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저는 해볼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파스를 꽤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을걸요.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효과도 받고. 한때 그 종아리하고 무릎이 좀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발바닥에 파스를 한번 붙여봐라. 그래서 안 듣다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그냥 뭐 속눈썹 치고 붙였죠. 어머 어머 웬일이니. 예, 한 3일 지났나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 통증 뭐 요거 또 다리 부종 요거는 제가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 파스 전도사가 되기도 했었어요. 제 주위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무릎 아프다, 어깨 결린다, 허리 아프다, 오늘 같이 이렇게 또 날 굳은 날 이럴 때는 저는 파스를 꼭 붙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또 한 사람도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게 일입니다. 근데 믿거라 하고 한번 해보세요. 효과 아마 10명 중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9명 정도는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리 통증에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뭐 너무 아프거나 뭐 오래된 그런 지병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뭐 간단하게 치료는 이 파스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속눈썹 치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엘리커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를 세 군데 옮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

0: 키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온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찬양은 기도와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존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독특한 보이스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밥송을 부르신 분입니다. 누군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가수 자두사모님과 피아니스트 오하평 교수님이 뭉친 환상의 팀이죠. 마음 전파상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팀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2: 너무 팀 인사 듣고 싶습니다. 네.
3: 네. 저희는요.
4: 마음을 고치고
3: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2: 아, 오늘 뭐 두 분 벌써 좋습니다. 네. 우리 자두사모님은 지금 김천 김밥 축제 대명사인 홍보대사로 매년 맹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3: 저 실제로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요, 김천시 명예시민 홍보대사 예. 이제 오. 위촉을 받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올해 안에 제가 아마 이제 김천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2: 쭉쭉 나가시네요.
3: 감사합니다. 김밥 잘 말아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김밥 천국에서.
2: 아니, 근데. 참 영화도 그렇지만요. 네. 어떤 캐릭터 관객분들이 기억해 네. 주시는 캐릭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노래를 불렀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 아닌가요?
3: 맞아요. 김밥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약점 같았던 곡이고 단점 같았던 곡이고 정말 부끄럽고. 네. 나의 수치 같았는데 나의 수치 변화에 찬송되게 하신 것처럼 한 20여 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곡 네. 또 가장 사랑스러운 곡 뭐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서 네.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2: 몰라요. 아, 오하평 교수님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4: 저요? 마음 전파상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2: 정말 간단하네요.
4: 네네네.
3: 아니, 뭘 리드를 안 해주면은 정말 뭘 못해요.
2: 제가 그럼 리드를 좀 네. 해드릴게요. 제가 오하평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한 거를 조금 5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튕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신 아버지와 함께 군인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 찬양에 반주를 해주셨고.
4: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
2: 뭐, 저희 뭐, 제작진들.
3: 네. CTS 뭐 대단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네. 거 다음으로 CTS.
2: 대단하세요, 제작진.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수 이장희 선생님서부터 박기영, 스위스로 방탄소년단까지 실력파 가수들을 연주해 주신 분이십니다. 와, 교수님.
3: 많이 뺐네요.
2: 아, 그래요?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뺀 거군요.
4: 별로 사실 그런 것들 제가 자랑하지 않아가지고.
3: 제가 좀
2: 해주세요.
3: 멤버 해도
2: 사모님
3: 될까요?
2: 해주세요.
3: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우리 BTS가 세계적이지만 이미 뭐 너무 세계적인 저희의 대표지만 네. 이미 세계 투어도 또 같이 하셨고요. 네, 네. 많은 가수분들 연주뿐 아니라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들 SNL이나 부의 네. 명곡이나 네, 네. 여러 이제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연주, 편곡 많이 하셨고 네. 저의 음악 감독과 저의 프로듀서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네. 후학들을 양성 중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 네. 이걸 다 소개하라 그러면은
4: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3: 오화평입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2: 근데 이 정도로 소화하시려면 표정이 없는 게 맞아요.
4: 네, 맞아요. 예.
2: 맞아요.
4: 예.
2: 표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4: 맞아요. 예.
3: 저 이거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내맥이 같이 나온 건 처음인데 이게 네. 왜 나왔는지 아세요?
2: 모르죠.
3: 선배님 뵙고 싶어서.
2: 아예 거짓말.
3: 그 얘기 안 했지.
4: 아, 말씀 안 드렸죠 아직.
3: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입을 안 떼니까 내가 하는데.
2: 피부색이 조금 비슷해서.
3: 너무 뵙고 싶다고. 네. 자기 꼭 하고 싶다고. 네. 그 이유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님 네.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아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온 거예요.
2: 왜?
4: 아 제가 뭐 그 네. 김두한부터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 연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4: 저기 뭐 저희 뭐지 그거 각시탈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3: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틀어지게 아마 관찰 그게 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서 아마 바라보는 네.
2: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사실 같은 이렇게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3: 감사합니다.
2: 네. 이게 벌써 흥겹네요.
3: 저희가 이름은 마음전파상인데 네. 사실은 가장 슬플 때 결성된 팀인데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희가 네. 믿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괴로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이 되자 그런 음악을 해보자 해서 네. 지금도 지금 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희락이 지금 뭐
2: 근데 네. 사실 요때 연령대 분들이 감성이 참 좋고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사실.
3: 좋습니다. 아니,
4: 아니, 아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3: 앞서가는 예능감.
2: 네. 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조사모님이 저 CCM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워낙 음색이 특이하고 또 대중가요만 부를 거라는 선입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4: 누나랑 처음 만난 게 사실 CTS에서 만났어요.
2: 네.
4: 찬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주하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게스트들한테 먼저 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존의 찬양들을 편곡해서 드리면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더라는 거 같아요.
2: 예.
4: 네, 근데 누나는 이걸 다 준비한 거예요.
2: 오.
4: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다 준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저희 모두가 느꼈던 게 다르다. 준비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저것 했었죠.
3: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네.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왜 CCM 앨범을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정말.
4: 근데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음악들로 다니냐 하니까 왜냐면 CCM 앨범이 없는 거 아니까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 받아서.
3: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전 세계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목회자가 아닌 이제 해외판 목회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곡들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예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그 MR을 사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감동이 되는 찬양들을 그렇게 제가 플레이해서 부른다고 했더니 다운을 받아서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떠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푸시했고 제가 할 자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팀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등 떠밀렸죠 이제 모든 사람들 그래 잘 됐다 너희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 네, 어떻게 정리 여기서 받아서 해볼래 네,
4: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 마음 전파상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게 됐죠 이제
2: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네요.
3: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네. 가장 절망적인 때였고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화평한 친구가 그리고 사실은 천군 정말 뭐 진짜 천군 천사라고 할 뻔했다 내가
2: 정말 천군 천사죠.
3: 네, 사실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주저 계신 가수분들이 많이 네.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어떤 단초처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한 마음으로
4: 사실 누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네. 누나가 워낙 대중가수의 이미지로 알려지다 보니까는 음악성, 네. 뭐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춰졌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 이 음악성을 더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물론 이제 CCM 앨범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 안에 담긴 영적인 것까지 해서 누나를 프레싱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 야 너무 좋네요. 마음 전파상이잖아요. 네. 이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3: 요즘 친구들 전파상이라는 게 뭔지를 뭐 전파를 쏘는 줄 알더라고요.
2: 맞아요. 전당포 전파상 잘 모르죠.
3: 아시죠? 근데 네, 선생님 네,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파사가 꼭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네. 조금만 만지시면 주파수 이렇게 찌직찌직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2: 맞아요.
3: 그러니까 뭐든지 만능으로 이렇게 뭔가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음악이 저희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장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각자가 다르게 듣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선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풀어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부터가 이제 그 고장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에서 만난 팀이니까 그럼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보는 야, 그런 팀이 되죠.
2: 의미가 너무 좋네요.
3: 네, 그렇게
2: 한 다음에 탁
3: 맞아요.
2: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랑 어긋나기도 하고
3: 맞아요.
2: 그런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3: 맞아요.
2: 아, 딱 맞았을 때 아 정말 그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3: 그렇죠.
2: 하나님의 터치가 딱
3: 세상에서
2: 생기는
3: 말하는 희열 이상의 네. 깊은 그 터치는 그죠 진짜 진한 자국으로 남는 것
2: 맞아요.
3: 같아요. 삶에 꽝 하고.
2: 늘 이제 그때부터 하루하루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3: 맞아요.
2: 우리 자도 사모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마음 전파자의 찬양. 아, 이거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막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누군가들이 다 이렇게 숨죽여서 토끼도 뭐 다들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네, 화내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편곡을 네. 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진짜 선하신 하나님. 거예요? 네, 좋으신 아. 하나님, 선하신 아. 하나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편곡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담아내는 편곡을 우리는 좀 하자. 근데 그 파트 중에서도 좀 기쁨이나 희락이나 진짜 그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함,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1: 앉아서 노래 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1: 찬양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뻐지는 찬양이네요.
0: 아, 저희 네. 사실 원래... 사역할 때 오프닝 곡이죠 네. 이 곡이. 그래서 네. 원래 일어나 같이 박수를 치면서
1: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마음의 문을 여는
1: 어르신들도 뭐 저도 어르신이지만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치기 충분한.
2: 약간 네. 당황하시다가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구나 하셔서 원래는 사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1: 네, 네.
2: 원건대 주께서 나의 뭐 이런 네,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1: 근데 거의 네. 뭐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많이 뺐는데도 어떻게
2: 그러게요.
0: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구두가 낡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하면서 춤추고요. 역시. 런닝에
0: 에.
1: 아 이렇게 같이 이런 CCM을 그런 분들하고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좋겠다. 막 쿠바 분들 나와가지고
0: 이거
1: 아 저 쿠바 뭐 사우디 다 되니까 아, 진짜 너무 그리고 음색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2: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1: 야 너무 피아노랑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찬양도 많은 영화로 따지면 각색이잖아요. 네. 편곡이라고 하나요?
2: 네.
1: 편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르로 스며들다가 이게 찬양이야? 이러면서 좋아해 맞아요. 줬으면 좋겠어요.
0: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컨템포러리니까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구석에서 티는 안 나지만 잘 해보고 있자. 네. 예, 이런 마음이 있어요.
1: 아, 완전 스며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완전 스며드네. 아,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 얘가 막 혼자서.
0: 아, 저희 사실은 거의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한번 또, 저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춤추시는 네, 네. 곡이 또 있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 전파상을 이 결성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저희 처음에 사역을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기쁘게 찬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소나 어디 거리는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멋지세요.
0: 그렇죠. 불러주시면 정말이지 어디든 네. 마음 전하러 갑니다. 이런 마음이고 네. 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네.
1: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도
2: 네.
1: 사실 목사님이 위로받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
0: 아무 데나 갑니다.
1: 예, 네, 교회는 진짜. 그렇다면 이 마음 전파상이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을까요?
0: 저 역시도 이제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또 이 친구도 목회자의 이제 아들로서 저희가 맞아요.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아들로 네. 이렇게 약간 목회자의 가족으로
1: 어렸을 때부터
0: 네. 네. 만난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고양하고 고치시킬 수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는 네.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제 바운더를 봤는데 다 목사님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거예요.
1: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좀 라이트하게 살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냥 그래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다른 가치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나의 언어부터 돌아봤는데 제가 이미 너무 언어를 많이 잊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화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 문턱을 되게 높이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나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빠져 잘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지 거기서 예수님 저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끝에서 거의 술 취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정말 친근했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왔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간증인가 이게 설교인가 모르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도록
2: 생각보다 누나가 이제 아까 교회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자두인데 사실 연예인 자두고 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아니 가서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 들어서 만들었을 때는
0: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2: 제가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선생님 다 지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누나 갔으니까 좋은 거지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지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나 빨리 누나 노래하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예수가 되태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른들도 많이 아시고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좀 신나게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세대 시대를 무시하고 막 하진 않고 좀 흥겹게 만들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모셔서 다 같이 춤을 추면
1: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0: 그런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 편안하게 또 이제 제가 제 노래도 하거든요 김밥도 부르고 잘가도 부르고 원하시는 곡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면서 가사가 참 좋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저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이제 심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심으시고 또 리더님들이 심으시고 그래서 앞에 그냥 문 여는 역할하기 위해
2: 목사님들이 좀 깨져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0: 담임 목사님이 춤 한번 추시는데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2: 네, 우리 목사님 절대 맞아요. 안 그럴 줄 알았다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0: 거기서 막 자유해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조금 라이트하게 그냥 춤 한번 췄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1: 맞아요. 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 전파상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 괜찮죠?
0: 네.
1: 네. 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갑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저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럴 때가 꼭 찾아오죠.
0: 그럼요.
1: 그럼요. 그럼요. 이 시기를 지나야 또 하나님을 진하게 또 만나는 순간이 있죠.
0: 맞습니다. 네. 되게 먼저 한번.
2: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찾아와가지고.
1: 이게, 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평이한
2: 느낌이 있어요. 누나가 잘 압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결코 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이제 깊고 또 맞아요. 짙은 또 본질의 믿음으로 가고 계신 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딱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는데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눕는 거 내가 자리하는 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상태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써 모를 모습을 취한다기보다는 기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기쁨이 되게 낮은 단계 신앙인 줄 알았어요. 되게 미숙한 단계 신앙인 줄 알고 기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좀 없어 보입니다. 좀 고난을 딛고 역경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심파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좀 투정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따라 기쁨은 미숙한 단계 신앙도 아니고 결코 낮은 단계 신앙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치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 전파상이 만들어지던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상실과 정말 힘든 때여서 이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주고 씨부림 없다 그런 미음이라도 개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처럼 이분도 어떤 지금 뻗쳐오는 어떤 주변의 손길들도 마다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아멘. 뭐 이제는 뭐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내가 또 한층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0: 저희 마음 전파상의 곡 중에 6.6제곱미터라는 네, 곡이 제곱미터, 있어요. 네. 네, 근데 6.6제곱미터가 아주 작은 두 평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뭐 고시원 같은 좁은 방,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그렇게 답답하고 빛이 들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기에 쓴 곡이에요. 아오. 그래서 나지막히 이 고백이 질문을 주신 분께도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좀 대답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두 평이니까 자두 화평 두 평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1: 두 분이 직접 작곡하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곡이지 더욱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야, 아멘. 와.
1: 이런 곡이었습니다.
0: 이 영화를 보다가요?
1: 네네.
0: 저 영화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엔딩 타이틀 올라가는데 OST 곡이 이렇게 탁 나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곡 때문에 멈춰서서 음악을 듣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엔딩곡 같으면서 가사도 듣게 되고 이렇게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곡 같아요. 아,
1: 감사합니다. 네.
0: 참 설교 시간은 40분 그렇지만 이 찬양의 임팩트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 가끔은 그래서 모든 뭐 1시간만 40분의 간증이 아니라 이 한 곡이 간증인 것 같은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냥 맞아요. 그 모든 마음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불러본 것도 처음이에요. 이 곡을 선택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야, 울림이 너무 크네요. 너무 좋네요. 자, 또 바로 이어서 다음 고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으로 순원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순원들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이나 외부 행사를 할 때도 자꾸 거리감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순원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 이게 마음 알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지 않죠, 정말. 그렇죠.
1: 먼저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청년회장 한 16년 넘게 하셨죠?
2: 16년까지는 청년회장 10년, 뭐 중고등부 6년 회장 출신으로서 제 경험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20살 이후부터는 제가 운전도 할 수 있고 교회 차량도 운전할 수 있고 음악으로 돈도 벌 수 있다 보니까는 그냥 그 순원들을 다 차에 실어가지고 그 한강공원에 데려가서 많이 먹였어요 그냥 많이 먹이고 거기서 같이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그 기도 이런 건 안 하고 손잡고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손 전기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면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0: 편안하게 해주셨네요
2: 예.

0: 있어가지고 이 식탁 교제 저는 되게
1: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죠. 테이블 교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먹이고 네. 중요한 거 얘기하고.
0: 그렇죠. 네. 근데 저만 해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교포 2세 목회자랑 같이 있고 남편의 목회가 이제 뭐 딱 정착하는 교회형 목회는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국적의 영어가 제1 언어인 분들이 저희 성도님으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잠깐 머물다 가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 문화와 여러 언어와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나라에서는 이게 옳은 건데 네. 이 나라에서는 옳지 않대요. 이 나라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저만 해도 남편이랑 저랑 이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돌아간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여기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막 모든 것을 다 이제 완급조절 없이 모든 것에 다 그냥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무리는 거리를 두시고 어떤 무리는 더 아무도 가지 않는 무리랑은 가까이 하시고 어떤 그런 융통성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도 이제 강직해야 할 때는 강직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할 수 있는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딱 그 마음의 중심을 찾으시면은 뭐 너무 막 매여서 막 내가 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나오는 헌신으로 이제 어떤 좀 덜 피곤하시게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하나님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끊어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1: 요즘 시대에는 네. 더 필요한 거죠.
0: 네. 어떻게 보면.
1: 네. 네. 자, 바로 마음 전파상의 찬양 주는 평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야, 마지막에 결국 평화, 화평으로 끝났나요?
1: 네, 저렇군.
0: 답이 평화였어요, 정말.
2: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0: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두 분이 정말 요즘에 이게 아티스트 분들이 네. 나이 들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져서 이 노래도 너무 잘, 건강하게 너무 잘하시고
2: 이제 네. 좀 덜 멋부리고 막 멋있는 척 좀 덜하고 네. 더 깨끗해지고 더 네.

0: 관심을 담게 된달까? 좀 허세가 약간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계속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1: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도 이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0: 아, 소원합니다.
1: 네. 자,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마음전파상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네. 누나랑 이렇게 찬양하면 다니는 게 정말 기뻐요.
1: 네.
2: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쁘고 또 저도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만나서 음악 이렇게 만들고 하는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바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현장에 생긴다면은 어딘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1: 저는. 너무 멋있을 네.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진짜 소원하고 저희 팀 이름처럼 이제 저희가 꼭 팀 이름을 저희 각자의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한 명의 전파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음악이 아니고서라도 그 삶의 그 희락과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인 즉 그냥 생각 없이 사셔라, 자유하게 사셔라 이 말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무게감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좀 이 사회에 네. 또 많이 풀리면 좋겠다. 한국 교회에 많이 풀리면 좋겠다. 아, 이런 네. 마음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네. 같아요. 아무튼 계획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고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뉴욕과 뉴저지 일대가 아주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NBA 농구 뉴욕 닉스가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한 번 지고 네 번을 이겨서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요? 53년 만에 이제 미국 전체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그 근처에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 램프가 있는데 거기 항상 홈리스 몇 분이 이런 이제 누런 종이를 들고 그 차선 한 복판에 서서 지금 이렇게 동냥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거기 항상 차들이 밀리니까 거북이 걸음을 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보통은 이제 헝그리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 있는데 그날따라 뉴욕 닉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들고 서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머니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좀 저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또 이제 월드컵 1차전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막식은 못 봤습니다만은 이 개막식에서 세계적인 테너 이탈리아의 그 장님 가수 누구예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그 지난번 골든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제 우리 K-POP 스타가 나란히 서가지고 월드컵의 주제가인 DNA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또렷한 한국말로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아주 소오름이 쫙 끼치더군요. 네, 그 가사 말이 뭔가 들어봤더니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것이 우리의 DNA야. 뭐 이런 가사인데 우리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나오는데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K-POP 스타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런 노래를 월드컵 개막식에서 듣고 사는 우리가 너무나 시대를 참 잘 만났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회식에는 또 BTS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한국의 K-POP 문화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아주 큰 이 K-POP 스타가 아니면 이게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합동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일반 우리 한인 동포들도 더 많이 오셨습니다. 2차전이 이제 바로 이 장소에서 언제 있죠? 이번 주 목요일에 주최국 중에 하나인 멕시코와 이제 맞붙게 됩니다. 아마 현지 응원은 일방적인 멕시코 응원이 될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곳에서 열심히 또 응원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이 조 예선전에서 가장 힘든 높은 벽을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텐데 이번 주 목요일에도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네 장으로 된 짧은 책이라서 아주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유익을 많이 주는 제목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 unfinished 미완성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매년 연초마다 내가 금년에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살은 몇 파운드를 빼야지, 또 이거는 담배를 끊어야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또 수정되거나 혹은 포기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 자체도 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매번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맴돌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여기서 막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선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인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누군지, 주체가 누구라는 것인지, 난지 아니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지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으면서 진정한 주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거는 나,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싫어했어요. 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또 헌금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미쳤어. 주일날 피곤한데 잠이라도 좀 더 자고, 또 친구들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내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그러면서 마이 라이프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주 즐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날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음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든 착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뭐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렇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일이 어느 날 그냥 쑥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결국 나의 구원도 알고 보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도 하시고 그분이 진행도 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스토리예요. 원래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막 부르셨던 찬양 그 가사가 다윗의 그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을 주제로 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뭐 아쉬운 게 없었어요. 뭐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으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평생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실 전이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생각이 갸륵하기는 하지만 너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 뭐 그래요? 참 그러시면 뭐 저는 그냥 열정시켜할게요. 내 아들 솔로몬 나오고 잘해보시오. 아마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료를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다 이거를 준비를 해서 아들에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짓는 것은 아들이 짓되 그 준비는 아비인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아들에게 이것을 다 넘겨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20절인데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뭐 자기가 계획을 했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제너럴 컨트랙터를 진짜 맡아서 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공사를 마칠 즈음에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20절인데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구약에도 통하고 신약에도 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원리와 이 법칙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소개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시작하신 일을 결코 도중에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시작 자체가 이미 완성의 보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실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 청교도 박해로 인해서 여러 차례 투옥도 되고 또 추방도 당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님은 자기 시대에는 거의 열매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존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그 다음에 B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C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쭉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다가 100년이 지날 즈음에 이제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열매 맺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도 우리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살다 보면 뭔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차질이 빚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경험한 제 기억을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중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초등학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뺑뺑이. 뺑뺑이라는 게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근데 우리 그 고장에는 우리 동네에는 중학교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개는 아주 괜찮은 학교였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똥통학교였어요. 그냥 거기 가면은 연애질이나 하고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리고 하여튼 사립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라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를 오늘 돌리는데 새 학교 중에서 제발 똥통학교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돌렸지요. 뭐 하나가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학교가 걸렸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건 아니죠? 네, 똥통학교가 걸린 거예요.
이야, 그 어린 마음에. 근데 저는 뭐 어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우리 누나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예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야, 어쩌다가 그 학교가 걸렸냐. 내 인생은 이제부터 꾸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도 저를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저를 데리고 극장에 가더라고요. 저를 위로해 주느라고. 그래서 그날 누나들의 손잡고 영화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그 학교 걸린 걸 보고 마치 명복을 빈다, 마치 그런 눈초리를 저에게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런 사건이 제 인생을 그렇게 거기서부터 막 구겨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왕왕 우리의 삶 속에 불청객이 찾아오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의욕을 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상황이 이렇게 잘 도와주질 않고 뭐 팬데믹이 갑자기 찾아와서 좀 뭐 중간에 제대로 잘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100년을 가약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정말 수년을 애를 썼지만 그 대학은 입학이 안 되고 뭐 세컨 베스트, 자기가 원하는 차선책에 그런 학교로 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계획한 대로 지금 다 돼서 그런 삶을 사는 분 몇 분이나 과연 되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실패라고 생각되었던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꿈이 꺾이는구나 라고 아주 맥이 탁 이렇게 빠졌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더 크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완벽한 설계 도면에 따라 일하고 계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도면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주신 성막, 그 설계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저는 아틀란타에 내려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설계 도면을 원래
설계사를 우리가 하여할 때 세 번 수정까지는 no extra charge로 그거를 봐줘요. 그래서 화장실이 딱 보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똑같이 사이즈로 됐길래 제가 그때 마침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에 가서 보니까 항상 여자 화장실이 줄이 길어. 남자들은 볼일 보고 빨리 나오는데 여자들은 아직도 줄이 길어. 아,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여자들 화장실은 한 두 배 정도로 커야 되겠다. 숫자도 교회마다 여자들이 한 70% 되고 남자들은 30%인데 이 사이즈를 똑같이 해놓으면 그래서 설계사님, 요 도면을 좀 이렇게 바꿉시다. 또 바꾸고 또 요것도 바꾸고 식당도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7번을 제가 바꿨어요. 그런데 다행히 맘씨 좋은 설계사라서 그냥 추가 요금 안 받고 7번을 다 바꿔줬는데 제가 그 공사를 하면서 성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었구나. 그만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설계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1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와 스와니 조지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건강의 정석훈의 천종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요. 어머니 날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아버지 날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아버지 날 선물 준비하시느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1: 네, 벌써 한 주 전부터요.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셨고요. 그리고 또 내일 드디어 우리 아버지 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 들으시고 아버지 날 선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버지 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정말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한 선물들이 오늘 저희 매장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날에 비해서도요,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오늘 세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말 내일 귀한 날, 기쁜 날,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주 프로모션이 아주 파격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와,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도,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도 이번 주 세일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날보다는 아버지 날의 어떤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뭐 화려한 축하 파티나 선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건 줄여도 건강을 위한 소비는 너무 줄이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챙기고 우리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천종산삼에서 판매한 제품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들에다가 또 이번에 세일까지 해주시니까 네, 이번 아버지 날에는 마음 편안하게 선물 기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께 드리면 좋을 만한 천종산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정말 그 어머니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들에게 우리 선물을 준비하실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 오늘은 우리 아버님들에게 드셨을 때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산삼은 많은 분들이 뭐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드시면 면역력을 올려드리는 제품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아버님들에게 조금 전립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이 또 산삼불로초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삼불로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산삼과 불로초를 말려서요. 사포닌을 늘린 후에 잘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바쁘신 분들, 그리고 타주에 또는 한국에 배송을 하실 분들이 간편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산삼과 불로초를 넣었는데요. 이 불로초는 알라스카에서 사장님이 직접 채취한 불로초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초의 효능을 보시면 이명에 좋고요. 그리고 전립선 강화, 특히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뼈 마디마디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불로초를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그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시황이 늙지 않기 위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고 했던 게 불로초인데요. 그 불로초가 미국의 알라스카에 있어서 사장님이 직접 채취를 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산삼까지 넣었기 때문에요. 건강과 면역력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 그런데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캡슐에 만들어서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캡슐 제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 액기스라던가 티스푼으로 퍼서 드실 수 있는 열매 주스 등 오늘은 세일하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세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 들어주시고요. 바로 연락 주셔서 아버님 날에게 아버지들에게 좋은 선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의 가장 우리 아버지들이 연세 드셔서 이렇게 어깨가 늘어진 모습을 뵈면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게 힘내시고 다시 젊음을 회복하시라고 블루초 선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초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전설적인 어떤 상징물인지만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블루초 늘지 않는 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몸을 다시 건강하게 더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루초를 자연 속에서 신만희 장석훈 사장님께서 직접 채취하셔서 이 제품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또 효과를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산삼 이런 제품 건강식품들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곳, 신뢰할 수 있는 곳의 판매처입니다. 네, 드시고 효과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싼 곳 찾아서 효과를 못 보면 안 사는 이만 못하고요. 또 기왕 살 곳이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서 그 효과를 체험한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오랫동안 천종산삼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께 인정받았고 또 여러분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과 함께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에 다가오는 아버지날 선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올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미리 사전 준비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은 건산삼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0: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도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 병에 500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1003 레귤러도 반값, 그래서 오늘 2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또 세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장님이 산에서 씨만 드셔도 10시간 산행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 산삼 씨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열매 주스를 병에 담아서 만들었는데요. 티스푼으로 드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제품. 요게 한 병에 150불인데요. 열매 주스도 오늘 반값, 그래서 75불까지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산삼을 진하게 농축해서 스포이드 액기스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75불 반값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건산삼, 산삼블루초, 천삼 레귤러, 열매주스, 액기스 모두 다 다섯 가지를 반값 세일 해드렸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오늘 예약하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해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종산삼 매장이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 우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오늘 예약을 하시고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중년이 되면 좀 살이 찌거나 배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세가 더 들면 70세가 넘어가면 뭐 살이 막 빠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거동이나 이런 것 운동도 좀 불편해 하시고 또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나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삼이 어떤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좀 살이 붙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산삼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다라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드시면 이 근력이라든가 그리고 몸의 장기들 그리고 이런 기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삼 안에는요, 가장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56가지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건산삼처럼 말렸을 경우에는 10배가 많아지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근력, 그리고 입맛을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산삼을 드시다 보면 식사도 잘하시고 기력이 올라오다 보면 많은 에너지들이 다시 예전처럼 재충전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면역력 질환은 특히 이 산삼이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하시면 정말 다행이지만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살이 빠지고 있다, 식사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산삼을 드셔보시면 정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산삼을요, 우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 씹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품으로 된 것들이

0: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기에 간편하게 또 그리고 드셨을 때 효과를 보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채취한 산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천종 산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많은 효과들을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주 프로모션 아주 파격적입니다. 선물 준비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요. 이번 주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오늘은 저희가 다섯 가지를 세일을 했는데요. 모두 다 반값으로 특별 세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건강 때문에 건강식품을 좀 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 내용은요, 건산삼을 세일합니다. 300불짜리 우려서 드실 때한 달분인데요. 150불 반값에 해드리고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산삼 불로초. 요거는 캡슐로 되어 있고 30알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 한 병을요. 오늘 150불에 반값 해드리고요. 천삼 레귤러는요,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30알 들어있고 한 달분인데요.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반값. 그리고 사장님이 늘 산에서 드신다는 산삼 씨 주스입니다. 열매 주스라고 하는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75불에 반값. 그리고 스포이드 액기스인데요. 산삼을 진하게 농축해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입니다. 한 병에 150불짜리를 75불에 반값 세일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많은 세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약을 해주시고 꼭 오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한국에 직접 가져가셔도 되고요. 타주에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 배송 타주로 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버지 날에는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한 분들,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나 또는 스승님이나 내가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 가까이 사시지 않는다면, 타주 멀리 살고 계시다면, 이거 구입하고 또 우체국 가서 붙이고 이 시간과 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종산삼에 전화하시면 이렇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도 하실 수 있고 또 우편으로 바로 배송도 저희가 직접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서 제품화된 천종산삼이 들어있는 이런 기능식품들의 경우에는 정말 먹기도 편리해서 바쁘신 분들, 직장인들, 학생들한테도 정말 좋겠다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은 그 안에 산삼이 정말 어떤 산삼인지, 양질의 삼인지, 뭐 어떤 삼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중에서 이런 제품도 구입할 때 어떤 걸 중요시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0: 실은 천종산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천종산삼이라는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뉴욕 매장에도 잘 보시겠지만 많은 매장들이 생겼다가 다시 또 사라지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산삼을 구입하시고 드시면서 상담까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가격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품의 질, 이 정말 천종산삼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저희 매장을 선택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사장님이 직접 채취하는 산삼 말고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나 화학 재료가 전혀 케미칼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이 20년이 넘게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제대로 된 산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신 후에 효과를 보시니까요. 재구매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음식 한 그릇도 드셔도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 그 매장을 가지 않는 것처럼 이 산삼 한 가지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산삼 드시고 효과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 매장도 1, 2년을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정말 정직하게 사장님이 채취하는 산삼 말고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여름 무더위에 약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 때문에 올해도 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세일도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두 달을 드신다면 여름도 잘 나실 뿐만 아니라 겨울에 감기 예방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너가 직접 산속에서 채취하고 또 운반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당연히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니까 여러분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게 기력을 찾고 또 늘 건강을 유지하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데요.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프로모션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이 덜 가는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이번 주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할인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이 산삼을 이렇게 쌀 때 좀 많이 구입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프로모션 너무너무 좋은데 좀 한꺼번에 많이 굽혀놔도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0: 네, 보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삼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만 건산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린 제품이라요. 뭐 1년 아니라 10년을 놔둬도 썩거나 부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삼블루초, 천삼 레귤러, 열매주스 액기스 등 모든 제품들이 넉넉하게 유효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캡슐이나 이런 열매주스 액기스 같은 경우도 정말로 드셔도 오랫동안 가능합니다.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한국에 직접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배송할 때도 혹시라도 상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해드린 모든 제품들이 더위에도 상관이 없고요. 오래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건산삼 같은 경우 300불짜리를 이렇게 반값 할 때는 여러 박스를 사셔서 필요하실 때 그리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건산삼을 이렇게 세일할 때는 집에 산삼주도 한 병씩 담그시면 나중에 좋은 술로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이상은 보관을 하셔야 좋은 약으로 좋은 술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산삼 반값 세일할 때는 산삼주도 한 병씩 담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건삼 할인할 때 건삼주 예쁜 병에 담아서 보드카와 함께 섞어가지고 이 아버님께 선물해 드리면서 이거 1년 있다 드세요. 이렇게 드리면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두고두고 즐거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삼주는 어디에 좋은가요?
0: 예,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좀 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어쩌다 한 번씩 먹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좌골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에 통증이 있을 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손발에 쥐가 나거나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이 하루에 한 잔 두세 번만 드시면 손이 많이 따뜻해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삼주 그리고 또 약주를 좋아하시는 아버님들이 그냥 일반 술보다는 산삼주를 담그셨을 때 좀 드시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정에도 하나씩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여기저기 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삼주도 집에 한 병씩 좀 담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액기스도 세일을 하고 또 캡슐 제품들도 세일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자꾸 욕심이 나는데요. 이 좀 학생들 또 이제 뭐 대학생들 기숙사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 제품들은 뭐 연령에 상관없이 다 드실 수 있는 거죠?
0: 아, 저희가 산삼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7살 미만 아동은 산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10살은 넘어서 산삼을 조금씩 복용하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은 다 끝난 후에 산삼을 드실 수 있고요. 또 신장 이식을 하셨거나 간 이식을 받으신 분들,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산삼을 못 드십니다. 그리고 개복 수술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산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라든가 몸이 뜨거워서 삼종류를 못 드셨다 하셨던 분들도 천종 산삼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셨던 산삼과는 아마 많이 차별화되어 있고요. 드시는 경우 손님들이 감기가 안 온다는 손님은 이제 90%가 넘어갈 정도로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많이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갱년기나 성인병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술 후에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산삼을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수술 후에 또 지금 어떤 질환이나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의사 상담 후에 함께 복용하시면 회복도 빠르고 또 약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셨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지금 드시는 약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거나 또 회복 중이신 분들도 의사 상담 후에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나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제품들 프로모션 많이 해드리고 또 타주로 또 우편까지 보내드리니까요. 그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고 선물은 꼭 하고 싶은 분들 이번 주 프로모션 잘 활용하셔서 저희 매장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고 주문하시고 또 배송까지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으로 선물 가져가실 분들도요. 네, 미리 구입하셔서 한국 가져가실 선물 준비하시면 한국에서 대환영을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천종산삼이 귀하고 한국에서는 아주 값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귀국 선물용으로도 아주 환영받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한 아버지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둥, 네, 우리 가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네, 이렇게 천정산삼이라는 선물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잘 활용해 보세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0만의 장서꾼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AI 규제를 강화하면서 메타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신모델 공개 전 정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수시간 만에 미 정부의 기밀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면서 AI 사이버 보안 역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AI 통제 정책을 둘러싸고 기술업계와도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법률기술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픽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법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공급망 안보를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시장과 안보 혜택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핵심 참모 출신 인사가 미 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연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규제와 제재를 넘어 사법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의 AI 주권 논의와 관련해 과도한 국내 소유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주권은 물리적 통제가 아닌 검증 가능한 관리 체계 중심으로 재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관련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시장 반영 속도를 문제 삼으며 석유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으로 오늘은 어제 실시된 뉴욕주 예비선거 주요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대거 도전장을 내밀며 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받았는데요. 개표 결과 곳곳에서 거센 진보 돌풍과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난 곳은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를 아우르는 연방 하원 10선거구입니다.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재선 현역 댄 골드먼 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65.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4%에 그친 골드먼 의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를 선언한 17선 중진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의 빈자리를 채울 연방 하원 7선거구에서도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역시 맘다니 시장과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36세 젊은 정치인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의원이 56.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던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은 35.8%로 2위에 머물렀고 출마로 기대를 모았던 한인 줄리원 후보는 6.3%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연방 하원 6선거구에서는 현역의 관록이 빛났습니다. 대만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8선에 도전한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이 56.8%를 득표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 가정 출신의 정치 신예 척박 후보의 도전도 매서웠습니다.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 사직했던 박 후보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폐지, 무상보육 등 강력한 진보 공약을 내세워 4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한인 첫 연방 하원의원 탄생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반면 주 상원 27선거구에서는 반가운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한인 그레이스 리 후보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경쟁자인 유라인 니우 후보는 37.3%에 그치며 그레이스 리 후보가 25%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값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유일한 주 전체 단위 경선이었던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는 20년 가까이 재임 중인 72세 현역 톰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취임 후 첫 당내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5.93%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드류 워쇼 후보가 20.18%, 하버드 출신의 인도계 라스골 후보가 13.8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는 진보 진영의 거센 약진과 일부 중진 현역들의 수성으로 요약됩니다. 뉴욕 민주당 내 진보와 중도 노선의 지형 변화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욕주 예비선거 개표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메릴랜드 유권자들이 23일 주지사와 주의회, 연방하원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수년간 메릴랜드 정치 지형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연방하원 경선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주지사 선거에서는 현직 민주당 웨스모어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민주당 경선에서 에릭 펠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으며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댄 콕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무어 주지사는 취임 이후 프랜시스 스콧 키브릿지 붕괴 사고와 재건 과정, 주 정부 재정난, 그리고 2028년 대선 출마설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에 직면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리폭이 향후 민주당 차세대 주자로서의 전국적 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제6선거구 경선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일부와 프레더릭, 엘러게인이 게럿 카운티를 포함하는 제6선거구에서는 현역 에이프릴 맥클린 델레이니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과거 이 지역을 대표했던 데이비드 트런 전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델레이니 후보는 44%의 득표율로 37%를 얻은 트런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경선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이 투입된 연방 하원 경선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트런 후보는 최소 2,500만 달러의 사비를 투입했고 델레이니 후보도 7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양측은 TV 광고를 통해 서로가 트럼프 행정부에 충분히 맞서지 못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델레이니 후보는 물가 부담 완화와 연방 공무원 감축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트런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공통점이 많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남부 메릴랜드 제5선거구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1981년부터 4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해온 스테니 호이어 연방 하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공석이 된 제5선거구에는 20명이 넘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에드리언 보아포 후보가 약 32%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보아포 후보는 스테니 호이어 의원과 웨스모어 주지사, 엔젤라 엘스브룩스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외부 정치단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일부 경쟁 후보들은 막판 대규모 외부 자금 유입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크리스 벤 홀런 연방 상원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채 특수 이익단체의 과도한 선거 자금 유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메릴랜드 주 상원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빌 퍼거슨 주상원 의원장은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웨스모어 주지사의 지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바비라피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한인사회에서는 마크장 주하원 의원의 주상원 도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부터 3선 주하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마크장 의원은 에라룬델 카운티 제32 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스티븐 틸렛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저스틴 갈루치 후보와 맞붙게 되며 승리할 경우 메릴랜드 역사상 최초의 한인 주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메릴랜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5천 개 이상의 연방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휘발유 가격, 주택가격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점 역시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데이터센터 개발 허가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개발과 지역사회 환경, 전략 인프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오는 11월 본선을 앞두고 메릴랜드의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차기 주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방 의회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3: 빔덴탈
2: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3: 빔 덴탈.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시앤더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시앤더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6: 문배술.
7: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탕도
9: 703-354-1950, 703-354-1950.
1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3일 워싱턴 DC에서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무역 문제와 관련한 이견으로 지연된 것 같지만 이달 초 한미협의를 통해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미협의에 관련한 인사들을 만났다며 협의에서 합의 도달을 위한 일정표가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제한으로 핵연료봉을 만들 수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으로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북미 간 접촉 및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8년 첫 정상회담이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건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타협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1대1로 만나 설득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첨단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던 미 정부가 메타의 AI 신모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메타와 기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같이 압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메타는 미국 내 주요 AI 개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와 안전성 평가 관련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입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X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모두 정부의 AI 안전성 평가기관인 AI 표준혁신센터에 자사 AI 신모델을 검증하도록 제출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 4월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메타의 프랜시스 브래넌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하고 안전한 초첨단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으며 조만간 협약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벤카스 대변인도 산하 AI 표준혁신센터가 기업들과 이 협약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메일 교환은 늘 있는 일이다. AI 표준혁신센터가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주 전 미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엔트로픽 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엔트로픽을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가 AI 신모델의 보안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의 안전성 점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기업은 AI 신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미 정부가 이를 최대 30일 동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AI의 능력과 취약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Keir Starmer 영국 총리가 22일 사임을 발표하면서 부인과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다가 끝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22일 오전 런던 다우닝가 10번째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아침 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며 이튿날 총리에 취임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중도 좌파 노동당 대표로서는 2020년 4월 취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이로써 스타머 총리까지 최근 10년 사이에 6번째로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새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오는 8월 31일까지 취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세에 떠밀려 해변 천막촌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여름철 찜통 더위 속에 구정물로 빨래와 목욕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거의 모두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좁은 피란민촌 지대에 몰려 있으며 대부분이 천막이나 파괴된 건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자지구의 아침 기온은 섭씨 28도에서 31도 수준이며 천막 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기반시설이 붕괴된 탓에 바닷물은 오물과 쓰레기 더미로 탁한 상태지만 신선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섯 자녀를 둔 피란민 아버지는 우리는 들어가서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한 후에 나온다며 어떤 경우든 세균이 우리 몸에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호품과 기본 필수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인질 251명을 붙잡아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공격을 대응했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이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7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휴전이 2025년 10월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에서 공격을 계속해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도 로마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 가장 높은 등급의 폭염 경보를 내렸으며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 이어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3일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날 로마와 밀라노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 적색 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 경보로 더위가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최근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 수업도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이은 폭염에 지난 18일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 명이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에 대응해 프랑스 하원 의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안팎에서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도 폭염으로 인해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에펠탑 운영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에펠탑은 평소 자정을 넘긴 시간인 0시 45분까지 운영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방문객들의 작품 관람 및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24일부터 27일까지 폐관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살 아래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비교적 쾌적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청명한 하늘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고 습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쾌적한 체감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맑고 따뜻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캣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서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2: 지금 프린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가 자살을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앞서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 앱텍이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나온 조치로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법정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서 자살을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해당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며 알리바바는 독립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와 물류, 기업 정보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무기나 국방 또는 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알리바바의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인 건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빅테크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NIO, 바이오 기업 우시 앱텍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때 해당 목록으로 추려진 곳은 188곳에 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중국공업정보화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우시 앱텍은 지난 11일 알리바바와 유사한 소송을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우시 앱텍 측은 미 국방부 측 결정이 잘못됐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조치에 즉각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난해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사인 중국 DJI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험로가 예상됩니다. DJI는 2022년 10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오른 뒤 2년 만인 2024년 10월 자살을 해당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JI 측은 이 조치로 인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여러 연방정부기관과의 계약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원은 DJI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폴 프리드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23일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요원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와 캐티오칼 주지사를 상대로 전격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주가 연방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뉴욕주와 캐시오컬 뉴욕주지사,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이민세관 단속국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개인 식별 정보 의무화, 영장 없이 학교와 의료시설, 주택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지방정부경찰과 연방이민당국 간의 협력 금지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0: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법 집행관들이 신상 공개와 괴롭힘, 보복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들 주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가 불과 수시간 만에 미국 정부 기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이 미 정보기관들과 협력해 최근 진행한 테스트에서 미토스가 매우 민감하고 보안이 철저한 정부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식별해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토스가 몇 시간 내에 해당 보안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엔트로픽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보안 계획, 프로젝트 글래스 윙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앞서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지난 11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 도구는 몇 주간이라 단 몇 시간 만에 거의 모든 우리 기밀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 같은 정보를 국가안보국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인 조슈아 러드 장군에게서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국가안보국은 이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AI의 사용 범위와 관련해 국방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연방정부로부터 사실상 퇴출을 당했고 이에 반발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엔트로픽은 미토스 모델을 공개한 이후 이를 정부에 제공해 보안 취약점 탐지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엔트로픽이 미토스 5 모델과 이 모델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페이블 5 모델을 일반에 공개한 직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들 모델에 외국 국적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엔트로픽은 두 모델에 대한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어도비,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리더 100여 명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엔트로픽 모델 통제 지침이 오히려 적대국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10번째 시도 끝에 가결된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정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여야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연방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일한 군사 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슨, 빌 캐시디, 리사 머쿠스키, 랜드폴 의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4명의 이탈표, 즉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패터먼, 펜실베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맥코넬, 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습니다. 이번 통과는 10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결의안 통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원에서도 이달 초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에서 모두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란의 약속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고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

0: 는 계속해서 미국 국민 대신 트럼프의 편을 들어왔다며 트럼프의 역사적인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1973년 전쟁 권한법에 따른 결의안인데 해당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존중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본인의 의향 역시 전쟁 장기화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휴전 상황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으로 상원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되면서 의회에서 800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텍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찾아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ABC 방송이 시청자를 상대로 자살을 지지해달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23일 USA Today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ABC 방송은 최근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TV 광고 두 편을 방영했습니다. 한 광고에서는 ABC의 아침 토크쇼인 더 뷰는 약 30년 가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스트를 초청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뤄왔다. 그런데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슈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통제하려 한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6일까지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 의견을 내달라며 QR코드를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ABC 더 뷰의 민주당의 텍사스주 유력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이 출연한 것을 두고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처럼 동일 방송 시간 면제 자격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동일 방송 시간 규정이란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거 후보자를 부를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뉴스 프로그램 등은 이에 대해 면제권을 갖습니다. 이에 앞서 ABC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농담이 논란을 빚자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산하 8개 방송국을 상대로 조기 면허갱신을 요구해 방송사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ABC가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모으려 하자 연방통신위원회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ABC 모기업 디즈니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과 관련해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브랜던 카 위원장이 수장을 맡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 위원장은 지난해 팟캐스트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의 논란을 두고 키멀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방통신위원회가 할 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정세와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뉴스 6월 23일 뉴욕타임스 경제시사 기사 제목 America's thirst for gasoline may not recover after Iran war. 이란 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를 다룰 텐데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기름값이 폭등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면서 최근 유가도 조금씩 안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기사 속에서 꼭 짚어봐야 할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nce it becomes a habit, it's not an owner's thing. It's built into the pattern of my behavior, Ms. Vassallo said. 필라델피아에 사는 89세 주디 Vassallo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기름값이 오르자 차 대신 노인 무료 시티버스를 타기 시작하셨는데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행동 패턴에 완전히 녹아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Once it becomes a habit, 일단 습관이 되면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onerou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아주 힘든, 성가신, 부담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t's not an onerous thing, 더 이상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혀 번거롭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된 생활 패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t's built into the pattern of my behavior. 내 행동 패턴 속에 내장되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According to Cox Automotive, hybrids have been flying off dealer lots since the war started. 자동차 산업시장 조사기관인 Cox Automotive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flying off dealer lots 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직역하면 딜러 주차장에서 날아가 버리다 이지만 의역하면 자동차가 매장에 입고되기 무섭게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나가다 즉 불티나게 팔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름값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나 중고 전기차를 급격히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We woke up that morning and Israel started bombing Iran. And we thought, okay, this might be the time, said Ms. Ranta Curran. 기사는 덴버의 어느 대학 교직원인 Karen Ranta Curran 씨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다가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 지금이 바로 전기차를 살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This might be the time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기회다 라는 뉘앙스로 자주 쓰입니다. 중동전쟁 발발과 그로 인한 유가 급등 위기감이 평범한 미국 가정에게는 에너지 전환을 결심하게 만든 forced decision,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사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는데요. Shelling out an extra few hundred dollars a month means tightly budgeting on groceries, which she tries to keep to $80 a week for her family of five. 매달 수백 달러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바람에 5인 가족의 일주일 식비를 $80로 제한하며 식료품 예산을 꽉 쥐어짜야 합니다. Shelling out, 거금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다. 군돈을 쓰다 라는 뜻의 수거이고요. Tightly budgeting on은 무언 무엇에 대한 예산을 빡빡하게 세우다, 아끼다 라는 뜻으로 유가 폭등이 미국 가정의 밥상 물가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사는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주디스 어커맨 씨의 얘기도 담았습니다. I don't think it'll be like, yay, we can do whatever we want. Because it's cumulative with everything, she said. 유가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와, 이제 마음껏 돈을 써도 되겠다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문장 끝부분에 It's cumulative with everything 이라는 표현에서 cumulative는 누적되는, 점증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단순히 기름값 하나 내린다고 소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 의료비, 약값 등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cumulative, 누적되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할 것이라는 날카로운 현실을 꼬집고 있네요.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그리고 고정 지출,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강제 이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네요. 오늘 영인뉴는 여기까지입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유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프론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AI 규제를 강화하면서 메타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신모델 공개 전 정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수시간 만에 미 정부의 기밀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면서 AI 사이버 보안 역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AI 통제 정책을 둘러싸고 기술업계와도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법률기술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픽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법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공급망 안보를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시장과 안보 혜택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핵심 참모 출신 인사가 미 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연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미 대화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미중기술 패권 경쟁이 규제와 제재를 넘어 사법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의 AI 주권 논의와 관련해 과도한 국내 소유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주권은 물리적 통제가 아닌 검증 가능한 관리 체계 중심으로 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관련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시장 반영 속도를 문제 삼으며 석유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2부에서도 어제 실시된 뉴욕주와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대거 도전장을 내밀며 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받았는데요. 개표 결과 곳곳에서 거센 진보 돌풍과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난 곳은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를 아우르는 연방 하원 10선거구입니다.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재선 현역 댄 골드먼 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란맘 단위 뉴욕시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65.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4%에 그친 골드먼 의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를 선언한 17선 중진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의 빈자리를 채울 연방 하원 7선거구에서도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역시 맘다니 시장과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36세 젊은 정치인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 의원이 56.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던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은 35.8%로 2위에 머물렀고 출마로 기대를 모았던 한인 줄리원 후보는 6.3%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연방하원 6선거구에서는 현역의 관록이 빛났습니다. 대만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8선에 도전한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이 56.8%를 득표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 가정 출신의 정치 신예 척박 후보의 도전도 매서웠습니다.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 사직했던 박 후보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폐지, 무상보육 등 강력한 진보 공약을 내세워 4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한인 첫 연방 하원의원 탄생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반면 주 상원 27선거구에서는 반가운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한인 그레이스 리 후보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경쟁자인 유라인 니우 후보는 37.3%에 그치며 그레이스 리 후보가 25%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값진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유일한 주 전체 단위 경선이었던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는 20년 가까이 재임 중인 72세 현역 톰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취임 후 첫 당내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5.93%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드류 워쇼 후보가 20.18%, 하버드 출신의 인도계 라스골 후보가 13.8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는 진보 진영의 거센 약진과 일부 중진 현역들의 수성으로 요약됩니다. 뉴욕 민주당 내 진보와 중도 노선의 지형 변화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욕주 예비선거 개표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메릴랜드 유권자들이 23일 주지사와 주의회, 연방하원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수년간 메릴랜드 정치 지형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며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연방하원 경선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주지사 선거에서는 현직 민주당 웨스모어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민주당 경선에서 에릭 펠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으며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댄 콕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무어 주지사는 취임 이후 프랜시스 스콧 키브릿지 붕괴 사고와 재건 과정, 주 정부 재정난, 그리고 2028년 대선 출마설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에 직면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리폭이 향후 민주당 차세대 주자로서의 전국적 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제6선거구 경선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일부와 프레더릭, 엘러게인이, 게럿 카운티를 포함하는 제6선거구에서는 현역 에이프릴 맥클린 델레이니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과거 이 지역을 대표했던 데이비드 트론 전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델레이니 후보는 44%의 득표율로 37%를 얻은 트론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경선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이 투입된 연방 하원 경선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트론 후보는 최소 2,500만 달러의 사비를 투입했고 델레이니 후보도 7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양측은 TV 광고를 통해 서로가 트럼프 행정부에 충분히 맞서지 못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델레이니 후보는 물가 부담 완화와 연방 공무원 감축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트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공통점이 많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남부 메릴랜드 제5선거구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1981년부터 4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해온 스테니 호이어 연방 하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공석이 된 제5선거구에는 20명이 넘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애드리언 보아포 후보가 약 32%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보아포 후보는 스테니 호이어 의원과 웨스모어 주지사, 엔젤라 엘스브룩스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외부 정치단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일부 경쟁 후보들은 막판 대규모 외부 자금 유입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크리스 벤 홀런 연방 상원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채 특수 이익단체의 과도한 선거 자금 유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메릴랜드 주 상원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빌 퍼거슨 주 상원 의원장은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웨스모 주지사의 지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바비라피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한인사회에서는 마크장 주 하원 의원의 주 상원 도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부터 3선 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마크장 의원은 에라룬델 카운티 제3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스티븐 틸렛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저스틴 갈루치 후보와 맞붙게 되며 승리할 경우 메릴랜드 역사상 최초의 한인 주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메릴랜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5천 개 이상의 연방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휘발유 가격, 주택가격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점 역시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데이터 센터 개발 허가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데이터 센터 개발과 지역사회 환경, 전략 인프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오는 11월 본선을 앞두고 메릴랜드의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차기 주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방 의회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23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중요한 한미관계에 있어 적시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LG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린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컨퍼런스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기대가 많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스틸 대사는 한국을 잘 이해하고 미국을 잘 아는 분이다. 한미관계라든지 대북대응 문제 등을 잘 알고 실향민 가족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며 스틸 대사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먼저 합법적 이민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주도적으로 발의한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의 취지가 같은 맥락이라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1만 5천 명에게 고숙련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과거 군복무 경력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인종차별적 공격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스틸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비난하고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서 있다고 했다며 모욕적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사 인선은 정치적 충성심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인선이어야 한다. 한국에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상황에서 그런 인종차별 공격은 대사직에 어울리지 않으며 꼭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최근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쳤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즉 아그레망도 받아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있었던 상원 인준 표결 당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해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 의회에서 한국계 커뮤니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미 사회 지도층에 한국계 인사들의 진출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송원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사무국장은 15년 전만 해도 의회에서 한국계 보좌진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약 90명이 의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토대로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미 정치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분쟁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대상 공격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책임 규명을 전격 강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잇따르는 유엔 평화유지군 대상 공격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책임 규명을 강화한 결의안을 23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덴마크와 파키스탄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152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국가들이 대원에 대한 공격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평화유지군을 주둔국이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자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유지군 대상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등 유엔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할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병력과 경찰 파견국들이 주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관을 파견해 수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조사 및 기소 진행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차원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의 휴전 감시와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파견되지만 최근 무장단체 공격, 테러, 폭발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재개된 이후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속 대원 7명이 숨지는 등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48년 이후 임무 수행 중 사망한 평화유지군은 약 4,500명에 이릅니다. 작년 한 해에만 5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 처벌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면책 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지난해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23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벤자민 송에게 징역 100년형을 함께 시위를 벌여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폭발물 소지 및 폭동, 테러리스트 지원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에서 7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송 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텍사스 엘버라도 아이스 구금시설에 그래피티를 남기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며 폭죽을 쏘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송 씨가 반자동 소총을 발사했고 토머스 그로스 경위가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안티파라는 극좌 성향의 국내 테러단체의 일원이며 이들의 행동은 조직적인 무장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리드 오코너 판사도 이들의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살인 미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벤저민 송은 한국계 아버지와 일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011년 미 해병대 예비군으로 입대했다가 2016년 상관이 대학 시험과 일정이 겹치는 필수훈련을 면제해주지 않자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경찰도 트럼프 대통령도 증오하지 않는다며 착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사람은 올해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의 총격으로 사망한 미국 시민들입니다. 송 씨의 모친은 아들은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법률기술 기업이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의 수출을 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본사를 둔 법률기술 기업 리전 리걸테크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 모델에 대해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한 상무부 산업보안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해당 지침을 무효화하고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리전 리걸테크는 변호사를 위한 문서 작성과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활용해 도구를 개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캐나다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팀원들의 엔트로픽 AI 모델 접근이 즉시 차단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가 입은 피해는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하며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라며 최첨단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므로 서비스 중단 기간에 이른 경쟁 우위를 사후에 되찾을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정부가 해당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엔트로픽은 이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상무부는 엔트로픽이 미토스, 페이블의 정식 모델을 출시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2일 이들 모델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속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엔트로픽은 일단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의 해당 모델 접근을 막은 상태입니다. 엔트로픽은 이 외에도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자사 모델에 대한 퇴출 조처를 한 데 반발해 지난 3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 정부와 법적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엔트로픽과 그 CEO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전이라면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살 아래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비교적 쾌적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청명한 하늘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고 습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쾌적한 체감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맑고 따뜻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3: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미국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SNS 중독 소송을 앞두고 원고와 합의했습니다. RKC라는 머리 글자로 알려진 미성년자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구글과 재판 전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RKC는 미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으로 8세 때부터 SNS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이에 중독돼 수면 부족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합의 사실을 밝히며 유튜브가 배심원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준다며 우리는 SNS 중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대신해 싸움을 이어가 기업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들이 이윤보다 어린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소송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나이에 적합한 제품과 부모 통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SNS 운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수천 건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선택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구글이 합의로 이번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 시작되는 재판은 메타와 스냅, 틱톡을 상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에서 기업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합의로 이를 종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첫 선도 재판에서 피고로 지목된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에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한 메타와 구글은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각각 420만 달러와 1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부가 메타, 스냅, 틱톡,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든 피고 기업이 해당 학군에 총 2,7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65억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적발하고 의료인 90명을 포함한 450명을 기소했으며 연방정부는 납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 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0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화요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65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등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 전문가 90명을 포함해 총 45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46개 주의 메디케이드 단속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레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이번 기소는 의료 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LA 지역 호스피스 시설의 한 소유주는 생애 말기 환자가 아닌데도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총 2,770만 달러, 한화 420억 원 규모의 부정 메디케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약 2,690만 달러, 약 410억 원 규모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LA 호스피스 사망자 의료 사기에는 한인들도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지역 장례식장에서 근무해온 60대 한인 남성 신 씨와 50대 한인 여성 최 씨가 사망자의 신원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해온 한인 원장이 실제로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이 받은 치료까지 보험 처리하는 등 60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청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 수급 의혹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동기로 민주당 우세 지역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 국무부 당국자는 23일
2: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주권이 AI 체계 전체를 자국 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스 헤들리 국무부 사이버공간 디지털 정책국 선임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AI 분야 디지털 인프라 안보를 주제로 열린 미 싱크탱크 아시아 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여러 국가가 AI 주권을 칩과 데이터, 모델, 인프라를 포함한 AI 스택 전체에 완전한 국내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AI 스택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이를 국내에서 처음부터 구축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해당 국가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컨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그리고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달 규칙을 과도한 AI 주권으로 예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선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왔다며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부의 감독 능력을 강화하지도 명목상 목표인 국내 경제를 강화하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감소시키며 특히 많은 경우 안보 위험을 증대시킨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주권에 대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3: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4.99, 전부 블루베리 팩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팩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3: 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 문턱을 더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23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이 같은 방안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우선 귀화 신청비는 직접 제출 시 $760에서 $1,330로 75% 인상하고 온라인 제출 시 $710에서 $1,280로 80% 인상을 추진합니다. 귀화 재심 신청비는 $830에서 $1,475로 78% 올라가며 온라인 신청비는 $780에서 $1,475로 80% 넘게 인상한다는 겁니다. 특히 빈곤층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비용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없앤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침은 공청회를 거쳐 개실로부터 최소 6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이러한 빚장 강화에 이민자 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뉴욕 이민연합 관계자는 신청비가 거의 두 배로 인상되는 건 미국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용 인상 시점을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이민세관 단속국 등에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시점과 맞물린다고 테네시 이민 난민 인권연합 관계자는 꼬집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대체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공지에서 신청비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적대 세력의 공급망 차단에 대비한 경제회복력 구축을 촉구하며 무역 파트너국들의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베선트 장관은 23일 뉴욕 경제 클럽 연설에서 미국인이 해외의 외국 공급망 병목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에 충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회복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공급망 회복력이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군사, 병원, 에너지, 금융시스템 등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 점검을 촉구하면서도 특정 국가나 구체적 정책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국의 휘토류 수출 통제가 이 같은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선트 장관은 과거 미국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성을 지렛대로 악용하도록 부추겨왔다며 세계화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트너국들이 이제 자국의 이익을 더 잘 인식하고 이를 보호할 더 많은 준비가 된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나아가 무역 파트너국들을 향해 자국 시장 접근은 거부하면서 미국 시장 접근을 추구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안보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 기술을 배제하는 산업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이제 기대를 수반하며 일부 경우 협상 불가능한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이란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읽고 상대를 불안케 하려는 그의 협상 작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마주 앉은 이란 협상단장 모하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을 전해 듣고 협상 중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을 나와서도 중재국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이란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1987년 그가 지은 거래의 기술을 읽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거물 시절 자신의 협상 기술을 설명했는데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구를 내밀어 상대를 불안케 해 양보를 끌어내라고 조언합니다. 일부 중재자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심리학 전문가 팀에게 자문해 이란의 제안에 대한 그의 공개적 반응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심리 파악 덕분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란한 항변이 이란의 양보를 아직 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정치 분석가와 중재자들의 견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이란 전문가인 모하마드 아메르시는 트럼프는 상대의 결의를 시험하려고 거래의 기술을 적용해 극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인들은 그의 전술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역학관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하더니 이란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위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45일간의 휴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란은 이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보강할 것으로 우려하고 휴전 기간을 단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을 협상 전술로 보고 무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원하는 15일의 짧은 휴전을 관철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에서 설명한 불안 작전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욕설이 섞인 경고를 한 뒤 한 보좌관에게 자신이 최대한 불안정하게 보여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전 탓에 이란 내 실용주의적 관료들이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설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4월 중순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다고 선언한 지 몇 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는 계속된다고 위협했고 이란 군부가 이를 빌미로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형 석유회사들이 원유에 지불하는 가격이 급격히 낮아졌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그에 상응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려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어떤 조사를 지시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트 미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라이트 부소장은 23일 워싱턴 DC에서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무역 문제와 관련한 이견으로 지연된 것 같지만 이달 초 한미협의를 통해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미협의에 관련한 인사들을 만났다며 협의에서 합의 도달을 위한 일정표가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제한으로 핵연료봉을 만들 수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으로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북미 간 접촉 및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8년 첫 정상회담이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건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타협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1대1로 만나 설득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1: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 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 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그런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AI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어요.
4: 평균 5억이 넘었어요.
3: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4: 임원 빼고 직원들만 이 사회적 관성을 깨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도전적인 생각을 사회 전체가 가져야 된다. 욕까지 거 못하겠습니까? 1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상을 바꿔보시자.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문명의 표준을 좀 제시하고 큰 통찰을 주셨던 분입니다. 세바시 대표 강연자이시고요.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시면서 부총장직을 지금 맡아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최재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6: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 같은 세바시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신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AI 사피엔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 네, 포노 사피엔스에서 이제 AI 사피엔스.
6: 네, 네.
5: 우리가 진화한 거죠?
6: 네, 맞습니다.
5: 이제 진화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요즘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이 한 2년은 됐는데 지금 ChatGPT 생성형 AI라는
6: 네, 네.
5: 그걸 한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네. 전문가로서
6: 정말 깜짝 놀랐죠. 사실 뭐 제가 AI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AI가 왜 알파고 나왔을 때도 사람들 놀랍다 그랬는데
5: 그렇죠, 이제 어떡하냐 예. 이세돌이 지는 거를 보면서
6: 근데 뭐 별건 없더라고요. 뭐 바둑 두고 그 다음엔 게임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죠. 또 별 큰 그 산업계에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건 진짜 놀란 거죠.
5: 어떤 충격이 있었나요?
6: 제가 뭐 이걸 한번 써가지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시도 짓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와 얘는 그냥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AI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다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할 게 없어요. 10년 이상 해왔던 연구 테마들이 다 해결돼 버렸다. 사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나오자마자 이게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걸로 뭘 하라고 숙제를 내줬더니
5: 학생들에게
6: 학생들의 응용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성균관대학교에서 ChatGPT 활용 한 1년 됐을 때 설문을 했습니다. 써보니까 어떠냐.
5: 네,
6: 이걸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활용해봤다고 답한 학생은 무려 98%.
5: 98%?
6: 네. 그다음에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가 87%. 멀티모달, 그림 그리고 뭐 음악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거 해본 사람, 이거는 진짜 별로 없거든요. 이게 무려 57%였습니다.
5: 아, 멀티모달,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뭐 어떤 창작도 하고 이런 것에 했던 이용했던 사람, 학생이 절반은 없는 거예요.
6: 네. 그리고 올해는요. 심지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목 좀 많이 해달라고.
5: AI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맞습니다. 만들어달라. 뭐 한 5, 6년 전인가요? 포노사피엔스라는 개념으로 이 포노사피엔스로 진화한 세대들이다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포노사피엔스적인 공부와 일을 하는 세대인데 이제 바로 AI 사피엔스로 진화한 거군요.
6: 맞습니다.
5: 야.
6: 2005년 이후 태생을 우리가 이제 지세대라고 부르고요. 이제는 2010년 이후 태생은 또 알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잘파 세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로 그 세대들과 생활하게 되죠. 예. 이 아이들의 그 디지털 의존도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정말 뛰어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쓰고 있고 또 그게 심지어는 글로벌에서도 거의 탑 수준에 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개념을 모르시거나 낯설어 하신 분이 있을까 봐.
6: 네. 제가 이렇게 폰을 끼고 있습니다.
5: 그렇죠.
6: 포노 사피엔스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인공장기처럼 신체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인간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정말 그 디지털 문명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포노는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했던 그 호모 사피엔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게 지속되면서 이제 세계 문명이 다 이 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문명으로 그렇죠. 전환되었다.
5: 이거를 뭐 부인하는 분은 없을 건데요.
6: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그렇죠. 제가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맞아요. 책을 썼는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왔죠. 그때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갔을 뿐 아니라 재택근무 늘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아우 난 스마트폰 안 해 하던 분들도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서 뱅킹 배우고 쇼핑 배우고 맞아요. 배달 배우고 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류의 문명이 포노 사피엔스 디지털 문명으로 거대한 이동을 했다.
5: 거죠. 네. 그 코로나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 맞습니다. 중에 한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그런데 네.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또 이 AI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어요.
6: 네.
5: 이제 포노 사피엔스에 내가 좀 이제 가깝게 살고 있구나 기성세대는 느끼고 있는 그 순간
6: 네.
5: AI 사피엔스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AI 사피엔스는 뭐 간단하게 어떤?
6: 똑같은 개념입니다. 포노 사피엔스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이라면 AI 사피엔스는 AI를 신체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여기 AI 어씨가 있어. 조수가 딱 한 명이 있고 나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얘가 나를 또 도와줄 거야. 음악을 만들어야 돼. 동영상을 만들어야 돼. 또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을 만들더라도 그 AI와 함께하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여러 이 서비스나 제품이 등장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인류를 AI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죠.
5: 그럼 포노 사피엔스?
6: 네.
5: 그리고 AI 사피엔스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뭘까요?
6: 일해야 되는 것에 좀 변화가 생겼다고
5: 일의 할 수 변화가 있죠. 가장 네. 핵심적인 차이다.
6: 이 챗GPT로 대변되는 이 생성형 AI의 특징이 뭐냐면요. 척척박사 만능 미서예요. 네, 척척박사 만능 미서야.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겼을 때는 그냥 놀라기만 했지만 날 도와주는 건 별로 없었잖아요.
5: 그렇죠. 나랑 무관한.
6: 그렇죠. 그런데 이 척척박사 만능 미서가 생기면 궁금한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줘요. 이걸 숙제로부터 애들이 경험했고요. 나 음악을 만들고 싶어. 내 딸이 생일이야. 생일 축하 노래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럼 내 딸에 관한 그동안의 이야기를 탁 바탕으로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노래 가사를 써줘. 생일 축하곡이야. 그럼 써줘요. 그거를 또 작곡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요. 그러면 AI야 우리 딸 사진 보고 적당하게 어울리는 재밌는 생일 축하곡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요. 이걸 이제 업무에 적용하면
5: 업무에 적용하면 또 엄청나지죠.
6: 그렇죠.
5: 네. 이게 큰 차이 같아요.
6: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재정이 되면서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산업의 생태계, 일자리 생태계가 다 대전환을 이루는 시기가 진짜 가까이 왔다. 이게 제가 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 재밌는 질문 좀 드리면 교수님은 네. AI 기술, AI를 어떤 업무에 실제로 응용하시는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6: 저는요,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이용을 합니다.
5: 가장 유용한.
6: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샘플을 만들어야 이게 이렇게 훌륭해요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영상의 자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갖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걔들이 기겁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숙제를 다 이런 걸로 해야.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축사나 이런 거 많이 축사 하잖아요.
5: 축사 어디? 행사장에서?
6: 네, 행사장에. 오. 그럼 행사장에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다라고 정의된 팜플렛이 오죠. 그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야, 좀 축사를 잘 써줘봐. 근데 그럼 약간 아마 축사가 원래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공무원의 그치, 약간 느낌으로 딱딱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조금 터칭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 저는 이번에 이 AI 사피엔스의 책의 목차와 책 속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고 네. 최재봉 교수님이라는 분과 네. 나 인터뷰할 거니까 질문지를 뽑아봐. 사실은 네. 질문지를 뽑아봐 했더니 놀랍게도 네. 한 30개의 질문을 쫙 뽑아서 물론 그 질문은 제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런 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가이드는 줬죠. 네. 그랬더니 30개 쫙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중에 15개 정도 출입. 여기 있는.
6: 아, 그렇군요.
5: 이게 네. 당장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질문지 뽑으려면 진짜 오래 걸릴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 한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 시간을.
6: 그럼요.
5: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세바시 AI 스피치 코치를 만들었어요.
6: 오.
5: 그래서 걔한테 우리 좋은 강연 원고도 학습시키고
6: 네.
5: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바시 스피치 작성 전략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것도 학습시키고
6: 네.
5: 그랬더니 잘 코치를 하더라고요.
6: 맞습니다.
5: 놀랍게도.
6: 맞습니다. 네.
5: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편리하고 정확하고 활용도가 많다. 이걸 맞습니다.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6: 맞습니다. 결국 써봐야 돼요.
5: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써보신 분 이렇게 하는데 아직 기성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6: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학생들은 엄청나게 맞아요. 잘 쓰는 반면 성인들은 선진국 20개국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사용 비율이.
5: 늦군요, 아직.
6: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5: 두려워한다.
6: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세대나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면서 쓰냐면 써보긴 해요. 별거 없을 거야.
5: 네. 부정적인 네. 시작을.
6: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별거 없잖아요.
5: 그쵸, 맞아요.
6: 별거 없네, 다행이다. 뭔지 알죠. 애당초에 얘가 별거 없기를 알파고 때처럼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얘가 대단하면 난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써보셔서 알지만 챗GPT는 그냥 뭐 시리나 또는 뭐 빅스비와는 달리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튜닝할 수 있고 점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 MyGPTS처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달고 살면서 훈련시켜서 더 잘 쓰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런 거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이 아주 절실하다. 좀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게 이 우리 다음 세대의 문명을 열어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 진짜 그 말씀 동의하는데 뭐 좀 기성세대들의 문화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딱 등장하면 제일 먼저 내 직업이 사라져? 나를 그렇죠. 대체해? 이런 논리들이 먼저 막 퍼지는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5: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이 번져서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바시에서도 세바시는 사실은 기성세대들도 많이 보잖아요.
6: 네.
5: AI 같은 거 소개하면 두려움 때문인지 조회수가 안 올라요.
6: 아, 이게 아주 굿 포인트예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시대의 사회적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오고 디지털이 오면 막 써보면 편리하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이제 우리 뭐 택배도 시키고 뭐 배달도 시키고 전부 다 잘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포노 사피엔스 시대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 혜택을 본 사람은 몇 프로일까? 10% 안 될 거예요. 나 개발자였네, 뭐 나 AI였네, 데이터 사이언스 다 별로 안 돼.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요. 내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내 일자리는 디지털이 오면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됐죠. 이런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언론에서 90%의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10%가
5: 당연히.
6: 그렇죠. 그래서 하이테크다, 뭐 AI다 이런 주제를 다루면 그리고 혁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 뭐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뭉해. 지들 잘났어 정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가 안 나오죠.
5: 안 나오죠.
6: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이 입법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90%가 좋아요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겠죠.
5: 규제를 주로 많이 한다.
6: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요. 야, 바뀌지 말자. 뭐 우버도 안 돼. 에어비앤비도 안 돼. 디지털로 가지 마. 뭐 코인 경제 그거 위험한 거 하지 마. 도전적인 것보다는 지키려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요.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야, 여기는 미래가 없네. 그래서 자본의 투자가 없어진 거예요. 코스피 시장이 안 오른다.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는데 걔들은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안 오르냐? 안 변할 거야. 어른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려면 이 사회적 관성을 깨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도전적인 생각을 사회 전체가 가져야 된다. 세바 씨가 추구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쪽에 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 여기가 사실은 AI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AI 시대에 운운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설 분들이 바로 4050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네. 안 그러면은 요새 이제 그런 우리 세바시 강연자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가다간 플랫폼 우리 고유의 플랫폼 우리만의 플랫폼은 다 사라지고
6: 맞아요.
5: 해외 기술 해외 플랫폼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속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우려의 목소리를 하신 분이 많잖아요.
6: 맞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발전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고유의 플랫폼이 없으면 데이터의 주권이 없죠.
5: 그렇죠.
6: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아무런 인프라도 소프트웨어 연구도 없어요.
5: 예. 네. 원래 그 주권이 없기 때문에.
6: 맞습니다.
5: 플랫폼, 주요한 네. 플랫폼들이 없어서.
6: 그래서, 그 나라들도 그런 거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죠. 우리가 그나마 생성형 AI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인프라가 축적이 되어 있고 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고유 플랫폼이 있는 얼마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5: 그렇군요.
6: 겁니다.
5: 세계에서. 그래서,
6: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앞으로 살려야 AI 패권 시대에 우리가 좀 서 있을 수 있는 그라운드가 그럼요.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5: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부터 들으시고 좋아요하시고 댓글 의견 주시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이제 나와서 또 질문을 드리면
6: 네.
5: 책에서는 뭐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6: 맞습니다.
5: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 네. 뭐 이런 게 네. 아주 좋은 사례일 텐데
6: 네.
5: 생성형 AI 아니면 그 AI가 어떻게 지금 산업의 구조, 산업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6: 대표적인 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크게 확장된 거죠.
5: 맞아요.
6: 벌써 작년에 할리우드 작가협회가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구 요건이 뭐였냐? 챗GPT 사용 금지였어요.
5: 아, 지키려고. 자기 것들을
6: 얼마나
5: 지키려고.
6: 많이 쓰면.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 대본을 쓸 때요. 메인 작가랑 보조 작가들이 함께 일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침 드라마를 쓴다. 야, 여기 김치 싸다고 장난하듯 자 메인 작가가 설정을 하면 보조 작가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막 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디어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메인 작가가요 딱 떠오르면 김치 싸다고 장면 하나 대본 써줘
5: GPT한테
6: 하나 거기다가 훈련도 자기가 시킬 수 있죠 인간 관리 필요 없죠 회식 안 해도 되죠 여러 면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이걸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와 우리가 딱 볼 때 두려운 대상으로는 보조 작가가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5: 그렇죠.
6: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보조 작가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훈련을 하면 코칭을 심지어 그렇게 받으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드라마 작가 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지겠네. 그렇죠. 네, 섬세한 글쓰기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아침 드라마 대본만 30년치를 갖고 있는 작가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만 학습해. 그럼 기가 막히게 써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그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 조직도 기획팀, 챗GPT 그다음 디자인팀, 광고팀 다 있잖아요. 여기 뭐 미드저니, 뭐 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회사인데 AI가 팀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5: 이렇게 한 사람만 필요한 거네요.
6: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원 5명을 두고 회사를 차려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구 대표님. 엄청나게 버든이 많죠. 인건비랑. 그런데 네네. 내가 AI를 다 쓸 줄 아니까 혼자 시작할래. 그럼 막 도전을 해요. 그럼 내 인건비 그렇죠. 정도야 뭐 내가 망한다고 해도 신불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5: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6: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팬덤 경제라 그래서 룰이 바뀌었잖아요.
5: 네네네.
6: 자본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굉장한 자본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태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 구독과 좋아요를 얻으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이 열렸죠. 그러니 이런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도전하고 성공하면 크게 나눌 수 있고 실패하면요. 그래 봐야 뭐 충격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이게 활성화되면요. 엄청난 거대한 변화가 되죠. 이걸 지금 만들어가는 게 뭐 챗GPT라든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서 그런 생태계를 바꾸는 진짜 기본적인 인류의 툴들을 만들자 이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좀 더 그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AI의 수요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활용되는 뭐 반도체나 이런 하드웨어들도
6: 완전히 달라지죠. 생성형 AI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을요. AI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 반도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래서 그걸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일 크게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은 챗GPT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한테 10조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획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솔루션에 코파일럿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챗GPT를 탑재했죠.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꺾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섭니다.
5: 1월에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6: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4,200조 원 정도 됩니다.
5: 4,200조.
6: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뭐, 모든 시가총액 합하면 2,6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2,600조보다 높아요.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의 합이죠. 주식은 우리가 투자할 때 기준이 하나입니다.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걸 사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꼴 미래 성장의 기대치다.
5: 그렇죠.
6: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암울하다고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안 올라. 올해 그냥 그대로예요.
5: 아, 우리의 모든 기업들.
6: 네. 뭐 미국이 20%, 뭐 일본이 15% 막 올라가고 심지어 대만은 이제 TSMC 덕분에 완전히 우리나라를 업고 3천조 넘어갔어요. TSMC는 천조 기업이 되면서 세계 10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AI 반도체 덕분이죠. 그렇군요. 소프트웨어는 누가 하고 있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애플도 데이터가 많잖아요. 오픈 AI하고 손잡고 앞으로 챗GPT를 아이폰에 탑재하겠다.
5: 진짜 애플은 비교적 조용했었는데.
6: 맞아요.
5: 최근에 난 결정이.
6: 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MS가 1등이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결정 나면서 지금은 3,800조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구글 2,600조. 여긴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다 인정받고 있고요. 아마존도 요즘 핫하다는 엔트로픽이라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나면서 아마존도 2,600조 이상 됐고요. 그다음 세계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5: 아, 엔비디아.
6: 아, 미쳤어요.
5: 뭐 AI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6: 맞습니다.
5: 예, GPU를 설계하는
6: 세계 3위입니다.
5: 그러네요.
6: 예.
5: 이걸 그 옛날에 샀어요. 게임
6: 이걸 게임 샀어요.
5: 다 무릎을 칩니다.
6: 다 무릎을 치죠. 네. 거의 작년 1월에 149달러 했거든요. 지금 1000달러 넘었어요.
5: 와. 작년 거의 한 뭐 1년 반 사이에
6: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대 축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제가 한번 다 더해봤더니 1경 3천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엔비디아를 필두로 TSMC,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소위 AI 반도체를 하는 만드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더니 한 8천조 원 정도 돼요. 합하면 2경 1천조 원이에요.
5: 이건 상상이 안 되네요.
6: 미친 거죠. 왜? 이렇게 자본의 집중이 어떤 특정 분야에 모인 게 딱 25년 만입니다.
5: 그 전에는 이런
6: 어떤... 기억나세요?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던 2000년에 인터넷으로 세상이 다 바뀐다 그러고 막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갑자기 폭락했죠. 그걸 주도했던 기업이 어디냐? 애플, MS, 구글, 아마존.
5: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지금처럼 크진 않았지만 네. 막 자라나는.
6: 완전히 올랐다가 폭락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다 뭐라 그랬냐면 역시 인터넷은 쓸모없네.
5: 버블이야.
6: 아, 버블이야. 그리고 말았는데 25년이 지나니까 얘들이 말도 안 되는 막강한 기업들이 돼버렸죠.
5: 그렇죠.
6: 이게 그래서 뭐가 무섭냐면요. 자본이 무섭습니다. 자본은 기업들 망하고 부도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인재 양성, 사업의 모델 개발, 새로운 시장 도전에 다 투자될 수 있는 힘은 자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는요.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는 자본 집중이 AI에 없었어요.
5: 없었죠. 네.
6: 이번에는 미친 거죠.
5: 그렇죠. 이경이 넘는 자본이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소리니까.
6: 이제는 막 웬만한 게 AI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 그래.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이 생성형 AI 하는데 거대한 서버가 필요하고 그럼 전기를 먹는 하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 에너지 뭐 SMR이다. 또 뭐 냉각 필요하다니까 뭐 LG전자 주가 막 하루 13% 오르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뭐냐면 생성형 AI에 관련돼서 과도할 만큼 저는 좀 솔직히 버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국 투자가 되고 산업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에 관련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생성형 AI 관련해서 일단 AI 반도체 그러면 세계의 반도체 3대 국가 맞아요.
5: 그렇죠.
6: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파운드리까지 있는 데는 우리나라, 대만, 미국밖에 없죠. 예. 또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뭐 보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3대장 국가라는 데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왜? 미국이 맨 처음 생성형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발표했고요. 중국이 두 번째로.
5: 두 번째.
6: 한국이 세 번째예요.
5: 맞아요.
6: 중국이 한 달 늦게. 그래서 왜 네이버가 맨날 주장하죠. 하이퍼 클라우드를 그때 2005년도에 했다. 2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막 인프라도 막 늘고 막 산업도 투자되고 여러 서비스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생성형 AI 스타트업을 보고 야 여기 너무 괜찮다 우리 투자하고 싶다 그랬고 심지어 올해는 우리나라 중기부하고 연합해서 10개 스타트업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오픈 AI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10개 스타트업 지원하는 걸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샘 알트만이 나왔어요.
5: 그 자리에.
6: 네. 샘 알트만이 스타트업 평가하는데 나온 거는 회사 설립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비결이 뭐냐?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싸다.
5: 아.
6: 작년에 오픈 AI가 어떻게 실수로 직원 평균 연봉이 나왔어요.
5: 실수로 그게 노출됐다.
6: 노출된 거죠. 네. 왜 이사회에서 샘 알트만 쫓아내고 뭐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임원 빼고 직원들만 평균 5억이 넘었어요.
5: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6: 뭐 더듬으시네.
5: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6: 평균이 5억이었어요. 평균이 5억이 넘었으니까 생성형 AI 관련해서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또 넷플릭스가 헤드급 AI 엔지니어 모집합니다. 생성형. 연봉을 얼마 주시냐? 12억을 주시죠.
5: 와, 평균보다 두 배 더 넘어.
6: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봤을 때 한국 스타트업 인건비 너무 좋네.
5: 우리 평균보다 10배가 높아.
6: 그러니까요.
5: 그래서 10배가 싸네, 우리가.
6: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하고 인재들을 키워서 데려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풍부하고 반도체, AI 반도체를 제조하고 이런 것도 풍부하죠. 심지어 미국은 자기네 AI 반도체 제조는 미국 내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불러다가 야 같이 하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걸 가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손을 안 내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들어보셨죠?
5: 그렇죠. 이제 AI가 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6: 그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 폰에 탑재해서
5: 갤럭시 폰에
6: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하면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생성형 AI, 오픈 AI 같은 경우는 거대한 서버가 있어요. 글로 인터넷 타고 질문이 들어가. 그렇죠. 그럼 답변이 그때 나와. 그걸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서버에서는 엄청난 계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엔비디아의 GPU를 쓰면 100배, 1000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5: 그렇죠.
6: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어떻게 한 거냐? 전혀, 야, 꼭 그렇게 거대한 것만 필요해? 아니야. 전용칩 만들어. 요 안에 탑재해. 인터넷 연결 필요 없어.
5: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6: 네, 그 전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그런 다음, 그걸 탑재한 걸 갖고 이런 서비스를 전용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행 유튜버들이 세계 각국 가서 써보고 감탄을 했잖아요.
5: 그렇죠.
6: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꼭 폰에다가만 달아야 돼? 자동차에 달면. 운전하고 가다가 야, 근데 너 내가 오일체인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 지난달에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대화도 가능하고.
5: 내가 그 온 디바이스가 카도 자동차 되네요.
6: 당연히 되죠. 그러네. 그리고 이게 들어간다 여러분. 일단 언어 능력은 다 이해 능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상황 데이터를 생각해서 어느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에어컨에 들어가면요. 야 덥다. 좀 틀어라. 전기료 이만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5: 여러 것들이.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얘가 이제 맞아요. 생각해서.
6: 네. 거기다가 뭐 세탁기, 냉장고 다 되죠? 그럼 진짜 홈에 그런 거예요. 집에 집사가 있어. 집사가 딱 있다가 주인님 택배 왔는데요. 그래? 보관 잘해라. 사진 찍어두고.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되는 거죠.
5: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는 거네.
6: 아니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열린 CES 갔더니 AI 안 한다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기조연설을 했던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미용 업체가 있잖아요. 고데기에 AI를 달았습니다.
5: 맞아요, 맞아요.
6: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썹을 당신 눈에 맞게 그려줍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근데 그걸 제가 이해가 되는 게요. 생성형 AI에 관련돼서 자본이 쏟아지니까 미국 기업의 CEO는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상해서 바로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내 주가를 올리려면 우리도 AI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CEO로서는 HD 현대, 현대 중공업이죠, 옛날에. 정기선 부회장이 기존설 했는데요. 뭐 발표했는지 아세요?
5: 모르겠습니다.
6: 저희도 AI 기업입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지들끼리 가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요걸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근데, 아, 그렇구나. 지금 건설 현장 제일 큰 데가 사우디의 네옴시티잖아요.
5: 네네.
6: 그럼 빈살만 있네. 빈살만 정도 레벨이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을 사서 하고 싶을까? AI가 해야겠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안 하는 데가 없다. 이게 당연히 그럼 자본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고 기업들은 할 의욕이 넘치고 그럼 인력이 계속 필요할 거고 내가 거기서 가치 있는 밸류업을 하려면 AI를 배워야겠다.
5: 그러네요.
6: 예.
5: 우리가 늘 무슨 AI가 내 직업을 잡아먹네, 뭐. 그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두려움만 증폭시키고, 네, 네.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것, 이런 상을,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전체 산업과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AI가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반드시 우리 곁에 두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게 확실히 다가오는데
6: 네.
5: 그 개인의 관점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6: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1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음악을 만들어줘, 동영상을 만들어줘 막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두려움이 증폭이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챗GPT 나오면서 쓰시고 업무에도 활용하시고 뭐 코치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래 봐야 16개월밖에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이 세바 씨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난 챗GPT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괜찮아요. 늦어야 16개월밖에 안 늦은 거예요.
5: 아, 그렇지. 시작 때부터 쓴 사람과 비교해서 맞아요. 최 1년 조금 넘는 기간만 늦은 거네.
6: 그렇죠.
5: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시작하시면.
6: 아. 거기다가 유튜브에는 따라하기 영상이 너무 많아.
5: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6: 네. 이게 막 경쟁적으로 올려요. 나 이거 해봤어요. 저거 해봤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 음악 좋아해? 음악 작곡하는 거. 그거를 보다 보면 아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하나 써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프롬프트, 질문창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 되게 많아요. 챗GPT 관련해서 소개하고 교육하는 유튜브 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것, 인간이 학습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카피거든요. 따라하다 보면 이런 것도 되겠네, 저런 것도 되겠네. 그리고 검색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요런 걸로부터 내가 응용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다. 이걸 하루에 30분만 하자.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그걸 저는 뭐라 그러냐? AI PT라고 합니다.
5: AI PT를 받자.
6: 예. PT가요. 내가 10년 후에도 건강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AI 하루에 30분씩만 학습하면요. 금방 따라잡고요. 금방 적어도 이 세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40대, 50대면 리더잖아요. 리더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는 데 필요한 학습이 충분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셔서 그런 걸 하실 만한 때에 늦지 않게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5: 맞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고백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저도 50대인데 요 AI로 이렇게 공부한다고 막 유튜브도 보고 제가 실습 같은 거 따라하고 이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6: 맞아요.
5: 그래서 언제 멈추냐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 개수가 있거든요. 유료라도. 그렇죠. 그때 멈춰요.
6: 좋아요.
5: 재미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최재범 교수님 하신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읽는 하나의 지식, 정보일 수 있으니까 요 이야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AI PT 꼭 받으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AI 사피엔스로 하시면
6: 네.
5: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들이 갖고 오는 공통점은 뭐냐면 윤리적 문제.
6: 아 맞습니다.
5: 뭐 네. 범죄 이용된다.

0: 국가죠.
1: 아니, 생각해보시면 왜 그렇게 심하게 됐지? 보편적 대중이 이 권력자가 되면요.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그걸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권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2: 그렇죠.
1: 여성 인권도 강화됐죠. 과거에는 쉬쉬하고 권력자들이 행패 부렸던 것들은 다 조용히 넘어갔다면 이제 안 돼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으로 뭐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거 담당했던 직원이 바로 그냥
2: 날라가죠.
1: 네, 결국 그게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 스스로가 감시하는 권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AI로 나쁜 짓을 하거나 AI로 뭘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기대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비즈니스를 막 하긴 하지만 비도덕적이고 막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를 했다가는 직원들이 다 고발해서 크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욱 강화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AI도 결국은 우리 인류가 정하는 보편적 기준들에 합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 과도기는 있겠죠. 예를 들어 소라 같은 게 나왔다. 지금도 그렇죠.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한 이유가
2: 너무 기술이 대단해서.
1: 맞아요.
2: 여러분, 소라라는 거는 그 텍스트 비디오라고 이제 글로 쓰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PD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생성물이에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소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야, 그 최재봉 교수 AI 사피엔스 나왔다는데 우리 그 대담 인터뷰나 한번 만들어봐. 그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양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에 저 시골에 살던 소년이 유튜브가 있으면 AI도 공부할 수 있고요. 미래 반도체 세계도 갈 수 있고 결국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자본의 도움이나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접하고 학습하고 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문명이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봉건 시대보다 근대화가 나왔고 근대 시대보다 나왔고 디지털 문명이 확산되면서 민주화는 또 개인의 인권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AI도 결국 그런 시대를 쓰는 훌륭한 보조적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게 왜 우리가 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프리 힌튼이라는 AI계 최고의 석학께서도 같은 질문을 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에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2: 사실은 뭐 실제로 인간 역사가 하이테크들이 갖고 온 혜택, 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았지만 혜택이 더 컸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 왔기 때문에
1: 네.
2: AI도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1: 네.
2: 현재는 일단 뭐 그 생성형 AI 그리고 뭐 소라 같은 영상을 생성해주는 AI까지 왔는데
1: 네.
2: 마지막으로
1: 네.
2: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근미래에.
1: 근미래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로봇이죠.
2: 로봇.
1: 네. 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2라는 그렇죠. 거를 발표했었고요. 또 최근에 스타트업인 피규어가 오픈 AI의 챗GPT를 머리에 탑재한 로봇을 데모로 보여줬어요. 피거 O1이라는 로봇인데 그 영상에서 보면요. 대화를 합니다. 테이블 위에 뭐 사과, 컵, 접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화자가 물어봐요. 테이블에 뭐가 있지? 그랬더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답을 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사과를 탁 주는 거예요. 물어봐. 왜 많은 것들 중에서 사과를 나한테 주니? 그래요? 먹을 거 달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대화는 이게 되죠.
2: 옛날에 대장금 대사 같네요.
1: 그렇죠? 네, 먹을 거.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건 이해가 나는데 와 이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0: 얘가 사과를 건네기 전에 잠깐 머뭇해요. 그 시간에 이 대화의 맥락상 사과를 집어서 이 사람한테 건네야 한다. 그 문장을 완성하고 그걸 로봇이 행동할 수 있는 코딩을 그때 쓰는 거예요.
1: 그 코드를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0: 새 GPT가 코딩 잘한다는 건 들어보셨죠? 네네네. 테슬라의 옵티머스2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래서 막 놀라는 거였구나.
0: 맞습니다. 이게 계란을 집는 거 생각해보세요. 계란 집는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잖아요. 또 컵을 쥐는 거. 이거 인간이니까 하지. 아니 세상 만물을 너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돼를 다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그러면
1: 할 수가 없겠죠.
0: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로봇이 힘들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 모르겠고 학습해.
1: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학습해서 코드를 짜가지고 이걸
0: 그럼 되게 짧아지죠.
1: 그래서 놀라는 거였구나.
0: 테슬라가 그걸 어디서 적용을 했냐면 버전 12, FSD 버전 12의 자율주행에 모르겠어. 코딩 안 해. 전부 학습해. 그래서 자율주행을 전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 이후로 그걸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에 적용한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 로봇들한테는요,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저 창고 가서 30번 번호 적힌 박스 좀 가져와. 그럼 그때부터 그걸 할 수 있는 코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1: 다 학습하고 코딩하고 그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기계식으로 표현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렇죠. 제가 아까 뭐 온디바이스 AI도 얘기했지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충분히 그런 임의적인 명령에 따라 로봇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놀랐네.
0: 그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냐? 이 피규어 오원이라는 놈이 계약에 의해서
1: 언니 공장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올해 말부터 BMW 미국 그렇죠, 공장에서 맞아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는 2030년이면 우리 테슬라 공장 내에서는 옵티머스 이 로봇이 인력의 50%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뻥이 좀 있죠.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업계에서도 이제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은 일자리가 좀 사라진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일자리가 달라지겠죠.
1: 사라지는 건 아니라 또 생겨나는 것도 많겠죠.
0: 네. 더 놀라운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 옵티머스의 카피가 나왔습니다. 벌써
1: 맞아요,
0: 올해
1: 맞아요.
0: CES 전시를 했죠.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공장에서 워커 S라는 로봇이 이 엠블럼, 차 엠블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진짜 그게 충분히 되는 거라면 이제 진짜 중국도 바꾸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냐, 중국 정부가. 저희는 2035년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로봇을 3,500만 대 제작한대요.
1: 우리나라 성인 인구네요.
0: 인구예요. 아니 너희는 지금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거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1: 뭐라 그러던가요?
0: 우리 청년들이 왜 취업을 안 하는 줄 아냐? 제조업에서 단순 반복 노동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
1: 조금 고차원의 노동을 할 것이다.
0: 걔들 데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국의 역할이다.
1: 그것도 일리 있는
0: 일리 있죠. 아니, 우리는 애들한테 안 물어봐. 그죠?
1: 그죠.
0: 왜 우리는 애들한테 안 물어볼까요? 너희들이 뭐가 하고 싶고. 요즘 지세대, 대학생들이 교수한테 질문할까요? 챗GPT한테
1: 질문. 아, 그러네요.
0: 거기다가 교수들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 과목은 이제 별로 필요 없을지 알아. 그런데 그럼 신임 교수 뽑아야 되죠. AI하고 디지털한 사람 뽑아야 돼. 안 뽑아. 자기들끼리 모아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뭐 폐강될까봐.
1: 그 밥그릇. 소위 말하는 밥그릇 지키기.
0: 그다음 이 과목은 이제 산업계에서 별로 안 필요하대. 근데 계속해. 왜? 교수가 은퇴를 안 했어.
1: 아직.
0: 이게 사실 반성이에요.
1: 나 일해야 돼.
0: 이게 얼마나 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학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세요?
1: 우리가.
0: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요? 어른들은 희망이 없네라고 볼 수 있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런 시선이 네. 존재한 이유군요.
0: 그렇죠.
1: 우리 젊은이들.
0: 왜 청년들이 돈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갖고 그렇게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적 관성이 아닌가. 일단 나 은퇴할 때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 진정한 어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 그 AI 사피엔스라는 이 우리 교수님의 새 책으로 AI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다가 결론은 기성세대의 성찰,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세바시 시청자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자, 우리가 AI도 배워야 되지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0: 우리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US 뉴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국의 등계 벌써 3년째입니다. 8위, 6위, 6위. 그 나머지 나라들을 봤더니요. 전부 세계 1차 대전 주요 참전국들이더라고요. 그게 120년 전이에요.
1: 그렇죠.
0: 무슨 얘기냐? 이 사피엔스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120년 동안 강대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도 없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름 올린 거죠. 그 120년의 현대 인류사에서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걸 만든 게 누군가요? 지금 여러분들.
1: 예.
0: 그 뭐를 했죠? 공부해서. 그죠?
1: 그쵸. 우린 뭐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나라니까.
0: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그걸로 산업을 만든 거예요. 그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든 기성세대가 그 다음을 당연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저는 보여서 그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요새 뭐 어렵고 힘들고 AI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 30년 전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때 진짜 아무것도 맞아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1등한다, 자동차 세계 강대국 된다, 조선 1등한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미친 꿈을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 공부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죠. 어려운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기적처럼 해냈는데 욕까지 거 못하겠습니까? 네. 1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상을 바꿔보시자고요. 네.
1: 마지막 멘트에서 박수를 안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최재원 교수님, 6년 전에 포도 사피엔스 책 들고 세바시에 처음 출연하실 때도 이 자켓을 입으셨었습니다.
0: 이게
1: 통찰 자켓.
0: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1: 조회수를 불러오는 자켓 입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의 희망과 변화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셨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저 최주봉 교수님의 신간 AI 사피엔스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책 그 선물 이벤트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이 책 독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필요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최주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6월 24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마음이 또 한 곳으로 모이는 날이죠. 오늘 밤 9시 열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날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에 올라와 있지요. 이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는 있지만 네, 홍명보 감독은 비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승리만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활용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멕시코전에서 후반 초반 손흥민을 교체한 결정은 축구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 축구 선수 출신, 국가대표 출신들의 해설에서도 상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너무 일찍 뺐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저도 지난번 경기 멕시코와의 경기를 보면서 왜 저렇게 일찍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지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 역시 전술적인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 당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됐던 전술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남아공전에서는 손흥민을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떤 전술 변화가 나올지가 최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남아공 역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한국 대표팀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상대의 빠른 역습과 강한 피지컬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요. 또 이 남아공 선수들 스피드와 체력이 만만치 않지요. 그것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설위원들은요. 대한민국이 2-0으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 참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변수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또 단 한 번의 실수와 또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또 이 승패를 가름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멕시코의 경기에서 그 한 골 내어준 골처럼 오늘은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DMB 곳곳에서 함께 모여서 응원하는 응원전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요. 오늘 밤 가장 크게 모여서 하는 것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네, 함께 모여서 또 힘차게 대한민국을 외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동포들이 아이들과 함께 1세, 2세대가 모여서 지난번 두 번의 경기를 또 함께 응원하기도 했지요. 네, 가족들,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하다 보면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또 아름다운 추억이죠. 네,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예, 우리 또 응원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월드컵의 공식 노래들, 공식 캠페인 노래들을 좀 방송 중간중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2026이죠. 올해 FIFA 북중미 월드컵 공식송 다이다이입니다. 예, 다이다이는 축구를 통해 하나 되는 열정과 희망을 담은 노래지요. 월드컵의 상징 같은 가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아프로비트 스타 버나보이가 함께 부른 곡인데요. 이 라틴의 열정과 아프리카의 리듬이 어우러져서 축구가 하나의 언어가 되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다이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메릴랜드 예비 선거가 치러졌지요. 네,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지요? 네, 선거 결과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를 뽑는 절차를 넘어서 트럼프 임기 시대를 맞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준 또 중요한 선거였지요. 먼저 주지사 선거입니다. 현직 웨스모어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맞붙었던 텐 콕스가 다시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11월을 본선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메릴랜드 최초의 흑인 주지사이자 또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흑인 주지사이기도 하죠. 취임 이후에 교육과 경제정책에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현재는 민주당의 차세대도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메릴랜드의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재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 연방 하원 6선거구였죠. 네, 현역 의원인 에이프레 맥클레인 달레이나 그리고 전 의원 데이비드 트론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거에서 또 좀 손꼽히는 이슈가 돈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기도 했죠. 데이비드 트론 사실 토탈 와인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와인 회사죠. 그 토탈 와인의 창업주인 데이비드 트론은 자신의 선거 운동에 굉장히 2,5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요. 또 에이프릴 맥클레인 딜레인이 역시 7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돈보다는 현역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와 지역 조직력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은 연방 하원 5선구였는데요. 이 지역은 민주당의 거목 스테이니 호이어 의원이 44년 만에 은퇴를 하면서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지역이죠. 무려 24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최종 승자는 에이드리언 보아포였습니다. 이 보아포는 스테이니 호이어의 의원의 전직 선거운동 본부장이자 공개 지지를 받은 후보였죠. 네, 또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후보는 해리던이었는데요. 이 해리던이란 분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때 의사당을 지켜냈다는 그 전직 경찰관 출신이죠. 그때 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는 했지만 결국 이 조직력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선거는 메릴랜드 주 상원 46선거구였는데요. 민주당의 실세인 상원의장 빌 퍼거슨이 도전자 바비 레핀을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비록 현역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득표율이 사실 차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요. 이것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 지도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적지 않다는 신호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은 어땠을까요? 메릴랜드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몽고메리 카운티와 하워드 카운티죠. 먼저 몽고메리 카운티, 락빌과 게이러스버그, 저먼타운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연방 하원 8선거구와 6선거구에 속하죠. 8선거구에서는 현역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또 재선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또 1월 6일 의사당 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또 얻은 인물인 만큼 이번 본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6선거구 역시 민주당 후보가 된 에이프릴 맥클레인 딜레이니가 본선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하워드 카운티
역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죠. 알리코시리와 컬럼비아를 포함한 제3선거구에서는 현역의 세라 알프레스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선에서도 승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종합하면요. 메릴랜드 정치 지형은 또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전히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도 조직과 경험을 갖춘 기존 주류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를 하면서 신진 세력들은 그다지 크게 승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동시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도 적지 않다는 점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11월 3일 본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경제, 물가, 교육, 이민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인 유권자가 집중되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하워드 카운티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요 후보들이 한인 단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한인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눈에 띄게 예전 같지 않게 늘고 있지요. 그만큼 이 한인 사회의 표심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뉴욕에서도 좀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큰 이변이 있었지요. 메릴랜드 예비 선거 결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같은 날 뉴욕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 뉴욕시장 선거에서 깜짝 당선된 진보파 조람 맘다니 시장이 자신이 지지한 브래드 랜더 후보를 밀었는데 랜더 후보가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을 꺾는 이변이 연출이 되었지요. 예, 뉴욕 닉스의 NBA 우승 프라이드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역전곡이 펼쳐진 거죠. 네, 이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부의 흐름을 읽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맞서서 민주당이 얼마나 더 진보 쪽으로 흐를 것인가 아니면 중도 현실론을 택할 것인가. 예, 이 상황에서 메릴랜드는 현실론, 현재 정치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선출이 된 것 같고요. 뉴욕은 진보파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한나라, 미국 안에서도 정반대의 선출이 이루어진 것 같죠. 예, 11월 본선까지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경선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민주당이 어떤 색깔로 트럼프와 맞설지 또 앞으로의 경선 결과 그리고 이에 맞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실세 지역에서 어떻게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힘을 끌어모을지 좀 지켜봐야겠지요. 예,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는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한인들의 표를,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또 투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또 버지니아 이제 선거, 예비선거가 또 다음 달에 이어지죠. 네, 함께 우리 한인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의 권리와 또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택 정책 대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집값 문제가 굉장히 정말 화두지요. 그리고 사실 이 집을 산다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제 하원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358대 32, 상원에서는 85대 5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21세기 주택법입니다. 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 350채 이상을 보유하면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빈 사무용 건물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특히 DMV 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일대는 집값과 임대료가 전국 최고 수준 중 하나인 지역이죠. 이 법이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단기간에 나오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좀 지켜보면 정확하게 좀 더 그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도시연구소의 연구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 전진한 것은 맞지만 단기간인 앞으로 2년여 안에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수십 년 쌓인 문제가 법 하나로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30년 넘게 연방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또 희망적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의회에서 이 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이기 들어서 워싱턴은 극심한 당팔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모처럼 양당이 손을 맞잡는 장면이라 또 약간의 안심도 하게 되는 그런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서민생활 문제에 응답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작지는 않은 것 같죠.

네, 이어서 제가 들려드릴 거군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공식 또 노래지요. DNA, More Than a Game입니다. 당시 오프닝 때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또 프랑스 DJ 데이비드 게타, 그리고 한국 출신의 우리 자랑스러운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함께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축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노래했지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가 한국어 가사를 직접 담아서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전해진 아주 뜻깊은 곡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가 부르는 DNA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클래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이어서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안보, 정치 이야기를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네, 현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서 호남과 충청권에도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를 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여기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 부지를 적극 활용해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을 했지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가 필수인데요.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부동산,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집값을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오히려 또 부동산 시장을 더 지금 악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시장의 경제 원리를 그대로 지켜가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현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와 경기, 수요 심리까지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부동산과 여러 가지 지금 부정선거 그리고 투표지가 부족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20, 30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중도층이 지금 굉장히 그동안 지지해왔던 그 지지를 지금 내려놓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이 현 정부가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서해 최전방인 연평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또 격려하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안보만큼은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동북아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한미 공조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여당 내에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지 세력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힘을 싣고 있지만 또 야당에서는 각종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한 견제를 이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추경과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노동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 민주당보다 굉장히 더 지금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지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어떻게 좀 더 강하게 정책에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발표를 하는데 실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겠지요.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규제가 너무 많지요. 한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탈한국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좀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 같고 또 전력과 인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획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훨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죠. 남북관계에 당분간 큰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북한이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며칠 전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도 더욱 지금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 정부 원칙 있는 안보와 함께 외교적 유연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올해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이겠죠.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갈지 반도체 경기 반등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집값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거고 자극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 가운데 이 부동산이 또 이 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네, 정치.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의 성과를 확실히 보여줘야겠지요. 그리고 야당은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발표보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지금 경제, 안보, 정치라는 세 축이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이 어떻게 실행이 될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이렇게 대한민국 뉴스를 듣다 보면요, 굉장히 또 마음이 어려움이 드시기도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지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미국의 롤링스톤, 컴플렉스, 영국, NME 등 세계 유수의 음악 매체들이 선정한 2026년 상반기 최고의 앨범 목록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네, 이 앨범은 방탄소년단이 군 복무 이후 완전체로 선보인 새 정규 앨범이죠.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지금 또 월드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어와 영어, K-POP과 글로벌 팝 사운드를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롤링스톤은 2026년 글로벌 음악 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며 이들은 아리랑을 통해서 한국적 색채를 음악으로 훌륭하게 구현했다고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참 이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앨범 타이틀로 생각했을까 싶고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한 대담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대한의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세계 무대로 들고 나간 것이고요. 전 세계 아미 팬들이 함께 아리랑을 열창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요. 그리고 세계는 이 방탄소년단에게 그것을 2026년 최고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한국의 혼을 세계에 전한 셈이죠.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네, 앞으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은 90도를 훨씬 넘는 폭염이 이제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더 그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날씨 우리 건강 굉장히 챙겨야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을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 쿨링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어컨 수리나 교체 그리고 냉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이 주요

대상이고요. 메릴랜드 주민들은 Office of Home Energy Program, OHEP를 통해서 여름철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거나 또 체납 위기에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도 폭염 경보가 내려질 경우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 등을 쿨링 센터, 즉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냉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시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굉장히 더울 때는요. 그리고 또 에어컨 틀치는 게 좀 부담이 되시면은 도서관, 시원한 도서관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책 보시면서 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은행을 그렇게 또 가셨던 것 같아요. 네. 참,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정부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또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서요.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은 폭염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 또 안부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네, 정부의 복지제도 만들어 놓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도록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제도라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여름 물도 자주 드시고 또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또 시니어 아파트 안내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내일 6월 2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시니어 아파트 안내 세미나를 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은퇴 후 고정된 소득으로 생활하게 되는 많은 시니어들이 저렴한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또 주거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한 번씩 시니어 아파트 안내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HUD의 공인주택상담사 자격증을 가지한 소지하신 우리 복지센터의 박인국 주택상담사 시니어 상담사가 시니어 아파트 종류 또 구별법 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신청할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류 대기자 명단 관리법 유의점 자격 조건 변동 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번 버지니아 주택국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공식 지정한 주택교육 및 상담기관으로 주택 구매와 모든 연령을 위한 정부 보조 아파트 및 시니어 아파트 관련 상담 및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354-6345 703-354-6345 igpark@kccgw.org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참 돌아보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또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면요. 저희 방송국으로 문의하시면은 우리 직원들 또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703-273-4000 우리 K라디오 AM1310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리는 가곡 산책, 또 오늘도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을 통해서 마음의 또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공일까요? 꿈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오늘 소개할 시인은 조금 다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함께할 작품은 의사이자 시인인 마종기의 대표작 바람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위로의 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는 한 사람의 삶과 고향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종기 시인은 우리 문학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평생 소아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를 써온 시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그의 시는 언제나 한국어로 쓰였고 한국인의 정서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마종기 시인을 디아스포라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단순히 외국에 사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언어와 기억, 그리고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들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문득 부모님의 말투가 그립고 고향의 계절이 떠오르고 한국어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 마종기 시인은 바로 그런 마음을 평생 시로 써내려갔습니다. 마종기의 시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삶이 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알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익숙했던 풍경은 추억이 되고 평범했던 일상은 그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미움보다 이해가, 원망보다 품음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시선은 의사로 살아온 삶에서도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배운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을 테니까요. 낯설었던 곳이 이제는 삶의 터전이 되었지만 문득 고향의 냄새와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한 통의 안부전화, 익숙한 한국말,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말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멀리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읽힙니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마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지는 봄바람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요. 잘 지내고 있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종기 시인의 따뜻한 시와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작곡가 정영주의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위로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오늘은 마종기 시인의 시 바람의 말을 작곡가 정영주의 곡으로 탄생된 한국 가곡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삶의 속도와 사람의 온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디아스포라의 삶은 때로 외롭고 낯설고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고향을 기억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불어오는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안부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실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앞서 멘트가 방송이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지금 두 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 크레딧카드 부채와 또 그 해결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 속에서 카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요. 단순히 빚의 크기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에서는 또 함께 가지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비전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너무 잘 지내셨죠?
1: 네, 네. 요즘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렇죠? 네. 날씨도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네. 네.
0: 그래도 어제 또 소나기라기보다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1: 네, 맞아요. 네.
0: 비가 오고 나니까 또 깨끗해진 그 자연을 보는 것도 좋고요. 네. 오늘은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네, 비를
2: 당분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0: 올해는, 네. 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이상 기온이 막 있고 있죠. 그래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유럽에서는 온난화로 인해서 네. 아. 네, 40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아지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1: 맞아요.
0: 그래도 이 미국에서는 또 시원한 비가 내려서 또 여름의 드릴을 잠깐 식혀주었고요. 함께 해주실 우리 두 분께서 우리 재정의 또 그 뜨거움과 네. 부담을 좀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름 비처럼.
1: 비처럼. 저도 그런 네. 생각했어요.
0: 오늘 주제가 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예요.
1: 네.
0: 도대체 이게 가장 비싼 실수, 이게 뭘까요? 돈이랑 네.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잃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맞아요. 의미로 이 주제를 오늘 얘기하시는 건가요?
1: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해 본 거는요. 제가 네.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거진 20년이 돼가는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해 두는 것이라고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일찍 확인을 했어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고 문제를 방치를 계속 해 두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끌게 되면서 이자나 수수료 또는 콜렉션, 법적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말하는 비싼 실수는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아, 미리 확인을 안 하셔서.
1: 네.
0: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1: 몰라서도 그렇고, 네. 또는 방치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 실수라는 거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그 감당들을 해야 되는 게 따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냥 잘했으면 부담을 덜 줄일 수 있는 거를
1: 네.
0: 저도 이 실수라는 걸 하고 나면 참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1: 그렇죠.
0: 시간도 아깝고 또 힘을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실수는 뭐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1: 맞아요.
0: 안 하면 더 좋지요.
1: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0: 네. 네. 제가 그러면 좀 한번 질문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여쭤볼게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또 나이가 들면은 나는 이제 크레딧 쓸 일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2: 아, 네. 연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은퇴하시는 분들,
0: 네.
2: 은퇴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뭐 앞으로 크레딧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연세가 많이 드셔도 크레딧을 마지막에 꼭 한 번은 더 쓰셔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이제 정부 승인 아파트먼트라는
0: 네.
2: 이제 어플리케이션 넣어서 기다려서 그걸 받아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부 아파트 신청하셨다가 안 되셔갖고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2: 1년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뭐 크레딧카드 빚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0: 그래요. 네.
2: 왜냐면 정부 쪽 아파트 신청하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집어넣고 집어넣으시면 보통 뭐 한 4년, 3년, 4년, 5년?
0: 네.
2: 길게는 6년을 기다려서 이제 순서가 되시면 이제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순서가 마지막에 스텝을 갔을 때는 이제 정부 그 아파트먼 측에서 그분의 이제 크레딧 조사를 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백그라운드 네.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부채에 관해서 빚에 관해서
0: 네.
2: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한 15년, 20년 전에 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했던 부채들이 그 레코드에 올라가 있어서
0: 네.
2: 그 아파트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크레딧을 안 쓴다고 해서 크레딧을 그냥 그게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완전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왜 이거랑 비슷해요. 이제 아파트먼트 신청을 해서 이제는 네. 안 된다라는 이제 뭐 편지나 이제 통보를 받으시게 네. 되면 왜 크레딧 카드 이제 신청하셨다가 리젝트가 나면 레러나 뭐 그쪽에서 안 된다라는 내용은 주지만 자세하게 왜 안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0: 네.
1: 그렇게 되면 네. 네. 그걸 이제 들어가서 왜 안 되냐도 알아보셔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느냐 했을 때 크레딧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 나쁜 크레딧 뭐 사시면서 뭐 크레딧 카드 빚을 조금 늦게 내시거나 이런 기록이 올라가 있는 건 네. 괜찮지만 부채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또 그 부채가 해결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해 뒀다가 그게 네. 이제 저지먼트라는 코트 기록까지 올라가시게 돼도 또 이제 문제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조금 미리미리 좀 알아보셔서
0: 네.
1: 신청보다도 본인의 그런 걸 좀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신청을 하셔야 5년, 6년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곧 차례가 오시는데 네.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돼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결을 하고 다시 지원하면은 이게 또
1: 그렇다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0: 기다려주는
1: 다시 또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0: 그쵸.
1: 또 뒤로 가시거나 하시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2: 네. 실제로 이런 분이 네. 계셨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신청을 하셨는데
0: 네.
2: 이제 아파트에서 아 요번에 그 신청하신 거는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 같은 걸 받아서 갖고 오셨는데 그 레코드에 그 아파트먼트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더라고요. 거기 무슨 네. 내용이 있었냐면은 크레딧을 체크 그러니까 본인의 그 백그라운드 조사를 했는데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0: 네.
2: 나는 미국 이민 와서 한 번도 뭐 이런 범죄하고 연관된 게 없다. 하다못해 뭐 운전하다 티켓 받은 적도 없는데 네. 왜 크리미널 레코드 때문에
0: 네. 레코드가
2: 안 됐느냐?
0: 네. 네.
2: 근데 이 크리미널 레코드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범죄 기록이잖아요.
0: 네.
2: 근데 아까 좀 전에도 대표님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코트에서 저지먼트라는 걸 받아서 그 레코드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크리미널이 이게 그러니까 쓰는 게 굉장히 많은
0: 네.
2: 것 같아요.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범죄가 아니고 이 빚에 관한 이 저지먼트가 이제 크리미널처럼 얘네들은 번역을
0: 네.
2: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find out 해서 해결을 하고 다시 들어가신 분은 있어요.
0: 네.
2: 대신 이제 그분은 빨리빨리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0: 아,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네. 했을 때 빨리 네. 연락을 비전 원 크레딧으로 네. 연락을 하셨네요.
1: 네.
0: 네. 네. 다행이시네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실 때 이 정말 그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이나 과거 기록이 문제가 돼서 못 들어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너무 또 오래전 일이고.
1: 그렇죠. 네. 그리고 기억도 안 나시고 어떤 네. 분은 이제 그렇게 받았다 해서 와서 이제 크레딧 리포트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그 오버하면서 여쭤보는데 기억도 못 하시고 이런 게
0: 네.
1: 있었나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는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으니까
0: 네.
1: 크레딧 쓰실 일 없으니까 또 이렇게 엄마 아빠의 크레딧을 써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0: 도용을 자녀에게 도용을 당하셨군요.
1: 그런 네. 분들 많으세요.
3: 무슨 일이 아닌데. 네.
1: 그런 분들 네. 진짜 많으세요.
0: 아, 진짜 많으세요. 네.
1: 근데 또 한국 분들은 또 진짜. 자녀분들이 하는 건 다 또 이렇게
0: 해주시잖아요.
1: 해주시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도
0: 알고도
1: 많았고요.
0: 네. 그냥 모른 척 하시기도 네. 하시고. 네. 네. 네.
1: 그래서 아, 자녀분들도 절대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네. 쓰시면 안 되고 또는 또 본인 분들도 미리미리 네. 그런 걸 준비 아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너무 웨이링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준비를 좀 알고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르신들 더 이상 이제 카드를 쓰시지 않을 경우에 네. 이 크레딧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1: 미국 사시면서 네. 솔직히 크레딧을 정말 안 크레딧 카드를 안 쓸 수가 없는 이런 생활 패턴이잖아요. 네. 뭐 진짜 게스를 하나 놓으셔도 가서 캐시를 내는 사람 진짜 보기 힘들어요.
0: 좀 힘들죠. 예.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공부하고 하면서 제일 가장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건 크레딧 리포트 적어도 네. 1년에 한 번은 체크하셔서 본인 점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기록이 어떻게 올라와 있고 네. 내가 크레딧 카드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한 거를 아시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0: 네.
1: 그래야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거나 이건 내가 모르거나 하면 아시고 넘어가시고 이건 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자녀분들이 몰래 쓴 것도 찾을 수가 네. 찾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리포트 체크하셔서 점수 말고 기록,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그냥 크레딧 카드를 이제 안 쓰겠다고 해서 그냥 정리를 해서 딱 닫아버리는 것보다는
1: 네.
0: 좀 기록도 좀 예. 보시고 좀 하실 수 있도록 갖고 계시는 게
1: 그래도 갖고 이제 계신... 조금씩 쓰시는 게 좋으시죠.
0: 또, 네. 그리고 그것도 크레딧 포인트로 남는 거니까.
1: 그럼요. 네. 쓰고 갖고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크레딧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크레딧이 하나도 없고 나는 크레딧 안 써라고 하시고 없으시면 그거는 뭐 나쁜 크레딧보단 좋겠지만 그래도 크레딧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 네.
1: 하나 둘 정도는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3: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0: 네.
3: 여성분이신데 우연히 운전하다가 지금 라디오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그러더라고요.
0: 네.
3: 그분이 여쭤본 게 그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카드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제가 카드를 쓰질 않습니다.
0: 아, 네.
3: 근데 이 카드를 지금 닫으려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클로즈 하겠다고.
0: 네.
3: 근데 이게 닫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 여쭤봤어요.
0: 실질적인 도움 질문을 하셨네요.
3: 네. 네.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갖고 계신 카드가 애뉴얼리 이렇게 뭐 차지 되는 게 있으십니까? 서비스 피 같은 게 나가는 게 있으십니까?
0: 네.
3: 그랬더니 그런 게 없는 카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쓰면 쓴 만큼
0: 네.
3: 그냥 이자 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전화 대표님이 그분한테 정보를 드린 거는 애니얼 피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금전적으로 어떤 출혈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굳이 그 카드를 안 닫으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0: 아, 왜냐면은 애니얼 피가 안 나가니까
1: 네.
3: 그 카드를
1: 네.
3: 닫으면은 닫았다고 점수에 조금 데미지가 또 가요.
0: 네.
3: 그리고
0: 크레딧을
3: 책정할 수 있는 그 네. 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0: 그렇죠.
3: 저희는 그거를 안 쓰시더라도 피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킵하라고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또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크레딧 카드가 오픈되어 있어도 안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클로즈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자동으로?
1: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제가 항상 기록이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 분들 보는 거 말고 이렇게 금융 그쪽에서 보는 리포트 안에는
0: 네.
1: 내가 본인이 닫았다 아니면 크레디러가 닫았다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되거든요. 뭔가 금융적으로
0: 네.
1: 뭘 하실 때는 그래서 귀찮으셔도 뭐 애니얼 피 없이 크레딧 뭐 이자 내는 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깨스 한번 넣으시고 깨스값 바로 갚으시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크레딧을 관리하고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결론은 그래도 최소한의 네. 애니멀피가 나가거나 안 나가는 카드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1: 네.
0: 가끔씩 쓰셔서 그 카드를 네.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누구도 도용하지 않도록
1: 네. 네.
0: 잘 지키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네.
0: 그 사실 금전적인 거는 또 본인이 가장 잘 아시고 점검을 맞아요. 하시는 게 네. 좋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좀 사례들도 얘기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걸까요?
3: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3: 지금 뭐 오늘은 저희가 메인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크레딧 쓸 일이 없습니다 했던 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오신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거벌먼 쪽이나 이런 큰 뭔가를 하지 않으실 때는 이 부채라는 게요.
0: 네.
3: 내가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뭐 어느 기간 좀 길게 지나면은 그쪽에서 이게 프리즈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0: 네. 그러니까
3: 추심을 안 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네.
3: 빚은 살아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코트 나와라 아니면 컬렉션에 갔다 이런 그 액션 자체가 이제 스탑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이 부채가 해결된 게 아닌데.
0: 네.
3: 그냥 해결됐다라고 그냥 생각을 안 하시든가
0: 네.
3: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리시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이 부채라는 게 저희가 이제 20년 정도 넘게 일을 하잖아요. 실제로 15년, 20년 전에 카드빚 2만 불짜리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0: 네.
3: 일하는 곳 월급에 차압돼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렇군요.
3: 그러니까 네. 2만 불짜리 카드를 쓰시고 잊어버렸는데 기억에서
0: 네.
3: 지금은 그쪽에서 청구 들어온 게 6만 8천이에요.
0: 네. 와,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죠.
3: 네. 네.
0: 그리고 사실 이 담당 직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1: 그럼요.
0: 누구라도 그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니까 업무가 중단이 되었다가 또 누군가가 그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되어서 찾아보면 발견해서 그제서야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시 알려지고 또 이제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누가 대신해서 내 걸 체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미리미리 좀 내실 거 내시고
1: 네.
0: 네. 그리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3: 부채를 네. 내가 오한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안 건드리시는 분들 굉장히
0: 맞아요.
3: 많으세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아마 내 서류가 누락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 거니까 괜히 그냥 얘기해서 돈 안 내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1: 그렇죠. 네. 리포트 체크하시는 거랑 그거랑은 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0: 아, 네.
1: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그렇죠. 그 기록이라는 게 그 사람의 그 어카운트 넘버가 있는 거고
1: 네, 네, 네.
0: 딱 보면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지우개를 지우는 것이 아니면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없어지는 빚은 없다.
1: 예, 없어지진 않 그냥 그 뭐 없어지는 경우는
0: 네.
1: 없고요. 근데 또 문제는 빚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은행에서도 이 빚을 받기 위해서 뭐 변호사 사무실로 판대든가
0: 네.
1: 컬렉션 에이전시로 이 빚을 받아달라고 이제 걔네가 팔게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한 군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은 열 군데도 더 팔려서 돌고 돌다가 은행으로 갔다가 또 돌고 돌다가
0: 네.
1: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본인도 이 빚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실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자나 뭐 피나 이런 건 계속 올라가면서 빚은 계속 돌고 돈다든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시니어 아파트 신청에서부터 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알았고요.
1: 네.
0: 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오늘 주제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럼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해결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3: 와, 그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본인의 어떠한 빚에 관해서 그러니까 책임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이신 분들은
0: 네.
3: 뭔가를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뭔가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그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보다 몇 배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배 더 금전적인 출혈도 생길 거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계획했던 일이 다 이렇게 중지가 되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솔직히 금전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드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채관에서는 그냥 오래된 거라 그래도 놔두진 마시고 그 상황이 어떤지는 좀 알고 계시고 계획을 네. 하시기 전에 상황을 먼저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군요. 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네.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째로는 중요한 편지를 안 열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0: 아, 네.
1: IRS나 특히 SBA 같은 컬렉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는 편지를 그냥 무서워서 안 보시거나 아니면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문제 발생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둘째로는 컬렉션이나 법정 통보를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뭐 그게 저지먼트나 가니시먼트, 차 압으로 가게 되면 네. 문제하실 때 문제를 해결하실 때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도 더 많이 드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일 리포트 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다.
0: 네.
1: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해결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본인이 본인 기록을 잘 알고 계시면 더 많은 이제 정보가 생기잖아요. 그 넷째는 주변 사람들 말 믿고 결정을 하시는 것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금융 문제는 남의 사례가 본인의 사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주변 네.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례를 본인의 사례로 이렇게 비교하셔서 결정을 짓게 되셔서 낭패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0: 네. IRS 편지나 컬렉션 편지 또 크레딧 관련 통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1: 그렇죠.
0: 너무 예.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편지들이 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적합한 데서 오는 것인지
1: 네.
0: 정말 와야 될 곳에서 오시는 건지가 또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가짜가 너무
1: 그렇죠.
0: 진짜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부 기관에 마크까지 찍혀서 오기
1: 맞아요.
0: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1: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는 이제 전화로 뭐 정부 기관이라 그러고 전화하는 건 다
0: 네.
1: 그거는 그냥 대응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도 편지나 이런 게 오는 것들은 요즘 너무 그 편지 자체가 똑같이들 만들어 와서
0: 네.
1: 굉장히 혼동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도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연락처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정말 이게 맞나를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겁내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 괜히 전화했다가 없던
0: 네.
1: 것도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복잡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힘드실 때는 저희 비전원 크레딧 항상 옆에 있으니까
0: 네.
1: 도움 청하셔서 도움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비전원 크레딧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3: 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페어팩스 콜트하우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03-539-8377, 703-865-7308입니다. 저희 사무실 방문 예약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은 합법적으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0: 네, 703-539-8377, 703-539-8377, 또 703-865-7308, 703-865-7308로 네, 문의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예약하셔야 된다는 거
1: 네.
0: 전화 주시면요.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바로 또
1: 네. 전화 거친 다 저희가 받기 네네. 때문에 메시지 남기셔도 되고요.
0: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비전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노래 하나를 또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월드컵이 또 오늘 밤 경기가 있어요.
1: 네.
0: 9시에.
1: 맞아요.
0: 계속 지난 두 경기 보셨죠?
3: 네, 맞습니다.
0: 너무 첫 번째 경기는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좀 아쉬웠고 맞아요. 아 오늘 남아공과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3: 잘할 거라 믿습니다.
0: 잘할 거라고 믿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방송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1부에서도 계속 지금 월드컵 공식 캠페인 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1998년 공식 주제가입니다. 리키 마틴 아주 유명한 가수죠.
3: 와,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0: 네, 네. The Cup of Life라는 이 1998년 FIFA 월드컵 네, 공식 노래 프랑스에서 열렸는데요. 이 노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비전 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이십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실수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은퇴하시면서 크레딧카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네. 크레딧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2: 네.
1: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또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네. 제일 우선적인 것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사하셔서 그 안에 어떤 기록이 어떻게 올라가 있나를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크레딧 리포트도 이게 또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잘못 기록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은 누구나가 다 리포트를 뽑아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고 이러시면은 이제 집을 처분을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 집 이제 론을 얻을 때 이제 퍼스트 모게지를 얻고 세컨 모게지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1: 네.
3: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세컨 모게지를 다 페이업 하신 분이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 모게지를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그냥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뭐 탕감 받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3: 근데 이제 특히나 세컨 모게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집,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집에 이제 리인이 잡혀 있잖아요. 담보가 네. 설정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페이를 다 하셨어도 그 해당 은행에서 그 담보를 담보 설정한 걸 안 풀어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 네.
3: 그러면 집을 파시려고 다 내놨다가 세러문 날짜까지 다 나왔는데 그게 안 풀려 있어서 또 골치 아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레코드까지 좀 잘 체크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리포트 뽑아보시는 게.
1: 뽑아보시는 게 가장 근데 먼저. 네,
2: 뽑아도 그 네. 안에 어떤 기록이 린 잡혀 있는 것도 크레딧 리포트 안에 다 나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는 그냥 리포트 말고 정말로 자세히 볼 수 있는 본인의 기록을 1년에 한 번은 집이 있으셔도 그렇고 네. 없으셔도 그렇고 노인아파트 신청을 하실 분들도 그렇고 집을 뭐 파시려는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은 다 리포트를
1: 네.
2: 본인의 리포트니까 1년에 한 번은 찾아보셔서 네. 점수는 별로 그렇게 기록들이 어떻게 남아있고 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셔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네. 하셔요. 1년에 한두 번
2: 네.
1: 네, 우리 몸 건강 체크하듯이
2: 예.
1: 그런데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를 모르셔요. 모르실 수 있어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전 원 크레딧에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2: 네, 네.
1: 또 좀 더 일반인들과 다르게 뽑으실 것들이 네. 있으시죠.
2: 예.
1: 그런데 보통 일반인으로서 뽑아보실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뽑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2: 그게, 근데 제가 아까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1: 네.
2: 크레딧 리포트를 뽑는 기관이 굉장히
1: 많죠.
2: 많아요.
1: 네.
2: 100군데가 많 넘기 때문에 이제 뭐 리포트를 이렇게 뽑아서 주는 기관들이
1: 네.
2: 근데 요즘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는 뭐 annualcredit.com 뭐 이런 데에서도 리포트를 뽑아 볼 수는
1: 네.
2: 있는데 저도 그 리포트를 뽑아서 갖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걸로
1: 네.
2: 좀 봐 주세요. 근데 저 그걸로 보는 거는 점수만 보는 거랑
1: 네.
2: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위약 리포트를 뽑으실 거면 정확하게
1: 네.
2: 뽑아보시고 근데 그것만 뽑아보셔서 거기에 본인이 몰랐던 레코드가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본인 리포트를 정확하게 뽑아보시는 것도 맞겠지만
1: 네.
2: 거기서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금 그러니까는 대충은 보실
1: 네.
2: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있어요.
1: 네. 예. 그러면 annualcredit.com으로 들어가서
2: 예, annualcredit.com
1: report.com 예. annualcreditreport.com으로 예. 들어가셔서 네. 아주 상세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것을
2: 네, 볼 수
1: 있고 예. 거기 이제 창이 뜨면은 개인의 그런 정보들을 넣는 거죠.
2: 그렇죠.
1: 넣는데 예. 사실 좀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2: 저는 솔직히 네. 뭐 그렇다고 꼭 저희한테 와서 뽑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저는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거기다 그거 다 입력하셔서 하는 것도 솔직히
1: 어렵죠.
2: 어렵기도 하고
1: 네, 영어로도 솔직히 해야 되고 네.
2: 뭐야 저는 되도록이면 컴퓨터 안에다 본인의
1: 정보를 주지 않는 게 좋죠.
2: 주는 게 좋은데 네. 요즘은 안 주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1: 그렇죠.
2: 모든
3: 근데
2: 시스템이.
3: 온라인에 뽑는 그 크레딧 리포링 해주는 캄파니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를 저희도 이제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되나 저희도 봤어요. 클라이언트 네. 분 오셨을 때 봤는데 어떤 데는 되게 심플하게 본인의 인포메이션만 놓고 그 리포트를 프로바이드 해주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질문을 해요.
1: 질문을? 네.
3: 10년 전에 그러니까 주소를 한 4개를 쭉 거기다 내놓고 네. 10년 전에 살았던 주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1: 컨펌을 하시려고 하는
3: 그렇죠.
1: 네. 거잖아요.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못해서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또 블락이 돼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3: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복잡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떤 데는 들어가면은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라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뭐 안 놓고 받는 데도 있고 물론 이제 페이를 받는 데는 조금 더 디테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3: 돈을 받았고
1: 네.
3: 주는
1: 네.
3: 거니까. 네. 근데 프리로 주는 데는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이 팁 드린 것처럼 그냥 베이직한 그냥 인포메이션만 아마 받으실 거예요.
1: 네. 네. 그래도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이지만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좀 찾을 수 있으니까 뭔가 아주 꼭 갚아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잖아요.
2: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1: 안 나올 수도
2: 있을
1: 있어요.
2: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서
2: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거 뽑는 거는 점수만 보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게 예.
1: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좀
2: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3: 왜냐면 저희도 크레딧 때문에 체크업하고 싶어서 오신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본인 확인하고 리포링 받아서 그거 다 리뷰해 드리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
1: 그렇군요. 네. 네.
2: 그 미국 생활 오래 하신 그 기간 동안에 어디서 살았고 어떤 크레딧 카드를 어플라이 했다가 어떻게 됐고 얼마를 썼고 뭐 이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한 번은 다 뽑아서
1: 봐야 되는군요.
2: 내가 이렇게 네. 되어 있구나. 또 기억을 못 하시거나 기억이 돼서 이건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네
1: 네.
2: 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1: 그러면 예.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2: 그럼요.
1: 거죠.
2: 그럼요. 그거는
1: 네.
2: 이제 또 그게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본인한테 타격 가게 안 좋게 나오는 기록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게 크레딧 교정이 되는 건데
1: 네.
2: 많은 분들이 크레딧 교정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3: 뭐든지 다 없애버려줍니다.
2: 뭐든지 다 없애는 게 크레딧 교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원래 그 크레딧 교정이라는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본인이 만들어놓고 어떻게 교정을 하고 이러는 거는

0: 그 사이트랑 또 전문가들, 이렇게 주분처럼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다르다는 거죠. 아,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랑 병원
1: 그렇죠.
0: 가서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를
1: 그렇죠.
0: 찍을 수도 있는 그 차이처럼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0: 아, 네.
1: 아,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뭐또 CT
0: 네, 더
1: 검사해.
0: 하고 더
1: 뭐 거기서 더
0: 들어가고.
1: 문제가 있어? 그럼 MRI 해. 뭐 이렇게
0: 네.
1: 되잖아요. 이렇게 깊이 깊이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 아,
1: 빨리,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병도 묵히는 것보다 빨리
0: 시간이
1: 해결해야
0: 또 진짜
1: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그렇게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정말 건강한 크레딧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0: 네.
1: 것 같습니다.
0: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이제 몸이 건강하시니까 병원을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1: 그럼요.
0: 그리고 또, 내가 내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경제도 내가 잘 관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나의 재정 상태는 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1: 네.
2: 무서워서
0: 사실,
2: 안 하시는 분도 있죠.
0: 무서워서, 네. 실제로 건강검진도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2: 네.
0: 계세요.
1: 뭐가 나올까봐.
0: 혹시, 어차피 뭐 자연치유 원하시고, 굳이 검사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재정도 마찬가지겠네요.
1: 네, 맞아요.
0: 네.
1: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0: 똑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1: 예.
2: 아프셔서 그냥 동네 병원
0: 네.
2: 가시면은 만약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판단을 하면 큰
0: 큰
2: 병원을 가라
0: 병원으로 가는
2: 그러잖아요. 그거랑
0: 거죠.
2: 똑같은
0: 네.
2: 이치라고
0: 아,
2: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렇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또 오늘 알게 되었고요. 혹시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지 않으셨고 또 어떻게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면은 비전 원 크레딧 네, 두 분께 연락을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고요.
1: 저희를 이용을
0: 네.
1: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0: 네.
1: 같습니다.
0: 나한 번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한번 하시고 앞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1: 네.
0: 무엇을 앞으로 조심해서 나의 그 크레딧을 관리해야 될지를
1: 네.
0: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1: 예.
0: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요. 우리 어르신들 크레딧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나는 크레딧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 뭐, 크레딧 카드도 안 쓰시고, 막다 캐시로 쓰시고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솔직히 캐시로 쓰시는 거는 뭐, 기록에 남지도 않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조그만, 뭐, 또 많이 크레딧을 많이 쓰시려는 건 아니고, 조그만 뭐, 차에 게스를 조금 넣으신다 해도, 넣고 바로 갚으시게 되면 이자도 없이 사용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뭐 크레딧 카드가 오픈되어 있는데 또 오랫동안 안 쓰게 되면 그 크레디러가 그 클로즈 할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써 주셔야 되니까 클로즈 되지 않게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저그마한 소금액을 결제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우리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2: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노인 아파트나 정부 아파트 쪽을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크레딧 꼭 체크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또 당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너무 문제를 오래 방치해서 더큰 문제가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조금 더 편안한 미국 생활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왜 지난번 방송에 저희가 요새 크레딧 카드 갖고 계신 분들 스캠 사고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2: 점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의 스테이먼트 확인하시고 사용했던 내역들 다 확인하셔서 문제 있나 없나 좀 점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 네.
0: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좋은
1: 예.
0: 말씀을 해주셨고요.
1: 예.
0: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네, 크레딧 카드 또 여러 가지 그 점수도 그렇고요. 부채 문제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 타이밍의 문제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혼자 고민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기보다는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또 방향을 잡는 것이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비전 원.

0: 크레딧이 여러분의 재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께 연락하시면요. 상담도 받으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03-539-8377, 703-539-8377, 그리고 703-865-7308, 703-865-7308.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네, 오늘 밤 9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또 결정하게 되는 날이지요. 네, 마음껏 응원도 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선수들 힘차게 열심히 좋은 경기 펼쳐줄 수 있기를 열심히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해준 리 김밥. 네, 고향의 맛 그리우시면 네, 리 김밥에서 맛있는 식사하실 수 있고요.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 닭강정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김밥도 맛있고. 그리고 또 케이푸드 리 김밥 창업 기회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703-563-0971. 네, 11213K 리 하이웨이. 네, 팬픽스에서 우리 한국에서 맛보시던 그 리 김밥을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화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 9불 99에 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20불 상당 쿠폰 우리 K-Radio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진짜 맛을 찾고 계시다면요. 페펙스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한국의 전통 중화요리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하우바이 하우루 페펙스에서는요. All You Can Eat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무제한 리필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도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먹던 중화요리의 그 맛 네,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보십시오. 네, 또 하우루에서도 드리는 20불 상당의 쿠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K라디오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초대손님과 함께 또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썬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 케이웨디오 정호 주윤이었습니다. 정부가 미국 귀화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고 저소득층 감면 혜택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 취득의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미 방송 규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비판하며 시청자에게 공개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속에 미국 방송 규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아이스 반대 시위 중 경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한국계 미국인에게 징역 10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 법률기술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픽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법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공급망 안보를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시장과 안보 혜택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핵심 참모 출신 인사가 미 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연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규제와 제재를 넘어 사법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의 AI 주권 논의와 관련해 과도한 국내 소유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주권은 물리적 통제가 아닌 검증 가능한 관리 체계 중심으로 재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 문턱을 더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23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이 같은 방안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우선 귀화 신청비는 직접 제출 시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하고 온라인 제출 시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인상을 추진합니다. 귀화 재심 신청비는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78% 올라가며 온라인 신청비는 780달러에서 1,475달러로 80% 넘게 인상한다는 겁니다. 특히 빈곤층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비용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없앤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침은 공청회를 거쳐 개실로부터 최소 6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이러한 빚장 강화에 이민자 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뉴욕 이민연합 관계자는 신청비가 거의 두 배로 인상되는 건 미국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용 인상 시점을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이민세관 단속국 등에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시점과 맞물린다고 테네시 이민 난민 인권연합 관계자는 꼬집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대체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공지에서 신청비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적대 세력의 공급망 차단에 대비한 경제회복력 구축을 촉구하며 무역 파트너국들의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베선트 장관은 23일 뉴욕 경제 클럽 연설에서 미국인이 해외의 외국 공급망 병목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에 충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회복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공급망 회복력이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군사, 병원, 에너지, 금융시스템 등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 점검을 촉구하면서도 특정 국가나 구체적 정책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국의 휘토류 수출 통제가 이 같은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선트 장관은 과거 미국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성을 지렛대로 악용하도록 부추겨왔다며 세계화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트너국들이 이제 자국의 이익을 더 잘 인식하고 이를 보호할 더 많은 준비가 된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나아가 무역 파트너국들을 향해 자국 시장 접근은 거부하면서 미국 시장 접근을 추구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안보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 기술을 배제하는 산업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이제 기대를 수반하며 일부 경우 협상 불가능한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이란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읽고 상대를 불안케 하려는 그의 협상 작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마주 앉은 이란 협상단장 모하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을 전해 듣고 협상 중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을 나와서도 중재국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발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이란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1987년 그가 지은 거래의 기술을 읽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거물 시절 자신의 협상 기술을 설명했는데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구를 내밀어 상대를 불안케 해 양보를 끌어내라고 조언합니다. 일부 중재자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심리학 전문가 팀에게 자문해 이란의 제안에 대한 그의 공개적 반응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심리 파악 덕분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란한 항변이 이란의 양보를 아직 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정치 분석가와 중재자들의 견해라고 이 신문을 평가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이란 전문가인 모하마드 아메르 씨는 트럼프는 상대의 결의를 시험하려고 거래의 기술을 적용해 극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인들은 그의 전술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역학관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하더니 이란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위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45일간의 휴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란은 이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보강할 것으로 우려하고 휴전 기간을 단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을 협상 전술로 보고 무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원하는 15일의 짧은 휴전을 관철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에서 설명한 불안 작전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욕설이 섞인 경고를 한 뒤 한 보좌관에게 자신이 최대한 불안정하게 보여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전 탓에 이란 내 실용주의적 관료들이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경파를 설득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설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4월 중순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다고 선언한 지 몇 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는 계속된다고 위협했고 이란 군부가 이를 빌미로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전부 블루베리 팩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간장 15불99, 냉동 훈제요리 팩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미국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SNS 중독 소송을 앞두고 원고와 합의했습니다. RKC라는 머리 글자로 알려진 미성년자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구글과 재판 전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RKC는 미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으로 8세 때부터 SNS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이에 중독돼 수면 부족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합의 사실을 밝히며 유튜브가 배심원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준다며 우리는 SNS 중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대신해 싸움을 이어가 기업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들이 이윤보다 어린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소송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나이에 적합한 제품과 부모 통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SNS 운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수천 건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선택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구글이 합의로 이번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 시작되는 재판은 메타와 스냅, 틱톡을 상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에서 기업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합의로 이를 종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첫 선도 재판에서 피고로 지목된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에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한 메타와 구글은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각각 420만 달러와 1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부가 메타, 스냅, 틱톡,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든 피고 기업이 해당 학군에 총 2,7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65억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적발하고 의료인 90명을 포함한 450명을 기소했으며 연방정부는 납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 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40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화요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65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등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 전문가 90명을 포함해 총 45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46개 주의 메디케이드 단속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레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이번 기소는 의료 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수 대상에 포함된 LA 지역 호스피스 시설의 한 소유주는 생애 말기 환자가 아닌데도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총 2,770만 달러, 한화 420억 원 규모의 부정 메디케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약 2,690만 달러, 약 410억 원 규모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LA 호스피스 사망자 의료 사기에는 한인들도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지역 장례식장에서 근무해온 60대 한인 남성 신 씨와 50대 한인 여성 최 씨가 사망자의 신원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해온 한인 원장이 실제로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이 받은 치료까지 보험 처리하는 등 60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청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 수급 의혹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동기로 민주당 우세 지역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6: 미 국무부 당국자는 23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주권이 AI 체계 전체를 자국 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스 헤들리 국무부 사이버공간 디지털 정책국 선임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AI 분야 디지털 인프라 안보를 주제로 열린 미 싱크탱크 아시아 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여러 국가가 AI 주권을 칩과 데이터, 모델, 인프라를 포함한 AI 스택 전체에 완전한 국내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AI 스택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이를 국내에서 처음부터 구축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해당 국가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컨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그리고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달 규칙을 과도한 AI 주권으로 예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선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왔다며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부의 감독 능력을 강화하지도, 명목상 목표인 국내 경제를 강화하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감소시키며 특히 많은 경우 안보 위험을 증대시킨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주권에 대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분쟁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대상 공격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책임 규명을 전격 강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잇따르는 유엔 평화유지군 대상 공격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책임 규명을 강화한 결의안을 23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덴마크와 파키스탄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152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국가들이 대원에 대한 공격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평화유지군을 주둔국이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자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유지군 대상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등 유엔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할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병력과 경찰 파견국들이 주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관을 파견해 수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조사 및 기소 진행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차원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의 휴전 감시와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파견되지만 최근 무장단체 공격, 테러, 폭발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재개된 이후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속 대원 7명이 숨지는 등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48년 이후 임무 수행 중 사망한 평화유지군은 약 4,500명에 이릅니다. 작년 한 해에만 5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 처벌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면책 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6: 지난해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한국계 미국인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23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벤자민 송에게 징역 100년형을, 함께 시위를 벌여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폭발물 소지 및 폭동, 테러리스트 지원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에서 7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송 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텍사스 엘버라도 아이스 구금시설에 그래피티를 남기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며 폭죽을 쏘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송 씨가 반자동 소총을 발사했고 토머스 그로스 경위가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안티파라는 극좌 성향의 국내 테러단체의 일원이며 이들의 행동은 조직적인 무장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리드 오코너 판사도 이들의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살인 미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벤자민 송은 한국계 아버지와 일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011년 미 해병대 예비군으로 입대했다가 2016년 상관이 대학 시험과 일정이 겹치는 필수훈련을 면제해주지 않자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경찰도 트럼프 대통령도 증오하지 않는다며 착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사람은 올해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의 총격으로 사망한 미국 시민들입니다. 송 씨의 모친은 아들은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법률기술 기업이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의 수출을 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본사를 둔 법률기술 기업 리전 리걸테크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 모델에 대해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한 상무부 산업보안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해당 지침을 무효화하고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리전 리걸테크는 변호사를 위한 문서 작성과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활용해 도구를 개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캐나다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팀원들의 엔트로픽 AI 모델 접근이 즉시 차단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사임을 발표하면서 부인과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다가 끝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22일 오전 런던 다우닝가 10번째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아침 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며 이튿날 총리에 취임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중도 좌파 노동당 대표로서는 2020년 4월 취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이로써 스타머 총리까지 최근 10년 사이에 6번째로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새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오는 8월 31일까지 취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세에 떠밀려 해변 천막촌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여름철 찜통 더위 속에 구정물로 빨래와 목욕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거의 모두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좁은 피란민촌 지대에 몰려 있으며 대부분이 천막이나 파괴된 건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자지구의 아침 기온은 섭씨 28도에서 31도 수준이며 천막 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기반시설이 붕괴된 탓에 바닷물은 오물과 쓰레기 더미로 탁한 상태지만 신선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섯 자녀를 둔 피란민 아버지는 우리는 들어가서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한 후에 나온다며 어떤 경우든 세균이 우리 몸에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호품과 기본 필수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인질 251명을 붙잡아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공격을 대응했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이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7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휴전이 2025년 10월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에서 공격을 계속해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도 로마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 가장 높은 등급의 폭염 경보를 내렸으며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 이어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3일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날 로마와 밀라노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 적색 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 경보로 더위가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최근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 수업도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이은 폭염에 지난 18일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 명이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에 대응해 프랑스 하원 의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안팎에서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도 폭염으로 인해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에펠탑 운영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에펠탑은 평소 자정을 넘긴 시간인 0시 45분까지 운영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방문객들의 작품 관람 및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24일부터 27일까지 폐관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살 아래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비교적 쾌적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청명한 하늘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고 습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쾌적한 체감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4도, 섭씨 18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맑고 따뜻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벤쿠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벤쿠버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형 석유 회사들이 원유에 지불하는 가격이 급격히 낮아졌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그에 상응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려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어떤 조사를 지시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법무부가 23일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요원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와 캐티오칼 주지사를 상대로 전격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주가 연방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뉴욕주와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이민세관단속국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개인 식별 정보 의무화, 영장 없이 학교와 의료시설, 주택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지방정부경찰과 연방이민당국 간의 협력 금지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호컬 주지사가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헌적인 시도라면서 이번 조치가 연방기관의 법 집행을 위축시키고 민감할 수 있는 법 집행 작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법 집행 요원들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나 괴롭힘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아이스 요원 등이 얼굴을 가린 채 단속에 나서는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법 집행관들이 신상 공개와 괴롭힘, 보복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들 주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가 불과 수시간 만에 미국 정부 기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이 미 정보기관들과 협력해 최근 진행한 테스트에서 미토스가 매우 민감하고 보안이 철저한 정부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식별해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토스가 몇 시간 내에 해당 보안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엔트로픽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보안 계획, 프로젝트 글래스 윙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앞서 마크 워너 상원 의원도 지난 11일 의회 청문회에서 이 도구는 몇 주간이라 단 몇 시간 만에 거의 모든 우리 기밀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 같은 정보를 국가안보국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인 조슈아 러드 장군에게서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국가안보국은 이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AI의 사용 범위와 관련해 국방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연방정부로부터 사실상 퇴출을 당했고 이에 반발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엔트로픽은 미토스 모델을 공개한 이후 이를 정부에 제공해 보안 취약점 탐지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엔트로픽이 미토스5 모델과 이 모델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페이블5 모델을 일반에 공개한 직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들 모델에 외국 국적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엔트로픽은 두 모델에 대한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어도비,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리더 100여 명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엔트로픽 모델 통제 지침이 오히려 적대국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 국방부가 자사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앞서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 앱텍이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나온 조치로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법정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해당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며 알리바바는 독립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와 물류, 기업 정보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무기나 국방 또는 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알리바바의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인 건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빅테크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와 니오, 바이오 기업 우시 앱텍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때 해당 목록으로 추려진 곳은 188곳에 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중국공업정보화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0: 국가안보 위협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여러 연방정부기관과의 계약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원은 DJI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폴 프리드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10번째 시도 끝에 가결된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정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여야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연방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슨, 빌 캐시디, 리사 머쿠스키, 랜드폴 의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4명의 이탈표, 즉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패터먼, 펜실베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맥코넬, 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습니다. 이번 통과는 10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결의안 통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원에서도 이달 초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에서 모두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란의 약속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고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미국 국민 대신 트럼프의 편을 들어왔다며 트럼프의 역사적인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1973년 전쟁 권한법에 따른 결의안인데 해당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존중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본인의 의향 역시 전쟁 장기화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휴전 상황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으로 상원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되면서 의회에서 800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 텍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찾아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ABC 방송이 시청자를 상대로 자살을 지지해달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23일 USA Today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ABC 방송은 최근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TV 광고 두 편을 방영했습니다. 한 광고에서는 ABC의 아침 토크쇼인 더 뷰는 약 30년 가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스트를 초청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뤄왔다. 그런데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슈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통제하려 한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6일까지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 의견을 내달라며 QR코드를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ABC 더 뷰의 민주당의 텍사스주 유력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이 출연한 것을 두고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처럼 동일 방송 시간 면제 자격이 있는

0: 때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동일 방송시간 규정이란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거 후보자를 부를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뉴스 프로그램 등은 이에 대해 면제권을 갖습니다. 이에 앞서 ABC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농담이 논란을 빚자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산하 8개 방송국을 상대로 조기 면허 갱신을 요구해 방송사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ABC가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모으려 하자 연방통신위원회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ABC 모기업 디즈니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과 관련해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브랜던 카 위원장이 수장을 맡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 위원장은 지난해 팟캐스트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의 논란을 두고 키멀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방통신위원회가 할 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첨단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던 미 정부가 메타의 AI 신모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메타와 기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같이 압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메타는 미국 내 주요 AI 개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와 안전성 평가 관련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입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X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모두 정부의 AI 안전성 평가기관인 AI 표준혁신센터에 자사 AI 신모델을 검증하도록 제출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 4월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메타의 프랜시스 브래넌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하고 안전한 최첨단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으며 조만간 협약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벤카스 대변인도 산하 AI 표준혁신센터가 기업들과 이 협약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메일 교환은 늘 있는 일이다. AI 표준혁신센터가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주 전 미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엔트로픽 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엔트로픽을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가 AI 신모델의 보안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의 안전성 점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기업은 AI 신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미 정부가 이를 최대 30일 동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AI의 능력과 취약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23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중요한 한미관계에 있어 적시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LG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린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컨퍼런스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기대가 많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스틸 대사는 한국을 잘 이해하고 미국을 잘 아는 분이다. 한미 관계라든지 대북 대응 문제 등을 잘 알고 실향민 가족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며 스틸 대사가 북미 이산가족 상북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먼저 합법적 이민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주도적으로 발의한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의 취지가 같은 맥락이라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1만 5천 명에게 고숙련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과거 군복무 경력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인종차별적 공격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스틸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비난하고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서 있다고 했다며 모욕적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사 인선은 정치적 충성심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인선이어야 한다. 한국에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상황에서 그런 인종차별 공격은 대사직에 어울리지 않으며 꼭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최근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쳤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즉 아그레망도 받아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있었던 상원 인준 표결 당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해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 의회에서 한국계 커뮤니티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미 사회 지도층에 한국계 인사들의 진출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K-Radio 정보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해야지.
1: 월요일 이 시간은 선크림 바르고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부에 스며드는 역사 스토리텔링 잡지사의 태양 선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는 정말 소중하죠. 선크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예, 죽은 게 생겨요. 그렇죠?
2: 죽은 게 기미뿐만 아니라 팍 늙어 보여요.
1: 저승꽃 피고.
2: 아, 그럼 예, 검은 꽃 피고 말이에요. 예, 예, 박만희 장관은 벌써 폈더라고요.
1: 그렇고요. 네. 지난주에 함께한 날씨와 전쟁 특집 오늘이 2편입니다. 지난주 끝머리 이제 선생님께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이제 대한해협 건너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밑밥을 던져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예, 모른 척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 여몽 연합군이 왜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했던 것입니까? 궁금한데요.
2: 자기가 무슨 조호련 선수도 아니고 대한해협을
1: 박광일, 조우련, 의외의 이름들이 막 툭툭 나와요.
2: 맞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나도 한번 물개처럼 한번 건너가 보자.
1: 아시아의 물개.
2: 아시아의 물개. 난 예. 세계 물개가 되겠다. 는 건 아니고.
1: 예, 예.
2: 그니까 말이 이제 여몽 연합군이지 말 그대로 이제 원나라 몽고가, 몽골이죠. 몽골이 이제 일본을 정벌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총알바지로 내세운 다음에 대한해협을 건넜는데.
1: 아, 예.
2: 이게 있어요.
1: 네.
2: 당시 이제 그 몽골, 이제 원제국이죠. 원제국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육지는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1: 예.
2: 심지어 저 멀리 현재 우크라이나까지 도달했잖습니까.
1: 핀란드도 갔던데.
2: 핀란드도 갔죠. 이봐요. 네. 갔는데 의외로 바다를 건너는 지역은 안 갔어요.
1: 일단 몽골 자체가 내륙국이고.
2: 내륙국이죠. 정말 바다를 건너서까지 뭐 육지를 탐냈으면은 지금 필리핀, 대만, 호주까지 갔겠죠.
1: 아, 그렇죠.
2: 이론상.
1: 예.
2: 근데 왜 일본은 안 갔을까?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곳까지만 갔어요.
1: 예. 언제 배 만들어서 거기까지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싶기도
2: 그렇죠.
1: 예.
2: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까지 안 가도 돼요.
1: 예.
2: 그냥 여기 부산에서 스탑.
1: 그렇죠.
2: 이에요.
1: 예.
2: 그러면 왜 그러면 몽골, 이제 뭐, 원세주 쿠빌라이 칸은 일본까지 진출하려고 했을까?
1: 궁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2: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요게 1274년에 이제 1차 일본 원정을 떠나요.
1: 네네.
2: 그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1273년까지
1: 네.
2: 이 몽골에 맞서서 싸웠던 삼별초를 이해하셔야 돼요.
1: 삼별초.
2: 삼별초.
1: 그 역사 시간에 배웠지.
2: 그렇죠. 삼별초. 예. 삼별초가 뭘까? 내 머리 별이 세 개예요. 삼별초예요. 가 아니라. 네.
1: 아니 뭐 세상에 없는 대사인데 세상에 있는 대사처럼 하시네요.
2: 별이 다 세 개예요.
1: 광고 캐치프레인즈인 줄 알았어요.
2: 네. 예. 네.
1: 삼별초.
2: 이 삼별초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1231년부터 이제 몽골이 고려를 그 침공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당시 이제 그 무신 정권이 야 군인들이잖아요. 야야야야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면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또 바로 항복을 하냐.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강화도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항전하자.
1: 아 그렇지.
2: 라고 하면서 예. 이른바 강화도로 천도 수도로 옮겨버리죠.
1: 예.
2: 그러면서 거의 40년 동안 강화도에서 안 나와요.
1: 저기 백성들은 지금 다 쑥대밭이 됐는데.
2: 일부러 몽골 군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오라고. 강화도에서 못 나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1: 왜요, 왜요?
2: 강화도와 이제 김포 사이가 강화해협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세요.
1: 아, 그래요.
2: 제일 센 데는 울돌목, 명량해전. 그러니까 바다를 구경해본 적도 없는 몽골군들이 네. 휘휘 회오리가 돌고 있는 바다 대한 강화해협을 네. 건널 수가 없었겠죠.
1: 그렇겠네요. 예.
2: 그래서 강화도에 폴짝 넘어간 이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메롱 넘어와 봐라. 몽골군들은 딱 기다려! 못 넘어가죠.
1: 예, 예.
2: 40년 동안 그 강화도에서 이제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1: 예.
2: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몽골군과 싸웠던 고려군은
1: 네.
2: 고려 정규군도 있었지만
1: 예.
2: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은 약간 프라이빗 사병 조직을 운영을 했었어요.
1: 아, 네네네.
2: 원래는 야별초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1: 야별초.
2: 그러니까 나이트 가드예요.
1: 아, 뜻이요? 예, 예.
2: 야, 별. 예. 별은 특별하게 초. 초는 그냥 그 선택됐단 말인데.
1: 아, 예.
2: 밤에 도둑들이 말이야, 들끓는다, 야. 야, 너 밤에 가드 될 애들 뽑으라고. 좀 몸 좀 좋고, 무술 좀 잘하는 애들.
1: 네.
2: 저, 나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밤에 가드를 쓰는 특별한 부대다. 야별초다. 충성! 네. 된 거예요.
1: 예.
2: 근데 야별초가 점점 이제 그 병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이, 나누자 우리 이렇게 반반으로 우별초, 좌별초.
1: 아, 야별초를 우별, 좌별로 나눴어요.
2: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사병,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지만, 예, 예.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제 몽골군과 건너서 강 건너가 바다 건너가지고 싸웠던 병사들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몽골군의 포로로 잡힌 별초들도 있었겠죠.
1: 그렇죠.
2: 예. 너라야, 나는 별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너라. 예. 잡혀간 별초 가운데서 탈출했든지 도망을 했든지 아니면 뭐 풀려났든지 다시 돌아온 별초들을 정말 신과 같은 뭐 의지를 가진 군이다라고 해서 신의 군이라고 또 불렀거든요.
1: 아, 신의 군. 잡혔다가 돌아온 그 병사들.
2: 그러니까 예. 탈출한 병사들이요. 예, 예. 그래서 우별초, 좌별초, 신의 군 합쳐가지고 삼별초.
1: 아, 역사 시간에 좀 이렇게 좀 풀어주지. 삼별초만 외우면 뭐 이해가 되냐고.
2: 선생님, 네. 삼별초가 무슨 뜻입니까? 시험 안 나와. 빨리 다음 문제 풀어.
1: 약간 옛날 담배 이름 같기도 하고.
2: 삼별초요? 아, 골초, 연초.
1: 예, 예, 예. 신의 군, 좌별초, 우별초네요.
2: 그렇죠.
1: 예,
2: 예. 근데 그 이 삼별초들은. 예, 예. 태생부터 몽골과 싸우면서 잔뼈가 굵은 병사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긴 얘기는 뭐 우리나라 역사편에서 할 수 있을 거니까 고려의 원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해요. 항복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항복을 해요.
1: 네.
2: 그런 과정에서 삼별초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40년 동안 싸운 건 뭐냐고 이거. 야, 별초야. 너도 별초 아니냐? 우리 너 개경으로 돌아갈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1: 죽을 때 죽더라도 나라 위해 싸워야죠.
2: 그러니까 뭐 얘야 끝까지 싸우자고. 지금까지 우리 40년 동안 싸운 게 뭔데? 하면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안 들어가고 강화도에서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삼별초의 항쟁으로 보는 것인가, 예, 예. 아니면 삼별초의 반란으로 보는 것인가.
1: 아, 어쨌든 정부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2: 그래서 고려 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고, 네. 몽골과 끝까지 싸운 것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별초의 항쟁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것도 있는데,
1: 네.
2: 이 삼별초가 강화도로 출발을 해요. 네. 쭉 내려와가지고 진도. 뻑뻑뻑!
1: 네. 끝까지 내려왔네.
2: 진도에서 끝까지 항쟁을 하다가 네. 진도에서도 이제 구태를 해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1273년에 네. 기록에 따르면 최후의 항쟁을 벌인 다음에 삼별초가 전멸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1: 예, 예.
2: 제주도에서.
1: 예.
2: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1273년도에 네.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완전 전멸했다고 공식 기록이잖아요.
1: 네, 그렇죠.
2: 과연 삼별초가 거기서 전멸했을까요?
1: 아니, 한두 분은 또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2: 한두 분 정도가?
1: 오름 이런 데 올라가고.
2: 오름에 올라가서, 예. 야, 끝까지 우리 한번 항쟁하자.
1: 예.
2: 놀랍게도,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전멸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73년도 요 해에,
1: 예.
2: 오키나와가 원래는 류큐 왕국이라고 독립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류큐 왕궁 터에서요.
1: 네.
2: 고려 기화가 발견됐는데 기화를 만든 연도가 1273년도.
1: 그럼 몇몇 분은 지금의 오키나와까지 갔다.
2: 이거는 뭐 그 사학 전공하신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있네.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과연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전멸했을 것인가. 그 이른바 잔존 세력들은 배를 타고 오키나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쭉. 생명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1: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가능성이. 근데 지금 여몽연합군이랑 무슨 상관이죠?
2: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예. 지금 삼별초를 토벌 하고
1: 예.
2: 진도에서 삼별초를 토벌 하고
1: 네.
2: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토벌한 거는 네. 물론 몽골군이지만 그거 앞제비가 있어요.
1: 앞제비 누굽니까?
2: 고려인입니다.
1: 고려인이요?
2: 이 고려인을 이해해야지 네.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이해가 돼요.
1: 특정 사람이에요?
2: 한 명이에요.
1: 누구요? 누구?
2: 공개할까요?
1: 앞제비 누구예요?
2: 여러분!
1: 예.
2: 최악의 매국노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1: 저기 윤덕영.
2: 역시
1: 박광일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2: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1: 예, 예. 윤덕영 버금가는 사람입니까?
2: 윤덕영과 뭐 보통 이완용 얘기하잖아요.
1: 예, 예, 예.
2: 윤덕영, 이완용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썸네일 나왔다. 누구야?
2: 본명 고려시다. 예. 땅 홍다구.
1: 어, 처음 들어봐. 홍다구?
2: 홍씨예요. 홍다구.
1: 다구?
2: 다구?
1: 오, 예, 예.
2: 야, 다구야.
1: 이 사람 어떤 앞잡이 짓을 했나요?
2: 웬 어떤 앞잡이인가? 예. 홍다구의 아빠도 앞잡이에요. 아, 부자가.
1: 세습 앞잡이.
2: 세습 앞잡이.
1: 오, 예, 예, 예.
2: 아빠는 홍복원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1: 오, 예, 예,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홍복원이 맞아 죽어요.
1: 아, 그 몽골 왕실한테요?
2: 몽골 왕실한테. 두둑이 맞아 죽습니다.
1: 예, 예, 예.
2: 그거를 몽골 땅에 있던 아들 홍다구가 본 거예요.
1: 네, 예, 알게 됐어. 예.
2: 그러면 자기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근데 홍다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우리 아빠가 죽은 건 고려 때문에 죽었다라고 멘탈 승리를 한 거예요.
1: 아, 그렇게 합리화를 해서.
2: 그때부터 예. 고려를 내 손으로 멸망시켜야 되겠다. 우리
1: 아,
2: 아빠의 원수.
1: 적개심을 애몬대에 가졌네요. 예.
2: 그렇죠.
1: 예.
2: 그래가지고 홍다구가 이 대를 이어가지고 몽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 제가 내비게이션 대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십시오. 황룡사의 그 목탑 있잖아요.
1: 어, 예, 있었죠.
2: 이, 지금 터만 있고.
1: 예, 예.
2: 이게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지거든요.
1: 아, 예.
2: 이게 홍다구가 이끌었던 몽골군에 의해가지고 불타가 없어졌어요.
1: 아.
2: 이 홍다구가 이끌었던, 내비해가지고 이끌었던 몽골군이 진도에 넘어가가지고 삼별초를 박살 내버리고 제주도까지 넘어가가지고 또 박살 내요.
1: 그리고 이제 대한해협까지.
2: 이때, 내가! 자, 지금부터 제가 홍다구예요.
1: 예.
2: 나 때문에 황룡사 다 불타고 나 때문에 삼별초 다 전멸당했는데 내가 확실하게 몽골 조정 원나라에게 내가 눈도장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지금 원세주 쿠빌라이 칸이 일본 정벌을 지금 원한다고 하니까 내가 고려, 같은 민족 그런 거 없어. 내가 이 고려인들을 닥달해가지고 고려인들에게 너 배 만들어, 배 만들어, 배 만들어. 어선은 어선이 아니라 함선을 단기간에 천척을 만들어가지고 아. 내가 갖다 바치겠다.
1: 아... 몽골을 위해서.
2: 몽골을 위해서.
1: 예, 예, 예.
2: 천척을 만들어요.
1: 실제로?
2: 실제로.
1: 오, 열심히 했네.
2: 그거를 예. 몽골이 와가지고 너희들 천척을 만들어라. 우리 배 타고 대한해가 건너야 된다.
1: 그렇죠.
2: 예. 이 말을 몽골이 직접 한 게 아니라
1: 예, 예.
2: 홍다구가.
1: 아,
2: 제가요. 닥달을 해가지고 제가 천척 이상을 공지 안에 제가 만들어서 받쳐드리겠습니다.
1: 썬다구, 썬다구.
2: 썬다구요?
1: 홍다구 진짜 윤덕영 못지 않네요, 진짜. 이상이네요, 이상. 예.
2: 그래요.
1: 예.
2: 근데 왜 근데 그 쿠빌라이 칸이, 예. 쿠빌라이 칸 원세조가 예. 그러면 무리에서까지 대한해협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대한해협이죠?
1: 아, 예.
2: 나오고
1: 아,
2: 있죠?
1: 예.
2: 얼굴이 거의 뭐 동그란 달덩어리인데,
1: 네네.
2: 왜 그러면 일본 정보를 나서게 됐냐라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1: 가나요?
2: 갑니다.
1: 예.
2: 자, 홍다구가 닥달, 닥달, 닥달 해가지고,
1: 예.
2: 어, 천척의 함선을 만들어서 여몽연합군 1차 어. 출발을 해요.
1: 어.
2: 그래서 마산 합포에서 출발하거든요.
1: 예.
2: 하기사 지금은 창원이죠. 마창진 합쳐졌기 때문에.
1: 아, 그렇지, 그렇지. 네. 합쳤죠.
2: 아휴, 그래봤자 롯데가
1: 잘. 아이, 알겠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NC 성적이 안 좋은데 자꾸
2: 그래요?
1: 하세요. 예.
2: 롯데 파이팅. 예, 한화가 1등이더라고요.
1: 근데 진행해 주시죠. 네. 예.
2: 하여간 마산 합포를 출발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뭐 맛보기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예. 그 창원 마산 합포죠.
1: 예.
2: 거기에서 이제 몽골 병사들이 왔는데 이제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몽골 병사들이 맛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푼 우물이 지금 나와 있는 몽고정이라는 우물이고 그 네. 우물로 만든 간장이 그 간장이다.
1: 그 간장이다.
2: 그 간장이다.
1: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어.
2: 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그 일본 정벌을 떠납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삼별처가 홍다구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1273년이잖아요.
1: 네.
2: 1년 후인 1274년에 출발을 해요. 대마도 찍고 싹 다 죽여버려요.
1: 네.
2: 그리고 이키섬이라고 또 찍고
1: 이키섬.
2: 그리고 지금의 하카타 후쿠오카가 있는 하카타요.
1: 예, 예, 예.
2: 저기 지금 큰 지도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한 지도를 보시면요.
1: 네.
2: 저것이 전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완벽한 항구예요. 저기가요.
1: 아.
2: 그러니까 동그랗게 푹 들어간 항만에
1: 예, 예.
2: 그 약간 삐죽하게 튀어나온 반도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그 방파제 역할까지 하거든요.
1: 어.
2: 그래서 완벽한 항구예요.
1: 아, 천연 방파제.
2: 천연 방파제, 천연 항구요. 저기에 상륙을 했는데,
1: 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1: 네.
2: 거의 도륙을 당할 수준까지 와요. 물론 기록이 서로 달라요. 몽골 측 기록과 일본 측 기록은 다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2: 근데 객관적으로 두 자료를 비교해 봐도 네. 일단은 몽골 여몽 연합군이 이긴 거는 거의 확실해요. 아, 객관적으로.
1: 예.
2: 왜냐하면 조때가요. 아,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서 막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덴노라고 하는 일본 측 표현에 따르면 천황은 있긴 있는데 거의 무슨 뭐
1: 허수아비?
2: 허수아비고 막부라고 하면은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네. 다스리는 군사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네, 네, 네.
2: 일단 미스테리. 객관적으로는 여몽 연합군이 하카타만 지금의 후쿠오카에 상륙해서 다 일단 이겨놨어요.
1: 네.
2: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상륙이 제일 힘들잖아. 상륙 작전에서 하카타만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1박을 해야 돼요. 근데 몽골군이 우리 저 배 위에서 할게요. 해버린 거예요.
1: 어, 몽골이요?
2: 몽골군
1: 어, 예,
2: 측에서.
1: 예, 예.
2: 우리 몽골군은 예. 하카타만 지금 후쿠오카에서 예. 땅 위에서 자는 게 아니라 배 위에 올라가서 할게.
1: 아, 그래요?
2: 한 거예요.
1: 네.
2: 그랬더니 당시 고려군을 지휘했던 고려군 총사령관이 이제 김방경 장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 어, 예.
2: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여기까지 하카타만 상륙을 했는데 예.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다 못 일본군이 못 오게 진지를 구축해야지
1: 구축해서.
2: 왜 배에 가냐.
1: 아, 약간 좀 물러나는 느낌이니까 배에 가서 잔다는
2: 이게
1: 거.
2: 왜 그럼 네. 몽골군이 그럼 다시 배 위로 올라가겠냐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주장들이. 정론은 없는데 네.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뭐냐면 네. 원래 배를 타고 왔던 몽골군 자체가 이 전쟁에 참가하기를 싫었던 병사들이었다.
1: 아, 애초에 의지가 없었다.
2: 태어나서 바다 처음 보잖아요.
1: 그렇죠. 좀 신경 그러니까 생소하고 불안했겠죠.
2: 예.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이었다. 야, 왜요? 너 이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 이게 배란 거고 이게 바다예요? 아, 저 침대 가라고. 아. 쿠빌라이 칸의 명령이라고. 아하하.
1: 아, 그랬을 수 있겠네요.
2: 그래서 예. 약간 뭐라고 해서 전투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잠이라도 편하게 자자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면은 적군들이 이제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1: 예.
2: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잡시다, 장군님. 아.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갔다는 설이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1: 아.
2: 그래서 배 위에 다 올라가요.
1: 예.
2: 그때가 언제였냐면 1274년도 지금으로 치면은 음력 7월, 양력 8월이었거든요. 큐슈, 여러분 그 여름에 태풍 시즌 때 항상 보는 게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남태평양에서 필리핀 앞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1: 어, 예.
2: 경로가 어디로 가느냐? 한반도로 올라오느냐? 대한해협으로 지나가느냐?
1: 선동환 예보관. 예, 예. 네.
2: 아니면 일본 대륙, 일본 열도를 통과하느냐? 인데 대부분 한반도로 올라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열도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큐슈 앞바다를 통과해요, 이렇게요.
1: 아, 태풍이요.
2: 태풍
1: 경로가. 예. 아까 근데 홍다구 씨랑 목소리 똑같은 것 같은데요.
2: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2: 자, 아르바이트로 제가 기상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어.
2: 하필이면 그때 바다에 배에 정박을 해놓고 그 위에 자고 있을 때,
1: 네.
2: 그때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1: 아.
2: 거의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1: 수장이. 그러면 실패인가요?
2: 완전 실패였어요.
1: 예, 예, 예. 그게 이제 1차 원정 실패한 거고, 또 나중에 2차 원정을 또 가는데. 예.
2: 1281년도에 이제 2차 원정을 떠납니다.
1: 네.
2: 원정을 떠난 계기는 뭐였냐면, 1차 원정 때 쿠빌라이 칸이 그 일본 정부에 나, 그래도 나이스하게 한번 물어나 보자 해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 보내가지고, 몽골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몽골의 칸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는 드릴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라고 이 사신을, 1차 사신을 보냈어요.
1: 예, 예, 예.
2: 그때는 일본이 보내줍니다. 너희들! 몽골로 돌아가라 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1차 실패한 다음에 약간 쿠빌라이 칸이 자존심을 상했나 봐요. 이것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쿠빌라이 칸의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당시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양쯔강 이남의 남송이라고 약간 잔존 세력이 또 송나라의 후속타를 만든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2: 이 남송을 먼저 멸망시키는 것이 쿠빌라이 칸의 목표였어요. 근데 1279년에 남송이 멸망해요. 결국에는 명나라에서. 됐다. 이제 우리 목표 끝. 잠깐만요.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아, 옆에 일본이요. 아, 일본 있지. 후쿠오카 거기.
1: 아, 네.
2: 그러면 사실 한번 더 물어봅니다.
1: 예.
2: 어이, 1차 원정 때 우리가 봐줘가지고 너희들 살아난 거니까, 이번에 너희들 진짜 항복해라.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일본에서 뭘 했게요?
1: 뭐 했나요?
2: 사신을 죽여버려요.
1: 아, 그래요?
2: 예. 딱 또, 왜냐면 1차 원정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약간 정신 승리한 거예요.
1: 예.
2: 덤비니까, 예. 몽골도 별거 아니다.
1: 예.
2: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예. 와, 들어와. 들어가 된 거예요.
1: 예.
2: 근데 2차 원정 때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1: 왜죠?
2: 왜냐하면 일본도 분명히 몽골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 알고.
1: 아, 이제 대비가 되니까.
2: 지금의 그 후쿠오카 하카타만의 방벽, 돌로 방벽을 쫙 상륙을 못하게 성을 쌓았어요.
1: 예, 예, 예.
2: 여러분, 지금도 혹시 후쿠오카 가시면요.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돈코츠 라면. 지금 당시 이제 그 일본이 만들었던 돌 방벽 흔적이 한 세 군데 남아있거든요.
1: 아, 남아있구나.
2: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1: 오.
2: 그거는 여러분들 라면 드시러 가시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보세요.
2: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방벽을 쌓아놓고 있던 상태였는데 2차 원정의 여몽연합군은 1차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안 넘었거든요. 2차는 10만 명이 넘어. 근데 문제는 머릿수만 많고 예. 대부분의 군사들은 어디서 충당했냐면 망한 남송 병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패잔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패잔병들도 바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일단 여몽연합군이 먼저 하카타만에 도착해요.
1: 예.
2: 저기요. 지금 저기 방벽이 설치돼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1: 예.
2: 야, 그러면 저 방벽이 없는 데로 한번 가보자 해서 배를 타고 우왕좌왕 우왕좌왕해요. 이거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시간을 끌어버려요. 그리고 남송의 패잔병들은 나중에 2차로 조인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1: 예, 예.
2: 되게 오기 싫었을걸요, 패잔병들이.
1: 그렇겠죠. 예.
2: 남송,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저기 홍콩 이쪽 지역에서 이제 출발했던 남송의 패잔병들 2차 지원부대는
1: 예.
2: 최대한 천천히 도착을 했어요.
1: 왜냐하면
2: 도착하면 이미 전쟁이 다 끝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 예.
2: 도착해보니까 아직 전쟁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전쟁도 시작 안 했냐? 아, 지금 방벽이 없는 데 찾고 있다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다가 또 태풍의 시절이 왔네요.
1: 또?
2: 또!
1: 그 타이밍에 또 태풍이 와요?
2: 우왕좌왕 하다가 또 시간을 다 까먹고 남송에서 올라온 패잔병까지 다 모인 이때 하필이면 또 태풍이 불어요.
1: 와, 일본 입장에선 뭐 태풍이 진짜... 신이 도운 느낌이었겠네요.
2: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인들은 요 1차, 2차 여몽연합군 그 일본 원정에서 자기가 이겼잖아요, 결과적으로.
1: 예.
2: 이때 도와줬던 태풍들을
1: 예.
2: 신의 태풍이다 해서 신풍이라고 불렀거든요.
1: 신풍.
2: 신풍을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가미카제가 돼버려요.
1: 가미카제?
2: 가미카제.
1: 2차 대전 때 자폭부대 가미카제잖아요.
2: 돌격.
1: 예.
2: 특공대, 가미카제 특공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풍
1: 아, 그래요?
2: 특공대요.
1: 그 뜻이에요?
2: 그러니까 일본을 살려준 특공대다.
1: 예,
2: 해가지고
1: 예.
2: 이제 그 일본 자살 특공대 이름을 신풍 특공대,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죠.
1: 아, 가미카제가 여기서 나왔구나.
2: 근데
1: 예.
2: 그 여담이지만 가미카제 특공대 특공대가요. 예. 일본 말로 하면 도코다이거든요.
1: 아, 그게 도코다이예요?
2: 네.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예.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뭐 홀로 가는 뭐 독불장군의 뜻으로
1: 그치?
2: 쓰이는데
1: 예.
2: 원래 어원은 정규부대가 아니라 홀로 가서 때려박는다 해가지고 예. 가미가제 독고다이에서 나온 독고다이거든요.
1: 가미가제에서 나온 거구나. 아, 이건 진짜 좀 지양해야겠네요.
2: 그렇죠. 여기는 그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예. 고려 몽골 연합군이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원정을 갔던 이야기가 이렇게 또 풍성한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2: 그래가지고
1: 풍당구도 알게 됐고.
2: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골 제국이 일본을 점령을 못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태풍, 날씨 때문이었다.
1: 그러네.
2: 아, 이거 얘기하려고.
1: 마지막에 부랴부랴 정리 포장하지 마세요.
2: 아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40분도 얘기한 거예요.
1: 마지막에 좀 본분을 되찾으셨네요.
2: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몽골 제국이
1: 그렇죠.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점령했지만 일본을 점령 못한 이유는 날씨 때문이었다.
1: 날씨 때문이다.
2: 날씨 때문이에요, 날씨 때문.
1: 원래 제목 이런 건 다 장치에 불과합니다.
2: 아, 그럼요. 네.
1: 알맹이
2: 여기 썸네일도 날씨로 올라갈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날씨와 전쟁. 다음에 또 예, 기회가 되면은 3편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2: 3편이요?
1: 나중에 기회
2: 아,
1: 봤어.
2: 예, 아, 네.
1: 기회 봤어. 뭐 날씨 안 좋을 때나
2: 네.
1: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올여름에 진짜 날씨 때문에 전쟁 못지않은 또 예,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좀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하면서 썬킴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반장을 보며 자라 이제는 잡지사에서 직접 박반장으로 활약 중이신 박광일 조선수사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조선수사반장다운 차림새네요.
6: 그렇죠. 굉장히 이제 여러 시대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죠. 예, 예. 뭐 조선, 그 다음에 서양의 그렇죠. 망토 막. 예.
1: 손목시계는 또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6: 그렇죠, 주고.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승사자들한테는.
1: 아, 시간. 빨리 네, 데려가야죠. 네.
6: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지역, 네. 뭐 진천에 사는 뭐 김모라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 몇 번지에. 네. 그러면은 데려오는 시각이 정확해야 돼요.
1: 아, 그 사람을 데리러
6: 그래서 좀 일찍 가면은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5분 뒤에 기다릴게. 네. 라고 하면 그 사이 이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근데 수사반장으로 소개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되시면 어떡해요?
6: 이게 지금 모자나 이런 느낌이 네. 저승사자 좀
1: 캐릭터를 확실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6: 네. 예.
1: 수사반장입니다. 예, 박반장님과 네. 함께하는 CSI 조선 사건 일지 특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기괴한 범죄 사건들을 만나볼 텐데요. 근데 이제 저승사자 얘기를 꺼내셨지만 오늘 좀 남량 특집으로 시작을 하실 생각이신지 저승사자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6: 남량 특집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어떤 시세에 좀 부화 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역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 최근의 흐름이라면
6: 케대헌
1: K-POP 데몬 헌터스 네. 보셨군요.
6: 거기에 보면 이제 헌트릭스가 한 축을 이루지만 또 이제 악의 축을 이루는 게 사자 보이즈잖아요.
1: 사자 보이즈라는 저승사자 그룹이 있죠.
6: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자 그룹에서 사자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거기 보면 응원봉에 보니까 라이언 사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1: 동물 사자가 있더라고요.
6: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발음으로서 사자라는 말에 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자 보이즈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예, 예. 전체적인 역할로 본다면 저승사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 보이즈의 사자들은 그 사자들이로 해석을 한다면 저승사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저승사자들이 갓하고 그다음에 검은색 도포를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1: 저승사자는 뭐 국룰이죠.
6: 네, 이제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조선시대 어느 시대에 딱 도착을 해서 야 누구야 저기 김진사 너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누구세요?
1: 아 조선 사람들은 누구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6: 누구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1: 왜요?
6: 아, 야 이거 보고 또 모르냐 그러면 아니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그거 못 맸네. 이런 톤으로 의외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검은 옷을 입는 게 아닌가요?
6: 그렇죠.
1: 아, 그럼 저승사자 자체가 세상에 있다고 믿는 건가요? 뭐 진실이라는 게 있나요?
6: 저승사자는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1: 아,
6: 왜냐하면
1: 아, 예.
6: 저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네. 널리 쓰이는 말이잖아요.
1: 아, 그렇죠.
6: 그러니까 저승, 이승이 한자말이 아니라 조금 우리말하고 한자가 좀 섞인 말이거든요.
1: 네.
6: 이생, 이승, 네. 저생, 저승.
1: 그렇죠, 그렇죠.
6: 그러니까 죽은 다음 죽은 쪽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로 뭔가 떠난다라는 생각을 했고 고대 중국의 이제 도교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보면은 네. 누군가가 데리러 온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1: 아, 도교나 이런 쪽에서 네,
6: 샤먼에서도 무속에서도 예.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뭐 삼사자 그다음에 일곱사자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무속에 보면 노름판이 여러 판이 있잖아요. 네. 놀이판이 여러 판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 노름판이 있어요.
1: 아.
6: 그럼 사자 노름판에서 사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북청사자놀이 같은 경우 진짜 사자가 나와요.
1: 진짜 사자죠, 그건.
6: 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악기를 뭐 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사자놀음 가운데 일부, 그러니까 서울하고 황해도 지역의 구판에서는 그게 저승사자를 위한 판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6: 네.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라는 게 네. 이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라는 게 네.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 거죠.
1: 아, 그럼 문화나 어떤 그림 같은 거에 저승사자를 묘사한 게 있겠네요.
6: 그렇죠.
1: 근데 그게 검정 코스튬은 아니다.
6: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승사자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보내는 양반을 이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승사자 누가 보낼까? 그랬더니 지옥이 불교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열 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 관할하는 네. 염라대왕이 보내는 거예요.
1: 아, 염라대왕.
6: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원래 이제 인도의 야마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그게 도교의 채택이 되고 불교에 습합하면서 염라대왕이 됐는데
1: 예.
6: 지옥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1: 아, 예.
6: 그러니까 염라대왕이잖아요.
1: 그렇죠.
6: 왕이잖아요.
1: 예.
6: 그럼 왕이 보내는 사람은?
1: 왕이 누구 보내요?
6: 그러면은 그게 관리잖아요.
1: 예, 관리자.
6: 그럼 관리면 네. 그럼 그 당시 관리복장?
1: 아, 관리 복장을 입었다고요?
6: 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검정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6: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네. 우리나라 이제 저승사자나 중국의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복의 옷 또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1: 네.
6: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저승사자가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1: 아, 1970, 80년대.
6: 네.
1: 어떤 프로그램인가?
6: 전설의
1: 고향.
6: 네. 이 이야기는
1: 아! 전설의 고향.
6: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항상 끝에 내레이션 나오잖아요.
1: 아, 예, 그쵸.
6: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빛깔이 검은 옷이었죠. 당시 상복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입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6: 상복. 그러면 상복을 검은색으로 입었다면은 아, 조선시대 사람이면 뭘 써야 되냐면 갓을 써야 되니까.
1: 아.
6: 갓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면,
1: 아, 예.
6: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어쩌고 죽음, 그 다음에 저승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테고 거기에 이제 다크서클까지
1: 그렇죠.
6: 이제 내려왔으면 예. 이제 저승이
1: 속해 있는 예.
6: 그래서 계속해서 바쁘니까 사실 저 다크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1: 야근 많이 하고 출장 예. 많이 다니고 예.
6: 주로 야근하시잖아요.
1: 예.
6: 아, 낮에 나타나면 좀 힘드니까.
1: 예.
6: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니까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민속에 7, 80년대 민속에 저 의미가 채택이 됩니다.
1: 전설의 고향이 진짜 시초라는 거죠.
6: 네. 아.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시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지역에서 상여를 만든 적이 있어요.
1: 네.
6: 그럼 상여에 보면은 저승으로 데려가는 여러 존재들이 표현되거든요.
1: 네, 네.
6: 근데 거기에 저승사자 꼭두가 네. 실제로 저 모양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1: 아,
6: 그러니까 벌써 그럼요. 방송이 예. 이제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1: 그러네,
6: 시작했고
1: 그러네.
6: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승사자가 하나의 어떤
1: 생각해보면 되게 단기간에 이미지로. 퍼졌네요. 그
6: 그렇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하나 있긴 하죠.
1: 뭘 짚고 넘어가죠?
6: 우리나라 전통의 상복은
1: 예.
6: 흰색이죠.
1: 아,
6: 그래서 3.1운동 3.1운동 당시에 보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1: 예.
6: 게 이게 백이민족이어서가 아니라
1: 예.
6: 고종의 국장에 참례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상복을 입고 오느라고
1: 아.
6: 흰 갓에다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1: 상복을 입으신 거구나.
6: 그렇습니다.
1: 일상복이 아니라.
6: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상복은 흰색이었는데
1: 아.
6: 서양은 19세기부터 상복하면 검은색 그리고 이제 검은색 양복을
1: 그렇죠.
6: 들여오게 되니까
1: 예, 예.
6: 사실은 이제 양복을 입을 때는 검은색을 입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 이제 여성들의 옷에 침투를 해서
1: 네.
6: 지금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검은색으로 된 한복 같은 걸로 상복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전통, 우리 전통도 아니고 네. 또 서양의 전통도 아니에요.
1: 네.
6: 그러니까 양복이나 양장을 입을 때는 검은색이 맞고 또 한복이나 한복 스타일로 입을 때는 흰 옷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또 벌써 그럭저럭 한 100년이 흘러버렸어요.
1: 그러네요.
6: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데 이렇게 예.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다.
1: 진짜 전통을 아는 건또 중요하니까요.
6: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저승사자를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1: 저승사자 어떻게 피하나요?
6: 그 저기 삼천갑자 동방사 그 양반이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1: 어떻게 피했죠?
6: 그 저승사자 오면 도망가고 저승사자 오면 도망가. 그래서 저승사자가 도저히 얘 못 네. 잡겠다라고 해갖고 한탄하면서 탄천에서 이렇게 숯 빨고 있었더니 네. 그랬더니 동방석이 지나가다가 네.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숯을 네. 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 때는 숯인데 빨아봤자 검은색 그대로잖아요.
1: 그렇죠. 네.
6: 내가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아도 처음 봤다라고 해서 저승사자 확 잡아가거든요. 동방석을.
1: 아,
6: 그래서 거기가 네. 탄천이에요. 잠실 옆에.
1: 아, 석탄할 때 탄차 써서 네, 수탄차.
6: 그, 그때 이제 예. 목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수치를 예,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다니기도 해서 원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라대왕도 알 거 아니에요.
1: 알죠.
6: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명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명은 직부사자라고 예, 해서 예, 예. 도착하면은 너 이제 죽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감제사자라고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1: 아, 지키는 사람 도망갈까 봐요.
6: 네. 그래서 혹시
1: 2인 1조 시스템이다.
6: 그래서 네.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만약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으시다면은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이제 우리 샤먼은 더 강력해서 네. 기본적으로 세 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계 그 저승사자냐 예, 예. 아니면 불교계 저승사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피할 방법을 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미디어에서 그려진 저승사자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 오리지널 저승사자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곽치식 작가랑 캐대원 특집을 했는데 그때 까치호랑 얘기로 한 50분 하시느라 네. 저승사자를 못 만났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대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네.
1: 자,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현실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 조선시대의 기괴한 사건, 예, 찾아오신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선생님?
6: 네, 그 조선시대 좀 엽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건을 좀 찾아왔습니다.
1: 예, 근데 흥미롭군요.
6: 예,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잘못된 신념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1: 예.
6: 일단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이제 반송방에 있었던 유세청이라는 집에 10살 된 여자 어린아이 종이 있었는데
1: 예.
6: 어떤 사람한테 산속으로 유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을 유인을 해간 거죠. 아이를.
1: 납치를
6: 해간 거죠. 예.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봤더니 두 손가락이 잘려 있고요. 심지어는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에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갔으나 겨우 살려냈다.
1: 아, 살긴 살았구나. 네,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6: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6: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남부, 그러니까 이번엔 남부 그 명찰방에서
1: 예.
6: 전 영춘형과 이성의 계집 중 그러니까 3살 된 아이인데 잃어버렸다가 또 찾은 거예요.
1: 예.
6: 그런데 그 아이도 역시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잘려 있었던 겁니다.
1: 이게 지금 동일범은 아니고?
6: 동일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1: 아까 유세청이라고 하셨는데
6: 네.
1: 유세침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6: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잘렸는데 아니 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잘랐을까?
1: 그러게요.
6: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성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래 사람들이 이제 병을 얻었는데
1: 네.
6: 아이의 손가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1: 믿었다라고
6: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처음에는 오작인 그 다음에 이제 거린에게 많은 값을 주고 그 손가락을 사들였대요. 오작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네. 시신을 걷어서 묻는 사람.
1: 네. 아. 시신 손가락을
6: 그래서 처음에는 시신 손가락을 했던 것 같아요.
1: 오작인이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6: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네. 산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었던
1: 거린.
6: 여종 네. 그다음에 거린
1: 네.
6: 이런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손가락을 잘랐다 이 얘기가 이제 퍼져 나간 거고요.
1: 예, 예.
6: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성부에서 이들 참수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예. 라고 했지만 네. 결국 여기 범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제 사건, 즉 범인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 예.
6: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이다.
1: 아, 그렇죠.
6: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돼.
1: 아니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가락 따서 약간 피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장면은 봤는데
6: 그게 문제일 거예요.
1: 어?
6: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네. 그 장면을 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그 집 아들, 딸이 뭐 하냐면 은 네. 손가락 따가지고 네. 피를 흘려서 드시게 합니다.
1: 네.
6: 그러면 은 낫게 되었다. 그럼 나라에서 어떡하죠? 정문을 내립니다. 아, 이 집은 효자가 있다, 효부가 있다, 효녀가 있다.
1: 아, 그걸 높여주는구나.
6: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 예.
6: 그러면은 머릿속에 예. 하다하다 약이 안 됐을 때 그 집 아들이 뭘 했다? 손가락 땄다.
1: 땄다.
6: 그렇다면 손가락이?
1: 아, 그 피, 아, 둘 다 이제 거짓 정보지만.
6: 네.
1: 피가 핵심이면 차라리 나은데.
6: 그렇죠.
1: 손가락을 핵심이라고 보면.
6: 그렇죠.
1: 안 되지.
6: 손가락을 핵심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아.
6: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순간에 뭔가 잘못된 의학 지식이 퍼지면.
1: 네.
6: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구나를 보여준
1: 어허...
6: 안타까운 엽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도 거창현 산호 금석이 그 어미가 갑자기 죽게 되자 제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였는데 그 어미가 다시 깨어났다. 금석이 어미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본래 향당의 칭찬을 받았었는데 관찰사가 장계하여 아르니 정문과 복후를 명하였다. 나라에서 칭찬해줬다.
6: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효자문을 아... 세워주는 건데
1: 예.
6: 실제로 제가 실록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수백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 효부로 효녀로 어떻게 보면 그 포상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효성을 하고 부모님의

0: 집, 충청도 어느 집안에서 예, 예, 예. 이 집, 그러니까 충청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에서 그리고 이 집이 그 목장도 아닐 거고 그런데 13마리가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금령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령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0: 그렇죠. 거죠? 식용으로 쓰는 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흉년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런데 여기에 등장했던 소의 죽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양반들이나 아니면 소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소를 잡으려면은 그 지역의 사또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소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보통은 기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소가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1: 일을 할 수 없습니다.
0: 일을 할 수 없다.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얘는 이런 이유로 죽은 것 같다.
1: 그냥 혼자 뭐 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죽었다.
0: 죽어서 그러니까 크게 부상을 입거나 죽어서 더 이상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러면 얘를 잡아야겠다. 도살해야겠다. 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26년 동안 이 13건의 이제 도살 허가를 받은 이 집에
1: 한 집에서 13건이나 지금 이건 수상하지. 오케이.
0: 그래서
1: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의 증상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은 다리가 잘렸다, 절각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아니면 병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1: 사유.
0: 사유서를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부득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발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원서를 올립니다. 그럼 그 청원서가 통과가 돼야 이제 불법이 아니거든요. 불법이 아닌데 당시 이 집에서 이 13건의 도살 허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봤더니 첫 번째는 먹이를 먹지 않고 애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3건.
1: 세 번이나.
0: 그 다음에 옆집 소에게 받쳐서 얘가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한다. 4번.
1: 아, 그게 한 번 있기도 어려운 일인데.
0: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뒷다리를 절름거린다. 한 번. 그 다음에 복부 팽창. 그래서 얘가 지금 아픈 것 같다. 한 번. 그 다음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1: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야?
0: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한 게 호랑이에게 물린 것 같다? 한 번.
1: 물린 것 같다는 또 뭐야? 호랑이한테 물리면 끝이지.
0: 그래서 호랑이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었으면 도살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한 번. 제일 신기한 거. 곱비에 감겨 죽었다 두 건.
1: 곱비에 소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
0: 혼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놨는데 지가 감고 죽었다 두 건.
1: 아, 이거 냄새 나는데요.
0: 그렇죠.
1: 불인데요.
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서를 제작을 해야지만 도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한 집에서 이렇게 13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사또가 바로 사람 보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두 건은 넘어갔는데 세 번째쯤 되면은 이거 수상한데 왜냐 그 문서가 다 남아 있고 사또는 한 1, 2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왜 이 집만 이렇게 소가 다치거나 죽어?
1: 가서 감사해.
0: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람 보내서 그러면은 소 곱비의 문제며 그다음에 호랑이는 언제 나타났으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는 소가 어지간하면 옆집 소랑 안 싸우거든요.
1: 그렇죠. 집안에서 키우는데 뭘 싸울 일이 뭐 있어요.
0: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다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1: 아, 이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0: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처음에 양반은 한번 시도를 해봤겠죠. 우리 소가 예를 들어서 소에 받쳤, 저기 옆집 소에 받쳤다, 소에 받쳤다. 아니면 호랑이한테 물렸다. 근데 사또가 뭐라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까다롭게 구는 경우에 이쪽에서 중간에 일종의 브로커를 세웁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일입니까? 소가 다쳤다는데. 그 나와서 오는데 그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비스라고 돈 좀 보내겠습니다. 요래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1: 뇌물이네, 뇌물.
0: 그렇죠. 그걸 이제 브로커가 가져가서 이제 사또에게 전달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를 받겠죠.
1: 그렇죠. 간을 본 거죠.
0: 근데 이게 이 동네는 받아들여졌나 봐요.
1: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0: 그렇죠. 그럼 이제 후임 사또가 왔을 때 그런 일이 또 왔잖아요. 후임 사또가

0: 이게 뭐가, 뭐가 그렇다? 그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아, 그 집 사람 솔직합니다.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네. 또는 네. 이런 일이 있는데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럼 브로커가 다 먹은 건가요? 아니면 사또까지 간 건가요?
0: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1: 알 수 없고. 와.
0: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어지간한 네. 거면은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또의 그 태도인데요.
1: 그렇죠.
0: 여기서 사또가 네.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나 조사하겠다.
1: 올바른 사또. 예.
0: 일까요?
1: 아닌가 보죠.
0: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예, 예. 올바른 사또일 수도 있죠.
1: 네 이놈, 이 브로커 이놈. 네이놈
0: 하면서 예. 브로커뿐만 아니라 그 집 양마까지 그쵸, 잡아다가 그쵸. 니들이 감히 관을 속여? 라고도 할 수 있는 사또가 있으나
1: 네.
0: 사실은 네 이놈 하면은 뭐가 올라가냐면
1: 뭔가 올라가요?
0: 뇌물 액수가 올라가죠.
1: 아, 오히려 그런 사또가 악용을 해서
0: 그렇죠.
1: 좀 돈 필요할 때
0: 그렇죠.
1: 네 이놈 하는 거죠.
0: 그렇죠.
1: 아,
0: 그러니까 이 눈치 게임이 이제 사또와 소를 잡으려는 양반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브로커 이 세 사이에 그 브로커는 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0: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통과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 13건입니다.
0: 그러면서 26년 동안
1: 아.
0: 13건이나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사실은 조선시대 소가 다쳤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1: 아.
0: 이게 실록에도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어느 정읍 같은 경우는 한 고을에서 여러 마리가 갑자기 발을 다쳤다. 조사해라라는 그런 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1: 수상하다.
0: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실록까지 올라간 거면은.
1: 문제가 큰 거죠.
0: 이거는 이제 조사가 들어갔을
1: 그렇죠,
0: 거고
1: 그렇죠.
0: 아마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1: 8시 뉴스에 나온 거죠.
0: 네, 네. 오늘 저기 정읍 지역에서 소 여러 마리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지금 그 경복궁에서는 준인상 조사가 들어갔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포도청에서는 각지의 관찰사에게 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정건데 이게 13건이면
1: 네.
0: 보통 한 마리를 도살하겠다고 하고
1: 네.
0: 여러 마리를 도살하는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왜냐하면 한 마리 허가를 받았는데
1: 허가 한번
0: 일단 한번 잡아서 없애버리고 소를 잡고 또 이제 문제가 되면 한 마리 소 잡은 거라고 해서 두 번째 소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1: 더 많았을 수 있겠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소를 잡고 훨씬 더 많은 수의
1: 도축을 한 거죠.
0: 예, 네. 그럼 어떤 그 비리 건수가
1: 그러니까
0: 있을 수 있는.
1: 그러니까 소고기를 밀매한 거죠, 이 집이.
0: 조선시대 왜 이렇게 소가 다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할까를 혹시 기사라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1: 예, 예.
0: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예.
0: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금량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법, 사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은 내 눈앞에 농사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농사보다는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소를 잡으면 소 가죽을 팔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염두에 두고
1: 네.
0: 정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원칙 속에서
1: 네.
0: 법이 이루어지고 그 원칙이 약간 일생 좀 민생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이 부분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일반 백성들은 또 어기지도 못하고
1: 그렇지.
0: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1: 네.
0: 그 법의 빈틈을 이용을 했구나.
1: 아, 맞네요.
0: 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도 자체의 어떤 비합리성과
0: 그렇죠.
1: 높으신 분들의 부도덕성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충청도 한 집안의 연쇄 사루 사건이었습니다. 예. 박광일 반장님과 함께 조선의 기괴하고 또 뭐랄까요? 예, 좀 흥미로운 사건들
0: 네.
1: 예, 살펴봤습니다. 내년 여름에 또 한번 범죄 특집 갔을 준비 하시고요.
0: 네.
1: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유독 초여름부터 무더웠던 올해 좀 서늘한 느낌이라도 받으시라고 조선의 기괴한 범죄들을 2주에 걸쳐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흉흉하면 엽기적인 범죄들이 생기는 거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에 만연한 범죄들도 먼 미래에는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유형으로 보이려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하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라면서 군안에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대표는 사퇴 선언 1시간 후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입장을 올렸고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친청 친문연대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과 재선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고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오늘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최고위의 발언인데요.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5: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1: 예, 자, 정청래 대표의 사퇴의변의 모습을 들으셨는데 더 전해 주실까요?
3: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당대표직을 예상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에 물러나는 건 결국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라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라고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1: 예. 또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퇴원을 했고 당무에 복귀했는데 오후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3: 네. 복귀 일성은 사실상 사퇴 거부였습니다.
1: 예.
3: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당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요. 당대표 마음대로 할 문제도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도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3: 또 당내 기강 확립을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당을 흔드는 행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내 일각을 향한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양당 대표가 오늘 뉴스의 신스틸러들인데 하나만 알아도 얘기할 게 많은데 두 개가 엄청 크네요. 자, 일단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4: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예. 장동희 대표는 퇴원하고 최태 브라더스 오늘의
1: 야 최태 브라더스
4: 최태 브라더스
1: 예.
4: 그런데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정청래 예. 대표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원당규에 연임하고자 하는 당대표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는 규정은 없어요.
1: 그렇군요.
4: 예. 공직에 출마할 때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는 기한은 있거든요.
1: 예.
4: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전례에 따른 거죠. 전준희가 내일 모레 구성이 되는데
1: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4: 예, 이틀 전에 그 사퇴한 전례를 따른 건데요. 이거는 뭐 오늘 그 퇴임사를 보면 저는 뭐 대선 출정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1: 대선 출정식
4: 본인의,
1: 보는 줄?
4: 예, 예. 야망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 투명하게.
4: 예, 예. 투명하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연임 출마는 당연한 걸로 그 출마의 변처럼 저는 읽었습니다.
1: 예, 장 소장님.
6: 첫 번째 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1: 누가요?
6: 청청래 대표.
1: 왜 거짓말해요? 무슨 거짓말이죠?
6: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 원보이스를 예. 내기 위해서 예. 내가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6: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피노키오 생각이 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7: 예.
6: 이 우리 아까 나온 영상 플레이스 나온 정청래 대표의 이 말이 있잖아요.
7: 예.
6: 여기에 전 주어를 잘못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7: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6: 주어가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김어준 씨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김어준 씨와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김어준 씨가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4: 이러쿵 저러쿵.
7: 그럼 그렇게 두 분이 왜 이렇게 오늘 둘이 잘 맞아?
6: 그래서
7: 이러쿵 저러쿵 해도
6: 본 마음을 숨긴 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동혁 대표 사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하면서 한 얘기는 좀 웃겨요. 뭐냐면
7: 웃겨요.
6: 당대표 거치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7: 그렇죠.
6: 한동훈 당대표 거치를 장동혁 대표가 결정적으로 등에 칼을 꽂았어요. 최고위원 사퇴함으로써
7: 예.
6: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자기는 그래놓고 또 자기가 당대표 되니까 이거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최고위원들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당의 기강 얘기했잖아요.
7: 기강.
6: 기강 확립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당무감사위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다 그럼 뭐 탈당 공고 제명할 건가요? 고작 이게 한 엿새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해낸 게 가만두지 않겠어. 나한테 대들고 까부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그냥 처단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역시 장동현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7: 사실 기강이라는 단어는 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당내 문제에 있어서 기강을 잡겠다 이건 좀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니에요?
4: 할 수는 있는데
7: 예.
4: 당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때
7: 예.
4: 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잘못을 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당무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반응이 나올 수 있죠.
7: 예.
4: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미 리더십은 붕괴 상태잖아요. 다들 얘기하는 건 시점의 문제다만 얘기하는데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7: 예.
4: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자리가 표가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성권 의원 주최 토론회에 막 한동훈 의원 가서 예. 막 너무 화기애애하고 즐겁잖아요.
7: 예.
4: 오세훈 시장 또 뭐 강연했잖아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나 빼고 다 행복하네 지금. 안 되겠다 퇴원해야지.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나오자마자 기강 확립 당 쇄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얘긴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요?
7: 자, 곽우신 기자님.
8: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네. 수석 대변인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물어봤거든요. 이
7: 국민의힘?
8: 기강이라는 네. 게 무슨 기강이냐, 말씀이냐?
7: 무슨
8: 혹시 윤리위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거냐?
7: 네.
8: 아, 그런 거 아니다.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했거든요.
7: 뭐 이런 거예요, 그냥.
8: 네, 원론적인 차원에서 과연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7: 예.
8: 그리고 계속 오늘 장 대표가 강조한 게 당원 중심주의거든요.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내 기류에 굳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정우식 원내대표가 오늘도 낮에 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여기서도 대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7: 예.
8: 원내에서의 흔들리는 게 좀 심하자.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기반 삼아서 버텨보겠다. 이런 거를 뿌리가 되는데 모여하게 양당 대표가 모두 굉장히
7: 그러니까.
8: 당심을 한
7: 당원 당원.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당원.
6: 거듭 얘기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고 국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 예.
6: 당비 낸다라는 걸 가속 강조하는데 예.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년 8월 달까지 네. 거의 매일 매시간 네. 언제 그만둘 거지? 그만둬라. 막 계속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7: 저희도 내년까지 계속 아이템 달아야 돼요.
6: 그러니까.
7: 아, 근데 아이템 좀 바꿔야 돼. 맨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 이거 계속 이거 진짜 외우겠어 이제.
6: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에게도 그게 좋지 않아요. 어쨌든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는 매듭 짓고 가야 돼요. 예.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4: 정말 맞아 안 하는 것 같아요.
6: 요즘 안 해요.
4: 지방선거 전에는 전당원 투표하자, 맞아요. 의원직 걸어라, 막 뭘 그렇죠. 걸어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는 것 같아.
6: 불리하다고 생각.
4: 그런데 결론은 오늘 일상은 난 죽어도 못 물러나.
6: 그렇죠.
4: 배째 예. 뭐 이런 그 정도.
7: 자 이따가 또 노코트에서 많이 또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또 원구성을 해야 돼요. 이제 후기. 하반기 국회. 근데 여야 원내대표 만났는데 결렬이 됐어요. 핵심은 법사위원장. 맞습니까?
8: 네, 맞습니다. 원구성 협상 오늘도 결렬이 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만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결렬이 됐는데요.
7: 예?
8: 민주당은 이미 원구성 기한을 넘긴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한변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법사위 탈영만 하면 시간을 끌 동안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7: 예.
8: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7: 예.
8: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있어서 당분간 원구성 충돌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예, 자,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로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제 26일,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시한을 못 받고, 안 하면 우리가 다 한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김일종 의원님 현재 상황, 촉으로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4: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게 되면 두 번째거든요. 21대 국회에서 해봤잖아요.
7: 예.
4: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죠.
7: 예.
4: 그래서, 하반기 21대 하반기에는 다시 또 이제 타협을 통해서 상임위 배분을 했었죠.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것 같고요.
7: 예?
4: 저희가 또 요즘에 지지율 상황도 있는데 민심도 살펴야죠. 다만 법사위는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7: 아, 그래요?
4: 예. 그래서 법사위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 가지고 최대한 타협을 하는 게 그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7: 예.
6: 그 상임위 뭐 배분 원구성 협상 지연 사례는 많아요. 그러니까 최장적으로 92년도 국회에서는 125일 동안 원구성 협상이 지연된 적도 있어요.
7: 바꿔 말하면 원구성 안 해도 일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6: 그렇죠. 뭐 임기 개시 후 뭐 5일 내에 뭐 7일 내에 하도록 네. 되어 있지만은 그거 지킨 적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고 국회법이 아니면 또 전례와 갈래에 따라서 막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7: 예.
6: 그렇죠, 의원님?
4: 법 위에 여야 그쵸, 협의가 합의. 먼저 우선이죠.
6: 합의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솔직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국회의장직을 뭐 자신들이 가져갔을 때 본인들은 법사위원장직 달라고 그게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그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주옥 같은 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7: 김착교로.
6: 그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국회법대로 하겠다. 우린 절대로 못 준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지도 않냐. 그렇게 말씀드려요.
7: 근데 이제 그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다 독식을 하면 이제 야당의 공격 프레임, 그러니까 국회도 입법 독주한다. 그게 더 강화될,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하 상임위를 하기에도 좀 부담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게 어때요? 과거신 기자.
8: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7: 네.
8: 그러니까 결국 여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그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도 여당에다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7: 예.
8: 전략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국민의힘이.
8: 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3선 이상쯤 되는 의원들, 그러니까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어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7: 프로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8: 예, 또 내준다고 아, 우리도 좀 해야지 또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7: 예.
8: 원내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일단은 강공으로 가고 있는데
7: 예.
8: 최종적인 타협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처음에는 법사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다시 양보하는 식으로 하고 대신에 조금 더 알짜배기 상임위원을 좀 더 갖고 오는 식의 이야기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7: 예.
8: 어디까지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 예.
6: 근데 저는 이제 관례와 전례 다 없애고
7: 예.
6: 그냥 다수당이 그냥 상임위원장
7: 다
6: 독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7: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여당 책임론으로 큰 그림. 야 무서운 장성장님
6: 눈치챘어요?
7: 네 그럼요. 다 보여 이제.
6: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딱 걸렸어.
4: 미국처럼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7: 예.
4: 사실 15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가져갔어요. 법사위도 그렇고.
7: 예.
4: 그러다가 이제 16대 이후부터는 조금 뭐 핑퐁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7: 예.
4: 인생 법안까지 여야 이견 없는 것까지 워낙 필리버스터 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괴롭힌 측면이 없지 않죠. 예. 그러니까 법사위는 할 일도 많으니까 일단 민주당에게 양보하시고 나머지 상임위 가지고 타협안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18개를 다 가져가요?
7: 법사 얘기는 한 2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6: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냥 여당이 가져간다. 아니면 다수당이 가져간다.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가지고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민생법안을 처리 못하고 국회가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비판을 듣습니다. 2년마다 듣는 것도 지겹지 않냐 그런 생각 들어요.
7: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굵직한 정책 의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정책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는 질문에 답했군요.
8: 네. 노동이나 세제, 주택 같은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7: 아니다.
8: 했습니다.
7: 네, 선을 아니다. 그었다.
8: 그렇습니다. 큰 정책 전환보다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듣고 보완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7: 예.
8: 그러면서 이제 정책 얘기했던 게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였습니다. 제2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인은 그대로 두고 지방의 새 클러스터를 추가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7: 요즘 반도체 용인가 좋으니까 더 짓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가 보네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있었는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닥치고 져야 된다. 닥치고 공급 이런 겁니까?
8: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닥공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공급 확대를 강하게 말했는데요. 수도권 주택 문제 그리고 닥치고 지어야 한다라며 최근 수도권 집값 불안의 배경으로는 2023년부터 4년까지 PF 부실 또 고금리에 따른 공급 위축을 지적했습니다.
7: 예.
8: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 40%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7: 예.
8: 그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세제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수도권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 예, 자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이 또 SNS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직접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4: 일단 출말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세제 공급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문가나 뭐 정부 부처 국민 참여하는 토론회도 공개 토론도 하겠다. 뭐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요.
7: 예.
4: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다. 본인도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도 소회도 밝혔는데
7: 예. 네,
4: 그런 게 고민이 상당히 크구나. 이제 다만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도 안 된다. 뭐 공업지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2030년까지 135만 원가 착공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계속 발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 예.
4: 폐교나 또 공공기관 소유 부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닭공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은 좀 깨알같이 하신 것 같은데
7: 예.
4: 7월 말에 발표할 그 내용이 참 궁금하긴 하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7: 예.
6: 주택 공급 중요한데 예.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제4, 제5 신도시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대규모로 짓게 되면 저 일산 같은 곳의 집값은 더 떨어지거든요.
7: 일산 거주자시죠?
6: 네. 서울 집값을 잡아야지. 그러면 서울에다가 지어야지. 왜 서울 주변에다가 왜 집을 네. 지어가지고
7: 네.
6: 일산 같은 고양시에 피해를 주는지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7: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일산 국회의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뛰시는 거 보니까.
6: 저는 공직을 할 생각 아니 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7: 예,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6: 그리고 용산 같은데 네. 정말 거기 교통도 좋고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폐정비창 같은 거 있잖아요.
7: 예.
6: 그거를 좀 임대주택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네. 공공임대주택을 그 지역에다 하면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7: 예.
6: 이분은 그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는 애드립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자 회견이나 토론회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 김용모 실장이?
6: 네, 왜냐하면 세제 주택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천양지차예요. 결국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특히 한강 벨트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여가지고 서울시장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세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정말 현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인식 자체가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반도체 클러스터 거의 호남에 짓겠다라고 이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2028년, 2030년 총선 대선 이거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에 지으면요 민주당 폭망합니다.
7: 어 근거는?
6: 호남을 제외하고 네. 전 지역이 아. 민주당에 대한 비토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니 여기에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왜 호남에 보내느냐. 영남에서는 아니 우리 영남에 여기 뭐 원전도 가까이 있어서 전력도 풍부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우리 영남에다 지어줘야지 호남 정권이다 보니까 또 호남에 하는구나.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 다 이 부분 결정에 대해서는 다 비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캠페인하기 정말 좋습니다. 역시 호남만 챙기는구나. 경제 논리보다는 지역적인 논리, 이념적인 논리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확 프레임을 가져가 봐요. 선거 못 치웁니다.
7: 벌써 총선 시작된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자, 김유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6: 위험한 지금 발상이에요.
4: 음모론적 발상이고요.
6: 음모론? 아니, 그렇게 프레임 가져가면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4: 아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6: 네. 왜 호남만 그러면.
4: 이 정도 못 합니까?
6: 왜 호남
4: 수도권 충청 아니 호남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 어떻게 반드시
4: 호남 아니 보세요 맞죠. 호남만 그럼 호남 정권입니까 지금이 역차별입니까 호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7: 예.
4: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김영호 실장도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짓는 게 왜 2028년 총선 대선까지도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6: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당하기가 쉽다니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표용지 부실 이 건과 관련해서 투표용지도 관리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호남에만 반도체 공장 그 호황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하고 싶어하는 거 왜 호남에만 호남 사람들만 뭐 일자리 챙겨주나?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고. 나중에 지어드릴게요. 안 통해요.
7: 박우신 기자님 안 통합니까?
9: 저는 사실 이게 반도체 분야가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감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호남에 반도체를 지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당으로서 여권으로 다른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건 없느냐. 사실 다른 지역들 수건 사업도 많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확 뒤집어질까? 이게 뭔가 어떤 단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또 여권이 그렇게 좀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든 지역 중에서 호남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또 사실이고 호남이 어쨌든 뭔가 호재가 필요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정권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대단히 악재가 될까 싶긴 합니다.
7: 알겠습니다. 저는.
6: 대단한 악재가 됩니다.
7: 1년 10개월 후에 우리 장성철 소장의 예언이 현실화될지.
6: 맞다.
7: 계속 2년 동안 계속 해주셔야 돼요.
6: 호남에는 500주를 투자하고 우리 지역에는 뭐 1조. 뭐
7: 선대 위원장이야 벌써.
4: 장성철 나빠요.
6: 죄송합니다.
7: 자, 뭐 마무리는 짧게 내일 그 멕시코 월드컵 그 남아공과 내일 오전 10시 하는데 우리 과구신 기자.
9: 네.
7: 아, 남아공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남아공.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9: 저 1대 0 예상합니다.
7: 1대 0을 어떻게, 누가 이겨요?
9: 네? 아, 저희가 이기죠.
7: 아, 저희가. 네, 대한민국, 당연한 겁니까?
9: 네, 저희가
7: 1대 0? 왜 이렇게 짜? 네. 1대 0.
9: 아, 그, 멕시코랑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엄청 잘하시는데.
7: 야, 그럼 이게, 그냥.
9: 아, 선수의 개인기로. 네.
7: 개인기로.
9: 잘 해보고
7: 자, 1대 0 골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러면?
9: 아, 그거 좀 어렵긴 한데.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계속 좀 뭔가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7: 왜 자꾸 빼는 거예요, 근데?
9: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죠.
7: 선수 아, 프레시안 선수?
9: 야
7: 네. 아, 뭐 교체는 감독의 권한이니까.
9: 양가적 감정이
7: 책임을
9: 있으면
7: 되는 거죠. 네,
9: 양가적 감정이 있습니다.
7: 1대 0 승리 예상하신다.
9: 네. 예. 이게 선수들의 공이어야 합니다.
7: 예. 저 손흥민과 이강인 둘 중에 누가 넣겠어요?
9: 위시풀 띵킹을 넣으면 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불식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7: 아 그러네. 손흥민이 하면 골 넣으면 좋겠다는
6: 진짜 거. 언론적인 답변 진짜 잘하신다.
7: 방송 영역이 많아요 이분이. 자, 한판 문의 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0: 노컷 대련.
7: 예,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7: 네, 여전히 본인의 휴대전화 컨트롤을 못하시는 김동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십니까.
7: 예, 옆에서 장사님 가르쳐 주세요 좀.
9: 그게 아니라, 예, 저 소개할 때, 예, 방해한 거예요.
7: 방해가 일부러. 네. 약간 디도스 공격.
9: 그렇죠. 아. 일단 나를 세워야죠. 아.
6: 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예,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조금 이제
7: 오만해졌어.
10: 형이 이만하려고 그랬죠.
7: 그러니까 방송 전에 이렇게 막 무음절이도 좀 안 하고.
6: 그러니까요. 아. 내가 여기 출연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7: 예, 네, 감사드립니다.
11: 아, 이선수까지 왜 이러지?
6: 자, 아, 이거 봐, 지역 구민인데 저 이선수라고 그러고. 지역 주민을 말이야. 네.
11: 아, 정치를 그만두든지.
6: 맨날 선거 때는 머슴이 되겠다고 해놓고 선거가 이제 지나니까.
7: 아까부터 계속 총선 모드야 이분이. 그러니까 아, 조심해 주세요.
11: 왜 그래?
7: 자, 국민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 국민의 얘기죠. 민주당 얘기부터. 정청래 당대표 오늘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 정청래다. 아 그리고 예상된 수순이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한 시간 후에.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바로 또 이 사퇴에 변해단 입장도 밝히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표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맥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맥 소장님?
10: 사실 뭐 저는 뭐 대권을 염두에 둘 정도로 정말 결의에 찬 그 사태.
7: 대통령 네 분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10: 네, 뭐, 네 분을 예,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 아,
6: 그 이 사태. 36번 약 올렸네, 그러면.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의 전략 중에 병 주고 약 주고가 있습니다.
7: 그렇죠, 그렇죠.
10: 근데 병도 주고, 예, 약도 주고 해야, 예, 이게 사실상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한테 약보다는 병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4: 병 아니고 병.
10: 병.
4: 병이에요? 예. 병? 짧은 거예요? 장음이에요?
10: 아니 왜니까?
7: 어려워.
10: 저는 그 병과 병이 그 병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병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것들은 지금, 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고는 있구나. 아.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좀, 저, 거론했어요. 아. 그건 뭐냐면, 각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7: 본인도?
10: 예. 네, 본인의 행태와 태도들이 지금 본인의 연임 도전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들을 최소화,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과도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방증입니다. 이 연임 도전은 대통령이 각을 세우는 거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박찬대 후보와의 이 그 전당대회에서 한번 좀 나름대로 성과를 봤거든요. 희석시키는 거. 그래서 당원들한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고 나야말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쭉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과연 당원들이 두 번 속을까? 저는 대통령 던지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아하. 더 이상 대통령은, 예, 정청래 대표의 말에 뭐 이렇게 위안을 받거나 아, 그래 나한테 각을 세우지 안고 있어라고 하진 않는데 아하. 이 36번의 이재명 대통령의 거론과 지난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 거론한 거는 당원들한테 아하.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나에게 네. 표를 던져주라. 나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다. 근데 안 속을 것 같아요.
7: 안 속는다?
10: 두 번은 안 속죠.
7: 두 번은 안 속는다. 야, 센 말이네요. 그 자세히 들어보면.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0: 김준혁 최고는?
1: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당대표를. 네. 그리고 또 집권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특이한 일이긴 한데,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은 나는 이제 완전한 임기를 다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 중에서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뭘 지키죠?
0: 끝까지 지킨다. 네,
1: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뭘 지키지? 뭐, 본인은 뭘 지킨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리, 뭐,를 얘기하잖아요.
0: 근데 아니, 그러니까.
1: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배신, 네. 의리,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아니, 무슨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대통령과 무슨 의리를 지켜서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뭐 조금에서 뭐 잘못되면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도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정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0: 리벤지.
1: 그게 뭐 로열티라든가 네. 아니면 뭐 베스타드 뭐 이런 네.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과 뒤통수 치고 있고 사이가 안 좋아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의 상징 자본이잖아요. 정치적인.
0: 예,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거론함으로써 자기가 네. 그 적자다. 아하. 내가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기법을 좀 쓴 것 같다. 근데 뭐 별로 감흥은 없었다.
0: 감흥은 없었다.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한 건 본인도 그 반열에 그렇죠. 서고 싶다라는 의지를 네. 피력한 거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2: 이거는 김어준 씨에 대한 경고 같아요.
0: 누가요? 정청래
2: 대표가?
0: 아, 네. 뭐라고 경고한 거예요?
2: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는 예.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예. 2030년에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조기혁신당과의 합당도 하고 2018년도에 그쪽 사람들 다 공천 주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스크램을 짜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대통령 출마할 거야. 나 대선 후보 깜이야. 예. 그렇게 좀 항변하는 것으로 들렸고 서영주 소장님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이나
0: 언급했다라고
2: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얘기는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읽는 거는 김어준이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도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김어준 씨 방송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김어준, 유시민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김어준 씨의 성공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입에 붙지 않아요?
1: 너무 자연스러워.
2: 너무 자연스럽죠?
3: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설득력 있어.
0: 아니, 너무 넘어간 것 같아.
2: 아니, 맞다니까, 이거.
1: 설득력 있어.
3: 그쵸? 그거는 조롱하는 거지.
2: 조롱이 아니라 본말을
3: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를 했죠.
0: 근데 이 정도 기판 나오는 이유가 사퇴변을 말한 다음에 이 당원 게시판에 이 사퇴면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딴지일보 게시판에 한 시간 내에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또 적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정이 어떻게 보셨어요?
4: 아니 민심의 척도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0: 민심의 척도. 아, 예.
4: 그러니까 또 민심의 바다에 이걸 올려서 예. 평가를 받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소위 그 멸칭 정말 저는 입에 올리고 싶진 않지만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예. 예. 그 멸칭과 관련해서 오늘 거의 다 거의 이제 완성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0: 예.
4: 그 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글 올렸죠. 예. 레는 본인이죠. 아. 그 다음에 유는 내일 모레.
2: 내일 모레 같이.
4: 내일 모레 있어요. 출연한다면서요. 방송에.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만 갔으면 싹 다 만나는 완성인데 예.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0: 예.
4: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여당 대표로서. 지금 우리가 이 지지율 추락 국면에서 문제가 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2년간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없이 대통령들 쭉 그 얘기하면서 본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게 맞았는가. 그게 사태의 변인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 김정호님, 솔직히 제가 이렇게 김어준 씨로 바꿔서 읽었을 때 맞다고 생각하셨죠, 마음속에?
4: 아니 봐봐요.
2: 동의가 되죠.
4: 그 여론조항이
2: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4: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 청문회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0: 아, 예 아니요 하지 마세요.
4: 김어준 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못했어요. 패널들이 보면 맞아요. 저는 그 방송 나간 적도 없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다들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평택을 선거에서도 보듯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면 한 것이지만 오늘 그거는 그 본인 뒤에 백그라운드들을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2: 그 제 말이 맞는 거죠?
4: 사퇴하면서까지 꼭 있어야 됐을까?
3: 네. 틀리다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뭐 저렇게 해도 지금 현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딴지 게시판에 그 사퇴변만 올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히 최소한의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숙의 좀 해달라 했더니 그거를 당내의 의원들과의 어떤 투표로 한 게 아니라 딴지 게시판 가서 투표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꿈도 꾸지 마라.
3: 아니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오늘 사퇴변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 되겠다. 이재명 이렇게 막 거의 삼호곡을 불렀는데 저는 아, 나 가지고 노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안 부르면 좋죠.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선명한 민주당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그 다음은 국민들한테 선택받고 당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선명한 집권 여당이 곧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성공한 여당을 만들어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선명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행동은 인심의 척도인 딴지 게시판에 모든 거를 판단을 맡겨놓고 예? 대통령이 좀 숙고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티끌조차 꿈 깨시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 한몸이라고 하는 게 조롱에 가깝지 않나.
2: 박정우 앵커님. 예. 제 앞에 발언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시간 예. 잠깐만 주시면 10초만.
0: 뭐.
2: 아니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김호준이랑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될까?
0: 아니 이거 세 번째 하고 있어 그만해.
2: 김호준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김호준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쫙쫙 붙잖아요 입에. 안 그래요?
3: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할까요? 위험한 발언 해도 될까요?
0: 예 하세요. 예.
3: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저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예. 모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어요.
0: 예,
3: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예, 예.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 내 진영 내 사람들은 예.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의 왕국. 왜냐? 아,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면 예, 예. 대통령은 민심의 척도를 늘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꼭 모든 민심의 척도를 딴지 게시판으로 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죠.
0: 예.
3: 근데 딴지 게시판을 누가 창시했냐? 김호준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민심의 척도를 만든 사람은 곧 누구겠어요? 운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그랬겠지 했는데 정말로 그 초선 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민심의 척도가
0: 강의할
3: 딴지 게시판이다.
0: 예, 강연을 할 때.
3: 예, 할 때, 아, 이게 농담이겠지 했는데, 정말 행동이, 민심의 척도를 정말 거기 생각하나 보다. 저는 우려스럽다니까요.
0: 자, 그래서 오늘 또 사퇴 직후에 서울 국제도서전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게 아니라 여기 오신다길래 갔다. 원래는 이제 평산마을 가려고 했는데, 오신다길래 갔다. 갔더니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다. 손을 잡기 전에 사진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 예, 사퇴 후 첫 행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인데, 또 김혜경 여사도 해당 부스를 오늘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도 해당 부스 찾아서 또 사진 찍는 모습도 지금 공개가 됐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해석해 주세요.
2: 제가 얘기할게요. 예, 예. 저것도 조롱이에요.
0: 누구에 대한 조롱?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라니까요.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예.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나온
0: 책.
2: 그 도서책을 딱 들고 예, 예. 사진을 찍어요.
0: 맞아요.
2: 그건 뭔 뜻이겠어요?
0: 네 번 샀다.
2: 우리 손 안에 있다. 이재명 우리
0: 아니, 요거는 좀 넘어갔다. 이거 아, 이거 많이 해석이야.
3: 우리 손 있네.
2: 뇌물이 있어.
3: 그거는 손안에 주립을 그거 바라래도요.
2: 그렇게는 우리 꼭 그거를 또
0: 상징이다. 메타포다.
2: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예. 이거 야구인 거죠.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0: 뉴 이재명 장 소장님의 해석.
1: 의리를 지키겠다는데 자꾸만 그렇게.
0: 왜 그 못 믿어요? 왜 정청래 대표

0: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신청.
0: 아니, 예를 들면, 뭐, 아니, 당대표를 나가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못 나가게, 이렇게 차림전처럼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건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과 뭐, 그렇게 다릅니까? 제가 보면 뭐, 형식이 좀 다르고, 좀 덜 폭력적이라는 것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냥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서 그래서 이기든 지든 그러면 최소한 그 당원들한테 그 표를 얻어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지금은 뭐 너 왜 나와? 너 나오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전 정청래 대표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예. 아니, 안철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안철수계입니까?
0: 전혀 아니야. 뭐 알면서 그러면 그거를
2: 의견은 뭐 일치할
1: 의견은
2: 있는데.
1: 일치할 수 있죠. 의견은 일치할 수 있지만 김희정 의원님.
3: 아니, 대통령이 언제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했어요. 그건
0: 아니,
3: 아니고요.
0: 그, 저기 뭐야 그
3: 브리핑 할 때
0: 해외에서 오자마자 저 출마한다는 송영길 대표 불러서 저녁에 번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일제히 나서서 예. 출마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 아니, 지방선거 때
0: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부는 거지.
3: 2, 3일간 상태 안 좋았다. 회포 풀 수 있죠. 나한테 지역구 물려주고 또 그동안 옷고를 치렀고 이번 보궐선거 나가서 살아 돌아온 송영길 만나서
0: 진지게 만났어야지.
2: 아, 오래된 약속이에요.
1: 아, 오래된
2: 저녁 아주 오래된
0: 번개라고 그랬어요.
3: 저녁 먹으면서 그쪽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뭘 나가지 말아라, 뭘 압박하고 윤석열과 똑같다 이 말씀은 조금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예. 19일 날 춘추관 브리핑할 때 예.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경쟁하란 얘기잖아요. 예. 누구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그건 그냥 저희 얘기입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당이 좀 평온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건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는 패널들 이야기인데요.
1: 예.
3: 대통령이 그 정도 당무에 대해서 아이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런 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래. 거죠. 아이고 당원 단계에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데.
1: 알겠습니다. 자 근데
0: 해외 나갈 때 해외 나가면서 그 동안은 계속 나오던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는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있냐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공정한 거예요?
2: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0: 아니,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2: 아니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여당의 덕목이다라고 했지.
1: 알겠어요. 자, 근데 송영길 의원과 대통령과의 만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 네.
1: 네,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수사님 원래 지난 이틀 전에도 그 취재를 한 상태였어요.
2: 네,
1: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는데 저희 그 월요일 저녁에 딱 그 단독을 할 수 있었는데 입이 간질인 건지 하다가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방송에서 이제
4: 아니
1: 말씀하셨어요.
4: 조선일보에서 화요일 날 보고 네. 난 다음에
1: 그다음에
4: 그다음에 제가 조금 얘기를 풀었죠.
1: 그죠. 그 두 분이 나는 대화를 좀 아시는 거죠.
4: 아니 전해를 들었는데 예. 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또 하는 건 그런데
1: 예, 그런
4: 이렇게 좀 뭐 형님 예. 좀 도와줘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시고
1: 예.
4: 되게 외롭다라는
1: 외롭다.
4: 표현도 좀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시다 그러한 쪽의 얘기를 많이 주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대통령이 왜 외롭겠어요?
4: 정청래 대표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 그렇게 대들고
1: 정청래야.
2: 정청래 대표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는 건 좀 틀렸다고 봐요.
4: 그럼 누구 때문에?
2: 대통령 입장은요. 예. 정치인 정청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집권여당 대표를 평가하고 예. 거기에 대한 좀 그 책임지는 모습들을 요구했던 것이고 제발 그 대통령 입장은 본인의 국정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을 막고 뭐 말고 자식은 없어요.
1: 예.
2: 다만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은데 이 집권 2년 차를 갔는데 내가 뭔가를 국정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좀 호흡이 잘 안 맞네라는 그런 그 암묵적인 의견만 준 거예요.
1: 예.
2: 그러면 그거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것까지도 좀 답답한데 그냥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주변에서 대통령을 잘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의를 해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외로울 수 있고 특히나 믿었던 김어준. 그렇잖아요. 어려웠을 예. 때 같이 야당 시절에
1: 예.
2: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 맞아요.
2: 근데 집권여당에 됐으면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진영 내에 들어와서 권력 쟁투의 핵심에 있어 버리니까

0: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죠. 아. 힘든 거죠.
1: 자, 김호준, 유시민 두 분이 이제 조만간 내일 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김호준 씨가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분석을 했어요.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이제 48% 후반대에, 후반대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60% 내외를 상회하다가, 이제 40%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다. 근데 핵심 지지층은 빠지면 안 돌아온다. 첫 위기다. 이대로 한두 주만 지나면 왕창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경고성 발언이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재혁 최고부터 말씀.
2: 협박처럼 들려요.
1: 협박이에요?
2: 네, 협박처럼 들려요. 네. 그랬더니 당장 그 이동형 그 작가, 뭐 그,
1: 코어 안 흔들린다.
2: 나와서, 흔들리는 게 무슨 코어냐. 안 흔들려요, 코어지.
1: 장르만 여기도 나와서.
2: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잘했으니까 권력을 잡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문조설레윤지 뭐 이런 분들은, 예. 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네가 권력을 잡았지. 우리 없이 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도, 야, 이번에는 당신이 대통령 됐지만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저 정청래 대표도 개인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예. 지금 김민석이나 혹은 그 송영길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 마치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예. NL과 PD가 운동권 내에서 강목 들고 대학 내에서도 싸웠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1: 지금 약간 그 또 싸움 붙이신 것 같긴 한데, 코어! 자, 코어인 김정은 의원님, 코어 흔들립니까?
3: 안 흔들립니다. 아. 글쎄, 김어준 씨의 자기 고백인가요?
1: 아,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백인가?
3: 본인이 흔들렸나 봐요. 아. 자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무렵에 60%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국면은 대선 때 득표율 정도잖아요. 그러면 흔들렸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다만, 보수층에서도, 특히 영남에서도, 아, 대통령 잘한다. 아우, 생각보다 잘하네. 예. 라는 그런 반응,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 예.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흔들리고 있고 만변했다는 자기 고백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예. 내 말 잘 들어요, 저거.
1: 내 말 잘 들어요. 김어준 씨가 내 말 대통령을 잘 듣지 향해서
4: 않으면 당신 버릴 거야. 어떻게 버려? 나 지금 내 방송하면은 100만 명 이상 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권리당원이고 민주당 지지층일 거야.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대부분 다 투표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당신하고 각지면은 당신 정권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 말 들어라. 그래야 당신 정권 국정운영 가능하다.
2: 내 말 들으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조총회를 당대표 만들어라.
5: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니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4: 오늘 잘못 댓글
5: 거는데요? 댓글을 좀 걸어야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그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1: 예. 네. 맥을 짚어주세요.
5: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위험한 발언 하긴 했어요. 예. 코어가 흔들린다 이게 현상 같기도 하는데. 예. 저는 흔들린다가 아니라 흔들겠다로 들었어요.
1: 아 흔들겠다. 네.
5: 근데 저는 이게
4: 같은 말인데 저런 말하고
5: 김어준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돌이켜 보면 합당 논의 때부터 조금 면을 구긴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1: 맞아요. 예, 예.
5: 아 우리 말이 안 먹히네. 그리고 천하의 유시민 작가를 데려왔는데도 안 먹히네.
1: 안 먹혀요.
5: 그때 예. 거의 유시민 작가가 겁박했어요. 맞아요.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지지층에서는 반역자란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먹히고 나서부터 쭉 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 예.
5: 그게 과연 본인들과 합의가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정부에 들어서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들의 저기 말하자면 목소리였고 보유 도구였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지금 당을 저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5: 그게 저는 이 발화점이었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코어가 흔들린다는 건 이 코어 충분히 흔들린 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김어준 씨한테 있고요. 정청래 전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오해받을 발언이고 여기에다가 이낙연이라는 세 글자를 넣었어요. 아. 아주 위험합니다. 아하.
1: 네. 이낙연을 비토한 것처럼.
5: 비토한 것처럼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네. 이낙연처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말이
4: 맞잖아요.
5: 됩니다.
4: 정권을 짰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네. 김어준 씨가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은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 네, 박근혜 사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낙연. 폭락하기 시작했다. 네. 그거를 이제 뭐 지지층을 흔드는 코어가 흔들리는 기폭제였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일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그런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는 반 박성처럼 들려서
1: 자 유시민 작가가 아직 방송을 뭐 시작하진 않았게 했고 매불쇼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방송을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진보 진영 내부는 네? 사실상 좀 내전 수준의 갈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노컷대련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간만에 소설책을 읽다 보면 인물 하나 등장할 때마다 이게 누구지? 이름이 뭐였더라?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다시 앞장 넘겨보고 돌아오면 또 잊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다 서사가 쌓이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이름만 있지 아직 자기 역할을 못 찾은 거거든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이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주연급이죠.

0: 제가 한 IQ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IQ 검사했을 때 학교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좋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10번 가까이 물어본 적도 있는데 다행히도 얼굴은 한번 보면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오랜만에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하려고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결국 못한 적도 있고요.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화번호 기록할 때 사람 이름 옆에 특이사항을 써놓습니다. 뭐 대부분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의 직업을 또 써놓든지. 여러분도 가끔은 오래전에 끊어진 친구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신 적 없으세요? 한때 I Love School이라고 해서 초, 중, 고, 대학교 동창 찾기 열풍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2000년대 초반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또 문제점도 많았었어요. 동창만 찾아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첫사랑까지 찾는 바람에 가정 파탄까지 나면서 당시 이혼까지 간 부부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이트는 폐쇄가 됐고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뭐 이제 뭐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새로 치자면은 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페이스북 정도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안부 인사 묻는 정도이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안부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슬쩍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 여기 다녀왔다. 나 여기서 일한다. 나 이런 거 먹었다. 요새 나 좀 잘 나간다 등등. 뭐 자식 자랑은 기본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배알이 꼴려서 아예 안 보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와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지금은 눈팅만 하고요. 사진은 올리지 않은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직업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뭐 뜨니까 안 볼 수는 없고 또 보게 되면은 그냥 좋아요 정도 그리고 정말 이거는 댓글 한번 달아야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댓글 한두 마디 달고 이제 이 정도입니다. 주로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끔 카톡에는 사진 올리기는 해요. 예, 이거는 좀 이건 좀 내가 기념적으로 갖고 싶다. 뭐 요럴 때는 카톡에 올리고 예전에 카톡 스토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때 또 열심히 했었죠. 근데 그것도 오래 하니까 힘들어. 그리고 너무 없으면 나라는 애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끊게 됐는데 근데 이 카톡 사진도요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생활 노출 때문인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니까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 유발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과도한 사진 변경은 타인에게 자랑이나 과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사진 안 올리는 것에 비해 타인의 입방아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사진 다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진 올리는 것도 일인 거 아시잖아요. 은근히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부지런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 라라랜드에는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생일이나 기념일 알리고자 하는 일 또 슬쩍 자랑하고 싶으신 일 있으면 저희 K-라디오에 올려주세요. 라라랜드 카톡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상품도 드립니다. 가족과 같은 라라랜드에서 편안하게 하고픈 말 하시고 또 언제든지 또 알릴 일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송은경입니다. 어저께 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일찍 자고 오늘 늦게까지 잠을 잤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도 2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 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에 도와주고 계시고요. 엘리코 시리는 물론 에난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유럽 곳곳이 기록적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제 프랑스는 관측일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물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익사사고 사망자도 4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익사사고가 비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이후 40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부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부터 닥친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장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총리는 우리는 전례 없는 강력한 폭염을 겪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및 전국 단위 기온이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절반가량이 숨이 막히고 진을 빼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96개 주 가운데 54개 주에 최고 수준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야간 최저 기온 역시 1947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도 폭염 여파로 운영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오후 4시에 이미 특별 조기 폐쇄를 결정을 했고요. 내일도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루브르 박물관도 24일부터 27일 폐관 시간을 2시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파리 광역국 당국은 시민들에게 재택근무와 철도 이동 자제를 권고했으며 극한 폭염 시 교통망은 심각한 부담을 받는다며 철로는 50도 이상의 온도를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날 기준 전국 1,350개의 학교가 휴교를 했고요. 차량 내부에 방치된 어린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그래서 프랑스 기상청은 폭염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계절과 관계없이 기존 기록이 모두 깨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영국 기상청도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 두 번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학교는 휴교 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에는 런던 등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런던은 지금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끓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로마, 밀라노,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 15개 도시에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냉방 수요 급증으로 밀라노와 토리노 일부 지역은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파르마 지역 병원 응급실에는 최근 사흘간 고온 관련 증상으로 1,068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옥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시간대에 작업들 중단하고 기업이 휴업과 감산에 들어갈 경우 국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긴급 노동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독일도 무선통신망 고장으로 전국 철도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또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말 동안 5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전국 기상관측소 828개 중 101곳에서 40도 이상을 기록을 했고 약 30곳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남동부 알메리아에서는 사흘 연속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은 72시간 넘게 30도 이상이 이어졌다며 알메리아는 잠들지 못하는 도시가 됐다. 밤에도 30도를 넘고 낮에는 40도를 웃도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 6월 폭염이 10차례나 관측이 됐으며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단 두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도 금요일쯤에는 폭염이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기상청은 남중부 지역에 최고 폭염 경보를 내렸고 벨기에는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오존 폭염 국가계획 경보 단계를 가동을 하고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추가 보호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 폭염은 북아프리카 사하라에서 뜨거운 공기가 북상을 하며 형성이 된 거대한 고기압상 열돔 형상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 반면 DMB 지역 오는 날씨 정말 아름다운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여행, 특히 유럽 쪽으로 떠나셨던 분들은 낭패를 보셨을 텐데 앞으로 여행할 때도 반드시 날씨는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기온이 2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요. 북서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선선한 아침 이후 햇살이 비추면서 습도는 꽤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날씨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밤새 구름이 지나가겠지만 습도는 낮아서 창문을 열어두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본격적인 기온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에는 간간이 구름이 끼면서 햇볕이 비추겠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는 하루 대부분 동안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저녁 무렵부터 서서히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오늘 밤보다 약간 더 오른 67도, 섭씨 19도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여름 무더위와 습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90도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하겠지만 다가오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후 늦게나 저녁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소나기가 내릴 경우 돌풍까지도 동반될 수 있다고 하네요. 토요일 또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남풍으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사실 토요일은 예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날입니다. 강한 한랭전선이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통과하면서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확한 시간은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하루 중 언제든 비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 기온은 2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 습도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경우 역시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전선이 점차 이 지역에서 멀어지겠지만 특히 오전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날씨가 점차 좋아지겠고요. 저녁에는 기온이 섭씨 2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고 습도도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힘들게 연습한 만큼 딱 그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너무 열심히 훈련했거든요. 아, 방송을 하면서도 온통 오늘 저녁에 있을 축구에 마음이 가 있네요. 황교영이 부릅니다. 나는 문제없어.

팝스 팝스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에어 서플라이의 곡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후에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를 준비했는데 아,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 그래서 순간 지금 노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아바의 곡으로 바꿨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은 스웨덴 팝그룹이죠. 아바가 1980년에 발표한 앨범 Super Trooper, 예. Super Trooper에 수록이 된 대표적인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그룹의 멤버 아그네타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며 가슴 아픈 감정을 담고 있는 발라드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곡으로 아바의 깊은 감정과 음악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곡은 발매 직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상위권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국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아바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는데 특히 유럽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이후로도 아바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 남아있죠. 이 노래는 전형적인 팝 발라드 곡으로 피아노와 현악기의 선율이 중심이 되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편곡이 아주 돋보이는 곡입니다. 예, 이 곡은 아바의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아그네타의 청아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한 보컬이 곡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사와 멜로디는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슬픔과 애절함을 전달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곡 전반에 걸쳐서 진하게 묻어나기도 하죠. 사실 이 곡의 가사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바 멤버였던 비오른 울바이우스와 또 이 노래를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아그네타의 이혼 후의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사랑의 끝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그 감정 속에서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비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그저 서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랑이 끝난 후에 쓸쓸한 현실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혼란을 전달하고 있는데 가사 속 화자는 바로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며 결국 승자는 상대방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치러질 월드컵 우리 태극전사들이 꼭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값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팝스 팝스 급하게 변경한 곡 아바가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유통되는 가짜 체중 감량 주사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 약국 체인 아스타 약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불법 비만 치료제 사용 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는 지난 1년간 환자들이 불법 체중 감량 주사를 접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또한 약 3분의 2는 심한 구토 증상을 겪은 환자를, 절반 이상은 설사와 탈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진료했다고 응답을 했는데, 가짜 비만 치료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될 경우 세균 등에 오염돼 주사 부위 염증, 통증, 발열, 오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사망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약국 책임자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약사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운동이야. 운동이 운동하면 건강도 좋아지는데 이 살만 빼면 뭐하냐고. 살만 빼려면 먹질 않으냐요. 그거밖에 답이 없다니까.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지난해 여름 이민세관집중국 아이스 시설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을 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최대 100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극좌 성향 안티파 네트워크에 의한 조직적 공격으로 규정했지만, 변호인단은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고 반발을 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텍사스 북부 알바라도의 프레리랜드 구치소 앞 시위와 관련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8명 가운데 전 해병대 예비역인 벤자민 송이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0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송은 경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동, 테러 지원, 폭발물 사용 및 휴대 음모, 허위 문서 은닉 음모 등 혐의로 30년에서 7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좌파 성향 시위와 정치적 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평가되고 있는데,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7호를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해당 각서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법무부에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는 네트워크와 단체를 조사 해체하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검은 복장으로 신분을 숨기는 이른바 블랙 블럭 전술을 사용을 했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추적을 회피하는 등 사전에 공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검사부는 피고인들이 무장 상태로 현장에 집결했으며, 이러한 방식이 안티파의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과장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피고인들이 소지한 총기는 합법적이었고 압수된 팜플릿과 서적 역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조직 소속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채팅 기록은 폭력 행위가 아닌 평화적 시위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어이구, 징역이 100년이면 아이 거기서 죽으란 소리 아뇨? 이? 차라리 사형이 낫지. 필리핀 중부의 한 고등학교에 지난 월요일 어린 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학생 3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용의자들은 14세와 15세였으며 각각 권총 한 자루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용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서 총격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학생은 절친한 친구였던 용의자들이 초기 신문에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용의자들은 범죄 기록이 없으며 공격에 사용이 된 권총을 어디서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첫 총격 사건 이후 아이들이 도망쳤고 용의자들이 다른 교실로 도망친 학생들을 쫓아가 총격

부족 드문 편이라고 하네요. 이 여기도 이제 시작이구먼. 시작이요. 이 아이고 이놈의 총 우어지게 안 되나. 이 벨기에에서 폭염으로 지붕 온도가 섭씨 50도에서 60도까지 오르자 지붕 가장자리 아래 둥지에 있던 새들이 더위를 건디지 못하고 둥지 밖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칼새와 제비, 참새, 찌르레기처럼 건물 지붕 가장자리 아래에 둥지를 트는 새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은 둥지에 갇힌 열기를 피하기 어려워 탈진하거나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벨기에 템블루의 한 야생동물보호소가 최근 사흘 새 동물 150마리를 구조 보호했다고 전했는데 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지붕 표면 온도는 섭씨 50도, 심하면 6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새들이 둥지 안에서 말 그대로 익어 죽는 상황을 피하려는 듯 뛰어내린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진짜 이거유. 이 한여름에 대학볕 아래에서 자동차 본네 뒤에 달걀 풀어봐요. 아이고 지글지글 익는다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안에서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물고 뜯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바로 하나로 뭉치는 우린 대한민국. 아, 그 댓글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 월드컵 소식, 크고 작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어제 사상 첫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호날두는 전반 6분 주앙 칸셀로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넌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 득점으로 호날두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6개 대회 연속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고 하네요. 제 방송을 들었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발자취가 곧 월드컵 기록이다. 이색적인 세계 최고 기록을 모으는 기네스북도 주목하고 있는데, 메시는 어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조별리그 2연승을 달린 아르헨티나는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기네스북은 이날 메시의 활약을 전하며 월드컵 대기록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추가하며 월드컵 통산 18골을 기록했고요.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종전 통산 16골을 넘어선 것입니다. 월드컵 통산 출전 경기 수도 28경기로 늘려 최고 자리를 굳건히 한 메시. 2006 독일 월드컵 출전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 월드컵이라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월 19일 뉴저지주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을 해서 우승국에게 직접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FIFA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결승전을 함께 관람하고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공동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공식 확인한 것인데요. 앞서 영국 스포츠 매체들도 FIFA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팀 주장에게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전달하고 시상식 무대에 함께 머무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FIFA 측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시상식 참여를 제안했으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들 역시 폐막식에 초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인 FIFA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월드컵 트로피는 시상대 위 받침대에 먼저 배치된 후 우승팀 선수들이 무대로 올라와 들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식 내내 무대에 머무는 것을 두고 축구계 일각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저지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시상식 당시에도 우승팀인 첼시의 주장 리스 제임스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시상대 위 바로 옆자리를 지켜서 이목을 끈 바 있었는데, 당시 첼시 공격수 콜 파머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거나 인판티노 회장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해 이동시키려다가 이내 시상대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상의 이유로 미국 대표팀의 파라과이전 개막 경기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할 7월 19일 결승전 현장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색 없이 얼굴을 뒤로 뒤물게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들렸지요? 자, 이번 월드컵은 정말 우리 한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협찬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고 계시는데, 특히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죠. 일찌감치들 오세요.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센터빌에 있는 KSPC 중앙장로교회로 달려갈 텐데요. 퀴즈를 통해서 상품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H마트에서 2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롯데플라자에서도 2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안골 식사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줬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거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도 드립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도 오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선착순 100명에게 레드 티셔츠 드리고 있고요. BTS CD도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일찍 오시는 분들 first come 예 일찍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저희가 손등에다가 번호를 매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입장하기 전에 그 번호 순서대로 저희가 티셔츠나 BTS CD 나눠드릴 계획이거든요.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를 했더니 몸이 신호를 보내네요. 자칫하면 오늘 방송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아니 오늘 저녁 때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응원은 나가고 방송은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나왔는데 아직도 목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축구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목이 터져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경님, 오늘은 축구 관람 안 할까봐요. 지난번에 봤더니 진짜 저설이 유유유. 저도 인명 길명 등 암기도 잘했는데 언제부턴가 흐리멍텅 멍텅거리가 된 기분이에요 하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톡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축구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너무 됩니다. 근데요 아세요? 우리 같은 그런 느낌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오 나도 그래서 나는 안 봐요 막 이러는 분들. 그래도 봐야죠. 자 그러면서 박지연의 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이고요. 2부 첫 곡으로 들으시는 곡은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지현의 무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 주신 우리 복별님, 범사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어요. 옛일을 회상하며 지나간 삶에 집착하는 나이가 되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난 삶도 힘들게 지난 삶도 모든 것이 아쉽네요.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나만의 비밀의 창고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음악을 신청해 봅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은 그랜드 펑크의 곡 We are on American Band.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하드락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요? 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으셔야겠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꽤, 글쎄요, 죄송합니다. 하드락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아우, 이 정도 괜찮은데요? 1969년도에 결성이 됐더라고요. 이 그랜드 펑크가. 그야말로 70년대 아메리칸 하드록의 상징이자 노동자의 밴드로 불리며 전 세계 아레나 록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 그랜드 펑크의 We Are an American Band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Nailed it. Only pay

이번 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헌프대회입니다. 오늘 어울리는 좋은 글과 시 공유하고 싶네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수요일 아침 명언. 수요일은 나를 응원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 여기까지 잘 왔어. 이제 조금만 더.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삶에 정답은 없어요. 너무 복잡할 때 심호흡 한번 하고 가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러면서 정호승님의 서두르지 말라라는 시 보내주셨어요. 꽃은 서둘러 피지 않습니다. 바람도 서둘러 불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더라도 마음만은 천천히 가십시오.

나뭇잎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살짝 살짝 바람이 없지는 않아. 그 정도의 느낌? 날이 너무 좋네요. 신청해 주신 곡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이번엔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시, 시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글 같아요. 없지만 있는 것.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 세월.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는 것. 운명.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 있는 것. 나이.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는 것. 사랑.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 슬픔.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 그리움.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는 있는 것. 욕심. 막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것. 눈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사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은 있는 것. 기다림.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는 있는 것. 꿈.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 켤 수 있는 것. 희망.

전국의 드리머스 신청해주신 우리 골드님. 오늘 저녁 운명의 결전날이네요. 한국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공은 둥글고 알 수 없는 게 축구라 그저 열심히 응원해야겠죠. 아,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겸손해요. 이겨야죠.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겁니다. 전국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키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미 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투병 중이셨다 그러죠? 오랜 투병 끝에 며칠 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아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신청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오키의 이웃사촌 신청해 주셨네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인데 고민 엄청 했습니다. 두 분 다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한 분이 조금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아 이분을 내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정은 내렸습니다만은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라라라 퀴즈 문제가 뭐였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도겸의 고 드라마 25, 21 펜싱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카더 가든의 조각구름, 드라마 모래에도 꽃이 핀다. 씨름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최재성과 이보이 주인공, 공포의 외인구단, 야구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였었는데 만화 영화를 아마 영화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라의 난 너의

이건 뭐 인트로 부분만 들어도 벌써 마지막 승부 OST 아실 거예요. 농구를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랄랄라 퀴즈 정답은 스포츠 OST였습니다. 사실 연민님하고 우리 세뮤얼님 두 분을 두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연민님은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퀴즈를 맞추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분에게 한번 양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세뮤얼님에게 정답자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민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괜찮으시죠? 아, 우리 연민님도요 아주 구구절절히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이현세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와 그거 보고 제가 이현세 만화라는 만화 다 찾아봤잖아요. 캔디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르시아의 장미, 캔디, 저희 중학교 때 엄청 인기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연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만화의 패턴이 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공포의 외인구단 야구투수로 나온 것이 아마 최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때 당시 여성들한테 인기 엄청 좋았어요. 터프남. 25, 21, 펜싱을 주제로 한 도겸의 고, 모래에도 꽃이 핀다. 씨름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카다가든의 조각구름 들려드렸었고요. 야구를 주제로 한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 OST인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들려드렸고, 그리고 스키점프 국가대표 OST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이 노래 들으면 벌써 딱 아 이거 스포츠하고 관련된 거구나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마지막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들으시고 대부분들 직감하셨을 거예요. 답만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지만 자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써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정답자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퀴즈 정답자는 세뮤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우리 연미님도 축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들으시는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오늘 우리 축구 선수들 버터플라이처럼 훨훨 날아서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새로운 퀴즈 내드릴 텐데요. 지난주는 우리 뽀돌련도님께서 내주셨던 퀴즈였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이번 주는요, 뉴저지에 사시는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뽀돌련도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복별님 그리고 또 미세스 밖까지 이제 합세를 하셨어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셨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정화 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요. 정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라.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세스 밖에는 여기 음식점 쿠폰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 드시러 여기까지 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H마트의 쇼핑권, 20불 상당의 쇼핑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김명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축구 힘차게 응원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야 하나, 아이고 고민 되시나 봐요. 그러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예열을 좀 해야죠. 지금부터 슬슬 잠시 후면 벌어질 남아공과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정말 정말 천번 만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파이팅 외쳐봅니다. 클론입니다. 월드컵송.

미지의 상대이던 한국의 첫 경기 상대 체코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이제는 남아공입니다. 흘린 땀만큼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9시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까운 곳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응원해 보자고요. 특히 이번에 그 중앙장로교회로 오신다면은요 퀴즈와 함께 또 상품이 푸짐합니다. 약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이다 보니 화면도 너무 크고요. 또 퍼포먼스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미대사이신 강경화 주미대사님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따가 응원전에서 다시 뵙도록 하지요. 자,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던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던가 패밀리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에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패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에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맘단이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현직 의원 2명이 경선에서 패배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민주당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맘단이 사단 후보 3명이 승리한 데 대해 가짜 뉴스 언론으로부터 떠들썩하고 전폭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미 상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 법과 연계하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했던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시행해온 긴급 대응 조치를 오늘 공식 종료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회담이 이달 29일 또는 30일에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장성 감축 기조 속에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이 다음 달 사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지휘관으로 알려진 도너휴 장군의 퇴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연방수사국이 전직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형사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NYPD 고위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한 전 경찰국 최고위 간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시와 동계 스포츠 기지인 레이크 플래시드를 연계한 2042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공식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무소속 유권자의 정당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준개방형 예비선거제도 시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은 2028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3명의 연방 하원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맘단이 시장이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맘단이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현직 의원 2명이 경선에서 패배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민주당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3일 실시된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맘단이 시장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3명의 연방 하원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현역 의원 2명이 하원 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지역은 브루클린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제7선거구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리디아 벨라스케즈 연방 하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경선에서 뉴욕주 하원의원인 클레어 발데즈 후보가 현 브루클린 보로장인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클레어 발데즈 후보는 92% 개표 상황에서 37,531표를 얻으며 5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 브루클린 보로장이자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는 23,960표를 얻으며 지지율 3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정치인 줄리원 후보는 4,231표 6%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클레어 발데즈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정치인으로 맘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으며 맘다니 시장은 발데즈 후보와 함께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이 공식 지지하는 후보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는 등 공식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발데즈 후보의 개표 파티에 참석해 아낌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What you all have shown this evening, whether for state assembly, state senate, or Congress, is that a year ago, it was not the end of a political movement. It was the beginning.
1: 승리한 발데즈 후보는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고 외치며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Upper Manhattan과 더 브롱스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제13선거구에서는 5선 현역 의원인 아드리아노 에스파얏 의원이 32세 정치 신인이자 도미니카계 노동자 출신인 다리알리아 아빌라 슈발리에 후보에게 패배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5선 의원이 32세 여성에게 패배한 겁니다.
3: I love you anyway. When I came to this nation, as a young immigrant boy, I never could have imagined that I would be a member of Congress.
1: 아빌라 슈발리에 후보 역시 맘다니 시장이 적극 지지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로 과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조직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발리 후보는 49%의 지지를 얻으며 45%의 지지를 얻은 현역 에스파이아트 후보를 약 2,000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로어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제10선거구에서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랜더 후보가 현역 의원인 댄 골드먼 의원을 꺾었습니다. 랜더 후보는 6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총 5만 5천 표를 기록했으며 현역인 골드먼 의원은 34%의 지지율로 랜더 후보의 절반 수준의 표를 얻으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랜더 후보는 가자전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강조했으며 맘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2: Brad brings a kindness to this work. He brings a sincerity to this work. And when we think about what our country needs, as Meg said, we need someone who will always have our back. And now simply to say it as fact. Please join me in introducing your next Congress member, Brad Anderson.
1: 이에 승리한 랜더 후보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4: Our win tonight, it belongs to those streets as well. To the people who organize there, to the people who never give up on their neighbors. It was my name on the ballot today. But tonight's victory belongs to all of you. Say thank you to Dan Goldman for a hard-fought campaign and for his service to this community and to our country.
1: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현역 의원인 골드먼 의원은 원하던 결과는 아니라면서도 랜더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5: Tonight, the voters of New York's 10th Congressional District have spoken. And while this is certainly not the outcome I hoped for and worked so hard for, I respect their decision. I just called Brad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and I wish him very well as he transitions into representing this amazing district.
1: 정치권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발데즈, 랜더, 슈발리에 후보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 후보로 승리한 만큼 내년 1월 연방의회 개원 시점에 맘다니 시장과 가까운 하원의원 3명이 새롭게 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직후 노동자와 서민을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23일 늦은 밤까지 후보자 승리 캠프를 직접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맨해튼 제12선거구에서는 제리 네들러 의원의 은퇴로 후임을 선출하는 경선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뉴욕주 하원의원 알렉스 버스 후보가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거전은 AI 업계 내부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은 뉴욕주 하원의원인 마이카 라셔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라셔 후보는 39%의 지지를, 버스 후보는 3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는 톰 디나폴리 후보가 65%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톰 디나폴리는 2007년 당시에 뉴욕주 감사원장을 지낸 엘란 히베시가 사기 혐의로 사임한 뒤 주상하원 합동회의와 투표를 거쳐 히베시의 자녀 임기를 디나폴리가 채우게 되면서 뉴욕주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2014년,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약 20년 가까이 주 감사원직을 수행해왔습니다. 2026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승리하면서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조셉 에르난데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세인 뉴욕주에서 디나폴리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 20년 넘게 뉴욕주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54년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한편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 탄생 기대감과 돌풍을 몰고 왔던 제6선거구 척박 후보는 아쉽게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을 제패하지 못했습니다. 8선에 도전한 맹 의원은 24일 기준 56%의 지지를 얻으며 18,134표를 획득했고 척박 후보는 13,674표를 얻으며 4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척박 후보는 24일 수요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젯밤 나온 결과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도 승리한 맹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8개월 전 아이스의 급습과 이민자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고자 의회 출마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떤 현역 정치인의 지지도, 그 어떤 단체의 자금 후원도 없이 100% 개인 후원자들의 지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준 봉사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은 여전히 퀸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27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정치인 그레이슬리 의원은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37%의 지지를 얻은 유라인 리우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뉴욕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를 넘어 연방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반을 넓혀준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연방 하원 2명의 자리를 진보 세력으로 교체하면서 새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워싱턴 DC 의회가 무소속 유권자의 정당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준개방형 예비선거제도 시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었던 2026년 주요 선거는 이미 끝난 뒤여서 실제 시행은 2028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6: 워싱턴 DC가 23일 무소속 유권자들의 정당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서마이 오픈 프라이머리, 즉 준개방형 예비선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향후 4년간 총 110만 달러를 투입해 준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광역구 의원인 크리스티나 핸더슨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이니셔티브 83의 미집행 부분을 마침내 이행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83은 순위선택 투표제와 준개방형 예비선거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입니다. 하지만 DC의회는 그동안 순위선택 투표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준개방형 예비선거 관련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제도가 절반만 시행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실시된 2026 예비선거에서는 워싱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선택 투표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준개방형 예비선거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가 선거 때 민주당 또는 공화당 예비선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한 워싱턴 DC에서는 예비선거 결과가 사실상 본선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무소속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C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등록된 민주당원 수는 약 36만 5천 명에 달했으며 무소속 유권자는 약 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니셔티브 83 추진 운동에 참여했던 7선거구 자문위원회 위원 리사 라이스는 이번 예산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라이스 위원은 그동안 이니셔티브 83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모든 과정이 마침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2026년 시장선거와 연방 하원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무소속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오히려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위원은 많은 무소속 유권자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받고 왜 전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지 문의해왔다며 그 과정이 오히려 제도 시행을 위한 동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 통과가 곧바로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주요 예비선거가 이미 끝난 상황인 만큼 워싱턴 DC의 첫 준개방형 예비선거는 다음 선거 주기인 2028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약 8만 8천 명의 무소속 유권자들은 2028년부터 민주당 또는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여해 후보 선출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7: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보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2: 세금 문제, SB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픽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내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유권자 아이디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법이 세이브법이나 금리 인하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날 의회 문턱을 넘은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절감을 위해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주택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가진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2일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은 다음 날인 23일 찬성 358명 대 반대 3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팀 스캇 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프렌치 힐 의원과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공화당으로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대형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신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미국에서
4: 공급을 늘려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대한 법안이라며 30여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 서명을 세이브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법안 시행 시점은 불확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우편 투표 등 기존 투표 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해서라도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뉴욕이론 오늘 밤 온화하고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이며 해가 나긴 하겠으나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면서 밤에는 소나기와 천둥번개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로 덥겠고 오후와 밤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5: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은 뉴욕주 전역에서 뜨거운 primary election 예비선거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뉴욕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연방의원 탄생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선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현역 장벽을 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도전 그 자체로도 큰 발걸음이었다는 위로를 전합니다. 한편 오늘 뉴욕타임스는 이번 예비선거 결과를 두고 뉴욕시 정계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의 엄청난 돌풍을 분석했는데요. 오늘의 기사 Insurgency over Incumbency Seven Takeaways from New York's Primaries 현역 의원보다는 정치적 반란을 선택하다 뉴욕 예비선거가 남긴 7가지 시사점 기사 제목의 핵심은 Insurgency over Incumbency라는 표현인데요 Insurgency 원래 반란, 폭동이라는 뜻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존 주류 체제에 도전하는 신생 세력의 돌풍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Incumbency는 현직 의원의 지위나 기득권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굳어진 기존 기득권보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신의 세력이 승리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핵심 문장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어 Zoran Mamdani made a big bet and emerged victorious on Tuesday, becoming an undeniable power broker in New York politics, just one year after his Democratic primary victory stunned the political establishment. Zoran Mamdani, 뉴욕시장은 큰 도박을 걸었고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승리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로써 그는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로 정치 기득권을 깜짝 놀라게 한 지 단 1년 만에 뉴욕 정계에서 부인할 수 없는 막강한 킹메이커, 권력 실세가 되었습니다. Emerged victorious, 승리자로 부상하다, 결국 승리 거두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power broker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계나 재계에서 마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나 킹메이커를 뜻합니다. 기득권을 뜻하는 The Political Establishment를 완전히 뒤흔들며 맘다니 시장이 뉴욕의 진짜 실세로 우뚝 섰다는 문장입니다. His hand-picked congressional candidate in a seat spanning Brooklyn and Queens, a one-term state assemblywoman, trounced her opponent who had the backing of the outgoing congresswoman, Nydia Velazquez. 브루클린과 퀸즈를 아우르는 선거구에서 맘다니 시장이 직접 고른 의원 후보인 초선주 하원의원은 은퇴를 앞둔 니디아 벨라스케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던 쟁쟁한 상대 후보를 완벽하게 꺾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는 trounced인데요. 스포츠나 선거 뉴스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로 상대를 참패시키다, 완파하다, 박살내다 라는 뜻입니다. 지지율이나 조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됐던 신인 정치인이 기득권 거물에 The Backing 지지를 받던 후보를 완전히 눌러버린 것이죠. Mr. Schlossberg's inability to translate the Kennedy name into political success marked a resounding rejection of the influencer candidate. John F. Kennedy 전 대통령의 손자인 잭 슐로스버그가 케네디라는 가문의 이름을 정치적 성공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인플루언서형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거부를 의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JFK의 손자이자 SNS 스타인 슐로스버그도 출마해 화제였지만 3위에 그쳤는데요. 문장에서 translate A into B, 즉 A를 B로 바꾸다, 전환하다 라는 뜻을 가진 수거가 사용되어 가문의 명성을 표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ounding rejection은 단호한 거부, 압도적인 거절을 의미하는데 유권자들이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형 후보 대신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In endorsing challengers to long-time incumbents, the mayor directly took on Mr. Jeffries, a Brooklyn native who hopes to become the next Speaker of the House and represents the Democratic establishment.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신인들을 지지함으로써 맘다니 시장은 차기 하원 의장을 노리는 브루클린 출신이자 민주당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Take on은 싸움이나 시합에서 누구와 정면으로 맞붙다, 대결하다 라는 뜻인데요. 현역 의원을 뜻하는 incumbents를 꺾기 위해 민주당 하원 사령탑이자 주류 기득권의 상징인 제프리스 의원과 정면 대결을 불사한 맘다니 시장의 과감한 정치적 갬블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This marked perhaps the most expensive congressional cycle in New York history, with more than $50 million being poured into super PACs, boosting candidates and attacking their rivals. 이번 선거는 후보들을 띄우고 라이벌을 공격하기 위한 슈퍼 PAC, 정치 자금 모금 단체에 5천만 달러 이상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뉴욕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연방의원 선거 주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Be poured into, 자금이나 노력이 어디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후보를 지지하고 홍보하는 부스팅과 상대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예비선거의 판동과 긴장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숫자로 증명해 것이기도 했습니다. She knows we're coming for her, said Gustavo Gordillo, co-chair of the city branch of the DSA.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뉴욕 지부 공동의장인 구스타보 고르디오는 호컬 주지사를 향해 우리가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에서 대승한 진보 및 사회주의 진영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Come for someone, 누군가를 잡으러 가다, 압박하다, 정면 도전하다 라는 매우 도발적인 수거인데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내년 1월 주의회가 열리면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강력한 부자 증세, tax the rich 정책을 압박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2: 자, 지금까지 긴박했던 뉴욕주 예비선거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맘다니 시장의 진보운동이 주류정치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뉴욕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우리 한인사회가 기대했던 역사적 승리는 잠시 미뤄졌지만 뉴욕 정계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는 여기까지입니다.
0: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연방수사국이 전직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형사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NYPD 고위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한 전 경찰국 최고위 간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뉴욕시 경찰국 내사국과 연방수사국 FBI가 24일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전현직 NYPD 관계자들과 연관된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국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현직 경찰 구성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에는 맨해튼 남부지역을 총괄하는 제임스 메카시 부국장과 같은 부서 소속인 제임스 리 경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메카시 부국장을 다른 부서로 전근 조치했으며 현재 현장에는 투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정 근무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리 경위 역시 제한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수정 근무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또 전직 NYPD 대변인인 타리크 셰퍼드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FBI는 셰퍼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사임한 NYPD 경찰국장급 최고위 간부인 제프리 메드리 전 치안총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드리는 2024년 12월 한 여경에게 휴가근무 수당과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임한 바 있습니다. 티시 국장은 취임 당시 뉴욕 시민들에게 NYPD 구성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을 약속했다며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NYPD 내사국과 FBI 그리고 맨해튼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공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향후 추가적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덤스 전 뉴욕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캐론이 뇌물수수 관련 범죄 혐의로 FBI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캐론의 친형과 호텔 소유주, 호텔 직원 등 최소 3명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검이 직접 기소했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인 FBI와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캐론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가 수사 대상자를 먼저 타겟팅한 뒤 수년간의 조사 끝에 미약한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프랭크 캐로는 지난 2022년 12월 뉴욕시청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애덤스 시장은 당시 캐론에 대해 애덤스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함께해온 오랜 측근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체포 이후 캐론은 수십 년간 공직과 법조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의 여러 건의 기소와 압수수색이 급물살을 타면서 애덤스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뉴욕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5: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6: 모기지는?
5: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6: 모기지는?
5: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7: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6: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5: 재용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8: 뱅크업 홈모기지.
9: 뱅크업 홈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10: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1: 그럼 프론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0: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1: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0: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1: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7: 리 김밥.
6: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7: 리 김밥.
8: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걸프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4일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술협상팀이 29일이나 30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은 여러 주제별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들은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국 작업반은 다시 모일 것이며 내 생각에는 30일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 회담은 다음 주 아마도 화요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월요일이나 수요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라비 대변인은 회담이 어느 나라에서 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카타르와 함께 미 이란 양해각서 체결과 이어진 실무 협상에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측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실무회담 재개 시기는 이달 30일, 장소는 1차 실무회담이 열렸던 스위스가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MOU에 서명한 뒤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MOU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대 이어 23일까지 첫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0: 국방부의 고위장성 감축 기조 속에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이 다음 달 사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지휘관으로 알려진 도너휴 장군의 퇴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미 국방부가 군 고위 간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이 다음 달 사직한다고 에피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은 23일 성명을 통해 나토 연합군 지상사령부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도너휴 장군이 취임 18개월 만에 7월 2일자로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육군 관계자는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 계급을 사성 장군에서 삼성 장군으로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너휴 장군이 사직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최고위 간부 규모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20여 명의 군 간부가 조기 퇴임하거나 사직한 바 있습니다. 피트 엑세스 미 국방장관은 장군은 줄이고 병사는 늘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군 최고위 간부 감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도너휴 사령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지휘하는 등 특수작전통으로 꼽힙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82 공수사단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도너휴 사령관은 2021년 8월 30일 밤 미군이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끝내고 철수할 당시 가장 마지막에 떠난 미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너휴 사령관은 미군 철수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장병들을 모두 철수 비행기에 태운 후 마지막으로 탑승하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 사진에 찍혀 이름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이뤄진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 상황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너휴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 대한 논란에도 철수 작전 당시의 리더십으로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 육군 내부에서도 합참 의장으로 선출될 만한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2: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성령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되는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팰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둥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요즘 극장에 어떤 영화가 관객을 모으고 있는지 박스오피스 소식과 함께 한국 영화 상영 소식까지 더불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 맥주 한두 잔인데 뭐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초여름의 열기만큼이나 극장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흥행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새로운 흥행 주인공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북미 박스오피스를 뒤흔들면서 올해의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갈아치운 영화 소식과 함께 또 뉴욕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한국 영화 상영 소식까지 풍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이죠. 바로 토이 스토리 5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와 픽사의 대표 프랜차이즈 작품인데요. 이 토이 스토리 5가 북미 전역에서 일제히 개봉을 하면서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압도적인 성적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스튜디오 집계에 따르면요. 토이 스토리 5는 북미 전역의 4,425개 상영관에서 개봉 첫 주말에만 약 1억 6천만 달러의 티켓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건 올해 개봉한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오프닝 주말 흥행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31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이 스토리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역대 가장 높은 개봉 성적을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작품은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을 해야 하는 PG 등급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주인공 우디 그리고 버즈라이트 이어 제시 이런 기존의 친숙한 장난감 친구들이 현대적인 전자장난감들의 위협에 맞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탐 행스, 팀 알런 같은 원작에서 연기를 했던 성우진이 그대로 작품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계 배우인 그레타 리도 목소리 출연으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의 실제 만족도를 나타내는 시네마 스코어에서 당당히 A를 받았고요. 극장 체인인 AMC에 따르면 IMAX를 포함한 프리미엄 포맷의 관람 비율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아주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토이 스토리 5의 흥행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토이 스토리 5의 기록적인 흥행과 더불어서 올 여름에 북미 극장가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고르게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극장가의 총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2위는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유니버셜 엠블린이 제작한 SF 대작 디스클로저 데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개봉 두 번째 주말에 약 1,770만 달러를 추가하면서 북미 누적 매출 약 7,8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박스오피스 2위인 디스클로저 데이에 이어서 또 가장 눈길을 끄는 흥행 역사의 주인공은 포커스 픽처스가 배급한 공포영화 옵세션입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 독립 공포 영화에 또 개봉 6주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에 약 1,34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박스오피스 3위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현재까지 북미 누적 2억 1,500만 달러 이상 또 글로벌 흥행 수익 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독립 공포 영화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스터리 공포작인 백룸스 역시 주말 동안의 흥행을 이어가면서 올여름 대표 공포 영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부터 SF, 저예산 호러까지 다채로운 영화 라인업이 현재 극장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틈바구니 속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의 깊은 예술성 그리고 다양성을 이곳에 알리는 뜻깊은 상영 소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욕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연간 한국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2026 코리아 온 스크린의 일환으로 한국 독립영화계에 큰 주목을 받은 변성빈 감독의 영화 공작새가 바로 내일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뉴욕 맨하튼 한인타운인 32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특별 상영회를 갖습니다. 영화 공작새는요, 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워킹 댄서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49제 의식인 농악대 다리굿이라는 전통 굿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그린 독창적인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민속 의식에 트랜스젠더인 퀴어 정체성 그리고 가족 간에 끊어질 수 없는 갈등 그리고 화해를 강렬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모두 이 영화 공작새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발전 그리고 역량 있는 신인 감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제정된 상인 왓챠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당초 일정에서 좀 조정이 돼서 내일 상영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무료로 상영이 됩니다. 영화에 사용된 모든 한국어 대사는 완성도 높은 영어 자막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인 2세 자녀들이나 또 미국인 지인들과 함께 방문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월 4일에는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라니 감독의 감동적인 청춘 노동 드라마 3학년 2학기가 상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뉴욕문화원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동포사회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수한 한국 영화를 지속해서 뉴욕에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극장 찾아서 토이스토리 5가 주는 유쾌한 감동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맨하튼에서 펼쳐지는 한국 영화 상영회에 가셔서 우리 한국 영화의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바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영화 한 편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원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41살의 리빙 레전드가 터트린 대포알 같은 슈팅은 장승희냐는 축구팬들의 비아냥을 뚫고 골망을 찢었고 전 세계 축구사는 또 한 번 그 이름 앞에 레전드로서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월드컵 포르투갈 대표팀은 어제 23일 텍사스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K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대파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단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호날두는 전반 39분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추가골까지 터뜨리며 멀티골 원맨쇼를 완성했고 이로써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도 수립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전반 17분 누노 멘데스의 벼락같은 추가골과 상대의 자책골 그리고 후반 87분 라파엘 레앙의 쐐기포를 묶어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은 짜임새 있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디아고 코스타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주안 칸셀루, 후벵 디아스, 헤나투 베이가, 누누 멘데스가 포백 라인을 형성해 우즈베키스탄의 역습을 철저히 무력화했습니다. 중원에서는 비티냐와 주앙 네메스가 더블 볼란테로 서며 템포를 지배했고 페드로 네투,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앙 펠릭스가 조율하는 이성 공격진은 유기적인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비 블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후반전에는 라파엘 레앙과 베르나르도 실바 등 초호화 백업 멤버들을 대거 교체 투입하는 스쿼드의 깊이를 보여주며 콜롬비아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조 1위 독주체제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 팬들의 이목은 오늘 저녁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조별리그 A조 최종전으로 이동합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짓는 대한민국과 달리 무조건 승리해야만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절박한 사정은 이번 매치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치러질 몬테레이 스타디움의 환경적 조건은 양팀 모두에게 극단적인 육체적 도전을 요구합니다. 이 경기장은 해발 고도 560여미터로 과달라라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현대식 냉방 시스템이나 지붕을 통한 완벽한 차양 구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6월 말 몬테레이의 기온은 저녁 시간대에도 34도 안팎을 기록할 만큼 폭염이며 멕시코 특유의 무겁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경기장을 휘감아 선수들의 열적인 스트레스를 극대화합니다. 90분 내내 스프린트를 반복해야 하는 양팀 선수는 극심한 탈수 현상과 햄스트링 등 근육 경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전 후반에 각각 한 차례씩 시행될 3분간의 공식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통한 벤치의 전술적 재정비가 승부의 핵심 열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가혹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몬테레이 스타디움은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몬테레이는 자연잔디가 생육하기 극도로 척박한 환경이지만 구단 경영진은 대대적인 리핏 공사를 통해 최첨단 하이브리드 피치를 완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잔디가 밀리거나 디딤발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차단되며 볼의 롤링 속도와 바운드가 시종일관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첨단 하이브리드 피치는 패스 타이밍이 빠르고 정확한 기술 축구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패스워크에는 정확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남아공이 자랑하는 고속 역습의 속도감 역시 한층 배가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우고 브로스 감독이 이끄는 남아공 대표팀은 최근 A매치 7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져 있으며 조별리그 1, 2차전에서도 공수 불균형을 드러내며 1무 1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비겨도 탈락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남아공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좌우 풀백의 극단적인 오버래핑과 전방 압박을 통해 사자의 발톱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이러한 기세 이면에는 뼈아픈 전력 누수가 존재합니다. 중원의 핵심 사령관이자 지난 체코전에서 83분 극적인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렸던 한국팀의 황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모코에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베테랑 공격형 미드필더인 템파즈완에 맞아 지난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 저지른 난폭한 행동으로 FIFA 징계위원회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수트 차림으로 관중석을 지키게 됐습니다. 남아공은 이 치명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고 누적에서 해제되어 복귀하는 시톨레를 홀딩 미드필더로 선발 기용해 달란테 움바타와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더블 피벗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또한 프로스 감독은 기동력이 뛰어난 18세의 유망주 모코킹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 전술적 다변화를 시도하고 전방에는 신체 조건이 우수한 에비던스 마코파를 타깃맨으로 내세워 다이렉트 축구를 감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대의 결사적인 움직임에 맞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섣부른 맞불 작전보다는 전술적 실리를 챙기는 영리한 변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체력 소모가 극심한 몬테레이 가마솥 더위 속에서 경기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 선발 스쿼드에서 3명 정도 수준의 전술적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체코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뛰어난 포스트 플레이를 자랑하는 오영규가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받아 선발 출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활동량과 세컨볼 탈취 능력이 뛰어난 황희찬이 선발 라인업에 진입해 남아공의 허술한 풀백 배후 공간을 집요하게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 부하가 심한 미드필더 중과 수비라인에서도 일부 선수들을 교체해 활동량을 보강하는 전술적 템포 조절도 단행될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수비라인에 깊게 들인 로우블록보다는 라인을 올린 전방 압박을 감행하겠지만 모코에나와 템파즈 와네가 결정하는 미드필더 라인은 공수 전환 시 속도 제어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의 정확한 템포 조율과 상대 수비 하프 스페이스를 짓는 패스가 손흥민과 황희찬, 조기성 등의 폭발적인 배후 공간 침투로 연결된다면 전반전 1회 시간부터 대한민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은 90분 내내 체력을 유지하기 힘든 몬테네이의 극한 조건 속에서 무리한 공격 전개로 인해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한 수비 밸런스 붕괴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직적인 수비 교율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세를 무력화한 뒤 후반전 이강인의 환상적인 킬패스와 손흥민의 날카로운 피니시를 앞세워 2대 0 혹은 3대 1 혹은 그 이상의 대승을 거두고 조 2위로 32강행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멋진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여러분은 6월 24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모임이나 회식 자리를 가진 다음에 아유 뭐 맥주 한 잔인데 괜찮겠지, 혹은 집이 바로 코앞인데 뭐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 시스템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혹합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그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취급이 되고요. 단 한 번만 적발이 돼도 경제적으로 파산이 할 수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법적 처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의 음주운전 적발 기준, 그리고 처벌 수위, 그리고 적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폭풍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일컫는 용어는 크게 DUI 그리고 DWI로 나뉘는데요.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그러니까 음주운전, 또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 그러니까 만취운전, 이렇게 나뉩니다. 주마다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집행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 50개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은 DUI를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약 10개 주에서는 DWI를 씁니다. 그 외에 커네티컷이나 매사추세츠, 로즈아일랜드 같은 주는 OUI, 그러니까 Operating Under the Influence, 술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서 차량을 운행했다, 이런 OUI를 쓰고요. Ohio 같은 경우에는 OVI, Operating a Vehicle Impaired, 그러니까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라는 OV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마다 부르는 용어는 각각 다르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인, 그러니까 21세 이상의 법적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해서 0.05%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0.08%라는 수치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맥주 두세 잔 혹은 와인 두 잔 정도만 마셔도 체중에 따라서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법의 무서운 점은 무관용 원칙인데요.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가 제로 톨러런스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우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검출이 돼도 면허정지 같은 이런 엄격한 행정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0.04% 이상이고요.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면허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직업을 유지할 때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제지를 당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괜찮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완벽한 오산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묵시적 동의법이라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 그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동의를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할 경우엔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부과돼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주마다 각각 다르고요. 만일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 경찰서나 구치시설로 이송이 돼서 신원 확인이나 지문 채취, 사진 촬영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요. 석방 여부와 조건은 관할 지역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적발된 초범이라 할지라도 주에 따라서 아주 혹독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에는 처음 적발이 되더라도 수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또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숨을 불어넣어야만 시동에 걸리는 그런 시동 잠금 장치를 본인 비용으로 수개월 동안 자동차에 강제 장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 법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주도 있고요. 최대 형량은 주마다 각각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제적 파산이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이 되면 가계 재정이 뿌리채 흔들린다 이런 말들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남는 순간 기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된다거나 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이 인상폭은 운전자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달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을 수년 동안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의 벌금,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또 유지 비용, 면허 재발급 수수료, 음주 상담 및 교육 이수 비용 이런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은 주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요. 수천 달러에서 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인 제약도 치명적인데요. 음주운전 기록은 주에 따라서 형사범죄 또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정의 신원조회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주재원 또는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전과 여부, 동반범죄 유무에 따라서 비자 심사나 이민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DWI 외에도 뉴욕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07% 이하인 경우에 DWAI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WI보다는 약간 낮은 혐의죠. 법적 음주운전 기준인 0.08% 미만이라도 이렇게 처벌 대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DWI를 만취 운전이라고 한다면 DWAI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이 DWI가 적발이 되면은요, 초범이라도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레안드라법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초범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세분화되는데요. 0.08%에서 0.1% 사이인 경우, 또 0.1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벌금과 시동 잠금 장치 장착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뉴저지에서는 DWI 유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연간 $1,000씩 3년간 총 $3,000의 행정 추가금이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운전 처벌이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이면 최소 5일, 0.20% 이상이면 최소 10일의 의무 구금형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음주운전, 나 자신 또 내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자 또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런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생계의 필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술이 한 잔이라도 들어간 순간 그 자동차는 치명적인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방심 대신에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아예 차를 집에 두고 가거나 아니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습관을 철저히 생활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100%의 실천을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0: K라디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최애과 함께.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0: 가족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2: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3: 그럼 프론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2: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3: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3: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2: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6: 당일 대응 상황을 재구성하며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 포렌식의 필요한 자료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7: 그리고 2주 만에 합수본이 다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으로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합수본은 통화 문자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해 선거일 당일 대응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합수본은 12명 모두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개입이나 방임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송파구는 이번 사태의 핵심 지역으로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9: 11시 한 40분경에 이제 송파구위원회에서 서울시위원회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7: 서울시 선관위가 상황을 알고도 보고를 미뤘는지 후속 조치가 왜 늦어졌는지도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5: 합수부는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자료도 넘겨받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학 전 위원장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1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불법 행위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경찰과 체육계 관계자들의 출입을 끝까지 저지한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통보했습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1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참가자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진 데다 평일 참가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선 여러 구호가 섞이고 개표소 봉쇄 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촉구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시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6일 체육회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저지한 여성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시위 관련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 30여 건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지난 23일엔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하고 업무방해 행위 등 혐의를 체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 측은 출석 일정 비공개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사기일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 측이 유튜브 등을 통해 스스로 출석 일정을 공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한 교수는 경찰 요청으로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10: 김호철 감사원장이 투표용지를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다음 달 폐계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6: 30명가량의 감사관이 투입돼 자료 수집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성수관 기자입니다.
1: 김호철 감사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관위를 겨냥해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감사원이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못하는 대신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12: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감사관 30명을 투입해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는데 다음 달에는 실지 감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적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되는 데다 살펴봐야 할 사항이 광범위해 상당한 인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선거 경비, 또 선거 용품, 기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그 회계 처리 업무 시행도 아울러서 보지 않는 한은 그 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보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살피고 그에 또 합당한 법적인 조치도.
1: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쇄신 성과에 대해서는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정책감사 폐지와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 통제 시스템 강화를 꼽았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놓고는 현재까지 대통령이 관여한 바 없다며 본인도 독립적 지위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10: 정청래 대표의 사퇴로 민주당 당권 경쟁에도 본격적인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6: 정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 고도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명청 대전이 불가피하다며 개파 정명 충돌 우려가 나옵니다. 고도의 김준하 기자입니다.
1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 연임 강행을 선택한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이나 외치며 대통령 지키비를 자처했지만
14: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13: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이 예상되는 8.17 전당대회에선 그간 애써 수면 아래로 묻어두었던 친청계와 친명계 사이에 전면전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당권파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5: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두릴 수 없습니다.
13: 반면 정 대표의 측근들은 민주당의 개혁과 성과를 앞세우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13: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각각 방중과 방미를 마친 후 당권 행보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김 총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다음 주쯤 등판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지는 송 의원 또한 방미길에서 돌아오면 출마를 공식화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 일각에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송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3자 구도로 가서 김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선원 의원이 원내에서 처음으로 차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 본격적인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으며 개파 대결이 과열 양상으로 흐를 경우 2년차 집권여당의 원팀 기조에 치명적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1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6: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당 안팎의 사퇴론을 일축하며 기강잡게 나서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17: 이번 사이 바뀐 뒷골개를 유심히 보더니 연단에선 장동혁 대표 곧바로 선관위 사퇴와 연어 술파티 판결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18: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도록.
17: 사퇴 요구에 대해선 몇몇 의원들의 목소리 무가치한 갈등이라고 깎아내리며 재차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18: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17: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게 장 대표 복귀리 첫 일성이었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사퇴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당이 특정인의 사당이 돼선 안 된다며 장 대표의 날을 세웠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선에 이어 4선 중진들과 만나 사퇴론 관련 의견 수렴을 이어갔습니다.
19: 이런 소위 사퇴와 관련된 논란이 종식이 되어야 당이 빨리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17: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장 대표 사퇴 관련 중진들의 역할론을 주문했습니다.
20: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중진 의원님들이 역할을 좀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17: 오 시장은 원내 중심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장 대표를 겨냥한 견제글을 던졌는데 장 대표도 소수 의견이라고 깎아내리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2: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대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2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3: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27: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6: 조정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명단 제출 시한을 연장하며 추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최후 통첩에 날렸습니다. 윤설 기자입니다.
28: 조정식 국회의장의 원구성 명단 제출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례상 야당 몫이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전향적인 합의안부터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29: 법사위 문제가 이게 합의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었고.

0: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은 일단 명단 제출 시한을 연장하며 끝까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 이번 주 금요일 12시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의장으로서는 직접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 이후 선관위 개혁을 놓고 주도권 다툼도 이어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TF를 꾸린 민주당은 첫 회의를 열고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선관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헌에 선을 그은 국민의힘은 특검과 함께 재선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과 재선거를 위해 싸울 때라며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솔입니다.
3: 6.25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했습니다.
4: 이 대통령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준사군체제 등 군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1: 6.25 전쟁을 주관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안보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기동 화력 장비를 시찰하고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5: 다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중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한 강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군대를 대대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평화는 목적인 동시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죠. 그러나 역시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1: 구체적으로는 첨단 과학기술로 군대를 재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인의 역할 측면에서도 첨단 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병사로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5: 장기에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단기에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니까요. 모병은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고.
1: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설명하면서 전문 직종을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평도에서 육지로 가는 배싹 인하와 의료자원 부족에 대한 건의도 들었습니다. 평화전망대 시찰 중 서해 에데렐 인근 중국 선박 조업 현황을 보고받고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다현입니다.
3: 군 당국은 지난밤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6: 북한군 한 명이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도보로 올라만 북한 군인은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우리 군은 어제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6: 우리 군은 밤 10시쯤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유도 작전을 벌여 북한 군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이나 군인의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로 군인의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군 한 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온 군인의 계급 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이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동원됐던 인원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귀순 군인이 월남한 철원 일대 DMZ에서도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라 2024년 4월부터 DMZ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방벽과 철조망 설치, 지뢰 매설, 불모지 조성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북한군은 MDL에서 100m도 안 되는 곳까지 철책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

0: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1: 10% 가까운 폭락으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2: 특히 삼성전자가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이틀 만에 탈환했습니다. 김채연 기자입니다.
3: 검은 화요일 충격을 딛고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8,350선에서 출발해 장중 8,570선까지 올랐지만 한때 하락 전환하며 8,080선까지 밀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다시 키워 8,4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은 홀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기대에 9%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고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AI 투자 과열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반도체주가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8%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2% 올라 9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정점, 이른바 피크아웃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적 둔화 조짐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코스피가 9.9% 급락한 데에는 펀더멘탈, 뭐 기업의 업황이라든지 실적보다는 심리, 수급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과열에서 매물 소화 과정 이후 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합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 V코스피는 장중 97.78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541.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채영입니다.
1: 그간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동전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환율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선마저 넘어섰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5: 원달러 환율이 1540원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은 종가 기준 2.7원 오른 1541.8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오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참 재밌으면서도 뼈있는 말이죠. 수요일 오후 슬슬 지치고 짜증도 날 시간인데요. 하지만 짜증내봐야 내 속만 상하죠. 웃는 것도 찡그리는 것도 다 습관입니다. 이왕이면 한계가 없는 긍정의 습관을 들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게 웃어 넘겨야 하루를 거뜬히 버틸 힘도 생기죠. 자, 지금 바로 입꼬리 싹 올리고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자우림의 하하하송이었습니다. 전용선 씨가 자동으로 하회탈이 되는 시간이라고 4시 적어주셨네요. 하회탈의 그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노용식 씨, 아, 이 말씀이시군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하나도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노용식 씨가 설마 양희은님의 한계령 들려주시는 거 아니죠? 그 한계예요? 예,

가인 민서와 함께 부른 이미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정훈이 씨의 꽃밭에서, 이 노래는 조인경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5479번, 여긴 울산인데요. 며칠째 계속 먹구름 낀 날씨예요. 아, 울산의 날씨가 그렇군요. 지금 흐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406번, 창문 활짝 열었더니 맞바람이 시원해요. 에어컨 끄고 여유롭게 저녁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시원한 에어컨을 끈 이 바람 집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어서 참 좋을 듯 합니다. 맞바람 치면 좋은데 먼지가 들어올까봐 좀 문을 닫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저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985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전복 블루베리 팩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냉동 훈제요리 팩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아이유가 부른 네모의 꿈이었어요. 7559번으로요. 고등학생 딸과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따님과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 가요들 리메이크 되면서 이 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죠. 참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모의 꿈 가사를 계속 들어봤는데 우리 주위에 네모가 꽤 많네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용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원호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7년 2월에 서울 은평구 불광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원호입니다. 6학년 때 경남 진영에서 전학 온 원호는 얼굴이 하얀 미남이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김원호의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원호의 집 책꽂이에 책들이 많아서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로로 쓰여진 삼국지를 빌려서 읽기도 했죠. 김원호는 바둑, 저는 장기를 잘 두어서 같이 바둑과 장기를 둔 추억도 있습니다. 졸업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생각나고 궁금한 친구예요. 김원호.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 보고 싶다. 혹시 듣고 있으면 연락 주기 바란다.

634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미배 당신은 안개였나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인숙 씨가 동네에 새로운 문을 연 약국이 하나 있어요. 청년 약사님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던지 마음까지 치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가곤 합니다. 예, 박인숙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약국 같은 데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무언가 어딘가 아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친절을 내가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바로 치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박인숙 씨 아주 좋은 약국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9565번 퇴직하고 초한량의 삶을 살고 있는 남편. 초한량의 삶. 새벽부터 월드컵 4경기를 다 보고 점심 먹고 라디오 들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조금 있다가는 또 야구를 봅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만족도 최고의 기간입니다. 야, 이 월드컵 기간에 축구와 또 계속 이어지는 프로야구 경기, 낮에는 음악도 듣고, 이런 게 초한량의 삶이군요.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사셨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다 누리셔도 되지 않겠어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네. 0504번, 오늘은 바람이 살랑 불어줘서 폭염 속에서도 잠시 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원한 바람 맞으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퇴근길이시군요. 예, 멋지고 시원한 퇴근길 되시기 바라면서 최정임 씨가 마침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오늘 바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용, 바람이려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팰리세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근의 잡지사 6월호 17번째 페이지. 팔도 지리지와 시튼 동물기를 합친 듯한 올여름 최고의 신간이죠. 팔도 동물열전의 저자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채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채식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곽채식 작가와 팔도 동물열전 특집을 보내드렸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분량 조절에 처참하게 실패해서 전북의 담비. 한 마리만 만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또 이제 곽세식 작가님도 여기서 중단하기는 또 못내 아쉬워서 지난주에 만나려다 못 만난 동물을 오늘 만나볼 텐데 바로 충북의 붉은 박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박쥐는 보통 검은색 박쥐를 많이 떠올리는데.
1: 그렇죠.
0: 붉은색 박쥐가 있나 보네요.
1: 붉은 박쥐. 붉은 박쥐가 바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황금 박쥐라고 하는 박쥐입니다.
0: 같은 거예요?
1: 우리나라, 그러니까 황금 박쥐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정식 명칭으로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박쥐가 있는데 네. 그 박쥐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별명으로 황금 박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박쥐라고만 하면 아, 뭐 붉은 박쥐 뭐야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안 화제거리로 여기다가 황금 그게 바로 황금 박쥐예요라고 하면 아, 그 황금 박쥐
0: 그렇겠다,
1: 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그 빨간 머리인 사람들이 특히 유럽권에 뭐 아일랜드 이런 쪽에 빨간 머리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0: 그렇죠.
1: 그 저기 뭐죠? 아 이게 너무 갑자기 옛날.